7월 14일 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옥상 달빛 없는 게 메리트 듣고 왔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김수현님이 맞아요. 어른도 사람이니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잘하는 소리예요. 엄마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도 있어. 맞아요. 네. 엄마도 실수할 수 있죠. 1104님께서 실수를 해서 혼이 좀 나더라도 저는 절 용서하면서 다독여줘요. 다음엔 잘하자 하면서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아무도 절 용서해주지 않으니까요. 지금 1104님이 보내준 이 메시지는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게요. 아무도 나를 용서 안 해주면요. 다른 사람도 용서 안 해준다는 말. 이거는 모두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는 아직 아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인공지능은 AI니까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 발전이 실수할 수 있는 거라고들 하는데 왜 우리 어른들에게는 실수하면 안 되라며 각박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실 어른들도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고 그러면서 의외의 인간미를 좀 뽐내기도 하는 건데 말이죠. 덥고 습한 여름!

0: 정말 내 의지가 아니라 날씨 때문에 살짝 빈틈이 많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서로 너무 팍팍하게 굴지 말고요.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너그럽게 넘어가자고요. 내 자신에게, 특히 내 자신에게 가장 관대하고 너그러워야 돼요. 아이쿠, 실수했네요. 이런 거 어때요? 이렇게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귀엽게 아이쿠 하는 거죠. 네, 이거 자체가 실수라고요? 아니죠. 아이쿠.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3, 4부는 드디어 개최합니다. 그 시절 멋쟁이 신사 선발 대회. 한창 머시치에 살던 그때 그 시절 사진 보내주시며 최고 멋쟁이를 뽑아 3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해 푸짐한 선물 나눠드리니까요. 혹시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앨범을 찾아보시고 사진 보내주세요. 주변 사람 제보도 좋고요. 물론 보는 라디오로 오늘은 즐겨주셔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요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 원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그레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장미라님께서 봉디 저는 오늘 슬픈 출석이에요. 출근하려고 차 빼다가 벽에 차를 긁고 차 막혀서 지각도 하고 정신없는 하루의 시작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거라면은 약간 아 내가 좋은 일이 생기려고 액땜했구나 라고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요일이랑 어제 조금 집에 뭐 고쳐야 돼서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지출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뜬금없을 때 뭔가 차 사고가 난다거나 지금 미란님처럼 아니면 뭔가 지출이 생긴다거나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아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이 정도로 액땜을 하나 보다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해요. 미란님도 어쨌든 다치신 거 아니고 지각은 했지만 출근 잘 하셨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려고 액땜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는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다시 돌아온 이벤트죠. 사연의 제목을 지어주세요. 만나볼게요. 오늘도 사연에 귀 기울여주세요. 노래 들을게요. 저스틴 비버 피치스.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사연의 제목을 지어주세요. 운전면허를 딴 지는 몇 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운전해본 적은 없어요. 남편은 이런 저에게 늘 당신 면허증은 그냥 신분증인 거지? 라며 놀려댔는데요. 괜히 오기가 생긴 저는 얼마 전에 개인 연수를 신청해서 열심히 운전을 배웠습니다. 친절한 강사님은 마지막 날 꿀팁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초보는 길을 외우려고 하면 더 긴장만 됩니다. 운전하는 게 어려울 때는 앞차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앞차가 왜 속도를 줄이는지, 왜 차선을 바꾸는지만 알아차려도 훨씬 더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뭔지 모를 자신감이 빵빵하게 차올랐고, 며칠 전 드디어 혼자 운전대를 잡게 된 날이었어요. 시동을 거는 것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앞차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앞차의 흐름, 흐름, 흐름. 강사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천천히 시동을 걸었어요. 딱히 목적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연습차 나온 거라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은 채 무작정 나온 거거든요. 그 순간 제 앞에는 순찰을 나온 듯한 경찰차 한 대가 나타났고, 그래, 앞차가 중요하지. 앞차를 따라가자. 어느새 앞차의 흐름을 읽으라는 강사님의 말은 제 마음대로 앞차를 따라가자로 바꿔서 입력이 됐어요. 그대로 전 경찰차 뒷공무니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가 속도를 줄이면 나도 줄이고, 좌회전을 하면 나도 따라가고, 직진하면 그대로 직진하고. 오, 완전 안정적인 드라이빙인데? 나이스! 너무나 부드러운 도로의 흐름과 운전 실력에 감탄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비상등을 켜고 멈춰서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따라했죠. 그런데 경찰 한 분이 차에서 내려서 제 차로 오시더니 창문을 내리라는 손짓을 하시는 겁니다. 죄송한데 혹시 길 잃으셨나요? 아까부터 계속 쫓아오셨어요.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 초보 운전자인데 저희 강사님이 앞차를 잘 보면서 운전하라고 하셔서 저 그래서. 아, 그거는 앞차를 따라가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찰 중이라 동선이 계속 바뀌는데 이렇게 따라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참, 초보 때 운전은요, 그렇게 친절한 초보 운전 꿀팁까지 빠르게 듣고 난 뒤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열 번씩 인사를 드렸어요. 다행히 별일 없이 집에 잘 복귀해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대박, 경찰 가는 게 보충 수업 들은 거야? 여보, 쩐다 이러는데 이거 칭찬 맞나요? 하여튼 저 때문에 당황하셨을 경찰분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사연의 제목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제목이 소개되는 모든 분께 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사연의 제목을 지어주세요였고요.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2NE1 날 따라 해봐요였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지안님께는 청취율 조사 기간 특별 선물 블랙박스 보내드릴게요. 본글에 여러분이 지어주신 오늘 사연의 제목 만나볼까요? 정관희님께서 내 앞에 경찰차 있다. 아주 막 든든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내 앞에 경찰차가 있지만 박혜림님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네. 168 하나님 뜻밖의 비행. 이초롱님 경찰한테 운전교육 받은 썰푼다. 이거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경찰한테 운전교육 받는 건요. 조문경님 경찰차 너만 보인단 말이야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요 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연 제목 찍기 이벤트는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초보 운전 때는 아무래도 운전이 능숙하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야, 경찰차를 따라가고 경찰에게 운전 연수 보충 수업을 받으신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저에게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지아님이 거의 세상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노래 한곡더 듣고요.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한희정, 우리 처음 만난 날.

0: 안녕하세요. 춘천특집 노래자랑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탄 서유림입니다. 어머니표 고춧가루를 중고마켓으로 판매했었는데요. 한동안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 분 아니세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아주 난감했지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끼와 흥을 깨워주는 컬투쇼, 앞으로 20년만 더 함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모르는 사람에게 고마웠던 순간 있나요?
1: 저는 앞에 먼저 간 사람이 문을 잡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배려해서 문을 잡아주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고 고마운 것 같아요.
2: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줄이 좀 길어서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 앞에 계시던 분이 힘들어 보인다고 먼저 타시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너무 아파서 기다리기 힘들었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0: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겐 오래도록 고마운 순간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더운 날씨에 쉽게 지치기 쉬운 요즘, 조금만 여유를 갖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나눠보면 어떨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One more chance. 시간을 거슬러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김혜정님께서 저 축구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어나고 나서 다리가 계속 아프네요. 얼마나 세게 공을 쳤는지 정말 꿈이 맞나 싶을 정도네요. 이거 좋은 꿈 아니에요? 뭔가 공을 이런 경우면 좀 안 좋은 꿈일 것 같아. 축구하는 꿈을 꿨는데 골키퍼인데 골을 먹었어. 이건 좀 안 좋은 꿈인데 뭔가 공을 뻥뻥 쳤다라는 거 뭔가 좋은 일이 뻥뻥 생긴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뭔가 인생이 뻥뻥 뚫린다. 뭔가 약간 길몽 같은데요? 네. 그리고 다리가 아플 정도라면은 에이? 이게 현실과 뭔가 연결되나 보다. 혜정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인생이 앞으로 정말 뻥뻥 뚫리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처럼? 2202님. 봉디, 저는 원래부터 땀이 많았는데요. 나이가 드니 땀나는 곳이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머리에서 땀이 나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좋은 효과도 있었는데 요새는 코 주변으로 땀이 많이 나거든요. 어제 유독 더워서 땀이 났는데 조카가 저를 보더니 왜 이모는 코로 울어? 라고 하는 거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 50평생 처음으로 울 엄니랑 해외로 처음 같이 나가네요. 너무 설레기도 하지만 여행지에 비 소식이 있어서 걱정도 되네요. 부디 날씨가 우리 모녀를 도와주기를 바래요. 엄마랑 첫 해외여행 응원해주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해외여행을 어쨌든 처음 가시는 거잖아요, 어머니랑. 그러면 사실 뭐 날씨가 좋으면 제일 좋긴 하지만 설사 비 소식이 있어서 날씨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 설레임과 들뜬 마음 때문에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즐거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딱 하나. 음식 하나만 딱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여행 다녀오세요. 5010님께서 매일 아이 학교 보내고 집에 와서 도시락 싸서 신랑에게 가요. 신랑이 택배 기사거든요. 제가 가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힘은 들지만 신랑 밥도 먹이고 잠시 얼굴도 보고 즐겁다고 생각하며 나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5010님, 제가 생각할 때 신랑분께서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뭐 약간 조금 첫째 아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저희 배우자도 도시락을 싸주는데요. 그 아이가 남긴 도시락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뭐 이제는 뭐 급식으로 바뀌어서 도시락을 쌀 일이 많이 없긴 합니다만 도시락이 말해주는 그 정성이 가득 담긴 느낌이 있잖아요. 신랑분께서 그거를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숀, Way Back Home.

션의 웨이 백 홈 그리고 제드 알레시아 카라의 스테이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구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7776님께서 봉디 여기는 지방인데 자두 따면서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잘 듣고 있어요. 비가 오다 말다 후덥지근 더워 죽겠네요. 그래도 봉디 보러 매일 출첵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날씨가 정말 후덥지근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농사일 하는 분들은 더 힘드시겠어요. 아 근데 어떤 자두 수확하실까요? 약간 저는 자두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신자두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궁금하네요. 어떤 자두를 수확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여름이 오면은 사실은 이 자두를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엄청 설레요 하거든요. 궁금합니다. 어떤 자두를 수확하시는지. 김민정님이 어제 점심에 커피를 마셨는데 저녁에 케이크 먹을 일이 있어서 커피를 또 마셨어요.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라며 아주 맛있게 마셨는데 어젯밤 한 잠도 못 잤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걸까요? 아침봉 들으며 힘내봅니다.

0: 이게 나이랑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오히려 이게 나이랑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게 궁금하긴 한데 아침봉 들으시면서 힘내시고요. 저는 민정님 약간 문자를 받으니까 오히려 약간 재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장가 한번 들어갈까요? 민정님? 잘 자라 우리 민정 졸리지 졸리지 잘 자라 우리 민정 네. 아 뭔가 피곤하실까봐 재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6006님께서 안녕하세요 봉디 저는 뮤지컬 배우 지망생인데요. 공연 준비에 알바 3개까지 단 하루도 집에서 쉬거나 놀러가는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오늘 알바 하나가 끝나서 드디어 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따 한강 수영장 놀러 가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즐기고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6006님 오늘 신나게 노시고요. 정말 우와 도저히 못 놀겠다 싶을 정도로 놀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떤 작품에서 어떤 무대에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데뷔하시는 그 순간을 제가 정말 설레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중에 공연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한테 또 소식 알려주세요. 그리고 원래 배우라는 직업이 조금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 힘내시고요. 안유라님이 봉디 여기는 부산인데 날이 흐려요. 아침부터 5살 딸아이와 신랑이 한바탕하고 출근 중인데 좀 참을 걸 그랬나 싶고 자책감에 울컥울컥하네요. 엄마 5년 차인데 언제쯤 성숙해질런지 최유리의 숲 신청합니다. 엄마 혹은 아빠가 몇 년 차여도 항상 이 고민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같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유라님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애쓰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혹시라도 그래도 조금 마음에 남는다면 이따가 아이 만났을 때 미안해 라고 사과 한번 하고 안아주는 거 어떨까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신청하신 노래는 이따 들을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6: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6: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5: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앞서 신청해 주셨던 최유리의 숲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 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과거로 불시착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4년에 불시착한 태규, 여름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계곡으로 놀러 갔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자 태규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야, 가사를 왜 거꾸로 불러? 개구리는 뒷다리가 먼저 나오거든? 너 바보냐? 아니거든? 앞다리가 왜 앞다리인데 먼저 나오니까 앞다리지. 참나,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내 다리를 잘 봐봐.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 나 지금 완전히 집중해서 보고 있어. 뒷다리 돌려차기 건법. 오늘도 누나한테 한 대 맞은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이라는 가사로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따라 부르게 만들었던 노래죠. 특히 예능 프로그램 브레인 서바이벌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땡땡땡 송. 과연 무슨 송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아이스크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싸이 지드래곤 청개구리 듣고 왔고요. 원래 제목은 개구리와 올챙이이지만 이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졌죠. 오늘 정답은 올챙이송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김복자님, 올챙이송. 아이들 키울 때 이 노래에 맞춰 재롱을 많이 떨었죠. 아이들 아니고 제가요. 그죠? 네. 단세리님께서 올챙이송. 이 노래 부르면 자연스럽게 율동이 나와요. 몇십 년이 지나도 안 까먹는 게 참 신기해요. 장효정님이 올챙이송이요. 저 어렸을 때 진짜 올챙이 키웠는데 노래 가사처럼 뒷자리가 먼저 쑥 나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요즘에는 조금 볼 수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큰 집 시골에 가면은 올챙이들을 볼 기회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도 외갓집이 시골이어서 올챙이들을 종종 보고는 하는데 요즘에 좀 보기 드물겠죠? 이번엔 오답자요. 장미원님, 이무송. 이윤이나님, 쏘리지송. 최민주님, 날 좀 보송.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는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 준비한 특집 코너 그 시절 멋쟁이 신사 선발 대회 함께 할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하면 핫하임.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우울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2: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2: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찜.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멋이라는 게 폭발한다. 페일은 꾸미는 게 아니라 그저 흘러나오는 것이다. 패션 하나로 동네를 주름 잡았다. 진정한 패션 이스타들만 모십니다. 그 시절 멋쟁이 신사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 특별하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그 시절 멋쟁이 신사 선발 대회 한창 멋에 살고 멋에 죽던 그야말로 이 패션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시절의 사진과 함께 나만의 패션 포인트, 그 패션 때문에 생긴 일 등등 사연을 보내주세요.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 등등 주변 사람들의 그 시절 사진을 제보해 주셔도 좋습니다. 얼굴 공개가 힘든 분들은 스티커 등으로 자체 모자이크 처리를 해 주셔도 괜찮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원조 패셔니스타인 저 봉디와 아침봉 제작진 그리고 봉그레들의 반응으로 최고 멋쟁이들을 선정합니다.

1등 멋쟁이에게는 30만 원 백화점 상품권, 2등에게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3등에게는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참가해 주신 분들 중 10분을 뽑아서 참가상으로 5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무료인 고릴라로 실시간 감상평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내가 바로 멋쟁이다 참가해 주신 봉글애들 만나 볼게요. 네, 제가 말로 자세하게 요목조목 묘사를 해드릴 거지만요. 아무래도 패션인 만큼 직접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거든요. 고릴라 어플에서 보라 아이콘 클릭해서 지금 바로 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세요. 기대가 많이 되고요. 첫 번째 멋쟁이 신사 참가 사연입니다. 박준민님의 사연입니다. 1992년 20살 때 과 MT 사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때 저는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패셔니스타로 통했어요. 옷 하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이유가 있고 나름의 철학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저도 엄마의 잔소리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머리냐, 아픔 보이냐, 안 자르면 내가 잘 때 자른다라고 하셔서 결국 살짝 다듬긴 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분위기를 살린 상태입니다. 옷은 무조건 크게, 사진 찍을 때는 절대로 웃지 않기, 무심한 듯 시크하게. 난 이런 시선쯤은 익숙해,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아, 사진 속 그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립네요 라고 하시면서 박준민님이 1992년 20살 과 MT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보라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어우, 굉장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살아있다라고 하시는데, 네, 머리카락이 뭉탱이가 져서 가운데를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우, 사진을 찍고 있는데 시선은 절대 정면을 보지 않아. 제가 생각할 때 MT를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과 친구분들인데 마치 나는 이들을 모른다 라는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바지는 뭐죠? 바지는 이 92년이면은 어떤 패션이 유행할 때인가요? 뭔가 굉장히 스포티한 바지를 입고 계시지만 위에는 또 데님으로 된 약간 면셔츠와 데님 셔츠 두 개를 겹쳐 입으셨어요. 근데 92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굉장히 앞서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 스타일이 압권이네요. 네. 김 두 개를 양옆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듯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준미님은 분위기가 이 패션을 앞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네. 아니, 바지는 사실 옆에 세로로 이렇게 포인트가 가 있는 건 좋은데 이 가로는 뭐죠? 이거 십자가인가요, 혹시? 준비님 백암산 랜드에서 아주 멋지게, 네, 어디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분명히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혼자만 우수에 젖어 있는, 네, 준비님 사진이었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시장님의 사연입니다. 책장 정리하다가 오래된 소설책 사이에 책갈피 대신 끼워져 있던 사진입니다. 대학교 MT를 갔다가 산 정상에 올라 찍은 사진인데요. 형광색 바람막이에 과하게 찢어진 청바지, 허리엔 힙색, 뒤로 눌러쓴 모자까지 그 시절 유행은 죄다 걸친 채 두 주먹 불끈 쥐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날 여자 후배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거울 앞에서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를 몇 번이나 외쳤는데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야, 멀리서도 너만 보이더라 하면서 놀리더군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니 친구들이 왜 웃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이 사진만큼은 못 버리겠어요. 촌스러웠던 건 옷이지 그 시절 자신감만큼은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시장님께서 입고 계시는 자켓 있죠? 이게 지금 빈티지로 거래가 되면은 꽤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거든요. 그리고 티셔츠도 아이템 하나하나는 괜찮은데요. 나이키, 아이고, 나이땡 신발도 그렇고요. 네, 제가 상표를 얘기했네요. 근데 아쉬운 거는 조거 팬츠라고 하나요? 데님인데 조거네요. 김영수님께서는 정 가운데 힙색이 키포인트네요. 네. 아, 힙색을 좀 45도로 돌렸으면 어땠을까 싶은 조금 마음이 들긴 하고요. 저 조거 팬츠에 또 그리고 화려한 저 스트라이프 양말.

광이 들어간 이 양말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네. 약간 이장님이 이때는 약간 꾸러기 느낌이네요. 한혜영님께서 의상이 코르티스 스타일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구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 이게 아마 80년대 그럴 때 스포츠 자켓일 텐데 이때만의 이 컬러가 있거든요. 약간 저 보라색과 저 뭐라고 할까요? 저 푸른색이 일반적인 푸른색이 아닌 이 시장님 어쨌든 네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느낌이 물씬 나기는 해요. 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미경님 사연입니다. 이분도 어마어마한데요. 이분은 이국적이에요. 김미경님은 이국적이에요. 1990년도 20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범접할 수 없는 패션 고집이 있었어요. 꽤나 남달랐습니다.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입고 나온 옷들이 제 옷장에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사진은 친구들과 놀러 갔을 때예요. 짙은 초록색을 좋아해서 과감하게 투피스를 장착하고 머리에 있는 고무줄까지 초록색으로 깔맞춤한 센스. 상의에 금색으로 포인트를 살려주고 붉은 포인트가 들어간 가디건으로 너무 과하지 않게 조금 톤다운 시켜줬습니다. 전투력이 있어 보이려고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전투화까지 신고 머리는 상투머리로 포인트를 줘서 강렬한 이미지로 패션을 완성했죠. 우리 애들은 이제 사진을 보면 엄마가 요즘엔 이렇게 안 입고 다녀서 다행이야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조신하게 입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핵폭탄 같은 면이 있다고 하네요. 60대, 70대도 나의 도전적인 스타일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약간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실크로드, 네, 페르시아 느낌이 물씬 나는. 한정우님께서 몽골 공주님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초록색의 저 레드 포인트의 가디건, 그리고 저는 오히려 골드가 굉장히 포인트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런 과감한 스타일은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멋있는 건 워커를 신으셨어요. 네. 강경호님은 양탄자를 타야 할 듯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제가 생각할 때100% 미경님은 지금 성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램프의 요정 있죠. 진이랑 마팔이다. 진이랑 마팔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뭔가 나만의 스타일, 어떤 도전적인 느낌. 뭐 지금 이게 1990년도의 모습이니까 아무래도 지금과는 어떤 좀 차이점이 있고 괴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진정한 패셔니스타거든요. 아니 누가 뭐래도 나는 입고 싶은 대로 입을래 하고 입는 이런 모습.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지지하는. 네, 그런 입장이고요. 아이, 멋지네요. 정말. 가운데는 약간 아이언맨인가요? 저거 빼면은 뭐 미경님이 이렇게 생명의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가운데 버튼 같은 거 누르면 레이저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저 버튼은 이것도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신 거니까 약간 놀러 갔을 때 게임판 같은 건가요? 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지혜님 사연입니다. 저희는 86년생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평소에 남편이 나 젊었을 때 진짜 멋있었다. 인기 많았다. 옷도 엄청 잘 입어서 잡지에도 나온 적 있다. 등등 라떼를 시전하곤 합니다. 저는 매번 대충 흘려들었는데요. 근데 이번 선발대회 이야기를 듣더니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디선가 이제는 뿌얘진 옛날 사진들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봉태규 씨와 류승범 씨를 보면서 패션의 열정을 키워나갔다. 론 커스텀, 본, 서상형 디자이너들의 옷을 좋아했다는 TMI를 덧붙이며 사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무슨 문화재 해설 듣는 줄 알았어요. 네. 봐봐, 이때 머리 진짜 유행이었었는데 다시 말하지만 저희는 동갑이고요. 이 사진 찍을 때 사람들이 나 엄청 쳐다봤어 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라도 쳐다봤을 것 같아요. 봉지의 객관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대략 15년 전 사진입니다. 과연 저희 남편은 그 시절 진짜 멋쟁이였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롱 커스텀은 그거죠. 네. 지금의 준땡. 네. 정욱준 디자이너가 우리나라에서 패션쇼 했을 때 가졌던 브랜드고요. 패션을 확실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서상형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사실 전설 같은 분들이거든요. 우선은 압도적이네요. 압도적. 와, 저 나폴레옹 자켓. 그리고 저 스키니진.
일본 브랜드를 무척 좋아하셨을 것 같고요.

어우, 너무 멋쟁인데요. 그리고 일본 잡지에도 실렸었나 봐요. 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물놀이 할 때처럼 바디를 걷어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길이고요.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약간 좀 상의가 길게 나와 있는 게 라프 시몬스라고 하는 디자이너, 그리고 혹은 일본 디자이너들이 저렇게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슬리브리스를 저렇게 길게 디자인하긴 했었거든요. 네. 김영수님이 사진들 보고 오늘 봉디 패션 보니 너무 구려 보여요. 아니, 구리다니요. 구리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영수님? 네? 진은미님이 만사만이에요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지혜님, 남편분은 어쨌든 패션 부심이 왜 있는지는 알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 2000년 초중반 이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그런 느낌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패션을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오, 이분은 네, 패션을 알긴 아는 분 같아요. 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홍영던님의 사연이에요. 흑백 사진이 1996년 12월 제가 고3 때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 1997년 8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피해서 열심히 길렀던 머리를 자르는 게 아까워서 앞꼬리 머리에 살짝 염색해서 다녔는데요. 그해 3월 그 드라마가 터졌죠.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 씨 앞꼬리 머리가 유행하면서 다들 저한테 따라한다고 그런다고 안재욱 되냐 이러더라고요. 그 등살에 못 이겨 저 사진을 마지막으로 잘라버렸네요. 저 때문에 왜 그렇게 머리가 기르고 싶었을까요? 지금 보면 촌스럽기만 한데. 여러분, 흑백 사진이 1996년 고3 때고요. 이제 컬러 사진이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이에요. 마치 고3 때 사진은 시인 같아요. 네. 등단 못한 시인 같은. 아니, 그리고, 저 때는 왜 이렇게 세상을 보기 싫었을까요?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꼭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컬러 사진을 보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 목걸인가요? 네. 그리고 그 안재욱 씨가 그 별은 내 가슴에라고 하는 드라마 나왔을 때 이름이 민이었어요, 민. 근데 왠지 영덕님의 이 사진도 이름이 외자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뭔가 출생의 비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음장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사진이 있네요. 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영덕님, 네. 시를 좋아할 것 같아요. 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를 좋아할 것 같고, 출생의 비밀이 있을 것 같고, 이름은 외자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네. 뭔가 말을 붙이면 안될것 같고요. 네, 홍영덕님을 위해 이 노래 깔아드리도록 할게요. 안재욱, Forever.

0: 올라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디니. 혈색이 싹 도네. 자디니 스타.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생활정보.
3: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이제 신분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주부터 본인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을 할 때 신분증 확인에 더해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 중 하나를 선택해 한 번 더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금융거래나 본인 인증을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절차가 강화된 것인데요. 다만 같은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만 바꾸는 기기 변경은 해당되지 않고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통신사를 바꿀 계획이라면 필요한 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한결 수월하겠죠.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그 시절 멋쟁이 신사 선발대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멋쟁이 신사 만나볼게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영희님의 사연입니다. 이 사진을 보던 순간 3초 웃다가 10초간 얼굴을 감쌌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저는 이효리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TV에 핑클만 나오면 춤과 표정은 물론 패션까지 따라했죠. 나도 꾸미면 이효리 느낌은 나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로 용돈을 탈탈 털었습니다. 시장표, 분홍 배꼽티에 통넓은 청바지, 별 달린 벨트, 분홍 선글라스까지 풀세트로 장착하고 거울을 보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이효리가 아니라 이효리 광팬 지방

오렌지족 지망생이네요. 심지어 이 패션을 본 엄마는 너 어디서 행사 뛰고 왔니? 라고 물으셨어요. 이 사진은 지금까지도 제 인생 최고의 흑 역사이자 가장 소중한 웃음거리입니다. 네, 이영희님이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합성 같은데요? 맞지? 영희님, 이거 진짜 사진이에요? 이거 분수대 사진 찍어놓고 누가 합성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핑크를 굉장히 사랑하셨군요. 운동화도 핑크고요. 벨트는 하트 버클에 핑크인데 별이 촘촘히 박혀 있어요. 그리고 내 배꼽에는 뭐죠? 아, 배꼽엔 다이아가 있네요. 어우, 영희님 너무 날라리야 이거는. 네, 배꼽에는 다이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선글라스도 핑크예요. 어우, 진짜 온몸이 핑크로 휘감고 있고요. 제가 이 모습은 저희 둘째 아이가 약 6살 때 그 당시에 이제 유치원에 등원하는 그 여자친구들의 모습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올 핑크로 감쌌던 그런 느낌이고요. 저는 영희님이 이 차림을 그대로 하고 만약에 그냥 행사를 안 하고 약속 장소만 가셨다는 건 너무 섭섭한데요. 네. 이건 100% 어떤 무대에는 반드시 서야 되는 그 사람 의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멋지네요. 네, 너무 멋져요. 그리고 특히 바지에 옆에 뭐죠? 바지에도 막 구슬 같은 게 박혀 있어요. 이거 막 바지에도 옆에 구슬이 박혀 있고요.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라고 하죠? 그 아라비아풍의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멋지네요. 네. 근데 너무 날라리에요, 영희님. 저는 사실 영희님을 길거리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아요. 저 누나가 나한테 막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리 와봐 그러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영희님. 너무 날라리에요. 네. 그리고 약간 어른들 표현에 약간 까졌어요. 특히 배꼽의 다이아몬드는 압도적이었어요. 네, 영희님. 압도적인데요. 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6240님의 사연이고요. 이분은 약간 거의 익명에 가까운 그런 사연이에요. 20세기 말 은가드치 양복, 샤기컷이 유행일 때 친구 결혼식에 이러고 갔다가 외면받았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실버예요. 네, 온통 실버고요. 머리는 수술 많이 친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머리는 지금 헤어는 세팅을 하셨는데 가닥가닥이 살아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숱과 위로 수술을 엄청 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샤기가 유행할 때는 층을 엄청 나누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약간 샤기와 층을 많이 쳤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은갈치도 압도적인데요. 그래서 천만다행인 거는 셔츠가 블랙이었다. 이건 천만다행이네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양희님의 사연입니다. 이양희님 이거 사진 공개하기 전에 양희님은 사연을 다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진을 공개해주세요. 아셨죠? 세상에서 제가 제일 힙하다고 믿었던 그 시절 사진을 보면 웃음이 납니다. 친구들과 나들이를 갔다가 주차장 옆 화단에 앉아 찍은 사진인데 그땐 카메라만 들이대면 괜히 턱을 들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땐 그게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잔뜩 힘만 들어간 20살 청춘이네요. 그 시절 워커를 신으면 더 멋있어 보이는 줄 알았고 선글라스는 쓰기만 해도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유행을 따라하느라 용돈을 아껴서 옷을 사고 친구들과 서로의 패션을 칭찬하며 한껏 들떠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입으라고 하면 절대 못 입겠습니다. 그래도 저 자신감 하나만큼 다시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양희님은 이 사진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팔 들고 타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할리라는 오토바이를 탈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약간 미국 애리조나에 그런 거 아시죠? 사막에

2차선 도로가 쭉 펼쳐져 있잖아요. 저 지평선 끝까지. 거기에 그 미국 오토바이 있죠. 이렇게 팔 손들고 타야 되는 미국 오토바이를 타야 될 것 같고요. 아우 아시죠? 워커에 끈을 다 묶지도 않았어요.

없거든요. 본인의 입술보다 테두리를 더 약간 두껍게 그리고 그 안을 채웠을 것 같은 저 당시에 저 립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베스트 그리고 언뜻언뜻 보이는 저 실버 액세서리 아우 압도적이에요. 네. 그리고 100%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오토바이를 타셨을 것 같다. 이수정님께서 와 한국 맞아요? 아니에요. 한국 아니고 이양이님이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양이님은 약간 가명으로 보내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약간 어떤 느낌이지? 스텔라. 약간 스텔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스텔라 리이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네, 또 반바지를 입으셨네요. 엄청난데요? 김연주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부모님 30년 전 제주도 신혼여행 사진이에요. 이런 화장법과 헤어스타일을 한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엄마 같지 않아요? 이때는 완전 힙합 스타일을 추구하신 것 같은데 지금의 추구미는 청순이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히피펌을 하려고 하니 엄마가 히피펌은 부해 보이니까 하지 마라고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사진 보니 묘한 배신감이 드네요 라고 하시면서 네, 부모님 제주도 사진인데 엄청난데요? 두 분이 말을 타고 계세요. 백마를 빨간 자켓을 입고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해요. 어우, 약간 어떤 영화냐면요. 약간 야한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해요. 그리고 왜 빨간 그 저 자켓과 어우 야 약간 저 말의 모습이 한국 영화 중에 굉장히 네 어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당시를 강타했던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 어떤 한 장면의 스틸 사진 같아요. 네 어떤 부인이라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세련된 분이긴 하시네요. 왜냐면 오른쪽 사진 보면 단독 사진 같은 거 보면요. 화장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정말 멋진데요. 그리고 이게 겨울인 거잖아요. 지금 눈 위에 누워 계시는 거죠. 굉장한데요. 네, 약간 그 화장품 광고 같기도 해요. 네, 화장품 광고 같기도 하고 그 이 화장품 아마 없어졌으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마몽드. 네, 뭐 산소 같은 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버님도 굉장히 네. 엄청나 보이시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약간 지금 이런 사연이 아니면 연주님 부모님은 어떤 CF의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좀 뜨거운 영화. 약간 그런 게 떠오르네요, 연주님. 네. 다음 사연 만나 보도록 할게요. 강동구 윤미래 님이 보내신 사연이고요. 가끔 강동구 윤미래로 사연 보내곤 하는데 저번주 라디오를 듣고 와 이거 꼭 보내야겠다 싶더라고요. 컨로우 머리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다녔어요. 매일같이 보세시장에 가서 호랑이 잠바 입고 잠바를 사고 슈퍼맨티 입고 보스터팩 들고 버스 손잡이 귀걸이에 피어싱 가득해서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아 맞다, 밀리터리 룩도 빠질 수 없죠. 지금은 3남매 키우는 윤미래 맘이 되었어요. 네, 강동구 윤미래님께서 사연 그대로 보는 라디오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콘로우라고요. 이게 약간 머리에 딱 달라붙게 하는 파마죠. 약간 래퍼들이 많이 했던 거고요. 슈퍼맨티의 네 보세시장에서 간 호랑이 잠바 사진이 있네요. 정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서클렌즈 끼셨네요. 네 그리고 피어싱도 아니 입술 아랫입술에도 피어싱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한데요. 바지는 제가 생각할 때 100% 38 사이즈 허리 38 100%고요. 네 허리 38이네요. 네 그리고 벨트를 길게 늘어뜨려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콘로우는 사실은 머리를 못 감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꼬리빗 있죠. 꼬리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콕콕콕 찔러줬거든요. 이런 머리는 2대 미용실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특수파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용실 가시면 특수파와 전문 디자이너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어우, 네, 저 스티커 사진도 기억이 새록새록하고요. 노래 들을게요. 네, 윤미래 씨가 있던 그룹이죠. 타샤니의 경고.

노래 듣고 왔고요. 1324님께서 제가 20살 때입니다. 가수 양파 머리 스타일과 통 넓은 멜빵 바지 그리고 쪼리까지. 근데 요즘 그때 스타일 다시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봐도 꽤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멋있는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오, 양파 머리 스타일, 아 앞머리 이렇게 내리고, 근데 이거는 정말 요즘 사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는데요? 네, 하지만 역시 표정은 굉장히 시크하게 하고 계시고요. 6533님께서 2005년입니다. 그땐 가수 비에 잠자리 선글라스가 유행이었어요. 한껏 오버해서 꾸미고 다니던 시절이었네요. 지금 보면 쑥스럽지만 그 시절 수원에서 압구정으로 출가하면서 멋지게 차려입은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비네요. 네. 1324님 비예요, 비. 이 당시 이제 그 비가 태양을 피하는 방법인가요? 그 앨범 발표했을 때죠? 이거는 음악방송 가기 전이네요. 1324님 저는 약간 지금의 정지훈 씨가 보낸 게 아닌가 싶고요. 비다. 이거는 그냥 100% 비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6533인까지 사연 듣고요. 광고 듣고 와서요. 오늘 최고의 멋쟁이들 발표할게요. 쇼리실!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0: 타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제라하임.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5: 시원한 잠, 누잠.

0: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2: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4: 베럴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4: 페르디
1: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4: 베럴
1: 페르디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6: 발효식초 광고.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1: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1: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10: 제주항공
11: 찜.
12: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13: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2: 아,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3: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2: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1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2: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14: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15: 광고 듣고 오셨고요. 그 시절 멋쟁이 신사 선발대회 이제 시상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기꺼이 드러내주신 멋쟁이 봉구레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바로 첫 번째 시상 해볼게요. 3등 멋쟁이는요? 안재욱 앞머리 홍영덕님.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름이 외자가 아닌 게 너무 아쉽고요. 아직까지도 네, 꼭 등단하셔서 시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2등 멋쟁이는요? 바로 워커시는 지니 누나 김미경님. 네, 상품으로 220만원

책상 보내드릴게요. 네, 굉장히 압도적인 네, 의상으로 네, 저희를 깜짝 놀래켜 주셨죠. 마지막으로 3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받으실 대망의 1등, 저 봉디도 무릎을 꿇은 최고의 멋쟁이, 그 영광의 주인공은요? 아, 역시 이분이군요. 이효리를 꿈꾼 노는 언니 이영희님.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영희님은 저희가 상품권을 드리기 전에 이게 AI가 아닌지 마지막 검증 절차를 거칠 거고요. 네. 네,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건 너무 영희님이 날라리여서 네, 약간 좀 우리가 너무 날라리에게 이상을 드리는 게 아닌지라는 걱정이 들긴 하지만 네, 축하드리고요. 이외에도 참가상으로 5만 원 백상 받으실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 아침봉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끝곡으로는 이효리의 약간 세레머니네요. 이건 거의 뭐 텐미니 들으시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할머니께서 솥에 쪄주신 옥수수는 언제나 최고죠. 바삭한 강냉이를 한 움큼 입에 넣었어요. 옥수수와 강냉이는 무더운 여름철 입맛을 돋워주는 주전부리인데요. 많은 분들이 강냉이를 방언으로 생각하지만 국어사전에는 옥수수와 동의어로 등록된 복수표준어입니다. 그러니 옥수수 밭을 보며 강냉이가 풍년이다 라고 말해도 맞는 표현인 것이죠. 단 두 단어는 모두 표준어지만 뉘앙스에는 재미있는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가공식품을 부를 땐 옥수수차, 옥수수전분과 같이 옥수수를 주로 사용하지만 삶거나 튀겨낸 간식을 정겹게 부를 때는 강냉이를 자주 씁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일단 보라부터 켜주세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오프닝 퀴즈가 첫 곡 나가는 동안 보라로 힌트를 드릴 겁니다. 영화 서양 골동 양과자점 앤티크에는 슈 파리지앵, 크림 브릴레, 초콜릿 시폰, 밀푀유 오 프레이즈까지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케이크들이 쏟아집니다. 달콤한 디저트는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사르르 녹는데요. 그럼 오늘도 당 충전이 되는 오프닝 퀴즈로 시작을 해볼게요. 디저트계 최고의 난제, 민트 초코. 저는 민초파일까요? 아닐까요? Yes or no? 정답 맞춰주세요. 첫 곡 나가는 동안 보라로 힌트 보여드릴게요. 힌트를 주긴 해야 되는데 뭘로 줘야 되나? 네. 정답은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다섯 번 뽑아서 호두전과 쏩니다. 뭐 자주 들으셨으면 너무 쉬운 문제죠? 자 그럼 어서 보라 앞으로 모여주세요. 지금부터 보라로 힌트 나갑니다. 박하선의 시내타운 박하선입니다.

0: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서양 골동 양 과자점 앤티크에서 김씨 알리의 케이크 프라다이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 퀴즈 영화 서양골동 양과자점 앤티크와 함께 디저트계 최대의 난제를 문제로 드렸습니다. 캔디는 민초파다 yes or no? 바로 yes. 저는 민초파죠. 제 SNS 아이디를 참고하라고 했는데 제 SNS 아이디는 민트썬 네, 박하선. 그냥 그래서 그냥 민트초코가 좋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취향 만나서. 예림님이 민초파, 캔디는 민초파 맞을 것 같다고 SNS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랑님은 캔디는 상큼하니까. 가영님이 예스! 오프닝 보라 퀴즈 너무 재밌네요. 캔디도 재미있어하는 모습 너무 좋다고 하다가 이 보드판을 떨어뜨렸네. 1520님, 7827님께도 호두정과 드립니다. 달달하게 좋겠지요. 이번 주까지 기분 좋은 첫 단추 오프닝 퀴즈로 시작할 거예요. 시간 맞춰 오셔서 꼭 선물 받아가세요. 자, 1부 끝곡은 그리고 우리 테리우스들의 오늘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어요. 오늘 듣고 싶은 영화 음악과 그 이유를 함께 보내주세요. 노래 들려드리고 SBS 라디오에서 자체 제작한 귀요미 고릴라 키링과 키캡 챙겨드립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 고릴라 키캡이 저희 아이가 가지고 있는 키캡 중에 제일 좋나 봐요. 이게 제일 감촉이 좋긴 하더라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소미 기자님이 함께하는 위클리 매거진 이번 주 주목받은 신작들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판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0: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0: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2: 중부대학교.
0: 중부대학교와 함께
1: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3: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강말금이 사랑하고,
4: 이동희가 사랑하는,
5: 이은지가 좋아하고,
6: 배우 이종혁이 사랑하는,
3: 배우 염혜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4: 하선아, 어디니? 시네타운 듣고 있니?

영화는 방울방울. 한 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학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인과 약속이 있어서 길을 찾아가는데 익숙한 풍경이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극장이 있던 자리, 지금은 예식장으로 바뀌었지만 아, 어린 시절 저를 무척 설레게 했던 곳이죠. 당시 시골에 살던 제게 삶의 유일한 낙은 극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선 일단 돈을 모아야 했어요. 여름방학 땐 그래서 인삼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수확을 마친 인삼밭에 남아있는 잔뿌리나 작은 인삼들을 줍는 일이었어요. 아유, 오늘도 수고 많았어. 자, 여기 50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렇게 모은 돈은 200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숨겨뒀다가 극장에 갈 때 챙겨 나왔습니다. 극장에 가는 길도 고행이었어요. 40분을 걷고 나서 시내버스를 1시간 더 타고 가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영화를 본다는 설렘에 이까지 번거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점심때쯤 도착했고, 극장 앞에서 파는 호떡으로 배를 채운 뒤 동시 상영하는 영화를 두 편 챙겨봤습니다. 보통 무협이나 액션 영화였고요. 이소룡, 성룡,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신성일, 박노식 배우가 제 우상이었습니다. 영화를 본 다음 날은 동네 친구들을 모아서 영화 얘기를 들려줬어요. 야, 봐봐 봐봐. 야, 이소룡이 아베오 하면 야, 악당들이 막 쓰러져. 이소룡의 기합 소리와 함께 용쟁호트 액션을 실감나게 얘기해주면 친구들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영화 이야기꾼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즐거웠어요. 근데 그게 벌써 50년 전 이야기네요. 가끔 TV에서 그 시절에 봤던 영화들을 보면 옛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희한하게 성인이 돼서 본 영화들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때 봤던 영화들은 어제 봤던 것처럼 선명하네요. 영화도 제 추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나 봅니다.

영화 용쟁호투에서 메인 타이틀 듣고 왔습니다. 어린 시절 어렵게 돈을 모아 극장에 가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낸 학교님의 사연 소개해 드렸어요. 6219님이 우와, 오늘 방울방울 사연은 그때 그 시절 영화 같은 일이네요. 그러게요. 와, 40분을 걷고 1시간을 버스를 탔어요. 아유, 요즘 같은 날씨엔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도 얼마나 즐거우셨겠어요. 영화 읽힌 이런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뭐 어제 서울극장 얘기도 했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대한극장에 가까워서 자주 갔었는데 공강 시간이 있을 때 근데 거기도 없어져서 아쉬웠는데요. 엄청 큰 무슨 공연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자, 영화에 얽힌 이런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뭐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모두 좋습니다. 미경님은요, 주인공들이 너무 이쁘고 잘생겨서 눈호강했던 영화, 아 맞아요, 미비포유에서 에드시런의 포토그래프 신청해요 하셨어요. 그럼 이 노래 들으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0: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 예매권, 일본 애니메이션 드림 애니멀즈 더 무비 예매권, 임주한 김경남 전소민 주연의 연극 렁스 초대권, 명보 아톨 점프 전용 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점프 초대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의 제목을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테리우스들의 이야기 좀 볼게요. 1488님은 캔디 경산인데 더워도 너무 더워요. 지금도 벌써 32도인데 체감은 더하고 며칠째 열대야까지 우우. 빵집 하는데 너무 더워서 빨리 빵 굽고 5분이라도 끄게 새벽 일찍 출근해서 하루가 더 긴 것 같다고. 아 진짜 더우시겠어요. 안 그래도 요리하기도 싫어서 진짜 요즘 어제도 냉면 시켜 먹었는데. 시네타운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요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다 덥나 봐요. 진짜 열대야가 뭔지 느껴지고 있죠. 5832님이 캔디 저는 무협 각종 중화권 액션 영화 다 섭렵하다가요. 전공은 식품 영양인데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중국 어학연수까지 갔어요. 오직 영화 팬심 하나로 갔습니다. 아, 이러면 뭐 나중에라도 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재밌네요. 아 근데 또 좋아하는 거는 일로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재미가 없어지니까 일이 되면 그쵸? 기우님이 얼마 전 인테리어 사연으로 소개되었는데 드디어 내일 새 집으로 이사합니다. 아내의 모습처럼 너무나 예쁘게 완성된 집을 보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저희도 좀 보여주세요. 아이들도 이제 각자의 방이 생겼다며 기대를 감추지 못하네요. 비록 통장 잔고는 살이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할 생각에 행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합니다 하셨어요. 아, 얼마나 또 집이 예쁘길래 부럽네. 1부 끝곡은 여러분이 골라주신 음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청곡
2: 빠밤.
1: 오늘 선곡해주신 분은 이금옥님입니다. 영화 보디가드에 나왔던 휘트니 휴스턴의 런 투 유 신청이요. 냉장고를 청소하고 있는데 냉장고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아 진짜 덥죠. 저 왜

웬만하면 에어컨 안 트는데 아 정말 후덥지긋한 한 그런 하루더라고요. 고릴라 키링과 킷캡 선물로 드리면서 이 노래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는 우리 김소미 기자님이 함께하는 위클리 매거진으로 돌아올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러닝은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체온이 빠르게 오르고 땀 배출량도 많아집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수분 보충은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러너의 안전과 부상 방지까지도 연결이 되죠. 실제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무더위 속에서 선수들의 탈수와 열사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 보충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목이 마르기 전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러닝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FM 걸트쇼 썸머 뮤직 페스타 7월 8일 수요일엔
1: 많이 달리자
0: Crying Not 7월 14일 화요일엔 워터밤 아니고요 매밤 MC 유노 유노 아이들 B2B 미녀 I'm so mad 바다까지 소리 질러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생활정보
10: 나오실 때 튼튼한 장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정체전선과 동반된 비구름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된 곳이 있고요. 점차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100mm가 넘게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30에서 100, 영남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과 호남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특히 밤사이에 빗줄기가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여기에 전국 곳곳으로 강풍특보도 내려진 곳 있는데요.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대전 32도, 부산 30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쏟아지는 신작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영화를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매거진. 새로운 영화 소식들과 함께합니다. 위클리 매거진.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신의 21의 김소미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신의 21 김소미입니다.
0: 근희님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김소미 기자님 목소리 너무 좋으셔서 나오실 때마다 궁금했어요. 오늘 이렇게 보라로 보니까 엄청 반갑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0: 3984님이 소미 기자님 지지난주 금요일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뵀다고. 저는 GV가 있는 줄도 모르고 영화 보러 갔다가 이자벨 위패로도 보고 소미 기자님도 보고 행복했어요.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 와, 위패르 GV를 노리지 않고도 티켓팅을 성공하신 그러니까요. 거니까 완전 행운이셨네요.
0: 네, 소미 기자님도 보고. 자, 이번 주 그럼 박스오피스 먼저 살펴봐야지요.
1: 네, 지난주에 개봉해서 첫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한 모아나가 1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24년에 나온 애니메이션 모아나의 실사 영화고요. 누적 관객수 55만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게 오랫동안 선전하고 있어요. 한국 스릴러 눈동자가 2위, 입소문 타고 130만 관객 돌파했습니다. 와. 토이스토리

0: PS5 3위로 내려갔는데요. 현재 이제 260만 정도 돼서 조금 요거보다는 빠른 300만 돌파를 기대를 했는데 아쉽기도 하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내일 개봉하는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개봉도 전에 뭐 프리미어 상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6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바로 이어서 호프 이야기 진득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1: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영화 호프 바로 내일 개봉에 맞춰서 시내 초대석에 황정민, 정호연 배우가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도 미리 봤고요. 영화 보기 전에 김소미 기자님의 이야기 먼저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기자님은 우리 호프 칸에서 먼저 보셨죠.
0: 네. 네. 호프는 뭐 영화가 공개되기도 전부터 시끌시끌했죠. 올여름 한국 극장가의 가장 큰 사건으로 미리 예견이 됐었습니다. 그러네요. 나홍진 감독의 곡성 2016년이었으니까 딱 10년 만이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0년 만에 이렇게 신작을 내기도 쉽지 않은데 또 어마어마한 한국 영화 역대 최고 제작비의 SF 액션 블록버스터를 가져왔다 보니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요. 추격자, 황해, 곡성 이렇게 난 세 편으로 자기 장르의 문법을 각인시켰던 나홍진 감독의 네 번째 장편 신작입니다. 추격자와 황해가 범죄물이자 스릴러, 또 곡성은 오컬트 호러였는데 호프는 할리우드 영화에 비견하자면 그쪽에 더 가까운 영화를 한국 영화의 이 독특한 장르 영화 감독이 시도했다는 점에서 맞아요. 영화 산업이나 영화 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시도이긴 합니다. 미리 마음에 준비하셔야 할 점은 러닝타임이 156분, 2시간 4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시간은 금방 갑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지난 5월에 깐 영화제 다녀와서 경쟁 부문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호프에 대한 반응도 아주 간단하게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 세계 영화들이 가장 치열하게 사고 팔리는 이 깐 영화제 마켓에서 또 한국 영화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하면서 이미 그 선판매라고 하죠. 와. 200여 개국에 100억권이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해외의 수익은 어떨지도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1: 개봉 전부터 뜨거운 반을 얻고 있습니다. 영화 호프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가 정말 간단해서 저도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DMZ 인근에 가상의 어촌마을 호포항에 정체불명의 존재가 나타나서 이 마을을 초토화시킵니다. 호랑일까 괴물일까 혹은 외계인일까 찾아나가는 과정이 영화 전반부를 지배를 합니다. 황정민 배우가 연기하는 출장소장 범석이 현장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정호연 배우가 연기하는 신참순경 성애가 거기에 합류하고요. 그리고 조인성 배우가 연기하는 총을 다루는데 능한 이 사냥꾼 성기가 괴수의 진원지를 찾아서 숲속을 헤매면서 진상 파악에 나서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마침 다른 마을에서는 산불이 났다는 설정이라 통신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게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보시게 될 것 같아요.
1: 아, 이게 70년 배경이라면서요?
0: 나홍진 감독이 네. 또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가 아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묘사로 보입니다.
1: 그래서 무전으로 하더라고요. 네. 핸드폰도 없고 그리고 약간 복장 같은 게 굉장히 와 뭐지 옛날 서부 영화 같다 했는데 복장이 되게
0: 맞아요.
1: 옛 것이라서
0: 한국식 웨스턴 복장들을 네. 하고 나온다고 할까요?
1: 맞아요. 미리 영화를 보고 온 관객들 사이에서 오프닝 후 이어지는 4에서 50분 장면들이 화제입니다. 아, 진짜 재밌었어요. 한 시간 동안 진짜. 아,
0: 저도 캔디 보고 왔을 네. 때 초반 한 시간 너무 재밌다는
1: 괴물이
0: 리액션을.
1: 안 나오는 그게 너무 쫀쫀한 거예요. 막 와 뭐지 와 막 그리고 막 안 보이는데 뭐 때려 부수고 막 이런 게 되게 시원했어요.
0: 그랬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장르의 딜레마가 괴물이 나왔을 때 네. 관객 반응이 좀 갈릴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영화의 한 오프닝 40분에서 50분 정말 올해 가장 강렬한 서스펜스임은 확실해 보여요.
1: 진짜 기자 시사회 갔는데 기자님들이 옆에서 슬슬 다 수첩을 내리고 와 이러면서 보시더라고요. 뭐야 이러면서.
0: 저도 필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범석이 계속 무언가를 줬는데 그 무엇의 정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근데 영화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풍경인데 하나는 마을의 풍경이고 하나는 말하자면 얼굴의 풍경이거든요. 그것을 본 사람들의 얼굴을 끊임없이 리액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괴수와의 문제만은 아니고 영화 초반에 죽은 소를 둘러싸고 하염없이 서 있는 사람들 또 벽이 뚫리고 난장판이 된 시장톤을 통과하는 범석의 확장된 동공 같은 것 거칠어지는 숨소리 그리고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그 욕설 그러니까 대사보다 욕지기가 더 많은 영화인데 그것이 그 무의미함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들리는 영화거든요. 그냥 나오는 단말마가 영화의 의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존재를 조우하기 전에 그걸 먼저 마주한 이들의 리액션을 보는 영화

0: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나홍진 감독의 전작들 추격자 황해 곡성에서도 극중 캐릭터들이 달리고 무언가를 쫓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 것 같네요. 호프는 근데 어떤 점이 다를까요?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달랐던 것 같아요.
2: 그 인상평이

0: 뼈대가 다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나홍진 감독이 당시에 좀 이런 말을 했는데 시나리오를 본 사람들이 다들 아니 근데 이 캐릭터에 어떤 뚜렷한 동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뭔가를 좀 설명해줘라 라고 했대요. 근데 그때 나홍진 감독이 아니 이 영화에 걸맞은 캐릭터들은 뛰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을 것 같은 놈들이고 그런 인간들이 뛰어야만 추격해 나가야만 영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 설득을 했다고
1: 맞아요.
0: 합니다.
1: 그게 무서운 건데.
0: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홍진 감독은 개연성의 구속을 거부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살인범이 있으니 쫓고 도망쳐야 하니 도망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냥 지금 펼쳐진 이 세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마디로 약간 숙명론적인 차원에서 영화를 작동시켜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황해도 연변에서 건너온 청년이 한국 곳곳을 도끼와 뼈다귀의 아수라장 속에서 내달렸고 2016년 곡성에 이르면 쫓는 대상이 아예 인간 바깥의 존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악마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이 인간들의 운명이라는 게 약간 게임판 위에서 휘둘리는 장기말 같다고 할까요? 호프도 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쫓고 쫓기는 대상을 인간의 정말 인식 범위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 외계인으로 확장했다고 할 수 있겠죠.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망원동의 밤골목에서 연변과 한국의 농촌 도시들 실제 지명인 곡성으로 그리고 이제는 아예 지도에 없는 가상의 마을 호포항으로 갔습니다. 제가 칸에서 나홍진 감독님과 짧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감독님 너무 짓궂으신 것이 아니 나는 여기가 이 호포항이 지구라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대 배경도 80년대로 보이나 70년대 말에서 80년대이나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든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홍진 감독의 어떤 영화적인 영토가 추격자부터 호프까지 이제는 정말 좀 핍진한 무대를 넘어서서 순수한 장르의 이 공간으로 진화하는 궤적을 따라가시면 그걸 좀 감지하고 보시면 호프라는 작품이 좀 더 흥미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1: 근데 또 전 진짜 실제 있는 항인 줄 알았어요. 되게 리얼리티가 좋아서. 오늘은 이분에는 호프 이야기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평이나 질문들 보내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무드 등 선물로 드릴게요. 꽤 얘기를 길게 나눴는데 아직도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이 영화. 자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호프의 주연 배우 황정민 님이 와 노래를 부르셨네요. 허니드 퀘스천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0: 떠나던데도.
1: 파리호구님은요, 공부는 예습복습이 있는데요. 호프를 보기 전 소미 기자님께 선행학습 받은 느낌이라고. 스토리가 더 궁금해지는 오늘의 시네타운이네요. 꼭꼭 호프 보고 감상평 남기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뭐 호든 불호든 한번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숙님 호프 예고편 보고 너무 보고 싶은데요. 초등학생도 같이 봐도 되냐고.
0: 15세 이상 관람가인데요.
1: 잔인한 부분이 있어서.
0: 네. 그리고 확실히 좀 고어한 잔인한 맞아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보호자가 같이 동반하면 요새 입장이 되는지 제가 그거는 살짝 모르겠네요.
1: 네.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이들은 안 봐도 될 것
0: 같아요. 아직 초등학생한테는 조금 장벽이 있는 영화 같아요.
1: 자, 위클리 매거진 계속해서 김소미 기자님과 함께 영화 호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영화 호프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꼭 집어 얘기해 주세요.
0: 아, 제가 첫 감상에서 아주 좋았던 건 백주의 스릴러라는 점. 정말 대낮 스릴러라는 점인데.
1: 아, 너무 좋아.
0: 괴수 영화의 철칙은 사실 어둠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이기도 해요. 뭐 에이리언도 조스도 괴물이 그림자 속에 있을 때 가장 이제 무시무시한 것인데 호프는 쨍한 자연광 아래로 중반 이후에 아예 모든 존재들을 그냥 끌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기생충과 버닝, 곡성을 찍었던 홍경표 촬영 감독이 자연광으로 밀어붙였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의 눈에는 이 호프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집단 최면의 무대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백일몽 같다고 맞아요. 할까요?
1: 그래서 다 보이는데 너무 무서워.
0: 맞아요. 그리고 더는 이제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은데 사실은 아무도 무언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광각 렌즈로 인물을 따라붙는 추격 촬영들도 참 일품입니다. 후반부 카체이싱은 외신들도 입을 모아서 뭐 역대급이다 이렇게 부는 시퀀스인데요. 제가 느낀 재밌는 디테일은 이 영화의 운전자들은 절대 후진을 안 한다는 점. 뒤로 가야 할 때도 미끄러지듯 유턴을 해서 다시 직진을 하고요. 앞으로만 내달리는 나홍진 월드여도 우직한 관성이 영화의 핸들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 그냥 뭐 볼 수 있는 모든 액션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온 관객들 사이에서 의외로 웃기다, 웃으면서 봤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웃기죠.
0: 좀 블랙 코미디 같은 대사에 캔디는 웃으셨어요?
1: 저는 약간 아재 개그스러운 것도 있어서 이렇게 헛웃음도 많이 짓고
0: 약간 거리두기 하셨군요.
1: 네, 근데 계속 왜 아재 개그의 특징이 웃다 보면 계속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나중에 웃기더라고요.
0: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사실은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한데요. 호프는 어쩌면 코미디입니다. 이 나홍진 하면 지독하고 냉혹한 세계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이제 단편 완벽한 도미요리 같은 작품부터 나홍진 감독 정말 선명한 블랙 코미디를 했던 감독이고 곡성에서도 외지인과 상인이 보디랭귀지로 그 닭값을 흥정하는 그런 순간처럼 이렇게 불현듯 웃음을 스치는 장면들 항상 녹여내죠. 호프에서는 이 코미디가 아예 그 중심축으로 올라온다고 할 수 있는데 하이라이트는요 의외의 인물로 등장하는 이면식 배우세요.
1: 재밌었어요.
0: 외계 존재의 최초 목격자인 마을 어르신 해술 역인데요. 그것과 마주친 순간을 회상하는 굉장히 장황한 플래시백이 이게 웃긴가 무서운가 심오한가 알쏭달쏭하면서 집중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비교를 하자면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에서 고 변희봉 선생님이 남긴 전설의 캐릭터죠. 보일러 김씨 시퀀스를 떠올리게 하는 이 한국 대중문화의 관록이 만들어낸 이 베테랑의 희극이라고 일단 해두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물들이 한가한 잡담으로 그 장면에 좀 압력을 빼버리는 식의 논리를 벗어난 완급 조절 자체가 호프의 좀 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열적인 톤에 몸을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과 그 호프의 궁합을 결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구이사사님이 황정민 배우님이 나와서 너무 보고 싶은데 많이 무서운가요? 곡성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쉽게 예매를 못하겠다고. 곡성만큼 아주 막 이런 무서움은 아닌 것 같아요. 재밌어요.
0: 네. 오히려 스릴에 가깝습니다.
1: 맞아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상호님이 칸 영화제 상영 때 호프의 CG가 좀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추가 작업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 이것 때문에 계속 봐야 돼요. 계속 고치신다면서.
0: 계속 고치고 계셔서요. 언론 배급 시사 이후에 또 어제 이제 관계자들 많이 모이는 시사가 또 있었는데 또 더 고쳤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저도 영화를 지금 또 봐야 하게 생겼습니다.
1: 그래서 기자님들 또 계속 보신다고.
0: 네.
1: 뭐 진격의 거인 뭐 아바타도 생각이 났고 저는 그 후반부 진짜 캐릭터들은 진짜 와 볼만하더라고요.
0: 칸 버전에서 이제 CG의 완성도가 논란이 좀 됐던 쪽이 바로 이제 최초에 등장하는 괴수인데요. 아. 이제 이 존재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진격의 거인과도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존재의 좀 의미도 한번 짚어볼 만한데 네.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해서 나중에 전문가조차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거든요. 눈, 코, 입이 다 있네. 그러니까 아, 인간처럼 이렇게 뭔가 얼굴이 있네 싶다가도 무릎과 발꿈치 사이에 관절이 더 하나 있는 그래서 엄청난 속도와 파워를 겸비한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의 장기는 어느 하나 인간과 닮은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 개봉판에서는 깐에서 나왔던 이야기보다는 CG가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고요. 아마 지금도 개봉 전까지도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물론 의견은 갈릴 수 있겠으나 이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의 CG는 전혀 아니다. 안심하고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할리우드 배우들 마이클 패스빈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 등이 연기한 외계인들이 제각기 또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영화로 한번 직접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1: 맞아요. 일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영화 호프의 황정민, 정호연 배우와 함께하는 시네타운의 시네 초대상 놓치지 마시고요. 위클리 매거진 김소민 기자님,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여기서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박가선의 시네타운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소리 질러!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8: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세트,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패드,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를 드립니다.
9: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8: 오늘은 김소미 기자님과 함께 위클리 매거진으로 꾸며봤습니다. 2546님이 이번 주말에 호프 남편과 보려고요. 머릿속에 대혼란이 펼쳐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몹시 즐겁습니다 하셨고요. 7353님이 혹시 영화에 먹방 영상도 나오나요? 내일 보러 갈 건데 궁금해요. 먹방? 뭘 먹긴 하던데. 황해 보면 하정우 씨의 감자 먹방, 소시지 먹방 나오잖아요. 아, 숲에서 뭐 있어요. 있어요. 조인성님이 하는 게 있고 또 괴물도 먹방이라고 해야 되나? 어머, 너무 잔인한가? 아무튼 먹방이 있어요. 위클리 매거진으로 좋은 질문 보내주신 9244님, 이상우님, 배미숙님께 무드등 선물로 드립니다. 어머, 갑작스럽죠?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

0: 명령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밖에서 친구 만나면 뭐야 여기 웬일이야, 우연히 맛집 발견하면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또 라디오에서 선물 당첨되면 뭐야 완전 럭키잖아. 반대로 냉장고에 아껴둔 디저트가 사라졌을 땐 뭐야 분명 똑같은 두 글자인데 물결표만 붙으면 마구 설레고 점점점이 붙으면 급 다운되는 마법. 지금부터 시무룩한 뭐야 대신에 뭐야 오늘 느낌 좋은데 작은 행복에도 물결표를 팍팍 붙여주는 하루 만들어 보자고요. 뭐야 왜 이렇게 재밌고 난리야. 주주님들의 원픽 라디오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레드벨벳의 파워업 듣고 왔습니다. 우연히 친구도 12시엔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뭐야 너도 주주였어? 하게 되잖아요. 이 뭐야 이게 참 어떤 상황에서든 찰떡같이 어울리는 추임새죠. 반가울 때도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쓰지만 또 반대로 황당하거나 어이없고 짜증날 때도 튀어나오고요. 저는 최근에 제가 길을 걷다가 너무 오랜만에 정말 오랫동안 안 봤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런 얘기를 했죠. 보자마자 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너 뭐야? 아 너 뭐야? 아 너 뭐냐고? 너 뭐야? 너 뭐야? 라는 말을 한 진짜 10번 정도로 한 것 같아요. 뭐긴 뭐야 나지. 근데 뭐야 뭐야 너무 놀라고 뭔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다 합해져서 너 뭐야?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 확실히 이 뭐야가 K-추임새야 정말. 우리 9832님은요 뭐야 완전 프리티한 주디 어제 아니 근데 진짜에서 프리티걸 춤 잘 봤어요 카라 멤버인 줄이라고 그래요 어제 그 SBS 저 아니 근데 진짜에 현영이가 출연을 했어요 우리 또 아이비 선배님이랑 차정원 선배님이랑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비 선배님의 그 유혹의 소나타 춤을 직관을 하면서 어떻게 또 저의 무대가 또 마련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또 프리티걸 카라의 프리티걸 노래를 가지고 또 그 노래방에서 좀 많이 쳤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랬었는데 아예 또 봐주셨구나. 또 우리 임현정님께서는 주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통통티는 울 주디 보려고 보라 켰어용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현정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9204님은 오늘은 날씨처럼 제 마음이 울적하네요. 제빵사의 길은 힘들어요. 일일이 입맛을 맞춰야 하는 게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럴 때는요. 저희가 또 맛있는 쑥 인절미를 보내드리면은 이걸 좀 드시면서 기분을 또 파워업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신있게 굴자 아시겠죠? 우리 세 분에게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리고요. 아 뭐야 오늘 12시엔 선물 대박이잖아.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이 주렁주렁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1부와 4부에서 문자 한 줄이라도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리고요. 또 2, 3부 환장연애 코너에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시원한 커피도 싸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SNS 이벤트 주디를 이겨라 가위바위보도 12시엔 인별그램에서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요 특별하게 SNS를 하지 않는 주주님들을 위해 문자나 고릴라로도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가위바위보 중 하나 골라서 보내주시면 자동 응모되고요. 귀여운 고릴라 키링과 키캡 세트를 받을 수 있는 SNS 이벤트는 1시 반까지 참여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셔서 얼른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밥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SBS 파워 FM.
1: 너랑 나랑 비밀 일기 시크릿 주주.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내가 우리 언니랑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거 알지? 그래서 언니 따라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 노래들을 듣다 보면 랩 부분이 임팩트가 있더라고.

우와. 오, 언니 뭐 들어? 이거 랩이야? 어우 기집애, 이게 랩이라니. 크레잉 랩의 시주세. 우리 상민 오빠 몰라? 어우 이래서 애들이랑 음악 얘기를 못한다니까. 아, 뭐래 언니는 뭐라고 하는지 가사가 다 들려? 어우 당연하지. 우리 상민 오빠 딕션이 귀에 팍팍 내려꽂히는데. 아, 나는 룰라보다는 G.O.D 세대지. 아, 말하듯이 읊조리는 감성 래퍼. 아 우리 데니 오빠 랩이 최고였는데. 어우 우리 상민 오빠라고 이거 또 와다다다 크레잉 랩만 하는 줄 아니? 어 이런 거 이런 거는 또 완전 느낌 있잖아 그치? 어우 조니 조니 배가 고바요 고바 고바 고바요. 야 그래 얘들아 랩이고 자시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우리 희준이 밥이다 얼른 줘라. 희준이 밥 줘.

0: 주라. 밥 차려라. 준이, 준이 밥 가마.
1: 그러다 남사친 현돌이를 만나러 갔더니 현돌이도 요즘 영화 보고 나서 90년대 가요에 푹 빠져 있더라고. 그 시절 노래들만의 감성들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야 박현돌, 야 박현돌, 야, 야.
2: 아, 아 주현 형 와, 왔냐 왔냐. 아 미안 미안. 이 오빠가 음악에 좀 심취해서 못 들었지 뭐야.
1: 대체 뭘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2: 아 예 박현돌 in the house.
1: 뭐래 지금 바뀌구만. 뭔 인더 하우스 거려.
2: 야 주현이 너 우리 태사자 형님들 노래도 모르냐? 아 와일드싱 영화를 봐서 그런가 요즘 내 알고리즘에 계속 90년대 형님 누님들 무대가 뜨는데 말이야. 와 뺏게 뺏게. 아, 야 90년대 가요가 찐이더라고.
1: 야 그래 확실히 너는 좀 옛날 사람 같긴 하다.
2: 야 내가 최근에 알게 된 노래인데 이거 한번 들어볼래? 자 들어봐. 이 절규, 이 사나이의 애 끓는 순정.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내가 내 불행마저 감당할 수 없는데. 아 너를 좋아한 시작부터가 잘못이었다고 후회하고 있어.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1: 야 그래 그래 넌 확실히 나한테 도움이 안 되긴 하다. 야 사람 불러놓고 계속 노래만 들을 거면 나 그냥 간다.
2: 아 와와와 주현영고 현영고 주현영고 현영고 아 어디 가냐고.

네, 룰라의 사랑법 듣고 오셨고요. 우리 정재임님께서 아, 저 랩들을 읊조리고 있는 내 나이 자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2848님은 어머 주디 꺄! 오늘 선곡 무슨 일이에요? 제가 또 국 6일 때 수원 체리나로 이름 좀 알렸죠? 아 정말 추억 돋네요. 샤바샤바 라고 보내주셨는데 국 6이면 국민학교 6학년 시절 말씀하시는 거 맞죠? 우리 주주님? 아유...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 나는 주현영고 현영고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나이가 어린 편인데요. 이상하게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노래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너튜브로 그 시절 무대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면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시절의 찬란함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도 추억의 가요 알고리즘에 푹 갇혀 한 시간도 넘게 무대 영상들을 보고 있었다니까요. 라고 사연을 또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주주님 왠지 막 제가 보낸 사연 같아요. 저도 참 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의 노래들이나 영화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때만 가지고 있는 그 감성. 그리고 발라드 같은 경우도 그 있잖아요. 옛날에는 뮤직비디오도 진짜 이 사랑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뮤직비디오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너 아니면 그냥 내 목숨은 없어지는 그런 정말 절절한 그런 노래들 그런 뮤직비디오들이 참 많았어요. 었잖아요. 정말 뭐 전쟁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정말 처절한 어떤 그런 곳에서 뭔가 계속해서 막 극복되지 못하는 그런 사랑 요런 감성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 요즘에 가끔씩 좀 생각나면은 가요 톱10이나 뭐 그런 영상들 엄청 찾아보거든요. 자, 또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보내드리고요. 우리 노하리님은요. 라떼는 샤크라의 한이었어요. 가라가라 갇혀 확 갇혀 내 안에 갇혀 확 갇혀 하루 종일 부르니까 동생이 어디 아프냐고 하더라고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양성아님은 중학교 때 용돈 받는 날만 기다렸어요. 1,000원, 2,000원 모아서 테이프 가게로 달려가 룰라 테이프 사고 악보까지 사서 방에서 혼자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제 인생 첫 팬심을 불태우게 한 앨범은 바로 룰라 2집. 그때는 제가 가수 데뷔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이걸 뭐 돈을 가지고 테이프 가게로 가서 이걸 사서 악보까지.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뭐 악보를 사 따로 이제 서점 가가지고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저도 또 유명한 그런 발라드라든지 그런 거 모음집 같은 게 막 있었는데 그런 걸 서점에서 샀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소리 바땡 있잖아요. 뭐 그런 사이트나 이런 거 되게 이용했던 기억들도 있고 아 몰라 추억이 몽글몽글하네요. 자 지금 시각 또 12시 22분 16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숙 인절미 세트 받으실 주주님들의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4238님은요. 주디 어제 아근지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혹시 소머리 창법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 밥 먹은 거 소화될 것 같아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제 아니 근데 진짜에 나와서 요즘 또 뭔가 개인기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제가 개인기를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했거든요.

우. 제가 이걸 했었어요 어제. 근데 어제 차정원 선배님이 훨씬 더 잘하셔가지고 묻혀버렸어요. 소물이 창법 꽤 저 좀 하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우리 9220님은요. 주디, 오늘 처음 문자 보내보는 대구 사람입니다. 날이 무더워도 에어컨 밑에서 주디 목소리 들으니 더워도 시원한 느낌이에요.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즐거운 여름 보내보도록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더위 조심하셔야 돼요. 불쾌지수도 올라가는데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또 우리 김태희님은요. 주디 7살 딸 처음으로 이가 흔들려서 치과 가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아빠가 이마 쳐서 뽑아주셨는데 딸보다 제가 더 떨리네요. 라고. 그쵸. 예전에는 다 이마 치고 그렇게 해서 뽑았었죠. 저도 생생히 기억나요. 아 하나 둘 셋 하면 뽑아. 아 그냥 먼저 뽑지 마. 하나 둘 셋 하면 뽑아. 하나 둘. 그러니까 이게 뽑혀있는 뭔지 아시죠? 또 우리 1665님도 현영님 사춘기 아들들과 여수 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 들어요. 아빠까지 남자 셋과 3박 4일 지내다 상큼한 현영님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무탈이 여행 잘 마치고 돌아가서 또 열심히 현실을 살아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도 무탈이 여행 잘 하고 지금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쵸? 끝까지 또 무사히 또 안전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8052님은 오늘 산부인과 검진 가는데 이번 주에 아기 출산할 것 같아요. 꺄 주디 둘째라도 출산은 무서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이 출산이라는 게 그렇죠. 사람마다 그 어떤 정도도 다르기도 하고 늘 변수도 있고 모르는 거여서 늘 걱정되실 것 같은데 무조건 안전하게 무사히 또 예쁘게 또 잘 출산하실 겁니다.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디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조현영, 정규미 씨와 함께하는 환장연애 이어집니다. 그럼 1999년 히트곡 Y2K의 헤어진 후에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달라버린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가수 김혜연입니다. 요즘 음악 활동은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무대에서도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에너지를 받고 밝게 웃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행복해져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꼭 잘 챙기시면서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올 여름부터 자 도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혜연이었습니다.
5: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계,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행복이 하면 하하임.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

0: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상상 속 사랑은 달콤하기만 했는데 현실은 왜 대환장 파티일까요? 속 터지고 멘탈 털리는 주주님들을 위한 연애 클리닉 환장 연애. 제철 복숭아 같은 물오른 미모 자랑하는 구영숙, 현지유 여사님의 어여쁜 따님 레인보우 소연영씨, 그리고 본인 방송을 오로지 외모 체크를 위해 본방 사수하는 세심한 애견남 정규민씨 두 분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 일단 두 분 너무너무 반가워요. 일주일 네네. 동안 또 뭐 별 이슈 없었어요?
1: 예, 뭐 저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0: 무탈하니 다행입니다.
1: 네, 무탈하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예, 우리 현영 씨도?
2: 저도 뭐 똑같았는데 제 요새 또 에이티즈 분들
0: 아, 그러니까 에이티즈 분들의 그 최산 씨
2: 이거에 그, 빠져가지고 네. 주말 내내 그분 영상만 찾아봤어요.
0: 어머어머 진짜
1: 여자분들 아니, 정말 행복하시겠더라고요.
2: 너무 행복해요 요새.
0: 자, 우리 작가님께서 규민 씨 가능하냐고 그러셨는데
1: 제가 하면은 이제 그 신뢰가 될 것 같아서
0: 저는 왜요?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2: 코르티스 분들 것도 했잖아요.
0: 아, 그쵸 그쵸 했잖아요. 아니 왜냐면 저희 저번에 또 주터뷰에 백가 씨랑 황치열 씨가 나오셔서
2: 봤어요.
0: 두 분이서 이 챌린지를 해 주고 가셨거든요.
1: 봤어요.
0: 그랬더니 그 에이티즈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가셨어요.
2: 정말?
1: 네.
2: 그럼 저도 출래요. 어?
0: 그럼 우리 현영 씨랑 규민 씨랑 한번 해보자.
1: 아, 좋아요, 좋아요.
0: 그러니까
1: 네, 누나 하면 따라가야죠.
0: 좋습니다. 현영 씨 이거 끝나고 도망가기 없기예요. 네. 우리 3092님은요, 현영 언니 미모 보려고 보라 보고 있어요.
2: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어요. 아니 그리고 또 우리 규민 씨는 본인 나오는 방송을 이제 외모 체크를 위해서 본방 사수한다고 또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니 지금 어땠어요? 지난주 열흘농구단 시즌2 2회에서는 어땠어요? 좀 모니터 해보니까 만족스러워요?
1: 약간 불만족스러운 게
0: 아이고, 왜요?
1: 아, 제가 체중 관리를 조금 실패했더라고요 2화 때.
0: 아, 그때?
1: 예, 1화 때 얼굴이 나쁘지 않았는데 네. 3화 때 살짝 실수해가지고
0: 야 그러니까 그 촬영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이제 외모 준비를 해놨다가 네. 이제 한번 촬영하고 그 다음 촬영부터는 조금 약간 방심했었던 거구나.
1: 네네, 해이해진 거죠.
0: 네. 진짜로 아무튼 3회, 4회, 5회, 6회 앞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1: 다음 화가 좀 그래도 비주얼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0: 각기가 좀 빠져있겠구나.
1: 네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저희도 기대해볼게요. 네. 또 우리 1351님은요, 현영 언니 저한테 말도 없이 부산에 오신다고요? 이런 이슈가 있으면 미리 말해주셨어야죠. 라인업도 엄청 쟁쟁하던데. 근데 현영 언니 DJ도 하세요? 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아니 우리 현영 씨가 이번 주 금요일 부산 L 호텔에서 열리는 풀파티에서 DJ를 하십니다. 와,
2: 맞습니다.
0: 아니 라인업이 나우아임영, 카모, 하온 요즘 정말 핫한 아티스트들이 줄줄이 있고 엄청 쟁쟁하던데 우리 현영 씨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2: 됐네요.
0: DJ를 하시게 된 거예요.
2: 아, 제가 사실 DJ를 이제 배운 지가 한 3, 4년 됐고.
0: 아, 좀 되셨다.
2: 네네.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무대를 한번 그 데뷔를 했어요, DJ로. 그러고 나서 이번이 두 번째

0: 진짜?
1: 공연인데 라인업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새 우와. 너무 핫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 사이에 제가 있어가지고
0: 두 번째 공연만에
1: 네 너무 그러니까. 지금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2: 아유 그만.

0: 아,
1: 네.
0: 그러니까요.
1: 어머. 저희도 한번 영상에 나중에 뭐 영상이나 이런 게 누가 이렇게 뭐 직캠이나 이렇게 찍어줬으면 좋겠다.
0: 아, 그니까.
1: 네.
0: 예.
1: 한번 또 기대해 볼게요.
2: 네.
1: 안영 씨 화이팅.
2: 최대한 핫하게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1: 진짜 이거 진짜 지금 현영 씨 최대한 핫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이 말이 많은 분들의 진짜 마음을 두근두근 할것 같아요. 진짜.
2: 네, 놀러 오세요.
1: 네, 여러분
2: 17일.
1: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또 우리 8380님은 헉 규민님을 라디오에서도 보다니 너무 좋다 고정이에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얼마나 나오고 계시죠?
0: 네 지금 뭐 4달째 나오고 있긴 한데요.
1: 그렇습니다.
0: 네 오늘이라도 저를 보셨다니 정말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제라도
0: 네.
1: 네. 또 우리 4600님은 라디오 듣고 궁금해져서 규민 씨 찾아봤는데 직업이 농구 선수인가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은지 연관 검색어에 정규민 직업이 있더라고. 아 많은 분들이 규민 씨 직업을 궁금해하시나 보다.
2: 그런가 보다.
0: 네. 제가 이제 직업이 농구 선수라기에는 이제 키가 예, 그 정도는 아니라서요. 저는
1: 그런가?
0: 이제 본 직업이
1: 네.
0: 영상 제작 일을 했었습니다.
1: 그래서 그 전에도 그쵸 사실.
0: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영상 디자이너로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연프 특유의 직업 올려치기로 이제 소개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2: 약간 프로텍터
0: 그렇죠,
1: 약간
0: 그렇죠,
1: 그런
0: 그렇죠.
1: 느낌이네요. 약간 네. 백수가 홈 프로텍트가 되듯이
0: 그렇죠,
1: 약간
0: 그렇죠.
1: 그런 느낌이구나.
0: 네. 근데 이제 뭐 건축학과 졸업하면 건축학자가 되고 하듯이 영상 디자인학과를 졸업했으니까 영상 디자이너가 된
1: 와,
0: 건데.
1: 되게 현실적이다.
0: 네. 그래서 뭐 어찌 되었건 영상 제작자라고 이제는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영상 제작자.
0: 네.
1: 맞아요.
2: 방송인 플러스 영상 제작자. 뭐
1: 그렇죠.
2: 식으로.
1: 방송인도 플러스가 되신 거잖아요.
0: 네네,
1: 그렇죠. 아, 이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러면 규민 씨는 앞으로 또 만약에
0: 네.
1: 직업 이렇게 뭔가 하나가 추가가 된다면
0: 네.
1: 어떤 걸 또 하고 싶으세요?
0: 아.
1: 갑자기
0: 진짜.
1: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 졌어요.
0: 네, 고민이 많이 되는 질문인데 사실 이제 나중에
1: 네.
0: 그 또 외국으로 다시 영상 공부를 하러 지금 유학을 갈 생각도 다시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한 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1: 연출을 하거나
0: 네 맞아요.
1: 야,
0: 그래서
1: 너무 멋있어요.
0: 네, 그거랑 가구 제작도 요즘에 좀 관심이 가고 있어서 그것도 이거 다방면으로 좀 이것저것
2: 진짜.
0: 그냥 네, 취미 생활을 확장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청춘이다 청춘.
2: 멋지다,
0: 네.
2: 멋지다.
1: 저희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우리 이유경님은요 규민 씨 직업 추가면 애교 장인이죠.
2: 아 저번 주 그 애교 사건
1: 네, 사건이었죠. 네.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0: 아하.
1: 자 우리 규민 씨의 이 애교의 여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제 생각에는 좀 계실 것 같거든요.
0: 아.
1: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한장 연애 들어가기 전에 규민 씨의 애교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어때요?
0: 애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1: 그니까 우리 규민 씨 애교 못해요, 여러분.
0: 잘 봐주세요, 뀨.
1: 아. 그거 아시죠? 이런 애교를 이거를요 사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아우가 되기도 하고 아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규민 씨는 정말 애초에 이 너무너무 호감이시고
2: 네.
1: 그렇죠? 워낙에 또 긍정적이시고 또 굉장히 또 사랑스러우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분위기를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0: 네.
1: 감사해요.
0: 네.
1: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환장연애에서는요, 두두님들의 환장스럽고 머리 아픈 연애 고민들 환영합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2: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방송 중에 짧은 고민 보내주셔도 되고요. 긴 고민글은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0: 네, 긴 사연글 소개되신 분에게는 구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오늘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지난주랑
1: 네,
0: 마찬가지죠.
1: 맞습니다.
0: 방송에 문자 한 줄이라도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현영 씨가 소개해주세요.
2: 제게는 만난 지 1년 된 동갑내기 직장인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제 남친은 평소에도 정말 평온하고 온화한 편인데 요즘은 그런 면이 저를 미치게 합니다.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운전을 왜 저따구로 해 위험하게.
0: 워 자기야 괜찮아. 저 사람도 뭔가 급한 일이 있었나 보지.
2: 아 그렇게 급하면 어제 나오던가.

0: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나 보지. 화내면 자기만 손해야.
1: 사실 이런 건 괜찮아요. 저도 덩달아 감정을 가라앉히게 되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저를 향한 질투나 집착이 단 0.1%도 없는 AI 로봇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 대학 시절 친했던 남사친 무리 중 한 명이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다길래 일부러 들뜬 목소리로 그랬죠. 자기야, 뉴욕 사는 내 남사친 알지? 걔가 어제 한국 들어왔대서 이따가 단둘이 술 한잔 하려고.
0: 아, 그 뉴욕에 산다던 주드 씨?
1: 응, 우리 주드. 완전 아메리칸 마인드인 거 알지? 나 주드랑 오랜만에 만나니까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집에 늦게가 들어가도 돼?
0: 어, 다 큰 성인인데 뭐 어때? 내가 자기 부모님도 아니고 나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지. 오랜만에 한국 들어오는 건데 친구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재밌게 놀다 와.
1: 아니, 주드 아메리칸의 남자야. He is a man. 너는 내가 성인 남자랑 단둘이 야밤에 그렇게 술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아?
0: 에이, 자기도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인인걸. 난 자기 믿어. 우리 사이에 그 정도 믿음은 있지.
1: 아니, 실례고 뭐고 조금은 신경 써야 정상 아니야?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냐고.
0: 아니, 너랑 주드 씨는 친구잖아. 얼른 가서 재밌게 놀아. 놀 시간 줄어들겠다.
1: 와, 저런 반응을 듣는데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남사친이랑 1차, 2차 신나게 놀고 새벽 1시가 넘도록 일부러 깨톡도 안 보냈어요. 보통 연인이라면 걱정돼서 전화라도 할 법한데 제 폰이 너무 고요한 거 있죠?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새벽 2시에 취한 척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죠.
0: 어,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야? 술 많이 마셨네. 아이고, 피곤하겠다. 택시 번호판 찍어서 나한테 보내두고 얼른 들어가.
1: 아니, 잠도 안 자고 깨어있었으면서 여자친구가 남사친과 단둘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데도 연락 한 통 없던 남친. 안 이상해요? 이게 저를 향한 깊은 신뢰인 건지 아니면 그냥 언제 떠나도 안 잡겠다는 방치인 건지 저를 마냥 방목하는 로봇 남친.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2: 네,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는요 구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우리 3417님이 워워워 진정하세요 조현영님. 근데 어디까지가 연기인가요? 무서워요 덜덜덜.
1: 아, 제가 너무 평소 운전하던 그 때를 떠올려가지고.
0: 네, 전 진짜 실제 모습인 줄 알았어요.
2: 네, 진짜. 아, 왜냐면 우리 현영씨가 원래 그 연기하실 때 대사톤을 막 아, 이렇게 딱 뭔가 변조를 조금 하시잖아요.
0: 어,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이 부분만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찐으로 하셔가지고.
0: 그러니까.
2: 아, 너무 살벌했어요. 네. 아니, 두 분은 어때요? 연애할 때 좀 질투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좀 적은 편이에요?
0: 저는 솔직히 이 사연 보면서 네. 어, 남자분이 진짜 나랑 비슷하시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2: 어, 이해는 되는구나.
0: 네,
2: 저렇게 하는
0: 저도
2: 게.
0: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막 질투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질투가 느껴지는데 그거를 내가 여자친구한테 질투난다고 막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질투가 안 나요?
0: 아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믿기 때문에 그냥 그냥 나는 너 믿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너가 알아서 해의 스탠스긴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뭐 질투가 날 때는 저도 어, 뭐야 언제 들어와 빨리 와 뭐 이렇게 질투를 하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요기 사연과
2: 웬만하면?
0: 조금 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2: 어, 우리 현영 씨는 어떤 편이에요?
1: 저는 딱 보통의 질투심 정도인 것 같아요.
2: 아, 보통의 정도.
1: 네, 너무 막 이렇게 막 이 사연자 남자친구분처럼
2: 너무 무신경하면
1: 그러지도 않는 것 같고 너무 막 어디야 막 그 친구 왜 만나 막 이렇게까지 하는 정도도 아닌 것 같고.
2: 맞아, 그 정도가 적당한
1: 네 적당한 정도
2: 연인 사이에 있을 정도만.
1: 네, 그리고 또 진짜 이 사연자분처럼 질투를 너무 안 해줘도 서운해하는
0: 맞아.
1: 경우가 생겨서
0: 네, 여자분들이 그렇지.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1: 약간 이제 하는 척을 어느 정도는 좀
0: 저 사실 그래서 저도 질투하는 척을 많이 해요.
2: 진짜? 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아, 나 그 남사친이랑 오늘 한 새벽 2시쯤 헤어질 것 같긴 한데 뭐 다른 친구가 못 온다 그래서 걔랑 나랑 둘이서만 같이 술 마실 것 같아.
0: 그래, 왜 둘이서 술을 마시냐? 뭐 하는 놈인데? 어떤 놈인데?
2: 아니, 엄청 친한
0: 잘생겼어?
2: 아니야. 아, 우리 균이가 더 잘생겼지.
0: 같이 가자 그러면. 뭐 이런
1: 식으로
0: 예, 이런

0: 근데
1: 식으로.
0: 그거를 약간 그렇게 더 뭔가 좀 해주는 거예요, 리액션을?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일부러.
1: 네네. 그 사실은 네. 이제 여자친구가 정말 싫어해서 아, 나 그냥 무조건 혼자 갈 거야, 냅둬 이렇게 하면은 그냥 믿고 사실은 보내주기는 할 거지만 그래도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액션?
0: 액션 정도.
1: 네.
0: 그럼 우리 현용 씨는 만약에 우리 남자친구가 네. 여사친이랑 단둘이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
2: 그럼 안 되죠. 아... 죽여야죠.
0: 어이구.
1: 아, 근데 단둘이 술 마시는 건 조금.
2: 예. 그거는 안 되는 거죠.
0: 그니까 맞아. 이게 사람마다 참 기준이 달라가지고.
2: 현혁 씨는 돼요?
0: 저요? 저라면 아 그러니까 그 상대가 진짜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1: 맞아. 진짜 사바사죠.
0: 사바사죠.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그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여자분이 전혀 사심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찐친이고 그러면은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믿음을 전제하에 보낼 것 같기는 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어, 너의 시간이다. 그렇지만 연락이 너무 뜸하면 좀 서운하긴 하겠죠.
1: 아, 맞아요,
0: 아무래도
1: 맞아요.
2: 네. 저는 밥까진 괜찮아요.
0: 밥과 단둘이 밥은 술까지는
1: 술은 절대 안 된다.
2: 술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1: 그러니까 아무리 친해도
0: 굳이 그렇게
2: 굳이 왜 아무리 친해도 굳이 왜 단둘이 그러니까 여럿이서 굳이. 마시는 건 전혀 상관없는데 굳이 왜 단둘이 술까지 먹어야 되나? 제가 술을 잘 안 좋아하고 안 먹는 스타일이라서 더 그게 이해가 안 가나 봐요.
0: 그러게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어떤 이유를 납득이 안 되는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한 명이라도 끼던가.
0: 아, 9789님이 사람은 믿지만 술은 못 믿는다고
2: 네,
0: 했어요.
2: 저는 약간 이런 마인드라서.
0: 술이 늘 뭔가 그 이성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우리 여기서 한번 또 지옥의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 날씨처럼 아주 숨이 턱 막히는데요. 자, 첫 번째 남사친 여사친은 절대 금지 연락처도 삭제시키고 둘이서 커피 한 잔도 허락하지 않지만 본인도 이성 친구는 아예 곁에 안 두는 애인 대 남사친 여사친 문제에 전혀 터치하지 않지만 본인도 주변에 이성 친구가 넘쳐나고 이성 친구들과의 해외여행도 서슴없이 가는 애인 이거를 왜
2: 진짜 극한의 진짜.
1: 너무 빡세다
2: 밸런스 게임이다
0: 이거를 골라야만 되는 이 현실이 지금 차라리 나은 거를 선택을
1: 네.
0: 해야 되는 건데
2: 해외여행?
1: 저는 일단 뭐 골랐습니다
2: 아, 못 고르겠다.
0: 아, 어렵다. 이거 진짜 못 고르겠다.
1: 둘 다 정말 싫죠?
0: 연락처 삭제에다 커피 한 잔도 안 되는데 자기도 그렇게 안 하고 아니면 너 전혀 터치하진 않지만 본인은 주변에 이성 친구가 넘쳐나고 해외여행도 서슴없이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1번.
1: 아.
0: 2번이에요?
2: 1번.
0: 1번.
1: 제가 2번입니다.
0: 저 1번 했어요, 그냥.
1: 아, 진짜.
0: 그러면 우리 규민 씨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왜 2번이 좀 더 나아요?
1: 저 사실 주변에 그 여사친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없는 편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1번처럼 연락처를 막 삭제시키고 그 커피 한 잔도 여자랑 안 된다고 하고 이러면은 제가 일하거나 막 이럴 때 만나는 분들조차도 너무 제약이 막 이렇게 생길 것 같아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일적으로도 뭔가 좀 실제로 뭔가 좀 피해가 되니까 이 상황들이
1: 그렇죠.
0: 그러면 현영 씨,
2: 아 저는
0: 네. 현영 씨 1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2: 굳이 고르자면 그게 나을 것 같. 왜냐면 이성 친구들과
0: 이것도 사실 별로야
2: 해외여행도 서슴없이 가는 애인은
1: 아 저게 많이 걸렸군요
2: 네. 다른 거 뭐 이성 친구가 넘쳐나고 뭐 오케이 근데 막 이성 친구들 막 해외여행 가고
0: 그냥 안 되는 지금 현영 씨가 그냥 그거 안 그냥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1: 그런가 봐요 그런가
2: 이거에
1: 봐요
2: 이거에 많이 꽂힌 것 같아 제가 차라리 아예
0: 힘들다 힘들어
2: 네, 아 힘드네 오늘
0: 저도 1번이 그나마 낫다고 한 게 둘 다 최악이긴 한데요 저는 뭔가 이렇게 연애를 할 때 굳이 남사친과 단둘이 뭐 이렇게 만나거나
1: 맞아요
0: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그렇게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해도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차라리 맞아요. 그냥 1번이 조금 더 편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야, 둘 다 최악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조금 숨이 좀 막히니까 네. 좀 달달한 노래를 하나 듣고서 3부에서 좀 더 얘기 나눠볼게요. 박연수님은 그냥 연애 안 하는 걸로 하자고. 그건 또 좀 그래. 그쵸?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아이유의 복숭아 듣고요. 3부에서 환장연애 이어집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 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디 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장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전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환장 연애. 주주님들의 속 터지는 현실 연애 고민을 만나보는 환장 연애. 주현영 정규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남기선님께서 아니 현영이라는 이름들은 다 예쁘고 목소리도 어머. 이렇게 사랑스러운 건가요? 라고 어떻게 보내주셨는데.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근데 우리 현영 예쁜 목소리에 현영은 사실 오리지널 우리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쵸. 현영 선배님.
3: 그러네요.
1: 그 선배님부터
4: 원조
1: 꾀꼬리시잖아요. 저희가 다 그 계보를 이어받아가지고.
2: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또 우리 6006님 문자도 한번 규민 씨가 읽어주세요.
5: 회사 특성 때문에 보라 못 보고 듣기만 해서 방금 규민 씨 얼굴 처음 뵀는데요. 애견미 넘쳐서 고우실 줄 알았는데 상상보다 아주 태토남처럼 생기셨어요. 아 제대로 보셨네요 사람.
1: 규민 씨 왠지 이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사람, 이 얘기.
5: 사람 제대로 보셨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5: 예, 커피 한 세 잔쯤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1: 아 그러니까 커피를 안 그래도 좀 안 된 세 잔까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한 잔만 보낼 수 있다고 해요.
4: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1: 네 안 돼요 안 돼요. 규민 씨 뭐 사비 이렇게 해주시면 또 모를까.
5: 알겠습니다.
1: 자, 3부에서도 방송에 문자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5: 네.
1: 자, 이제 바로 다음 고민도 만나보겠습니다. 아버님, 저를 왜 흔드세요? 님의 사연인데요. 제가 소개해볼게요.
5: 네.
1: 얼마 전 2년 4개월간의 연애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차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귀던 시절에 이렇게 헤어질 줄 모르고 제주 여행을 잡아놨었거든요.
6: 자기야 자기 이거 완전 대박 특가로 싸게 잡은 거라 절대 취소 불가야. 그러니까 우리 이때 무조건 제주도 가는 거다. 꼭 가야 돼. 모르게 없다.
1: 남친의 말이 아른거렸지만 뭐 이제 끝난 사이인걸요. 그래서 괜히 속으로 아 새로운 여자랑 가는 거 아니야? 혼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요. 뜬금없이 남친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6: 우리 현영이 잘 지내냐? 별일 없고.
4: 어머 규민이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6: 그래 그래 별일은 아니고 규민이가 너랑 가려고 했던 제주도 호텔을 못 가게 됐다고. 우리 보고 대신 가라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 일이 많이 바빠?
4: 아 그게 아니라 규민이가 미처 말을 못했나 봐요. 사실 저희 얼마 전에 헤어졌거든요.
1: 저희가 나이가 있다 보니 양가 부모님들께도 연애 사실을 알리고 제법 가깝게 지냈거든요. 어차피 다 알게 되실 거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 싶어서 남친 아버님께 이별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5초간 숨 막히는 정적이 흐르더니
6: 남녀가 사귀다 보면 다 다투기도 하고 그런다. 그렇게 싸우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거 아니겠니? 내가 규민이 녀석이랑 얘기 한번 잘 해볼 테니까 뭐 주말에 바쁘니? 안 바쁘면 같이 점심 함께 할래?
4: 아 저도 아버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한번 뵙고 싶긴 한데 규민이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6: 규민이가 뭔 대수야. 그냥 우리 진짜 현영이 친딸 같았는데 밥이라도 사주고 싶어서 그래.
1: 정말 남친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신 건 맞아요. 너무 따뜻한 분들이라 저도 저분들처럼 좋은 분들과 가족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도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남친에게 차였고 저희는 끝난 사이잖아요. 아버님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잘 된다고 해도 그거

0: 남친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님의 푸시 때문일 거고요.
1: 일정 보고 꼭 답장하려무나 밥 한 번은 꼭 사주고 싶어서 그래. 기다리마.
0: 차라리 제가 남친한테 미련이 아예 없다면 이 약속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 아직도 마음이 많이 제법 남았어요. 헤어진 남친 아버님과의 식사 진짜 괜찮은 걸까요? 저 나가요 말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네,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 구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어렵다. 아, 모르겠어. 저는 두 분이라면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2: 근데 이게 아버님과의 식사 자리예요, 아니면 규민 씨가 오는 같이? 식사 자리예요?
0: 아버님과 단둘이 식사 자리인 것 같아요.
3: 네, 아버님이랑. 저라면 사실 아버님이랑 되게 잘 챙겨주셨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가서 식사하는 거는 할 것 같아요. 좀 전 뵙고 싶을 것 같아요.
0: 보고 싶을 것 같은, 네, 그렇죠.
3: 너무 잘해주시고 하셨으니까.
2: 아, 저도.
0: 현영 씨도. 현영 씨는 왜요?
2: 비슷한 이유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오래 사귀다 보면은 이제 서로 부모님끼리도 막 서로의 부모님을 인사드리고 막 하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정이 또 들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3: 그게 무시 못해요, 진짜.
0: 그거 무시 못해, 맞아요.
2: 그래서 어쨌든 오히려 저는 미련이 있기 때문에 더 만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0: 그래요. 미련이, 그러니까 진짜 미련이 만약에 있는 상황이면 가서 아버님 근데 한번 얘기 좀 잘 좀 해주세요.
3: 맞아.
0: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3: 맞아요.
0: 미련이 없어도 아버님 그냥 오랜만에 뵙고 그치. 그동안 너무 챙겨주셔서 감사했다고 인사드리는.
2: 맞아요.
0: 언제 또 뵐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3: 주디가 말을 너무 잘한다. 저
0: 그래요?
3: 완전 그렇게 생각해, 완전.
0: 저도 보니까 뭔가 읽는데 좀 찡했어요.
3: 네.
0: 우리 2892님이 아버님 연기가 애매모. 규민님 너무 귀여워요. 왜냐면은 우리 아버님이, 저는 근데 어떤 캐릭터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3: 그래요?
0: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조곤조곤 하셨겠구나. 김세미님도 아버님 연기가 너무 귀엽습니다.
3: 목소리 걸걸하게 했는데
0: 부족했어요.
3: 네.
0: 또 우리 최인성님 문자도 한번 현영씨 소개해주세요.
2: 맞아요. 저도 예전 여자친구 어머님이 너무 좋아서 헤어지고 나서도 여자친구보다도 어머님의 따뜻한 집밥과 대화가 그리워서 안부 전화라도 할까 엄청 고민했지만 결국
0: 진짜?
2: 포기했어요.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0: 너무 아쉽다. 그래도 우리 인성님 문자 한 통은 그래도 보내주시지.
3: 그러니까 그쵸? 문자 한 통 했으면 참 그 어머님도 그래도 마음이 좀
0: 그러니까.
3: 따뜻하셨을 텐데.
0: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두 분도 이렇게 연애할 때 뭐 서로의 부모님까지 막 알고 지낸 적 있었어요? 어땠어요?
2: 전 사실
0: 네, 현영 씨는
2: 좀 오래 만난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제 세모 관리를 세모 관리를
3: 아직도 봐주고 계신가요?
2: 아직도 봐주진 않는데
3: 그때 당시에
2: 그 헤어지고 나서도 한 1년 2년 정도 부탁드리죠.
0: 아니 갑자기 그저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갑자기 바꾸기도 좀 그랬을 거예요.
2: 근데 너무 잘해주셨어가지고
3: 나쁘지 않게
0: 너무 웃기다.
2: 세모도 세모인데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딱 이 사연자분의 심정을 전 사실 알 것 같아요. 이 뭔가 따로 연락드리고 싶고 따로 찾아뵙고 싶고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저도
0: 아니 현영 씨는 더 특이 케이스예요. 지금 보니까는
3: 그렇죠.
0: 와, 그리고 규민 씨는요? 혹시?
3: 저는 사실 이렇게 그 서로의 부모님까지 알고 지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현영 씨는 좀 그래 본 적이 있다고 했으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한 1, 2년 정도는
3: 그냥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셨겠는데요?
0: 2년을 이렇게 이어져 이어왔던 거네요.
2: 그쵸. 근데 그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와도 그렇게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었어서
3: 그러니까.
2: 이제 그 남자친구도 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편하게 해도 된다라고 이제 하시고 이제 아버님도 따로 연락이 오셔서 그냥 편하게
0: 뭐 이제 미팅 하자고 하신 거예요.
2: 해도 된다 하고 싶 너 편할 대로 해라.
0: 아이고.
2: 자기한테 해줘도 된다 이렇게.
3: 그렇죠. 이게 나쁘게 헤어지면 이제 세무 이거 할 수가 없죠.
2: 나쁘게 헤어지면 바로 이제
3: 큰일 나죠.
0: 와 진짜 또 이런 경험을 하셨다니 우리 현영 씨가
3: 역시 연륜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0: 무시할 수 없어요. 네.

0: 진짜. 어, 우리 4362님은 다음에 그냥 현영 언니가 사연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무궁무진해요. 구두 상품권 받아가요.
1: 어, 아, 진짜 그런가? 아, 진짜로.
2: 매주 상품권 하나씩 받아가실
0: 그러니까,
2: 것 같아요.
0: 구두 상품권 받으셔야죠, 현영 씨.
3: 아, 너무 웃기다.
0: 또 우리 2942님께서는요.
2: 나가면 안 돼요. 차인 거잖아요.
0: 아, 진짜?
2: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봤는데 후회했어요. 가지 마요. 미련이 있으니 더 가면 안 돼요.
0: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의견이... 또 경험자셔서 그래 봤는데 후회를 하셨대.
3: 어떻게 후회하셨는지
2: 그러니까,
3: 궁금하다.
0: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보내주세요. 또 우리 김유님님도요.
3: 만나지 마요. 내 엄마랑 전 남친 만난다는 건 상상도 아~ 하기 싫음요.
2: 아,
3: 그냥 쿨하고 깔끔한 게 제일이에요.
2: 아, 그렇군요. 아,
3: 그럴 수 있겠다. 이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2: 없네요. 어,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0: 그러게요. 저도 지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어쨌든 헤어진다라는 건 좋게 끝나도 서로 마음이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전 남자친구를 엄마가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한다? 아, 조금 찝찝하다.
3: 심지어 내가 찬 사람이야.
0: 어, 조금 찝찝하다. 조금 찝찝한데 근데 굳이 서로한테 어떤 정이 남아있으면 아,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 같긴 해.
3: 그렇긴 해. 그러니까 이게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우리 3417님은요, 비싸고 맛난 거 사주시겠죠? 다녀오세요.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정혜남님도, 저희 집도 아들 녀석이 5년째 사귀고 있는 여친이 딸 같고 예쁜데 헤어졌다면 저라도 밥 한 끼는 제대로 대접해주고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3: 그래.
2: 그렇죠.
3: 한 끼 정도야.
2: 네, 얼마나 예뻐요.
3: 지내온 세월이 있는데. 네.
0: 맞아. 뭔가 좀 어른으로서 뭔가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 또 우리 최이슬님도,
3: 제 동생도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가 저희 엄마랑 여자친구랑 따로 만나고 둘이 다시 사귀었어요 라고. 이게 굉장히 진짜? 희망편이야. 희망편.
0: 이거 희망편이네. 절망편이 아니야 이거는. 따로 만나고 다시 사귀었다고. 그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진짜.
3: 아,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이제 연인이다 하면은 다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걔 괜찮았는데 왜 헤어졌니? 이러면서.
2: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저는.
3: 왜냐면 어른들이 이제 보는 눈이 또 시각이 또 넓고 아마도 그럴 거기 때문에.
0: 근데 만약에 전 또 생각이 약간 좀 달라진 게, 만약에 차였다고 하셨잖아요.
2: 네.
0: 차인 게 조금 약간 좀 조금 비참하게. 조금 내가 많이 아프게 헤어졌다면
3: 그러면 이런 생각도 안 했겠지.
0: 그러면 안 만날 것 같긴 해요. 부모님. 근데 그 대신 문자는 정성껏 편지 한 통 전 장문으로 한 통 쓸 것 같아요. 너무
2: 부모님한테.
0: 마음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안 될 것 같다고.
2: 마음이 예쁘네요 우리 주디가.
0: 아니에요. 또 우리 0035님께서는요,
2: 그냥 각자 부모님한테나 잘합시다. 아빠한테 딸내미 남친한테 차였으니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세요.
0: 아 몰라, 이게 정답인 것 같아.
3: 이게 제일 깔끔하긴 해.
0: 이게 제일 깔끔하네요. 그냥 죄송합니다 문자 드리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거 좀 사달라고, 나 헤어졌다고. 그게 또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우즈의 해가 될까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0: 네, 우주의 해가 될까 듣고 오셨고요. 우리 백민희님께서 전 남친 아버님이 만나자고 해서 나가면 메뉴는 회가 될까? 라고 회가 될까?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두 분도 회 좋아하시죠?
1: 아, 회는 너무 좋아하죠.
0: 네, 없어서 못 먹죠. 네. 저희 미니님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또 짧은 연애 고민 사연도 좀 보고 갈게요. 자, 익명을 요청한 주주님의 사연이고요. 또 우리 규민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네. 연애를 시작한 지 50일 정도 됐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자친구는 표현이 많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혼자 너무 들뜬 건 아닐까? 괜히 여친에게 부담은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보고 싶다는 말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독이 될까요? 참고로 저는 24 예비역이고 첫 연애고 여자친구는 대학 새내기지만 세 번째 연애라고 합니다.
0: 자, 일단 연애 시작한 지 50일째라면 제일 막 두근두근하고 사실 설레고
2: 그러니까요.
0: 그쵸? 그럴 때긴 한데 네. 남자분이 24세 첫 연애시래요. 그러면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셨거나
2: 또 군인대에서도 2년 있었으니까
0: 아니, 그러면은 두 분은 혹시 좀 어떤 편이에요? 연애하면 아낌없이 표현하는 타입이에요? 아니면은 조금 뭐랄까 그게 마음에 내가 사랑한다라는 어떤 마음이 진하게 들기 전까지는 막 표현을 남발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어때요?
3: 저는 좀 무뚝뚝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2: 그럴 것 같아요.
3: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 여자분
0: 심정이
3: 네 그걸 알 것 같은데 이런 분한테는 너무 보고 싶다 남발하면 안 돼요. 초반에
0: 맞아 다루는 방법들이 다 달라. 네.
3: 초반에
0: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3: 그냥
0: 일주일에 한 번?
3: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우러나올 때까지
0: 기다려줘야 돼.
3: 좀 기다려주고 내가 보고 싶다 한 10번 말하고 싶은 거를 한 3번 정도로 참고 약간 그런 조절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50일이면은 엄청 막 불타오르는 때일 수도 있지만 아직 서로 잘 모르고 좀 마음이 안 열려 있을 시기일 수도
0: 있고 알아가는
3: 네, 알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이제 막 보고 싶다, 막 사랑한다, 좋아한다 막 이렇게 하면 아니 지금 이렇게 50일밖에 안 되는데 나의 뭘 보고 이렇게 나를
2: 맞아.
3: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 스타일일 것 같아서
2: 네.
3: 좀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
0: 이해가 됩니다. 이게 서로의 속도가 다르면 그쵸? 조금 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약간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2: 맞아요.
0: 그쵸? 규민 씨는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2: 저는 사실 되게 솔직한 편이라서 제가 좋으면 좋은 만큼 진짜 솔직하게 계속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애정 표현도 많고 시간이랑 에너지도 엄청 많이 쓰고 그러니까 약간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약간 제 삶을 바쳐요 하는 스타일이라서
0: 진짜 네, 완전... 너무 좋아했겠다. 근데 네. 전 여자친구
2: 헌신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표현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0: 근데 그런 적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상대방이 조금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약간 이렇게 좀 규민 씨가 좀 좀 절제한다거나 그런 적도 있어요?
2: 그렇게 해서 실패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제가 마음이 앞서서 그 뒤부터는 이제 그 상대방의 속도도 배려를 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깨우쳤죠. 사실 나이가 들고
0: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죠.
2: 맞아요.
0: 우리 1485님은요 그러네요. 너무 금사빠 느낌이 들겠네요. 사랑도 머리를 써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저도 또 우리 엄태명 님께서는요.
2: 형 결혼 24년 차거든. 조금 아껴둬. 남발하면 감흥이 없어.
0: 어머나. 경험자의 또 한마디.
2: 그러니까요.
3: 고수의 향기가.
0: 네. 그러게요. 또 우리 3417님은요.
3: 조현영님께는 보고 싶다 딱 세 번만 오케이 접수 완료.
0: 이야,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현영 씨는 보고 싶다 딱 세 번까지입니다, 여러분.
3: 네. 아닙니다.
0: 잘 아껴서 쓰셔야 돼요.
3: 보여주셔도 돼요.
2: 네. 너무 많이 하면 힘드시대요.
0: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또 우리 0531님께서 두 분은 올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어디든 가고 싶은데 더워서 무기력합니다. 남은 휴가 계획이라도 듣고 싶어요. 남의 휴가 계획이라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뭐 휴가 계획 있으세요 두 분 다?
12: 저 아직 없어요.
11: 회장 씨는 없으시고.
13: 저 몇 년간 휴가를 가본 적이 없는데 여름에. 네. 올해는 그 좀 쉬려고 강릉이랑 푸켓 이렇게 두 군데 휴가를 갈 예정이 있습니다.
11: 국내랑 해외 이렇게 두 군데 해가지고.
13: 네.
12: 좋겠다.
11: 좋겠다. 좋겠다.
13: 너무 이제 행복합니다.
11: 우리 0531님 좀 어떻게 남의 휴가 계획 들어봤는데 걘 좀 어떻게 좀 만족되셨는지 모르겠어요.
13: 괜시리 죄송하네요.
11: 네. 자, 어떻게 또 우리 6628님도 보내주셨는데, 보라 보니까 뉴스 끝나고 아나운서들 인사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듯이 마이크 꺼졌을 때 세 분 사담 나누시는 얘기가 너무 궁금하네요. 저희 오늘은 그냥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끝나고 어디가
12: 뭐해
11: 뭐해 했더니 뭐 촬영 그리고 뭐 PT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다 그냥 그런 소소한 얘기하는 거죠.
13: 맞아요.
11: 자, 오늘 또 환장위원회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되게 재밌으셨나요?
12: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11: 늘 재밌지만 오늘 근데 많이 뒷목 잡을 일이 많이 없었어. 오늘은. 네. 뒷목보다는 그냥 같이 좀 공감하고 좀
12: 생각해본
11: 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3: 여기 와서 수다 떨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그냥 숭덩 그냥 사라져버려가지고.
11: 그니까요.
13: 그냥 재미있게 즐기다가 가는 것 같아요.
11: 네, 우리 주주님들도 또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조현영 씨가 요즘 빠져있는 그 노래죠. 에이티즈의 배드 들려드릴 건데요. 도망가지 마세요. 챌린지 찍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분 보내드리고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타이탈 털어가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군세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혹하는 사람들 뒤로와 뒤로와.
1: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5: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4: Don't worry, be 하겐.
5: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4: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생활정보.
8: 최근 폴란드 일부 원유 유통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죠. 이를 계기로 식품의 생산과 검사,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유를 고를 때도 단순히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산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유통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 우유는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을 통해 더 신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믿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담긴 우리 국산 우유.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지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조금 전 박재민님네 김치냉장고가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해당 김치냉장고는 재민님이 7살 때부터 무려 26년 동안 한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냉장고였다는데요. 재민님은 그동안 우리 집 김치를 싱싱하게 보관해주느라 정말 애썼다.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했다며 김치냉장고와 세상 애틋한 작별 인사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박종욱님은 무더위에 지친 반려견을 위해 강아지용 대리석 쿨매트를 장만해줬다고 합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서성거리기만 하더니 대리석의 시원함을 맛본 뒤부터는 하루 종일 쿨매트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데요. 종욱님은 도대체 얼마나 시원한 건지 나도 한번 앉아보고 싶다며 댕댕이가 잠시 내려오는 타이밍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임혜빈님이 모기 한 마리와 30분째 혈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혜빈님은 종아리, 팔뚝, 왼쪽 볼 등 이미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한 가운데 오늘 누가 이기나 끝장을 보겠다며 현재 이를 악물고 추격에 나섰다는데요. 아,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혜빈님이 드디어 모기 검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모기에서 피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최애나의 캐치캐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 준비한 문화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보 아트홀 점프 전용극장에서 열리는 코믹 마샬아츠 퍼포먼스 뮤지컬 점프 관람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부에서도 문자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릴게요. 계속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하나님께서 택배 배송을 해야 하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에요. 오늘은 배송도 많은 화요일인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오늘 저녁부터 경기 북부와 또 강원 북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 주주님들 비 예보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모두 안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우리 3185님은 남양주에서 이땡토스트 집을 하는데요. 불앞이라 그런지 너무 덥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3185님은 너무 더우시겠지만 아, 사먹는 사람들은 너무 맛있겠다. 이땡토스트 저도 참 좋아하는데. 또 우리 2081님은 오늘 10살 조카 다은이 생일이에요. 생일 기념으로 롯데월드에서 아빠 엄마랑 신나게 놀고 있다고 귀엽게 인증샷도 보내왔네요. 다은아 생일 축하해. 고모 조카여서 너무 귀여워. 나 너무 고마워. 너무 귀여워가 아니고 너무 고마워. 사랑해. 박재범의 좋아 신청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저도 모르게 이 롯데월드에서 아빠 엄마랑 신나게 우리 다은이가 놀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다은이 얼굴도 모르지만 좀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귀엽다는 말이 나와버렸어요. 우리 주디 이모도 우리 다은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세 분께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리고요. 그럼 저는 우리 2081님께서 신청해주신 박재범의 좋아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네, 박재범의 좋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 주디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자, 오늘도 12시엔 주연영 인별그램에서 가위바위보 이벤트가 진행됐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SNS를 하지 않아서 그동안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 보너스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중에 문자나 고릴라로 가위바위보 남겨주신 분들께도 다섯 분 추첨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 건데요. 혹시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얼른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사실 제가 뭘 낼지 미리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또 승부를 겨뤄볼 건데요. 아직 안 보내신 분들은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지금 빨리. 자, 이제 저 낼 거예요, 이제. 자, 오늘의 행운의 주주님은 누가 될지?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 제가 낸 것은 가위입니다. 자, 오늘 가위를 낸 이유는요. 오늘은 이제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다들 이제 냉면을 많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냉면을 먹을 때 먹으면서 중간에 가위로 자르지 않으면은 좀 호흡 그 곤란이 오더라고요.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원한 국물 그런 거 이제 냉면이든 뭐 밀면이든 이런 거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가위로 잘 잘라 드시라고 오늘은 가위를 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를 이긴 바위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 네 분 추첨해서 키링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문자와 고릴라로 참여해주신 배미숙, 배미숙님, 박세랑님, 고예인님, 1015님, 그리고 6228님 총 다섯 분께는요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이 끝나고 12시엔 주연영 인별그램 스토리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이 시각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0062님은요. 주디 하이엄, 여기는 충북 괴산인데요. 여기는 지금 한창 대학 찰옥수수 수확식이거든요. 날이 너무 뜨거워 쓰러질 지경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농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참 다들 몸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무섭거든. 왜냐면 저희 아빠도 언제나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딱 이 날씨 되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항상 조마조마하고 걱정했었는데 우리 주주님들도 더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찰옥수수는 참 맛있겠네요. 또 우리 1422님은 저희 남편 1년간 낚싯대 채비해가며 기다린 올해 문어 첫 낚시가 내일인데 풍랑주의보로 취소됐대요. 휴가 내고 숙소까지 잡아놨는데 주디가 위로 좀 해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날씨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언젠간 또 시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우리 남편분께서 또 노력하신 게 있으니까는 그거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그쵸? 다음 기회를 또 노려보면서 계속해서 또 정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안전이 제일이니까. 그리고요. 오늘 퇴근길에 강풍이 예보된 지역도 많더라고요. 또 이곳 지금 서울 목동도 사실 낮부터 좀 바람이 심상치 않긴 했거든요. 여러분 기상예보 잘 챙겨봐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에어.
2: 케어 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서머네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서머네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6: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9: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1: 유동골뱅이
1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13: 시원한 잠 누잠.
1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4: Walk it, walk it 안전화.
1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매일 듣고 싶은 라디오 12시에 전형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3: 매일 일시 특검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 요정 저 박도영,
4: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더블에스 공연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3: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5: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6: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3: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자모 세트,
5: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6: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3: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5: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6: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3: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5: 차려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6: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3: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시면 되겠으니 따라닥닥 그대여.
7: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5: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8396님께서요. 저는 춘천 마라톤 신청 대기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주디 라디오 끝나는 시간이 마라톤 티켓팅 오픈 시간이라 아주 좋은 알람입니다. 첫 풀 마라톤 잘 뛰고 올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주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저는 초보 러너로서 아직 마라톤은 이거 아직 전 생각도 아직 못하는데 우리 주주님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할게요. 파이팅! 그리고 또 오후에 비 소식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다 예보 꼭 잘 챙겨보시고요.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딘딘과 조현영의 다시 태어나도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라이트쇼 20주년 특별기획 썸머 뮤직 페스타
1: 워메팡.
0: 그렇지. 워메팡 워메팡 워메팡 워메팡 워메팡 워메팡 팡. 지금 방청객들과 제가 한 손에 전부 밤을 들고 웜의 밤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릉성의 균디와 함께 오늘 특집으로 함께 해줄 빅빅빅빅 그레이트 빅 스페셜 DJ는요, 방송놈들이 작정하고 이분을 섭외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광산구 출신. 네. 무려 고향 광산구의 팬들의 기부로 만들어진 본인의 이름을 딴 작은 도서관 허그가 있는 남자. 전남 광주 최고의 아웃풋 직접 네가 멋들어지게 소개하세요.
2: 아, 딱 겁나게 반가워요. 저는 그 거식이 뭐냐, 그 동방신기 안에서 그 리더를 맡고 있고, 예, 유노유노라고 불리고 있는, 예, 유노유노입니다. 예. 예.
0: 네, 아. 여름에 진짜 여기저기에서 진짜 커다랗게 워터밤들이 많이 열리는데 가봤죠, 워터밤?
2: 아, 저는 워터밤을 갈 수 있는 시간이 항상 겹쳤어요.
0: 아, 해외에서. 네.
2: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0: 그러냐,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번도 아직 못 가본.
2: 네.
0: 우리 유노유노 씨를 우리가 웜의 밤에
2: 초대, 아, 그쵸.
0: 초대를 한 거예요.
2: 웜의 밤. 네. 네.
0: 다시 한번 합시다. 전라도 봄을 확 살려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 웜의 밤.
2: 네. 하나, 둘, 셋. 웜의 밤.
0: 예. 네. 자,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전라도 발음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2: 아, 이거 왔다 엄마, 오늘 그 시기 할 것 같네. 오늘 바짝 그 뽀짝 들어와서 들어봐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0: 오늘 바짝 들어와야.
2: 네, 뽀짝 와서 들어야.
0: 그럼 이거는요. 어머, 오늘 나오는 가수들이 대박이라는데.
2: 아, 왔다 엄마. 그러니까 오늘 나온 분들이 그 귀인이 있다고. 와, 오지네, 오지브로.
0: 네. 오지구만. 오늘 가수들이 전부 오지인 가수가 나온대요. 네. 대신에 자매품으로 웜에 아니고 엄마, 왕마, 음에, 웜에가 있는데요. 네. 오늘 진짜 제가 장담을 하는데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끔 화끈한 무대를 보여주실 분들이 많습니다. 자, 방청원 쇼다론들, 방송으로 듣고 있는 모든 쇼다론들 너무 재밌을 예정이니까 놓치지 않으실게요. 오늘 첫 곡은 유노유노, 오늘 스페셜 DJ가 소개해 줄 겁니다. 자, 방송놈들, 유니즌 PD가 이 노래 웜의 밤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선곡한 바로 그 노래는요?
2: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동방신기 샴페인입니다.
0: 유아우!

0: 자, 동방신기. 네. 샴페인 들으셨습니다.
1: 야.
0: 아, 언제 들어도 좋아요. 그죠?
2: 네.
0: 자, 이다혜 씨의 문자입니다.
3: 어, 샴페인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와, 매 좋다.
2: 네, 그리고 권용호 님께서 아, 윤은우 씨, 균디 옆에 있으니까 얼굴이 소멸될 것 같아요.
0: 음에, 네. 음에 제가 사람들 작게 만드는 네. 마력이 있어요. 네. 제 옆에 있으면 소두존이에요. 이딴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2: 네.
0: 일부러 얼굴을 키운 거예요. 웃을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윤우윤호 씨가 2025년 11월 18일에 스페셜 DJ로 그때 왔었고요.
2: 네,
0: 그때
2: 맞습니다.
0: 계약서도 쓰고 갔어요.
2: 네.
0: 다시 오겠다.
2: 다시 오겠다.
0: 어.
2: 그, 아,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전속이 된다.
0: 야,
2: 그 말이 너무나 무서웠어. 아, 바로 가야 되겠다.
0: 어. 네. 아, 최근에 지금 이제 샴페인 나가고 있는 동안에 최근에 아주 최근 근황을 들려줬는데
2: 네네네.
0: 이번 주 주말에
2: 그렇죠.
0: 단독 콘서트가 있다면서요.
2: 네. 드디어 제가 이 동방신기 이름으로 한 22년 정도? 23년 차가 됐는데
0: 와.
2: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0: 윤호. 정윤호로.
2: 네.
0: 야.
2: 근데 그 얘기는 좀 여기 적혀 있죠?
0: 아, 더 자세히가
2: 네.
0: 있어?
2: 네네.
0: 아, 알아.
2: 네네.
0: 내가 너무 네네. 섣불렀네요.
2: 아, 감사합니다.
0: 예, 예. 네. 오늘은 저 특집이 있기 때문에 네네. 방송놈들이 이 특집을 위해서 미끄러내거나 며칠을 합숙을 했다고 지들이 얘기를 하는데
2: 네네.
0: 그건 모르겠어요. 여하튼 준비를 많이 했단 얘기예요.
2: 네네네.
0: 이 특집의 스페셜 DJ는 전남 광주에 될 법 윤호로 해야 된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왜? 웜의 밤이니까.
2: 그러니까 웜의 밤이기 때문에.
0: 밤이니까.
2: 네.
0: 자, 그래서 고릴라를 통해서 보는 라디오 보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TV 모니터 앞쪽에 밤 가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모니터 앞쪽에.
2: 네.
0: 모니터 앞쪽에 밤 가지가 세워져 있어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2: 뒤에.
0: 아, 뒤에. 네. 아, 여기. 와인병에다 꽂아놨네 저거를. 어, 밤가지 택배 박스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2: 네.
0: 먹지 마시오라고.
2: 네.
0: 가짜라는 얘기죠.
2: 그렇죠, 그렇죠.
0: 저희 앞에 네. 여기 밤 모양의 네. 지금 이렇게
2: 네. 어,
0: 안에는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
2: 네.
0: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워터밤은 뭐예요, 여러분들? 물총을 막 쏘잖아요.
2: 네.
0: 우리는 밤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을.
2: 밤을.
0: 네, 밤을.
2: 진짜 실제로.
0: 밤을 이렇게. 네.
2: 실제로. 근데 스펀지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0: 괜찮아요.
2: 네.
0: 이왕이면
2: 한번.
0: 잡으면 되지만 맞기 싫은 사람들은 맞기 싫은 사람들은 손으로
2: 네.
0: 쳐도 돼 우리한테 다시.
2: 네.
0: 다시 던져도 돼 우리한테.
2: 네네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 네네.
0: 자, 이것도 소쿠리에 준비가 돼 있고
2: 네.
0: 아주 밤이 난무하는 웜의 밤이 되는 겁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아, 먹으면 안 돼요, 진짜.
0: 절대.
2: 네.
0: 방송놈들이 직접 지네끼리 던져봤는데 아프지 않았다.
2: 네.
0: 지네끼리 얼굴에 던져보고 팔에 던져보고 아프지 않았다.
2: 네.
0: 그래서 오늘은 윤호 씨랑 저랑 또 우리 오시는 여러분들
2: 네.
0: 많죠? 아이들부터 해서 미녀 우리 바다까지 함께 아, 밤으로 밤잔치를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자, 걸쳐서 한번 뮤직페스타 웜의 밤 오늘도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문자를 보내시고 참여를 해주셔야 방송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참여해주실 문자 고지번호 한번 외칠 시간입니다.
2: 네. 자, 샵에 1077
0: 50원 아이 정신 짧은 문자 아니에요 그냥 샵에 1077 오시면 긴 문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2: 네 갈게요. 다시 한번 갈게요. 그럴 수 있어요. 샵에 1077
4: 50원
2: 긴 문자
4: 100원
2: 합쳐서
4: 150원
2: 고릴라는
4: 무료
0: 김태규는
4: 잘생겼다
0: 윤호윤호는
4: 잘생겼다
0: 방청객은 예쁘다
2: 예쁘다
0: 신났다 우리끼리 아주
2: 네. 네.
0: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2: 네.
5: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3: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하면 하하임.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20주년 특별기획 썸머 뮤직 페스타
1: 보맨.
0: 우리 윤호윤호가 8개월 만에 컬투쇼로 계약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스페셜 DJ. 네, 네. 오맨 밤을 시작하기 전에 윤호 씨의 근황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소식 살짝 앞에 언급을 했죠. 윤호윤호 씨가 데뷔 후 첫 솔로 콘서트 투어를 시작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오, 포스터 봐.

0: 영 프로젝트 26일에
1: 네 제가 그 20 숫자 2하고 6에 대한 의미가 되게 깊어서 2월 6일생이고 어. 동방신기 데뷔일 날짜도 26일이고 야. 제가 군대도 26사단 나왔습니다.
0: 아, 일부러 거길 들어간 거예요?
1: 아니요 아니요.
0: 네네. 그건 아닌데 네네. 어, 진짜 인연이 깊네. 네,
1: 깊습니다.
0: 자 이번 주 금요일 네. 7월 17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 네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아, 대박이네요. 네. 매진 됐나요?
1: 어, 원래 매진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추가 또 이렇게 좌석을 한번 열어볼까 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추가 네. 추가 또 좌석 네, 네. 혹시나 취소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네. 다 가득 메워서 공연을 봐야지 첫 단독 콘서트라는데 얼마나 아. 신날까 약간 긴장되고 설리고 막 그랬지
1: 막 아, 설레기도 하면서 막 마음이 막 이렇게 흥분되기도 하면서 어. 아, 나 기분이 오져요. 네.
0: 그 내용은 주로 이제 어떤 거를 좀 담았나 살짝 스포를 좀 해주면
1: 아, 일단은 그 프로젝트 26이라는 게 챕터 1이잖아요 어. 영화적인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이게 어린 윤호가 꿈을 키워왔던 그런 오. 뮤지컬적인 요소를 좀 담아봤어요. 오. 그래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실제로 어린 윤호가 나옵니다. 네. 네,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진행될지를 봐주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와. 그리고 오실 때 몸 좀 많이 푸시고요. 목소리도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 같이 놀아야 되니까. 네네네. 어린 윤호로 나오는 친구는 많이 닮았습니까?
1: 어 실제로 이름도 끝에 호가 들어가고요. 어 저보다 더 열정 있는 친구고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네.
0: 어떻게 뽑았는지 너무 궁금하다. 네네. 네. 자 서울을 시작을 해서 세계 투어를 도는데요.
1: 맞습니다.
0: 뭐 쭉쭉 한번 읊어주시죠.
1: 네 먼저 마카오.
0: 마카오.
1: 니하오. 네 싱가포르. 싱가포르. Hello everyone. 그리고 방콕. 사우디캅. 타이페이 가고요. 자카르타. 아빠까바르. 그리고 홍콩 다시 갑니다. 오 야.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갑니다.
0: 일본으로 네. 가는구나. 팬들 난리나겠네. 예. 그리고 네. 공연도 이번 주에 하고.
1: 네.
0: 자 열일하는 우리 윤호 윤호 씨가 7월 20일 새로운 싱글을 발표합니다. 야!
1: 네 맞습니다.
0: 아 진짜 바쁘게 산다.
1: 아 열심히 살아야죠. 와. 네. 싱글이라 사실 두 곡이 있습니다. 네. 타이틀곡이 타임스 티킨.
0: 타임스 티킨.
1: 네. 이번 콘서트에도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의 꿈을 현재의 좌표로 연결되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0: 네. 좋다. 그것도 좋다. 네.
1: 초침 소리가 약간 매력적인 그 컨템포러리 팝 댄스
0: 티키다. 그래서 타임스 네. 치킨이구나.
1: 네, 맞습니다. 오. 네.
0: 한국도 두 곡이라면서요.
1: 네, 한국도는 제가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정통 팝, 정통 발라드를 부르게 됐습니다.
0: 어, 정발, 정발이죠.
1: 네, 정발이죠.
0: 네, 정발. 네.
1: 바로 보통의 이야기 라는 곡인데
0: 보통의 이야기
1: 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서정적인 발라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사를 많이 들어봐 주시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0: 발라드를 발표한 적이 있었나요?
1: 제가 정식으로 발라드를 발표한 적은 처음입니다.
0: 아하 네. 네. 유노유노만의 발라드네요.
1: 네 수록 안에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불러본 적은 많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건 발라드다 라는 곡은 처음입니다.
0: 와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유노유노의 발라드 윤발이죠.
1: 네 윤발
0: 네, 네, 네, 정발,
1: 정발 윤발.
0: 네, 네, 많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경신영 씨가 저 윤호 씨 콘서트 3일 다 가요. 예매했나 봐. 아, 와,
1: 감사합니다.
0: 네. 김효경 씨 문자 읽어주세요. 네.
2: 아,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와, 미 기대되는 거.
1: 네라고.
2: 오, 야, 너들 잘한다. 아, 반갑습니다.
1: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데뷔할 때 개인기가 선배님 개인기였어요.
0: 그러니까 오키 개인기를 했었어요.
1: 네, 맞아. 오키 개인기를 했었어요. 네, 이렇게.
0: 네. 자, 윤호윤호 씨의 네.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오겠습니다. 웜의 밤에 우리 또 듣고 와서 달려볼 텐데 윤호윤호 씨가 레슨 오빠 또 레슨 삼촌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1: 네.
0: 땡큐를 들 건데 웜의 밤 분위기 좀 끌어올릴 수 있게 포인트 안무를 좀 이렇게 살짝 저기 나가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때요?
1: 아,
0: 노래 나갈 때.
1: 아, 좋습니다.
0: 노래 네. 나갈 때. 아니, 분위기를 좀 달궈야 되니까.
1: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0: 아, 네. 분위기를 달궈야 되니까. 네. 아, 자, 그리고 뭐 괜찮으시면 반바구니 가지고 나왔고 사람들한테도 막 던져 주셔도 됩니다.
1: 네네.
0: 웜의 밤이니까.
1: 네. 레슨하면서 한번 밤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0: 그러면 땡큐 노래 나갑니다.
1: 네.

0: 화이팅.
1: 네. 자, 지금 방청객들이 보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막 네. 중국에서도 오시고 일본에서도 오시고 난리입니다. 네. 자, 여름하면 떠오르는 최고의 페스티벌, 물총도 쏘고 핫한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페스티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0: 워터밤!
1: 워터밤이죠, 워터밤. 네. 그런데 컬투쇼에서는 비싼 음향 장비들, 우리보다 비싼, 나보다 비싼 음향 장비들 때문에 물을 쏠 수 없는 관계로
0: 네, 맞습니다.
1: 저희가 워터 대신 밤을 뿌립니다. 네. 현장 방청객들도 응원봉 대신 깐밤 한 봉지씩을 들고 네. 흔들 겁니다. 자, 다시 이렇게 흔들어보세요. 네. 이거 비춰보면 진짜 응원봉 같아, 느낌이.
0: 네.
1: 자, 뒷산치 컬투쇼 20주년 특별기 썸머 뮤직 페스타
0: 워메! 와!
1: 첫 순서를 장식해 주실 아티스트를 모십니다. 2018년 데뷔를 하고 음악방송 1위 신인상 7관왕.
0: 와.
1: 대표곡
2: 안 맡기니까
1: 톰보이 클락션 나는 아픈 건 딱지색이니까. 이 매 앨범마다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참여하면서 팀 총괄 프로듀서가 리더로 있는 유일한 여자 아이돌, 아이들 미연, 인, 민니, 소연, 우기, 슈아가 부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클락션!
0: 아이들
3: What time is it now? Summer.

0: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1: 와, 아니 뭐 지금 라이브를 했는데 왜 뭐 저 음원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2: 맞아요, 라이브
1: 완벽해. 앉으시면 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와, 정효민 씨가
3: 아이들 진짜 너무 예뻐 밤.
2: 네.
1: 야, 웜의 밤이니까
3: 예뻐 밤.
4: 오. 예뻐 밤.
5: 예뻐 밤.
2: 네, 박지영님께서 20년 된 늙은 에어컨 아래서 후덥지근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아이들 덕분에 시원해지네요.
1: 와.
5: 어머,
1: 아이들 덕분에 20년 된 에어컨이 신형 에어컨처럼 느껴져요.
2: 맞아요.
1: 야. 자, 인사할까요? 먼저 채른 지 오셨으니까.
5: 네. 네. 하나, 둘.
6: 아,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1: 안녕하세요. 우리 한 분 한 분 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8: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1: 미연.
9: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소연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아이들 슈아입니다.
1: 슈아.
11: 안녕하세요. 아이들 오기입니다.
1: 오기. 작년에 컬투쇼에 완전체로 왔다가 오늘 웜의 밤에 오셨습니다.
2: 네.
1: 우리 워터밤 가보셨나요, 혹시?
8: 거의 갔었죠.
9: 네, 한 번. 네, 공연 한 3년 전인가.
8: 그렇게 오래됐어요.
1: 그랬군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갖고 지금
2: 저도 가본 적이 없어.
9: 아, 진짜요?
8: 아, 정말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방송국 놈들이 마라톤 회의를 해가지고 컬투쇼의 웜의 밤을 만들었어요.
8: 와, 웜의 밤. 아, 너무
9: 웜의
8: 귀여워.
9: 웜의 밤이구나. 네. 네.
1: 근데 이거 먹는 밤은 아닌데 그 안에 스펀지로 돼 있어갖고.
8: 아, 진짜?
1: 네, 이따가
8: 진짜 아니었어요? 네.
1: 예, 무대 하시다가 아니. 이렇게 슬슬 이렇게 던지시면 돼요. 우리 방통일 쪽으로.
8: 아, 진짜인 줄 알았어.
1: 어,
9: 네. 저 진짜인 줄 알고 주셨는데 각자더라고요.
2: 네, 가짜입니다. 네.
8: 먹을 밤?
1: 예, 그거
9: 먹으려고 했는데.
1: 집에 가서 먹으려고 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9: 아, 진짜 같아.
8: 대박.
1: 자, 현장에 계신 방청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코너 시작 전에 웜의 밤이랑 딱 어울리는 깐밤 한 봉지씩을 제가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8: 야.
1: 자, 요거를 흔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따가 노래할 때.
8: 우와.
1: 자,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0: 네, 일단 듣고 계신 쇼 단원들은 분들은요, 아이들에 대한 궁금한 질문 그리고 목격담도 보내주세요. 자, 샵 1077, 짧은 문자는
1: 100원,
0: 긴 문자
1: 100원,
0: 고릴라는
1: 100원.
2: 고릴라 무료예요.
0: 고릴라 무료예요. 아, 약간 숙지가 덜 됐네. 예. 네.
1: 자꾸 이럴 거야.
2: 네. 네. 네. 자,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네. 고릴라가 무료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150원이라 그러면 네. 안 보냅니다. 자, 아이들도 실제 워터밤 출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상을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워터밤에 출연했었을 때 자, 영상으로만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
3: 자, 어머! 와,
2: 이게 워터밤이잖아요. 이야!
3: 와, 어머!
2: 정말 홀딱 졌죠?
0: 그니까.
3: 맞아줘요. 어머야.
4: 근데 재밌었어.
5: 맞아요.
4: 근데
5: 재밌었어요.
2: 원래 사람이 홀딱 젖으면 그냥 미치게 돼요.
5: 맞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올해 또 가요.
0: 아, 또 가요?
5: 네.
0: 오.
5: 혼자서 가요.
0: 어떻게 뭐 아이들 멤버들은 무리랑 좀 친해요? 그래도?
5: 뭘...
0: 안 친한 분들이 계세요, 간혹.
4: 안 친한 네. 분들도 있죠.
5: 슈아 뭘 무서워하고.
2: 네, 저는. 아, 슈아 무서워해요.
5: 네, 공부증 네. 있었어요.
2: 그럼 어떻게 해요? 워터밤 때 어떻게 해요?
5: 이제 너무 신나 보였는데.
4: 이게 됐는데 저기
5: 너무 신나서.
0: 너무 신나는데 지금인가?
5: 플러예요,
2: 수영을 좀 잘하는 멤버 누구예요? 특별히 수영 잘해요?
4: 저 수영 잘해요.
5: 나도 수영 잘해요.
3: 나도 잘한데?
5: 진짜?
2: 아니, 그러니까 미연 잘하는구나.
4: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만.
2: 어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 생존 수영.
0: 야 생존 수영 중요하죠.
2: 아 중요하지 중요하지. 예. 수영하면 또 우리 윤호윤호 아닙니까?
0: 아 저도 마음만큼은 정말 수영을 잘하는데 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2: 아 진짜.
5: 네.
2: 네. 정말 잘할 것 같은 느낌.
0: 네 바다에서 간신히 뛸 정도는 됩니다.
4: 그럼 됐죠.
0: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이들이 그 물에 흠뻑 젖는 그 싸이 형님의 그 흠뻑 쇼에 또 다녀.
2: 어유 거기 또 게스트로 갔었어?
5: 네.
2: 어, 여기네 여기.
5: 와.
0: 야 여기가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죠?
5: 네. 아마도?
0: 네.
2: 직접, 아니, 싸이가 직접 초대를 한 거예요, 게스트로?
5: 네, 초대를 네. 해주셔가지고.
2: 친분이 있으세요?
5: 저희가 사실 흠뻑쇼를 두 번째인가?
2: 아, 두 번째야 벌써?
4: 세 번째인가?
2: 세 번째야?
5: 네, 세 번째. 갔는데 그때 항상 이제 갈 때마다 저희 반응이 너무 좋다고
2: 또 와줘라.
5: 네, 또 와줘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감사하게도 나가게 됐습니다. 네.
0: 그쵸, 뭔가 그 싸이님과 아이들은 인연이 깊어요. 제가 알기로는 싸이님이 그 키운 걸그룹 베이비 돈크라이가
2: 아, 베이비 돈크라이!
0: 소연 씨가 그룹명도 직접 제안하고
2: 프로듀싱을
0: 했다고.
5: 네. 네, 뭐 제가 이 친구들한테 그 데뷔곡을 선물했었어요.
2: 네.
0: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싸이 씨가 소연은 차세대 뮤지션 중 완전 에이스다.
4: 와, 좋겠다. 네.
0: 프로듀싱 하는 모습이 지코를 처음 봤을 때 와, 그런 느낌이었어.
2: 지코를 처음 봤을 때.
0: 야.
5: 과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 야, 아니 예쁘고 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데 어떻게 그런 프로듀싱 능력까지 아유. 갖추고 있습니까?
5: 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 맞습니다. 아, 정답이야. 열심히 살아야 돼.
0: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네, 열심히
2: 사는 거 하면 맞아요. 그 아이콘이 또 우리 윤호윤호 아니에요?
5: 아,
2: 네,
5: 맞아요.
2: 이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0: 저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오늘 왔잖아요.
2: 네. 와, 길정진 씨, 민니 씨는 윤호윤호 앨범에도 참여하지 않았었나요?
5: 맞습니다. 네.
2: 우와.
5: 저 선배님의 첫 솔로 정규 앨범.
0: 맞아요.
2: 어떻게 다 인연이 된 거예요, 두 분은?
0: 프리미엄이라는 곡을 네. 같이 불렀는데 처음에 이 곡을 딱 받았을 때 이 목소리가 제일 어울릴 사람 누굴까라고 여러 추천을 받았는데 민니 씨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또 다가가서 좀 같이 한번 이렇게 해줄 수 있냐.
2: 야 처음에 네. 딱 섭외를 받았을 때 어땠어요?
5: 저 너무 좋았죠.
1: 얼마큼 좋았는데?
5: 한마리 드렸어요.
2: 와.
0: 아니 목소리가 너무 매력있네.
2: 너무 매력있어.
0: 네.
2: 민니 씨 그렇죠.
0: 네. 나중에 언젠가는 또 기회가 되면 또 무대에서도 한번 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이야.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아홉 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습니다.
0: 야.
2: 와 앨범 뭐 홍보 좀 하세요. 소개도 좀 해주시고.
5: 네.
2: 앨범 제목부터.
5: 네, 저희 이번 앨범 명은 We Made고요.
2: We Made. 우리가 만들었어.
5: 네, 타이틀곡은 Give Me That Love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다른 수록곡들도 다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0: 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너튜브 음악 차트 3위를 하면서
2: 와.
0: 일본 아이튠즈 K-POP 앨범 차트에서 1위를.
2: 이야. 야.
4: 감사합니다.
5: 진짜 감사합니다.
2: 아 대박이네. 네. 와, 영국 매거진 유포리아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영국이잖아요. 새로운 사운드로 예술성을 진화시키고 있다. 아이들의 신곡 후렴구는 감탄이 나올 만큼 중독적이다. 이딴 식으로 표현을 하셨답니다.
5: 감사합니다.
2: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네요, 아이들의.
5: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아, 계속 맞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6: 화이팅, 화이팅!
0: 충분합니다.
5: 화이팅, 화이팅.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이번에 그 아이들이 또 유명한 게 본인들 앨범 본인들이 직접 만들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5: 네.
2: 이번 앨범 또 다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참여했습니까?
5: 네,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같이 뭐 음악, 비주얼 같이 참여를 했어요.
2: 와, 아이들 멤버 중에서 소연 씨랑 우기 씨가 또 라틴 팝 씬에서 활약 중인 프로듀서들이 참여했다.
5: 네, 이번 타이틀 곡이 사실 이 저희가 되게 새로운 장르를 많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엄청 많은 도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라틴 팝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마이애미까지 가가지고
2: 마이애미
0: 직접
5: 네 만나서 네 직접 만나서 작업을 했어요.
2: 와
5: 네.
2: 회사는 좋겠다. 니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0: 그러니까. 아니 알아서 다 하잖아.
5: 회사 해주는 게 많습니다. 네,
6: 또 같이 네. 가주셨겠죠?
5: 네 회사에서도 같이 갔고요.
2: 아, 네. 마이애미
6: 또 속상해하셔가지고
5: 네.
6: 이렇게 막 도와주는 거 없다고.
5: 아~
0: 그래도 안 보인 곳에서 모든 분들이 힘써 주시는
5: 거예요. 맞아요,
6: 맞아요. 네,
0: 네. 맞아요. 예.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타이틀곡은 네. 그러면 어떤
2: 그래 타이틀곡 어떤 스타일인지.
5: 네. 제가 말고
2: Give me that love?
5: 다른 네. 멤버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2: 그래 우기가 한번 해봐요.
6: 우기 우기 우기 우기 우기 우기
7: 감사합니다고요. 그냥 Give Me That Love은 일단 아이들 좀 색깔 담겨 있는 서머선이고요.
2: 이게 서머선
7: 이전에 사실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클락스는 좀 시원시원하다고 하면은 이번에 조금 그러니까 이어치얼 조금 약간 사람의 본질을 좀 들어가서 좀 끈적하고 약간 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좀 섹시하대요.
2: 아, 섹시.
7: 네. 네,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섹시한 좀 그런 아이들의 좀 서머성인데.
2: 서머성.
7: 저 이전에도 저희가 했던 노래랑 좀 장르 좀 많이 달라지고.
2: 그래요, 그래요.
7: 되게 약간 좀 미니멀해지기도 하고.
2: 기대된다.
7: 네, 좀 예, 끈적해요.
2: 네. 여기 성숙한 사랑 노래라고 그러는데.
7: 아 맞습니다. 네. 우와, 좀 성숙해졌네요. 네.
0: 성숙해졌다.
2: 와 네. 민니 씨가 신곡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대놓고 섹시라고 이렇게 맞아요?
7: 네. 진짜 대놓고.
0: 아 대놓고 섹시 진짜?
2: 우기는 네.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좀 전에. 저는 모르겠는데 네. 섹시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놓고 섹시해요?
7: 네 왜냐면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요 그냥. 멤버 각자 다 대놓고 섹시.
2: 오, 뮤직비디오 보면.
7: 네.
2: 우와.
0: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이번 컨셉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가 누군지.
2: 자 하나 둘 셋 한번 가볼까요?
0: 서로.
2: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를 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번 컨셉에 제일 잘 어울리는. 네. 자 하나 둘 셋.
0: 아, 네.
2: 본인 스스로 네. 본인을 찍었습니다.
0: 좋습니다.
5: 네. 근데 이게 우리 멤버한테 물어보면은 보통 웬만하면 다 자기. 골라요.
2: 아 그래요?
5: 네.
2: 자존감이 엄청난 그룹.
5: 네. 다 같이 하면
0: 필요하죠. 필요하죠.
5: 기회가 왔을 때 꼭 골라야 돼요.
6: 맞아요. 네. 서로 안 해주기 때문에.
5: 서로 안 해주기 때문에.
0: 아 또 배웁니다. 저도 기회가 올 때 잡겠습니다.
5: 네. 네.
2: 아 슈아도 본인 생각할 때 본인이 제일 섹시하다고 생각합니까?
8: 네, 저는 항상 그냥 섹시 자체.
2: 어 대단하다.
5: 네.
0: 근데 좋은 거야 진짜 자존감이 높은 거.
2: 자 김재용 씨 내 최애 아이돌은 아이들 멤버 개개인이 정말 정말 다 최애예요 하셨네요 네. 김재용 씨가.
5: 감사합니다.
2: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재용 씨. 예 예. 자 이제 컬투쇼 웜의 방 이제 아이들의 신곡을 라이브로 김민현 러브를 들어볼 건데 멤버들은. 웜에 밤이 든 바구니를 들고 무대로 가서 예, 살짝 이렇게 밤을 소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밤을 받으신 방청객들도 이렇게 앞에 우리 아이들 앞으로 이렇게 톡톡 던져주시면 웜의 밤이 훨씬 더 신나겠죠.
0: 네.
2: 예, 그럼요.
0: 네네, 얼마든지요. 네.
2: 자, 아이들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목격담 샵에 1077 50원 김자는 100원 골라 무료로 함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계신 방청객분들께서는 저희가 나눠드린 그 깜밤 한 봉지를 응원봉으로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아까 연습했죠. 흔들어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던져서 바닥에 떨어지는 방

0: 다음은요, 그냥 방청객분들께서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 가셔도 됩니다.
1: 네, 기념품으로, 아셨죠? 기념품으로 네. 가져가셔도 돼요.
0: 중요한 거예요. 네.
1: 자, 준비됐나요?
2: 네.
1: 아니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2: 네.
1: 오케이, let's go. Yeah, drop the music.

0: 와우! 나이스! 와우! 네. 와우!
1: 아, 노래 좋다.
2: 좋다.
1: 아니, 음악이 진짜 섹시함이 묻어나 있네요. 네. 아, 진짜. 와. 아, 엄태환 씨가 끈적끈적 더 뜨겁고 핫한 썸머송 신곡이 너무 좋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그리고 1784 님께서 오늘 웜앱밤 귀가 너무 시원하네요. 아이들 라이브도 너무 시원하고 유노유노 목소리도 시원하고 몸은 사무실이지만 아따 마음은 모히또 몰디브여라. 좋습니다. 네,
1: 맞습니다. 와, 어때요? 우리 유노유노 노래 직접 라이브 들으니까 어떠세요?
2: 아니, 워낙 뭐 아이들 분들은 후배지만 많은 걸 배워요.
1: 네,
2: 그만큼 뭐 춤 노래도 그렇고 항상 열심히 하니까. 근데 네. 이번 노래도 본인들의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듣는 순간 이랬어요. 너무 잘 되겠다. 이미 잘 됐지만
1: 잘 되고 있지.
2: 더 잘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4: 감사합니다. 네.
1: 진짜.
2: 너무 매력적이다. 네.
1: 자, 아이들이 벌써 데뷔 9년 차입니다. 와.
4: 네, 맞아요.
1: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네. 9년 전 생각해보면 어때요? 데뷔할 때? 어때요?
5: 진짜 애기였네.
4: 그리고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또 9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네. 어때요?
5: 저도 아마 저희가 막 데뷔 1년 차 때 이럴 때도 컬트쇼 한번
1: 맞아 나왔어요.
5: 근데 전 사실 그때 컬트쇼 너무 유명하고 이제 데뷔했으니까 되게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많이 편해진 걸 보니까 9년 차인 것 같기는 해요.
1: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졌어.
4: 진짜요?
1: 여유가 생겼어. 자, 아이들 데뷔 9년 차 롱런 비결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서로 이해 안 하기로 했다.
4: 맞아요.
1: 아니, 맞습니다. 멤버들 서로 간에.
4: 네네. 서로.
1: 네. 그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4: 그렇죠. 사실은 인정하는 것.
5: 그냥 받아들이는.
4: 네.
1: 그렇죠. 부부가 잘 사는 부부들이 그렇거든요.
4: 그런가 보다.
1: 서로 잘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5: 그냥 가족처럼 살고 있습니다.
1: 근데 좀 제일 이해 안 되는. 아직까지도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4: 저는 이해 안 된다기보다는 최근에 궁금한 게 하나
1: 누구한테?
4: 진짜? 요즘에 저희가 그 땡로그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그 공유하는 거. 그게 있어요.
6: 그 얘기도 되잖아. 아닌가?
4: 센로그. 센로그라는 어플을 하고 있어요.
1: 아, 어플이에요.
2: 그게 네. 시간에 맞춰 가지고.
4: 친구들이랑 같이 그 시간 매 시간마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1: 아니 팬들이랑
4: 아니 멤버,
1: 여기 멤버들끼리만

0: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저랑 민니랑 우기랑 셋이 하고 있거든요. 어, 어. 그럼 매 시간 이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공유를 하니까. 근데 저는 퇴근하고 가자마자 이제 씻고 눕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어. 어떤 한 분이 맨날 화장을 안 지우고 풀메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음날 피곤하다고 하면서 왜 빨리 화장
1: 지우고 왜 안 지울까?
0: 씻지를 않지?
1: 왜 안 지울까? 네,
0: 그래서 근데 이분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1: 아 민니 씨께서
0: 왜 그러시는 거예요?
2: 아니 너무 집에 도착하면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바로
1: 귀찮으니까
2: 소파에 앉아서 그 드라마를 봐요.
3: 어 활동 때
2: 진짜? 그러니까 뭐 뭐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1: 드라마를 보는데 메이크업을 안 지우고
4: 네. 그러니까 피부를 괜찮아
1: 내가 배우가 된 마냥 그냥 그래서 앉아갖고
0: 저는 같은 시간에 이제 화장도 다 지우고 네. 침대에 누웠거든요. 어. 잘 준비까지 끝냈는데 혼자 풀메하고 이렇게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 근데 그 풀메이크 좀 많이 번져져 있어. 번졌는데도 안 지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
2: 그냥 귀찮아서.
1: 아 귀찮아서.
4: 성향이 다른.
2: 약간 바로 씻기 전에 그냥 지우고 바로 씻는 편.
4: 아 그래. 오.
0: 신기하다.
1: 그럼 민니는 누가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2: 이해. 이해 안 된 거야?
4: 너 여기 왜 바로 뒤로 보세요?
1: 왜? 저 뒤를 보는데
4: 왜 자꾸 뒤로 보세요?
1: 우기와 슈아를 보는 느낌인데요?
2: 아, 저는 슈아한테 있어요. 어. 슈아가 저한테 맨날 언니 나 좀 너무 관심 주지 말라고 해놓고 제일 관심 받고 싶어요 저한테.
1: 어?
2: 네.
0: 그게 주라는 거 아니에요?
2: 네, 주세요. 관심 주세요.
1: 관심 주세요 줘.
2: 제가 맨날 만약에 그 메이크업 하면 이제 거울로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슈아를 봐요. 슈아가 언니 날 왜 봐? 네, 또 보지 말라고 하고 또 안 보면 또 왜 안 보냐고 하고 약간 밀당하는 거 같아요.
1: 그래요? 슈아는 그런 게 좀 있어요?
2: 네.
1: 민니가 관심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5: 아니 관심 많아요. 근데 좋아요. 좋아서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아 좋아서.
6: 아 좋아서. 이것 또한 관심이구나.
1: 민니가 좋아서. 우리 소연은 근데, 멤버들 중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좀 있습니까? 누구?
5: 저요?
1: 예.
5: 아 뭐 이해 안 되지? 뭐 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너무 사실 저는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거를 이제 이해하지 말자를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니까.
4: 근데 언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네,
5: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없어요.
1: 아예 없어졌어?
5: 네네네. 네, 네.
1: 그 자체로 인정을 하는 거구나 다.
5: 네.
1: 고마워.
5: 다 같이.
6: 그렇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1: 그 다른 네. 거죠. 다른 그럼 자 소다원들이 질문을 엄청 많이 보냈는데 우리 멤버들이 하나씩 읽고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까 돌아가면서.
5: 응? 네.
1: 소연부터.
5: 아 슈아 씨 영화 홍보 활동도 하나요?
1: 그러니까 얼루어라는 님이 보내셨습니다.
5: 네, 영화.
1: 영화 주인공으로 오. 찍으신 영화 있잖아요.
5: 맞아요. 아. 네. 네, 아마 내년에 활동할 거, 네, 홍보 할 거예요.
1: 내년에 개봉합니다.
5: 아. 네.
6: 영화 제목이 어떻게 돼요?
5: 그 행복하고 즐거운 나이들.
1: 오. 네. 행복하고 즐거운.
2: 너무 기대하고.
1: 영화 첫 주연인가요?
5: 네, 맞아요.
6: 와, 아, 너무 설레겠다. 아.
5: 배우 데뷔. 네.
1: 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재밌었어요? 찍는 동안 어땠어요?
5: 너무 재밌고 감독이랑 그 배우들 다 너무 착하고 네 좋은 경험이었어요.
1: 아 영화면 또 우리 윤호 씨가 많이 찍어봐. 아,
6: 제가 그 마지막에 찍었던 그 영화가 이제 국제시장이었죠.
5: 국제시장 너무 좋았어요.
6: 아따 이놈의 인기는 전후방을 안 가려불구만. 그랬었습니다. 네네네.
4: 국제시장 혹시 부산에 있는 그
1: 맞아 네네. 맞아 맞아.
4: 네. 저 가봤잖아.
0: 우리?
1: 아, 네. 갑자기
6: 아,
1: 갑자기.
6: 아 이야기가 이렇게 흐르는구나. 아 좋아요. 아,
1: 네. 가봤잖아.
6: 저도 가봤어요.
4: 아 가봤어요. 아, 너무 신났어요 네. 지금.
5: 저희가 놀러 간 곳이 놀러 간 적 있었는데 네. 뭐 거긴 가봤기 때문에.
4: 어, 한번 가봤어요.
1: 거기,
4: 네.
1: 거기 있어요. 맛있는 거 많잖아 거기. 그 물떡도 있고 그.
4: 맞아. 뭐, 치킨도 네. 완전
5: 많죠.
1: 떡볶이도 있고 네. 거기.
4: 데뷔 전이었어요 심지어.
6: 맞아요.
1: 당면도 있고 그거 뭐야 그 자.
5: 맞아.
6: 이거 듣고 계신 분들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0: 가고 싶다.
6: 네.
1: 자 또 이주희 씨.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름 보양식은 무엇이고 먹을 복이 많은 멤버는 누군가요? 이렇게 하셨네요.
0: 먹을 와
1: 여름에 이렇게 보양식으로 많이들 먹잖아요. 네. 뭐 삼계탕도 먹고
5: 아 삼계탕
1: 네. 많이 먹잖아요. 뭐 장어도 먹고 뭐도 먹는데 주로 어떤 걸로 보양을 하는지 아이들
5: 아, 빙수?
4: 빙수?
5: 빙수?
4: 어.
5: 나도 빙수야.
2: 어제 먹었어.
4: 보양식.
2: 나도 어제 먹었어.
6: 신박한데?
5: 네. 나도 제가 먹었대. 또 칼로리도 굉장히 높고 그 보양이 됩니다.
0: 네. 되긴 해.
5: 기분도 좋아. 기분 좋으면 건강이야.
2: 그 망고 빙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음방 끝나고 다 같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1: 아이들의 여름 보양식은 빙고였다.
6: 네.
1: 네.

0: 기사가 뜨겠군요.
1: 그렇습니다.
0: 자, 일단 네. 빨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0: Here we go.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맞다. 개보.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자,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오메 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3: 벌써 끝난 거예요?
2: 예, 이제 보내드려요.
3: 그러니까요. 시간이
4: 별로 얘기 못했는데.
3: 쫓겼어요 지금.
4: 저 쫓겨나요.
5: 너무해, 너무해.
2: 아니, 저 다음 손님들이 있어갖고요.
3: 아, 네네.
2: 방을 빼셔야 돼요.
3: 죄송합니다.
6: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여름 컨셉으로 또 저희 여기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 아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워터밤 행사가 있겠지만 그 워터밤 앞에서 워메밤을 먼저 하고 가시는 거예요.
6: 그러니까요. 아, 네.
2: 자, 저희가 힘이네요. 가는 길에 우리 아이들 퀸카 노래를 이제 틀어드릴 테니까 나가시면서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밤 좀 던져주시고 가시고 마지막 끝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6: 네. 네, 그러면은 저희 김미들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마지막 인사할게요. 하나, 둘.
7: 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됐습니다.
2: 그리고
8: 네, 그리고 지금 와중에 멜땡 검색어가 1위가 됐습니다.
2: 와!
3: 많이 들어주세요.
2: 뒤에 뒤 한번 봅시다.
3: 우와, 진짜. 와,
2: 축하드립니다. 자, 가시면서 약간 포인트 한번 더 좀 보여주시면서 밤도 던져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시간은 2026년 세 번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컬투쇼를 사랑하는 전국의 쇼다운들 여러분의 열정과 애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3분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고 지난주부터 1분기, 2분기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예능 오락 라디오 1위를 차지했는데 3분기 역시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주시면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1: 네. 좋습니다.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전화를 제발 좀 받아주세요.
2: 제발!
1: 네, 그리고 라디오 뭐 들으세요? 물어볼 때 우리는 늘 배꼽 잡게 만드는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를 외치는 겁니다.
0: 당당하게.
1: 네, 청취율 조사에 참여했다 인증샷을 보내주신 쇼 단원에게는 선물을 쏘는데요.
0: 자, 전화가 딱 오면 02-2056이란 번호가 딱 찍혀요. 앞번호가. 네. 그러면 청취율 조사 나한테도 왔어! 만일 제쳐놓고 무조건 전을 받아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네, 총 20분에게는 심심치 않은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백화점을 갖고 그걸 가져가면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 외에도 커피 쿠폰 드리고요. 아이스크림 쿠폰, 떡튀순 세트 쿠폰, 햄버거 세트까지 쏩니다. 자, 인증샷을 제대로 보낸 분들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답니다. 거의 99.9% 인증샷을 보내시면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일단 전화를 받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네. 거기서 인증샷을 스크린샷을 딱 누르는 거야. 그래서 100원이 듭니다. 유료. 사진을 보내야 되니까. 그죠? 100원 정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샵1088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17일까지 그리고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선물들을 쏘는데 바로 에어컨! 우와. 그리고 180만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 우와. 음식물 분쇄 처리기 모든 걸 다 갈아넣어. 그죠?
1: 야.
0: 그리고 이동갈비 세트! 오. 총 4,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쏘니까 많이 많이 듣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청취율 조사를 받았다는 인증 문자가 왔네요. 네. 읽어주시죠.
1: 네.
3: 회사에서 똥 싸고 있는데 전화 와서 받기도 전에 불이 나게 캡처했는데 완전 두근두근 당연 컬투쇼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떨려서 뒷처리도 못하고 바지 올릴 뻔했네요.
1: 어허, 신기해요.
0: 와.
1: 네.
0: 똥 싸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1: 맞아요. 바로 심심치 않은 금액에 백화점 상품권 쏩니까?
0: 네, 쏩니다. 예. 네. 나이스.
1: 나이스.
0: 야, 이게 똥 싸다가 인증샷을 지금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제 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이 전화가 오면 받으셔야 돼요. 네. 똥 싸다 받았잖아요. 대단합니다.
1: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0: 네. 나도 전화 오면 생방 중에 받으려 그래.
1: 네.
0: 근데 나한테는 안 오더라고. 방청 오니까 신나죠? 진짜요. 그걸 신청 안 하면 여기가 초대하질 않아요, 그래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네, 방청 신청 문자번호 샵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샵1088번이고요. 자, 이제 잠시 컬투쇼 웜의 밤 방송놈들이 이분을 모셔야 된다고 웜의 밤에도 워터밤에 남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신이 있으면 남신이 오늘 나옵니다. 아, 만장일치로 우리 방송놈들이 정했다는 그분 B2B의 네. 이민혁 활동명은 허타. 네.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와서 모실 건데요. 야, 여기를 싹 다 뒤집어 놓을 예정입니다. 자,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들을 동안 이쯤 되면 여러분 함께하는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급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급똥 앞에 똥꼬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평소에 운동을 박자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아 줬다 아 뺐다 줬다 뺐다 줬다 아 줬다가 뺐다가 줬죠. 박자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 네.
0: 지금 저 하는 거 보이죠, 옆에서 엉덩이. 네, 보이시죠? 네, 네. 이딴 식으로. 네. 주면 몸이 올라가고 빼면 내려갑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아 줬다
1: 뺐다
0: 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죠. 자, 엉덩이 빵빵해집니다라면 따라하시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나미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네, 에머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윤호야, 너도 해.
1: 네. 아, 네.
0: 자연 치아를 지켜. 네.

0: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네,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발효의 내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액.
1: 네, 그 다음에 55만 세트 월드클리닉에서 백화점 상품권.
0: 눈 건조 눈 건강엔 에듀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1: 네, 디자인을 담은 바람 밀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네,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치과에서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1: 네,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0: 기분 좋은 배부름 백거반상에서 공주알밤 양념육 밀키트.
1: 네,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0: 꽃배달 전문업체 걸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1: 네,
0: 좋다 좋다 뺐다 좋다가 뺐다가 좋좀 광고요. Here we go. 엉덩이가 빵빵해졌어.
2: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3: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2: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8: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7: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8: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9: 중부대학교!
7: 중부대학교와 함께
8: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1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스톱!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투시타츠 거치쇼 20주년 특별기획 썸머 뮤직 페스타
1: 워맨
0: 밤! 자 이제 워맨 밤 두 번째 무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워터밤에는 여신이 존재하지만 남신도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름마다 워터밤의 남신으로 출연한 이분이 오늘은 물이 아니라 밤신! 밤신으로 걸투쇼에 떴다는 거!
2: 네, 2012년 B2B의 메인 래퍼 이민 형으로 데뷔해서 솔로로 활동을 할 때는 한자로 빈, 허, 칠, 타! 야구 타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연습하는 스윙처럼 스스로를 갈고 닦겠다는 의미의 허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빨래판 복근의 대표 주자시죠.
0: 네. 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다는데 운동을 시작한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오늘 웜의 밤 무대를 위해서 댄서들까지. 야,
2: 야.
0: 우리 댄서들 컬투쇼에 잘 안 데리고 오는데.
2: 맞습니다.
0: 자, 벌써 네 분이 세팅을 하고 계시고요. 네. 무대에 댄서가 같이 서는 건 우리 컬투쇼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0: BTOB 이민혁 허타이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이민혁 씨를 어디서 봤다? 목격담 질문들 샤벨궁치로 오시면 김문자는 100원. 자, 무료는 고릴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청객들 민혁 씨 나오면 깜방 응원봉을 들어서 환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좋습니다. 자, 허타가 부릅니다. 보라.

0: Ja,
1: meine Damen.
0: Ja, ja, ja, ja.
2: 그냥 진짜 웜에 미쳐버리겠네 그냥.
0: 와, 왔단 말이야. 이게 임팩트가 그
2: 아, 임팩트가 그냥.
0: 네, 임팩트가 이거 장난 아니어라. 와.
2: 저 근육 좀 보소 저거. 네. 근육이 다 살아 숨쉬는 네. 것 같아. 근육들이 나를 봐달라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
0: 아 지금 핏줄이 지금 덜컹덜컹 하구만. 예. 야, 아, 진짜 멋있어요.
2: 돌리시고요. 예. 자, 3638님 어떻게 아이 픽업을 내가 못 가겠어요.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픽업을 못 가겠대.
0: 아 그리고 조우선님께서 야 삼각근이 미쳤다.
2: 어 삼각근 보여주시죠. 네. 오. 야. 이야 삼각근. 야. 삼각근. 와. 네. 저것이 삼각근.
0: 네. 왔다매 이게. 이야 이 와. 네네.
2: 자 김혜선 씨.
3: 워터밤의 남신이다. 워터밤의 공무원 비투비 미니어 허타. 스튜디오가 후끈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2: 네. 나 이제 인사해 볼까요?
4: 예예.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 예예. 예, 예. 예, 근육이 먼저 인사를 해갖고. 예. 네네. 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투비의 허타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2: 우리 저 우리 허타 민혁 씨가 컬투 씨에 온 거는 좀 몇 번 있었는데.
4: 네네.
2: 혼자 온 건 처음이에요.
4: 어 정말 혼자서 컬투쇼를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웜의밤 특집 덕분에.
2: 예, 웜의밤이잖아요. 예, 남신이니까 안 부를 수가 없어.
0: 맞아.
4: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요 아, 시기에는 네. 그 그러고 다니죠 이제 민소매로 계속.
4: 이게 사실은 저희 팬분들은 어 모르시 아니,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의상이에요.
0: 그러니까.
4: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출근할 사복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평소에도 이 차림을 좋아해서.
0: 네. 안 그래도 그 민혁 씨가 사실 워터밤의 남신의 대표 주자거든요.
2: 어, 그럼요. 네.
4: 부끄럽습니다.
0: 이게 사진을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2: 네. 어, 야, 같이 오늘 오신 분들이 네. 이분들입니까? 오늘 같이 오신 분들이?
4: 어, 저 뒤에 지금 숨어 있어요.
2: 아 숨어 있는 분.
4: 네 아마 여기 같이 와 있는 댄서 친구들도 아마 뒤에 있는데 사진 속에선 가려진.
2: 워터밤을 가야 되니까 민혁 씨가 몸이 워낙에 좋으니까 댄서들도 몸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어요.
4: 그러니까 댄서분들이 제 그 워터밤 하는 거를 부담스러워요.
0: 그치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4: 형 때문에 같이 식단해야 된다. 네, 네.
0: 근데 그러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모습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뭔가 요새 남신 자리가 뺏길까봐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던데 뭐 약간 한 달 만에 헬스장을 뭐 40번 갔다는 소리였어요. 네.
4: 아 이거는 이제 정확히
2: 집보다 더 자주 가는 거 아니에요? 네.
4: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 이 사진 속 이 워터밤 준비할 때 한 달 동안 40번을 정확히 갔더라고요.
2: 와~
4: 그러니까 이 연락을 제가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아. 솔로로 워터밤을 나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있었는데 연락 받자마자 아 큰일 났다 준비하겠다 네. 해서 하루에 뭐 두 번씩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40번을 가게 되더라고요.
2: 워터밤의 남신으로 등극을 이제 하시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워터밤에서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4: 네네.
2: 한 여름 시즌에 몇 번 정도 무대 올라가요? 그런 보기?
4: 어 워터밤을 그래도 매년 한 두세 군데씩
2: 무조건 찍어. 와, 무조건 네. 찍어요. 와 올해도 지금
4: 올해도 이제 예정돼 있는 무대들은 일단 두 개 정도 확정이 돼 있고요.
2: 네,
4: 추가로 이제 또 뭐 조율 중이고 이런 무대들이 있어서
2: 예.
4: 네, 여름이 저한테 이제 시즌이 돼가지고.
0: 그렇지.
2: 제 제 1회 제 첫 번째 웜의 밤의 남신으로 지금 네, 출연을 하셨잖아요.
4: 네. 네네.
2: 1회예요 1회.
0: 1회요.
2: 올해 아니, 처음이에요. 네.
4: 근데 이거 워터밤 못지 않은데요 분위기가.
2: 네. 아, 웜의 밤.
0: 밤.
4: 진짜 이 코앞에서 네. 이 환호를 질러주시는데 네, 네.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여러분 소리 지르 아까 이게 말 더 듣는데 아, 멋있게 하다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0: 아니 너무 멋있었어요.
2: 예, 예. 와, 워터밤 무대에서 이제 아티스트가 객석 쪽으로 물을 쏘는 큰 물총이 있죠.
4: 네네네. 네, 네.
2: 야 그거 쏠 때 어때요 느낌이?
4: 어 쾌감이 엄청나요.
0: 어.
4: 근데 여기저기서
2: 우와 물대포
4: 쏴달라고 막 어. 여기 쏴달라고 그 좀 날이 또 덥고 하니까 이게 시원해지고 싶으신가 봐요.
0: 그래서 근데 사진 보니까 물대포도 물대포인데 아
2: 몸이 대포다
0: 몸이 대포다 대포. 이야 너무 멋있다.
2: 몸에서 막 광선이 나가는 거
0: 네네.
4: 저 때보다 지금

0: 살을 많이 뺐습니다.
1: 어. 네. 뭐 이따가 또 무대 하시면서 밤 이렇게 관객들한테 슬슬 던져주시면 고기 소쿠리에 있는 밥.
2: 네, 소쿠리. 아 이거 밥 말고. 네. 아. 네. 네.
0: 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네. 네.
2: 알겠습니다. 안전합니다. 네. 네. 아 근데 사실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이민혁 씨가 바로 7월 15일이죠. 언제죠? 바로 내일입니다.
1: 내일이야 내일. 네.
2: 새 싱글 앨범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네, 그 앨범 타이틀이 템퍼러처라고 하는데 이게 뭐 온도, 기온 뭐 그런 뜻입니까?
1: 템퍼리처.
0: 네. 네, 이제 앨범 타이틀 템퍼러처가 말 그대로 좀 온도, 체온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1: 온도, 템퍼리처. 네.
0: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수록한 곡들이 다 에너지를 담고 있는 곡들이거든요. 이 타이틀곡 Icy and Spicy는 제목에서부터 차갑고 뜨겁고 약간 이런 느낌.
1: 그러네, Icy and Spicy.
0: 네, 이것은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다양한 저의 모습을 좀 표현한 곡이에요. 쿨하고 시크한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1: 쿨 시크
2: 있죠 있죠.
0: 에너제틱하고 네. 다이내믹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1: 에너제틱, 다이내믹,
2: 에너제틱.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다 담고 있는 템퍼처라는 그 앨범 타이틀이 나온 것 같습니다.
2: 네. 보니까 딱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감정의 흐름이 느껴지는 앨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오늘 무대하는 것도 봤는데 너무 앨범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1: 네. 아까 아이들 무대도 참 섹시한 노래였거든요. 새 신곡이.
0: 아, 네네네.
1: 김미대는 러브 그것도 좋았는데 타이틀곡 제목이 Icy and Spice예요.
0: 네네.
1: 와, 스파이시 버전이 공개가 됐답니다. 최근 컨셉 포토에서. 네. 자, 사진 띄워봅니다. 와! 우측은 상당히 스파이시한데요.
0: 예예. 예.
1: 우측이 아주 스파이시해.
2: 눈빛부터 그냥. 예.
1: 매운맛이야. 너무 매워 지금.
2: 아니 사실 그 타이틀 이 Icy and Spicy가 내일 공개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오늘 또 우리 컬트 쇼.
1: 아 성공해? 네,
2: 듣는 분들 위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한 소절 정도는 혹시 가능하신지.
0: 아 그럼요.
2: 예.
0: 그 처음 보여드린 무대 이제 보하라가 굉장히 좀 뜨겁고 열정적인 노래였잖아요.
1: 그지 그지 그지.
0: 근데 이 Icy and Spicy는 정말 미치도록 신납니다.
1: 막 차가웠다가 막 뜨거웠다 그래요?
0: 네 뜨거워지죠. 이제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느낌?
1: 뜨거워지죠.
0: 네. 네. 네, 단언코 정말 여러분의 이제 드라이브하는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을 책임져 드릴 수 있는 곡인 것 같고요. 이 노래 이제 좀 포인트 부분 살짝 들려드릴게요.
1: 네. 포인트 포인트 네. 좋다 좋다.
2: 네네.
0: 터뜨려 Icy and Spicy Pop Icy and Spicy Blow Icy and Spicy 여기까지입니다.
1: 터뜨려 Icy
0: 쉽죠?
1: 좋아 터뜨려 Icy
0: and Spicy
2: and Spicy
1: 네. 터뜨려 김태균 씨 윤호 씨
2: 네 태균 씨 네 네 좋습니다. 되게 귀에 싹 감기는
1: 딱 들어와.
2: 게
0: 네네네 네,
2: 에너지도 느껴지면서
1: Icy and Spicy 아차가 아뜨거. 자 최수진 씨.
4: 아니 민혁 씨 얼굴은 청순청순하신데 몸은 쿨하고 시크하시네요.
1: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처음에는 뭐 디스크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뒤에 이제 잡아주는 기립근 잡으려고 그냥.
0: 디스크도 오고 협착증도 오고 이래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동신경이 그래도 좋은 편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그냥 한순간에 이제 아예 거동을 못하니까 이거는 진짜 회복하면 운동을 해야겠다.
1: 야, 그래서 지금 디스크 괜찮아졌어요?
0: 정말 건강합니다.
2: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1: 자 멜라니 사르시 멜라니 사르시라는 네. 외국 분인 것 같은데요?
2: 네. 민혁아, 네 목소리가 프랑스에서 들려.
1: 프랑스에서?
2: 유럽 투어의 멜로디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네.
0: 아, 약간 네. 맥시 할 때 약간 그런 건가 맥시, 봐요.
1: 사르시.
0: 네. 사르시.
1: 네.
0: 사르시.
1: 멜라니 사르시. 네. 이분이 보내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민혁 씨가 라이브를 한 곡 더 들려줄 시간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인사를 하고 네. 다음 분이 또 기다리고 계셔갖고
2: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
1: 네, 진짜 너무 아쉽다. 우리 웜의 밤 1호 남신으로서
2: 아니 이렇게
0: 벌써 가나요?
2: 생각보다 목소리가 크다고요 이렇게? 엄청 아쉬워한다. 아 저기 보면 이민혁 얼굴이 나라다.
1: 나라다 네. 얼굴이 나라다.
2: 네 좋습니다.
1: 자 네. 우리 뭐 1호 남신으로서 출연해주셨는데 인사 좀 해주시고 나서 무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0: 웜의 밤 공식 선정 웜의 밤 남신 B2B 이민혁이었고요. 다음 이제 시즌 2 내년 몸의 밤도 저는 상시 대.

0: 얘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일 나오는 아이스 앤 스파이시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네. 많이들 사랑해 주십시오.
2: 네. 네. 자, 3156님 월매 밤 현장에서 민영님 처음 보는데 너무 아름다우세요. 근육도 무슨 조각상 같고 히야! 혼자서 미쳤다 완전히 3156님. 어디
3: 네. 그리고 5328님께서 민영님도 백댄서 분들도 백업댄서시죠. 네, 인물이 환하시네요. 어머나 개탔네요 오늘. 네.
2: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어떤 노래를 해주시냐면 넌 나의 봄이야라는 곡인데요.
3: 네. 네.
2: 자, 이민혁 허타의 무대입니다. 자, 원앤밤 1호 남신 허타의 무대 넌 나의 봄이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와우! 이민혁이었습니다. 자, 디지털 칠컬트 쇼 20주년 특별기획 썸머 뮤직 페스타 정신 차려. 여길 봐야, 여길 봐야지. 가는 사람 보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을 봐야지. 자, 썸머 뮤직 페스타
1: 웜의 밤.
0: 자, 웜의 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무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엔딩 무대에 딱 어울리는 가수. 1997년 1세대 걸그룹 SES의 매보로 데뷔한 이후 항상 최고의 보컬리스트 가요계를 지켜온 텐션의 여왕.
1: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분께서 나옵니다. 영원한 요정에서 바로 공연의 퀸으로 독보적 무대 매너를 보여주는 후배들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저 역시 본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배죠. 누군지 다들 아시죠? 아신가요? 좋습니다. 자, 바다 씨를 어디선가 봤다. 목격담 질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여기 모인 여러분, 지금부터 더 미칠 준비 되셨습니까?
2: 네!
1: 자, 목소리가 작아요. 자, 미칠 준비 되셨습니까?
2: 네!
0: 자, 이분과 함께 미쳐봅시다. 이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미친 텐션의 여왕 바다야!

0: 일단.
1: 와 역시 역시 실망시키지 네. 않습니다. 네. 야 역시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이에요. 아 대박입니다 우리. 자 받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네.
1: 그 안녕하세요. 물에다 대고 인사를 하면 어떻게 예.
0: 아 뭐부터 할까요?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한국 최고의 뜨거운 핫 디바 바다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야 오늘 진짜 워터밤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0: 어 당연하죠. 와. 네 저는 진짜 오늘 워터밤이잖아요 원래.
1: 웜에 그렇죠. 그런데 웜의 밤이요.
0: 웜의 밤이지만 네. 사실 이거는 정신이 워터밤이기 때문에.
1: 그렇겠죠.
0: 전, 네 저는 본질 그대로 왔어요. 예. 네. 사실 많은 네. 인터내셔널 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1: oh, yeah.
0: I introduce myself. Okay, I'm Korean first lady. I'm Korean diva.
1: 아, 네, yeah. yes.
0: Hi. Hi. Hi.

0: OK，
1: 쇼리젤러 스크림.
0: 대박입니다. 지금 일본 팬들을 위해서 또 한 번.
2: 아, 여러분, 헌터님, 오사시부리데스. 저는 SS 노바타입니다. 아, 오사시부리데스けど, 뭔가, 아, 뭔가가私の考えとか, 아, 뭐, 이러이러노, 내 기모치가, 매일見た時のあるな, 人な感じです.
0: 와, 대박이죠.
2: 아, これから一緒に, 永遠に, every time, 아, 楽しみで, 楽しみにしましょう。 아, 忘れちゃうね, すごく. 아, 楽しみして, 하!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나 잊어버렸네, 많이.
0: 우리 해석을 좀 해주셔야지, 윤호연 씨가.
3: 네. 아, 죄송해요. 정신이 확 빠져가지고. 아,
2: 나 楽しみ, 기대해주세요.
3: 뭐, 기대해주세요. 즐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0: 오랜만이었다고. 오랜만이라고 얘기하고. 일본말로 소리 질러는 뭡니까? 소리 질러! 이거.
3: 뭐, 보통. 뭐 사켄데도 있는데 모래하게테 쿠다사이토까.
2: 정중하게는 그래도. 네. 한번 갈까요? 시원하게.
3: 네네.
0: 소리 질러!
2: 아, 근데 알려주신 건 뭐예요?
3: 사케베. 아, 사케베?
2: 그게 더. 네.
0: 사케베. 네.
3: 좋습니다.
2: 사케베!
3: 사케베!
2: 사케베!
3: 사케베!
0: 네. 워낙에 두 분이 일본 무대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네. 일본 말을 아주 잘하십니다. 네. 아, 대박이십니다. 우리 야. 직속 선배님이시고.
3: 네네.
0: 예, 오늘 개인적으로도 좀 뭐 식사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어렸을 때.
3: 그렇죠. 저는 또. 네. 또 SS 선배님들의 팬이었기 때문에. 아~ 저는 진짜 팬이었고 또 항상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저 데뷔하기 전부터 이런 저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0: 역시.
2: 일단은. 네. 저랑 같은 이제 친구다 보니까. 네. 일단 저
0: 친구요?
2: 친구 같은 마음이에요.
0: 아, 예, 예.
2: 윤호학은 특별히.
0: 예, 예, 예.
2: 왜냐면 저는 진짜 노력하고. 오. 자기 자신에게 진짜 계속 자기 자신과 대화한 사람에 대한 그런 리스펙트가 있거든요.
0: 오.
2: 원래 리스펙트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그 사람을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돌아보다라는.
0: 리스펙.
2: 예. 리스펙. 근데 진짜 저는 너무 제가 존경하는 후배예요.
0: 아, 진짜 열심히 살죠.
2: 아, 멋있어요. 그러니까 멋있고.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멋있는 건 없어요. 그게 제일 섹시하고 제일 멋있어요.
0: 제일 멋있지.
2: 네, 저는 진짜
0: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3: 아유.
2: 뭐 그건 뭐 설명해 할 필요 없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좋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0: 와, 정말 오래오래. 오래오래 공연해주시고 음악해주시고. 네. 네,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이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들도 방청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이 당신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진짜.
3: 네, 열심히 사세요.
2: 근데 저희가 사실 진짜 열심히 하고 즐기는 진짜 또 이유가 우리 팬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에너지를 받으신대요.
0: 맞아, 그거야.
2: 저희는 진짜 좀 제가 좀 남들보다 되게 독특하게 에너지가 많게 태어났어요. 저는 이렇게 줘야 되는 운명인 것 같아요.
0: 아, 줘야 돼.
2: 네.
0: 에너지를 줘야 돼.
2: 네.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다 받아가세요.
0: 오늘,
2: 네, 자,
0: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바다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으시길 바랍니다.
2: 네. 네.
0: 예.
3: 아,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원래 바다 씨가 원래도 원조 요정으로 미모가 상당하셨다고 하지만 최근에 바다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미모가 넘사벽 레벨이다. 이런 찬사가 아니야. 찬사가?
2: 미모 찬사.
3: 아니. 이런 아니야, 찬사가?
2: 아니 그게 더 좋아.
3: 네, 넘쳐난다고 합니다.
2: 이거를. 네. 정말 넘어선 거잖아요. 너무 예뻐서.
3: 넘어선 거야.
2: 맞아.
3: 넘어선 거야.
2: 어, 와우.
3: 이런
2: 이모 비언. 네.
0: 아, 야, 이제 재밌었다. 참사.
2: 재밌었다.
3: 찬사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진짜로. 네.
2: 감사합니다. 네.
0: 아니 근데 요즘 들어 진짜 미모가 와 이거 리즈를 경신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뭐 어때요?
2: 저 괜찮아요. 저.
3: 예. 네.
2: 야. 진짜.
0: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장난 아니더라고.
2: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전 노력을 하지 않아요.
0: 그냥 즐겨.
2: 어, 저는 이제 정성을 쏟아요.
0: 정성.
2: 아,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여러분? Hey, hey, you there?
3: 중요하죠, 중요해.
2: You there? 네, 갑자기 머리가 뭐가 팡 하고 쳤어요? 어, this is life. This is a real life.
3: 어.
2: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0: 어, 정성을 쏟아.
2: 예, 제가 약간 예전에 제 삶을 약간 전생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몰랐던 시절.
0: 야.
2: 근데 지금 저는
0: 전생, 다시 태어났어.
2: 예, 중간에 그 교두보 같은 그 시절에 전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은 우리가 즐기고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노력하는 단계. 근데 이 노력하는 단계가 없이 정성을 쏟을 수는 없어요.
0: 야, 저도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2: 그런, you know that?
0: 그런 얘기가 있어요.
2: 네,
0: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최고의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걸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2: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 말이 맞아요.
0: 맞아, 오빠 그게 말이 맞아요. 노력만 하는 건 모른다. 노력하는 걸 즐기면은

0: 된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
1: 오빠 딱 그 말이에요. 네.
2: 나이스.
1: 나이스. 아, 역시 오빠는.
2: 아, 오늘 여기 여기 텐션 장난 아니네. 아, 너 저 너무 좋아요.
1: 아, 저는 앞에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 오늘 다 만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행복

0: 말도 너무 좋은 말이 많지만 뭔가 이 뉘앙스를 전하고 싶은 거 있죠. 어,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제 마음을 표현하려고. 어. 어.
1: 아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저기 보면 썸머퀸은 그래도 바다지라고 적혀 있어요. 네.
0: 제가 이름도 그렇지만 네. 열정이 뭔가 여름하고 좀 어울리긴 어울리는.
2: 어, 너무 어울리죠. 어. 너무 어울리죠. 그렇다고 겨울이 안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겨울도 네. 어울려요.
0: 그건 정성을 또 다하죠. 어. 그래서 뭐든지
2: 다 정성을 다해 그냥.
0: 정성을 다하면 다 어울리는 것 같아. 네. 네. 자신감.
2: 어 이거 최근에 뭐 어디 다녀왔던 얘기가 있죠.
1: 그러니까요. 뭐 성수동 클럽에서 K-pop 파티가 열렸는데 거기에 또 바다 씨가 깜짝
2: 등장을
1: 하셨다고.
2: 무대를 완전 뒤집어놨다는데. 네.
0: 아니 너무 즐거웠어요. 저 때도 이제 아이돌 저희가 그때 K-pop 파티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자리 초대를 받았는데 야. 너무 후배들도 많았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뭔가 그 즐거운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다 오시면 다 클럽엔 좀 쉬다 쉬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2: 불러. 너무 좋았겠다 사람들.
0: 근데 이 사진과 이게 이렇게 터질 줄 몰랐어요. 이게 영상이 엄청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날 그때 진짜 진심으로 진짜 여기 계신 분들 기쁘게 해주고 싶단 그 좀 괜찮은 착한 마음 그거 하나로 이렇게. 복 받은 것 같아요. 이게 터지다니 이러면서.
2: 아니 근데 사실은 컬투쇼 21년 차로 넘어가는 방송에 노래 중간에 테이블에 올라가신 분 당신 처음이에요. 당신 처음이에요.
0: 아, 제가 또 처음인가요?
2: 예예예. 예, 예.
0: 어 역시
2: 1호 테이블 온 테이블에 온
0: 제가 하는 건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처음 여성 그룹이 밴을 타고 처음 머리 염색을 했고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First Lady.
1: 저도 갑자기 노래 부르는 도중에 갑자기 you know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와중에 누나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지? 라고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0: 근데 그 you know에 저는 그 순간 찰나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you know 씨의 이름도 외친 거지만 이 이름에 you know가 있잖아요. 네. You know?
1: Oh, you know?
0: 진짜
1: you
0: 알아요? 우리 인생을 진짜 즐기고 우리가 you know? 알고 있나 이럴까? You know?
1: Yeah. You know me. Yeah,
0: 그래서 저는 윤호 씨가 콘서트 네임을 다음에 유노로.
2: 아 유노로 졌어 네. 밑에.
1: 저
0: 아, 이거 벌써?
2: 예.
0: 네,
2: 네. 네.
1: 유노 프로젝트.
2: 유노 네. 프로젝트예요.
0: 역시 네. 맞아. 아, 몰랐는데 그렇게 느낌이 왔어요.
2: 네. 네. 웬만한 그 기로는 이 라인에서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 네. 네. 네. 자 이지은 씨, 유노님 너무 좋은 거 맞아요? 기빨려서. 그래서 지금 살짝 버석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
0: 아니 옷 색깔이 아까 초록이었다가 네. 지금 회색이 된 것 같아요.
2: 아니 아까 흰색을 입고 있다가 지금 약간 추웠는지 이걸 입었어.
1: 이걸 입었는데. 예. 네. 아 저보다 더 저보다 더 스승님이십니다. 네. 네. 아유.
2: 근데 아유. 우리 그 바다 씨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아 진짜 외모가 더 리즈 씨를 경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다 씨가 내년이면 데뷔 30주년입니다. 와 SNS가 벌써 데뷔한 지가
1: 30주년 축하한다! 야!
0: 감사합니다. 와.
2: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뭐 좀 계획한 거 있으세요?
0: 저희 뭔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나요 저희?
2: 아 그럼요.
1: 기원이죠.
2: 기다리지. 네.
0: 아 근데 30주년은 정말 의미가 있는 해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실 얼마나 저희를 저희끼리 막 그러는 것도 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막 아무도 안 기다리는데 막 그러는 것도
1: 아니요.
2: 아 SNS 원조 요정 우리를 왜 어떻게 안 기다려? 다 기다리지. 다 기다리죠.
0: 많이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내년이 오기 전까지 많이 표현해 주세요.
1: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다고 많이 올려주세요. 아셨죠?
0: 네. 용기 내 볼 수 있도록 네 여러분 많이.
2: 자, 그나저나 이제 우리 웜의 밤 1호 웜의 밤 1호의 웜의 밤의 여신으로 와주신 1호 여신으로 와주신 우리 바다 씨가 이대로 네. 있을 순 없어요. 또 무대 한 번 더 이렇게 뜨겁게 달궈야 될 것 같습니다. 예.
0: 될까요?
2: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0: 요즘 이 노래가 다시 좀 여러분들이 뭔가 너무 좋다고 하셔서 스물스물 또 사실 올라오고 있어요. 띵곡, 진짜 띵곡이긴 하거든요. 네, 활동 이 노래 활동 시작하자마자 회사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진짜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한 번밖에 방송을 못했어요 제가.
2: 아 진짜 활동할 때
0: 회사가 딱 바뀌는 상황이어서.
2: 아이고.
0: 근데 이 노래는 사람들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 노래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띵고! 네. VIP 갈까요?
2: VIP!
0: 오늘 여러분을 VIP로 모실게요, 제가.
2: 자, VIP. 자, VIP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다 같이. 자, 한번 놀아봅시다! 바다의 VIP!

예. 이 노래 좋대요, 여러분. 좋아요? 지금 기분 좋아요? 우리 진짜 VIP 한번.

브레이크거든. 보여줘!

0: 바다씨! 아, 바다씨! 아,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1: 왜요?
0: 들어오지 마! 아, 들어오지 마! 아,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돼!
1: 왜요?
0: 아, 이거 막, 어, 시간이 없어! 빨리! 한국부터 해! 한국부터 해!
1: 렛츠고! 가자, 가자!
2: 가자!
1: 가요, 가요!
0: 하나 더! 인사하고 한국부터 해!
2: 그,
0: Just a feeling!
1: 여러분, Just a feeling 갈까요! 우! 가자! 음악 주세요!

0: 일찍 환장한다 아주. 근데 이게 웜의 밤이지만 워터밤은 아니지만 이미 물에 흠뻑 젖은 느낌이에요.
1: 맞아요.
0: 야. 아 대박인데.
1: 에너지가, 에너지가 이게.
0: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면 기가 빨린 것 같아요?
2: 저는 너무 좋아져요.
0: 저 이 마이크, 이 마이크. 네.
2: 저는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오히려 더 기를 네. 받는 느낌.
2: 네, 확 뭔가 꽉 채워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많이 에너지를 제가 준 만큼 전 받는 것 같아요.
0: 이야, 맞아요.
2: 네.
0: 와, 저도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기를 쪽쪽 빨아먹습니다.
2: 맞습니다. 아, 여러분 재밌었어요?
3: 네.
2: 오메가 아니, 최고다.
0: 제가 갑자기 노래를 시키니까 한 곡 더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이종윤 씨가 아우 균디 일 잘한다. 와, 네, 좋은 거.
2: 예, 수진 MC, 내가 소리 질러.
1: 아, 그 다음에 김수진님께서 이런 귀한 바다 언니 콘서트를 앉아서 보다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아 나는 버스만 아니었어도 벌써 일어났다. 바다 언니 최고. 네.
0: 에이 버스에서도 일어났어야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도. 예. 자 3156님 와 웜앱은 아이들 민혁 바다님의 스페셜 DJ 유노 유노님까지 그냥 레전드만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2: 웜앱은 이거 대박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러면 1회만 하고 그냥 다 내년엔 안 할까?
2: 안 돼요.
0: 2회 할까요?
2: 네.
0: 어 벌써 1회가 2회 나오셔야 됩니다 또. 예예예. 네. 예. 자 우리 유노 유노 씨도
1: 네.
0: 스페셜 DJ로 또 나와주실 거죠?
1: 아, 또 계약서 써야 됩니다.
0: 예예예. 예. 네. 늘 계약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1: 역시 보통이 아니야.
0: 아 계약서 네. 들어옵니다. 아. 계약서 들어와요. 이제 방송놈들이 계약서만 준비를 잘해요.
1: 네.
2: 대박이다.
1: 야 정확히 8개월 전에도 썼던 것 같은데. 네.
0: 야, 얼른 찍어야 돼요. 생방송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2: 와 진짜 일 잘한다. 와 저는 진짜 눈앞에서 네. 가수 계약하는 거.
0: 바로 완성.
2: 예. 너무 재밌어. 나이스. 벌써. 와.
0: 자, 바다 씨 오늘 어떠셨나요? 이제

0: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1: 네, 아 진짜 너무너무 이 열정적인 이 시간 너무 좋았고, 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워터 정말 저까지 있잖아요. 네, 정말 꽉 찬 오늘 여러분 음악으로 물 샤워 완전 하셨죠?
0: 감사합니다, 바다 씨. 우리 네. 스페셜 DJ 윤호 씨도.
2: 아 오늘 마지막으로 또 우리 바다 누나랑 같이 함께해서 더 더욱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오늘 하루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에너지 받으시면서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제 1회 웜의 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Up!
1: 황제성의 황제!

0: 의정부 고등학교의 졸업앨범 올해도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올해는
1: 거제 야호
0: 거제 야호로 한방에 뜬 걸그룹 리센의 미남이부터 치킨집 회동하는 젠슨 황,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감독, 왕과 사는 남자 김부장, 스마일 클리닉까지 올 한해 화제가 된 인물들이 골고루

고3이 참 바쁠 텐데도 또 이렇게 분장도 열심히 하고 졸업사진 찍은 모습 보니까 도대체 분장이 뭐길래 이렇게나 진심으로 도전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분장의 달인으로서 분장 꿈나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 응원합니다. 맞아요. 분장하면 없던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인생 사는 느낌도 나고 분장의 장점을 열거하자면은 뭐 100가지가 넘죠. 자, 살면서 분장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도전해보시라잉. 슬쩍 권유해드리면서 오늘도 내쉬는 황제!

0: 곡은 프로듀스 101 나야나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조카들이죠.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 제대로 추억을 남기죠. 이 졸업사진의 그 뭐랄까요 어떤 이 다른 영역을 이 친구들이 구축을 했다. 아주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했겠죠. 추진을 했겠죠.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서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저는요 여러분 옛날에 한창 공개 코미디를 할 때 이 친구도 졸업사진을 봤어요. 참고를 했어요. 심지어 진짜로 너무 아이디어가 훌륭하고 뭐랄까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건전하면서 재미있는 콘텐츠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지들끼리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저도 사실 원래는 제가 코미디를 할 때 정말 지향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절대 나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나가 여장이었고 하나가 이제 여자 연기, 하나가 분장, 이 두 개였거든요. 근데 이제 코미디 빅리그를 하면서 이제 다 박살 났죠. 맛을 봤죠. 이게 그 관객들 앞에서 코미디를 하다 보면 이 웃음의 강도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날 무슨 귀신이 들려서 너무 웃기면 뭘 얘기했는데 너무 웃기면 바로 웃음소리가 안 납니다. 한 박자 쉬고 와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코미디언들이 있으면 다 알 거예요. 이제 저희가 흔히들 다리를 사람들이 막 동동 구른다고 해서 다리동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거가 나온 순간이 항상 제가 분장을 좀 세게 했을 때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분장의 맛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니 두 개를 빼기 시작해요. 그 특수분장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체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에다가 이제 막 까만 칠도 하고 콧물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도파민이 점점 중독이 돼서 무뎌져 가겠죠. 그래서 인중에만 있던 콧물이 점점 볼로 내려오고 여기만 있던 콧물이 어디까지 갑니까? 목까지 타고 내려갑니다. 그럼 거기서 제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발끝까지 내려갑니다. 옷을 이제 막 다 풀어 제끼고 발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콧물을 그리기 시작하고 진짜 할 수 있는 분장은 제가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를 보고 옆에 친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두상 변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분장의 매력 손쉽게 남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최상이다. 지금 아까 언급한 것 중에 우리 황자파워에서 할 만한 거 뭐 있습니까? 거제 야호 해야죠. 거제 야호 빨리 우리가 박성호 씨의 갸루갸루를 틀면서 거제 야호를 한번 해야죠. 허피롱님 그래서 빵디는 오늘 뭘로 분장한 거예요? 왜 자꾸 분장을 안 하고 온 날? 대체 뭘로 분장을 했냐? 아 요즘에는 이제 제가 그 수리남 패션에 꽂혀가지고 자꾸 이렇게 휴양지 느낌으로 좀 입어봤습니다. 조은혜님 크크크 아니 진짜 머리로 웃겨주고 옷으로 웃겨주고 몸으로 웃겨줘서 고마워요. 아 오늘은 그냥 제가 집에서 나온 건데 오늘은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집에서 있는 제 옷을 그냥 입고 나온 거다. 제 머리로. 그리고 이제 그 고위발 관련분께서 우리 방송을 또 보고 계시네요. 선글라스를 쓰니 얼굴이 참 작아 보인다 라는 칭찬을. 이 칭찬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머리로 웃겨지고 옷으로 웃겨지고 웃기려는 의지가 없는데 이 올바른 칭찬은 바로 여기. 선글라스 쓰니 얼굴 작아 보인다. 네 우리 라디오의 엄마죠. 엄마 우리 회식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라로 보셨죠? 엄마 회식비 컴온 이렇게 수신호를 분명히 다섯 차례 보냈고요. 자 오늘도 항상 저와 함께 매일매일 황제파워에서 일기를 함께 써주시는 우리 빵댕이들에게 바치는 역조공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빵디도 보일 텐데 부채 빵디 어디에 앉아있나요? 1번 얼음 위 2번 나무 그루터기 위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거래나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샵 1077 이게 107.7이라서 1077인 거 아시죠?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들 정답 보내주실 때 신청곡도 함께 적어 보내주시고 성함도 같이 적어 보내주셔서 1타 3피를 노리시라. 신청곡들은 저희가 저장했다가 꼭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누가 와나 출첵 진행할게요. 광고 이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평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Wonder Power.
1: Today, Wonder Power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클릭비의 드리밍으로 출체 출발! 자, 부산갈매기님 어서 오십시오. 시지은님, 네 반갑습니다. 한명희님, 그리고 고균서님 어서 오시고요. 정기성님까지 출체. 자, 이선희님께서 앙? 아니 날씨가 이렇게 흐린데 왜 선글라스를? 그래서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아까 이 선글라스를 쓰고 나올 때 햇빛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차에 타고 목동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날씨가 안 도와

장재훈님, 아니 오늘 모범 택시 이재훈 따라하신 겁니까? 똑같은데요. 아 방금 사진을 봤는데요. 부인할 수가 없네요. 이재훈 씨랑 괴를 같이 하네요. 아 나 자신 대단스.

지혜님, 눈썹이 안경에 붙은 건가요? 아, 세트가 아닙니다. 아, 이 안경만 따로 있는 거고 눈썹은 아, 제 거예요. 최현주님, 아, 10월 장터에 약팔로운 서울초가 패션이네요. 아, 이 설정 자체가 이 디테일한데 공감까지 더해버리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현주님 느낌 있어요. 4832님, 소리난 패션이긴 하네. AS 수리가 필요한 패션. 뭐 오늘도 역시 기분 좋게 의상 논란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저를 안 놀리면은 그냥 어디 손가락에 가시가 도는 것도 아니고. 자, 다음 곡 파파야. 정교롭게도 노래가 사랑 만들기. 네, 이런 조롱들이 다 사랑이겠죠. 사랑 만들기 출발합니다. 자,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대파워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보일 거예요.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빵디도 보이는데 부채빵디 어디에 앉아있나요? 1번 얼음 위, 2번 나무 그루터기 위.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이재훈요? 이재훈 재홀이겠죠. 6431님 아니 이재훈 얘기한 빵댕이 아니 아무리 김치전이 좋아도 그렇지. 왜요? 아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아 뭐 이거 막 자신감 플러스 오 돼버렸지 않습니까? 아 오늘 무슨 분장을 했나 했더니 이재훈 씨 분장이었네요. 네.

0: 나 얼마큼 사랑하니?
1: It's many.
2: 다음 곡입니다. 룰라 Summer of Love.
3: 이런 이렇게 비참한 나의 사랑이고 나 여러분에게 꿈을 그렇게 보낼 수야 없지.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해 사랑을 위해 연구해 화끈한 일을 보내야지. 떠나야지.
2: 박연수님. 아 이재훈이요? 빵기는 모범택시 아니고 관광버스. 10001 어딘가 저렇게 생긴 이재훈 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지금 여론이 좀 거세서 최재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 형님 BLFOD 최재훈 형님으로 그냥 제가 바꿀게요. 재훈 형님이랑은 실루엣도 비슷하고 뭐 거기까지 괜찮죠.

그래도 이재훈은 아니다. 네, 따끔한 일침 감사드립니다. 지금 방금 최재훈 형님으로 다시 싱크를 마쳤으니까 너브로의 EM

0: 이선주님, 이민희님, 최미숙님, 박재빈님, 김기현님도 반갑습니다.
1: 잘 부탁합니다.
0: 우정면님, 우리 동네 오시는 도로가에 그리 맥자 파시는 아저씨 옷 같아요. 매일 벤치에 앉아 계시거든요. 아, 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분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아, 어울리네요. 어울려요. 네,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외국에 그 그림 액자 파시는, 해변에서 그림 액자 파시는 아저씨 느낌. 오케이, 옳다, 오라.

0: 장은빈님, 유아영님.
1: 앙?
0: 이렇게 되면 유아영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유아영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검색하면 여름 썸네일이 보인다고 했어요.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팡디도 보이는데 부채팡디 어디에 앉아있나요? 1번 얼음 위, 2번 나무 그루터기 위. 정답은 2번 나무 그루터기 위. 자, 축하드리고요.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정기성님, 도미선님, 1982님, 5319님, 0917님까지 콩그레추레이션. 자,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부 끝곡은 9808님께서 신청해 주신 NCT 127의 여름방학 준비했습니다. 아니 1271인데 아 저도 알아. 방금 여러분 제작진이 갑자기 눈을 저를 죽일 듯이 널어보면서 아니 127을 알고 있으면 너무 좋죠. 캔디도 좋아하고 다 알죠. 그냥 읽어본 거예요. 그냥 NCT 127의 여름방학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지금 방금 드잡이 당할 뻔했습니다. 자, 요 노래 듣고 우리 2부로 넘어갈게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 집중호우 속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민관협력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내비게이션 홍수위험 알림 서비스인데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홍수경보와 같은 위험 상황을 운전 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똑똑한 기술, 내비게이션 홍수 위험 알림 서비스. 우리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망과 함께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chicken.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5: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6: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5: 7월 7일부터 14일까지
6: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5: 제주항공 짐.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9: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2: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황제팡호 2부가 시작됐습니다.
1: 차례.
0: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도 몇 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431님 100 이거 갑자기 127로 NCT 127에 힘입어서 NCT 127로 사행시를 보내주셨어요. 100 백지장도 맞들면 2 20kg이 10 10kg처럼 느껴진다. 7 철업 베이베 7월업 베이베. 네. 아, 마지막에 이제 7월업 베이베. 7월업 베이베를 위한 빌드업이었다.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0777님. 작년에 오픈 스튜디오엔 상어 입고 오신 분 계셨는데, 올해는 어떤 분이 오실지 은근히 기대된다요. 사실, 굉장히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 상어 옷을 입고 오신 분. 저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우리도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사진처럼 무슨 코스프레 파티처럼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고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벌써 다른 청취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은 무슨 코스프레가 등장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6810님 내일 초복인데 빵기 삼계탕 먹을 건가요? 내일 점액추 삼계탕인가요? 저는 벌써 먹었습니다. 삼계탕을 초복이 오기 전에. 왜 초복만 먹어야 되냐? 초복이 오기 전에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먹고, 삼계탕은 꾸준히 먹어야죠. 내일 점액추. 우리는 남들보다 빠르게 오늘 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액추 삼계탕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고요. 2부는 돌림판 돌려서 나오는 숫자 따라 전주 듣고 노래를 맞추는 전주 들어갑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이지연, 난 사랑을 아직 몰라.

자, 여러분들 문자 도착을 하고 있네요. 기려농님, 최성영, 아, 오늘 너무 잘생겼어요. 약간 휴가 떠난 입금 전 디카프리오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파이팅! 현웅님, 제가 입금 전에 디카프리오의 모습을 못 본 줄 아십니까? 그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던, 네, 옆으로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데카프리오가 됐었죠. 1470님, 앙? 아니 어제 울세라 얘기하더니 울세라 할 때 씌워준 안경 그대로 쓰고 온 거예요. 빵디 병원에 빨리 받나 플리즈. 다 내 돈 내 살입니다 여러분. 아, 저 이제 돌릴 수도 없어요. 물릴 수도 없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야, 이거 휴가 전, 휴가 떠난 입금 전 디카프리오 사진 올라왔는데 진짜 잭블랙인 줄 알았습니다. 잭블랙인 줄 알았습니다. 아유, 네. 뭐, 이분도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행복을 많이 쫓았네요. 자, 여러분, 관심 감사드리고요. 노래 마저 감상하고 전주 들어갑니다로. 크!

생방송으로 보라로 함께하고 있는 황제파워. 오늘 2부 전주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는 코너 전주 들어갑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 돌림판이 등장을 했고요. 돌림판에는 뭐 1초, 2초, 3초, 10초 뭐 초가 골고루 적혀 있습니다. 이 돌림판을 제가 지금부터 두 번을 돌릴 텐데요. 처음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숫자가 전주가 들어가는 구간, 두 번째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숫자가 얼마나 길게 듣느냐입니다. 정해진 구간을 듣고 제가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추면 정답 청취자 6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고, 틀리면 딱 한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 한 분을 드리게 되었을 때의 그 분위기, 네, 우리 채팅창 문자창의 분위기 너무 싫어요. 네, 수많은 질타가 쏟아지고요. 연희차님, 황제포 가장 기대를 안 하는 코너 1위 전주 들어갑니다. 2위 오은낭독회.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런 문자를 받으면 오히려 기세가 꺾이기는 커녕 더욱더 전투력이 솟아납니다. 김동주님, 수리남, 저 돌림판 수리는 됐나요? 안 해버리지. 우리 같은 상남자는 수리 안 해버리죠. 너덜거리는 상태로 써버리죠. 지금 돌림판 화살표가 아주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지난번에 저것 때문에 제가 10초를 놓쳤었죠. 조은혜님, 저 많은 숫자들은 솔직히 의미 없잖아요. 조은혜님은 이름만 조은혜고 전혀 조은혜가 아니에요. 문자 자체가 조은혜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제가 조은혜로 만들어버리게 오늘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승률이 좀 안 좋습니다. 아, 이거 초를 좀 10초를 뽑아야 되는데, 자, 오늘도 제가 잘 맞출 수 있을지 여러분 응원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혼자 너무 외롭습니다. 갑니다. 10초 나와라. 돌려 돌림판.

자, 이제 10초 뽑으면 우리 오늘 커피 마시면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도시락 먹으면서 풀어도 돼요. 밖에서 좀 춤출 겁니다. 갑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10초 나와라! 안돼 오케이 제발 오케이 2초 아쉽지만 나 있습니다. 10초가 아니어도 1초만 아니면 오늘은 2초 구간 2초 듣기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지금 두 배예요. 우리가 1초 구간 1초 듣기만 뽑았잖아요. 무려 1초 구간 1초 듣기에 두 배 2초 구간 2초 듣기 어쩜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냐 나는 아우 정말 그래도 2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전주 들어갑니다. 아, 1초도 우리가 승리를 한 적이 많은데 오늘 전주 들어갑니다는 2초 구간 2초 듣기. 자, 이민정 씨. 아이고, 큰일 했다. 2초. 혹시 MJ 민정입니까? MJ 이민정 씨세요? 동명이인이신가? 네. 자, 일단 들어보도록 해야죠 이제. 아 근데 모르는 노래면 안 되는데. 전주 들어갑니다. 갑니다. 뮤직 스타트. 장난치지 말고. 장난치지 마요. 이게 뭐야? 이거 놀이동산 야간 퍼레이드 하기 전에 나오는 음악 아닙니까? 이게 뭐지? 아니 맨날 정답은 쏟아지는데 대체 왜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아 뭘 2초나 들어 이게 뭐 이상한 효과음이잖아요.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아 어쩔 수 없어. 한 번만 더 들려줘요. 이거 도저히 안 돼. 나 진짜 퍼레이드 음악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한 번만 더 제발 제발. 어? 아 다시 왜냐면 내가 시작해 틀어야지. 아니 시작하고 틀어야지 본인이 그렇게 틀면 어떡해. 다시 시작. 아, 자 일단 과연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의 전주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시고요. 9151님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아 그러면은 제가 한번 쥐어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그래도 맞춰야죠. 그게 챔피언이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바로 발표할 텐데요. 사이사 하나님 또 정답 하나 적으셨나 보다. 또 이걸 모른다고? 하, 이게 그렇게 유명한 노래인가요? 하, 일단은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는 아 요즘 뭐 대세죠. 리센 프리티걸 듣고 올게요.

박재민님, 거저 먹기다. 어떡해요? 어떻게 하면 거저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김시현님, 정답. 보이즈 투맨, 이츠 하드 투 세이 굿바이.

0: 아, 여러분 우리 그런 노래 안 들어요. 시연씨 우리 그런 노래 안 틉니다. 이상민님, 김현정 멍. 멍은 아니에요. 한유리님, 모른다고? 아, 알아야지. 크크크크. 와 이거 뭐야 대체. 리센드 프리티걸이 힌트송입니까?
1: 아 아무도 대답을 안하네요. 비밀이라고? 그러면 힌트송일 확률이 좀 없진 않은데. 아니야.
0: 아 오늘 힌트송 아니라고 하면 그럼 빨리 얘기했었어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기세 아깝게.
1: 자 일단 마저 감상하고 오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쥐어 짜내서 정답 맞춰볼게요.
0: Come on!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코너 전주 들어갑니다. 제가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숫자에 맞춰서 전주 구간 얼마나 들을지까지 정해서 전주 듣고 노래를 맞춰보는 코너. 오늘은 제가 2초 구간 2초 듣기를 뽑았습니다. 선방은 했지만 노래를 제가 데이터가 이게 많이 없다. 이 노래가 왠지 낯설다. 하지만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별이 쏟아지거나 요정이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참 익숙하다. 오늘은 아리송합니다. 아까 문제의 구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이게 맞나? 자, 일단 제가 생각한 정답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정답은 바로 이거 맞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의 음악을 이분이 자주 하니까. 아이유 너랑 나?

0: 빛나는 샤이니의 셜록이었고요. 5221님 혀가 길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라디오에 혀가 길다라는 문제가 도착을 하나요? 우리 방송의 특징이죠. 근데 이제 제작진이 저에게 위로의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실제로 아이유라고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조금 있었다고. 인수진님, 아이유 너랑 나 아닌가요? 사이오사님, 고품격 음악방송. 네, 아이유 너랑 나를 골라주신 분이 두 분 계시다고. 두 명.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셜록 이행시가 도착했습니다. 방금 도착했어요. 2823님, 셜. 셜마 틀리는 건 아니죠? 록. 록쇼리 고품격 음악방송인데. 아, 셜록 이행시 어려운데 해내셨고요. 1982님, 선글라스 다시 얹으세요. 네, 얹도록 하겠습니다. 지훈님, 엎드려 뻗치세요. 아, 우리 방송만 이러는 거죠? 혀가 길다, 엎드려 뻗치세요. 이거 우리 방송만 그러는 거지. 아, 이성우님, 빵디 괜찮아요. 나도 몰랐어요. 아니 근데 셜록 오프닝이 이렇게 시작하는지 왜 몰랐지? 그 우리 임팔라 PD님 셜록 오프닝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요정이 나올 것처럼 시작한다고? 자, 이렇게 시작돼서 빰빠밤밤 빰빠밤밤 이렇게 하나? 맞네. 아,
1: 자기야 나 백 사줘.
0: 사줄게.
1: 무슨 백? Shine is back.
0: 기억이 나네요. 아이유 너랑 나도 진짜. 7097님 또 너랑 나라고 하네. 아니 지금 몇 번째 오답을 너랑 나라고 한 줄 알아요? 아 그렇군요. 제작진 피셜 빵디는 웅장하게만 시작하면 너랑 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참 한결같네요. 박재빈님, 아니죠. 엎드려 뻗치는 건 좀 그렇고 물구나무를 서세요. 이게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재밌다. 자, 오늘 정답 샤이니의 셜록이었고요. 아주 귀한 선물 가져가실 분들, 분들도 아니죠. 한 분 뽑았습니다. 선물 가져가실 분. 9605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빨리 2부 마무리할게요. 2부 끝곡은 노라조의 빵 준비했고요. 연호는 끝나고 3부로 넘어갈 텐데 3부에는 새로운 코너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몰라서 뭔지 많이 궁금하고 떨리고 그럽니다. 우리 이따 봐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움,
7: 운동할 때도
6: 뉴바움,
7: 장 건강에도
6: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빵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승요정입니다. 지금 대구는 야구 열기가 폭염만큼 뜨겁습니다. 초딩딸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구가 유행인지 요즘 부쩍 친구들이 야구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빵디. 우리 아이의 사회생활을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야구 경기를 보고 왔어요. 사실 전 야구를 잘 모르는 얄못이라 잔뜩 긴장해서는 해외여행 갈 때만큼 꼼꼼히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이 어렵지 경기장에서 얻는 도파민, 승리호정의 기쁨을 느끼고 나니 스포츠에 왜 열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딸도 경기 보고 나서 찐 야구팬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자기도 친구들이랑 야구 얘기를 할 수 있다면서 잔뜩 신난 채 학원에 갔습니다. 아이들 트렌드 따라가느라 애쓰시는 초딩 학부모님들, 그리고 빵디까지 박수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 신청곡은 김원준의 쇼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승리 요정님의 신청곡 김원준 쇼 듣고 오셨습니다. 야, 이 야구 팬분들의 이 응원, 팬심,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사실 이 자랑거리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뜨겁고, 사실 야구를 저도 같이 갈 수 있는 동료만 있으면 항상 가고 싶고, 딱 두 번인가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가서 그냥 매점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앉으면서 먹고, 주변에 어른들이 야구 선수들을 엄청 혼냈던, 야! 위에서 그 바로 저 타자 뒤였거든요. 야!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이제 저 그때 너무 그 좀 반했던 게, 그 선수가,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외국 선수, 루퍼드? 퍼가 들어가는 선수였는데. 그 선수였나? 아무튼 그 선수가, 야, 똑바로 하래!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선수가 방망이로 가리키면서 웃더라고요. 웃어.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데, 선수와 팬이 그만큼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도 되게 좋았고, 너무 재밌고. 자, 송환이님, 김원준의 쇼는 라이온즈 최영우 선수 응원가예요 라고 해주셨고요. 아, 최영우 선수 응원할 때 이 노래가 나오는군요. 아, 니퍼트 맞아. 니퍼트 선수. 아, 친구들이랑 야구장 갈 때 막 응원가도 외워가고, 그 친구가 응원하는 팀을 이제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응원가 그때 며칠 전부터 연습, 저한테 연습시켜가지고 연습하게 하고, 응원 그 박자도 막 연습하게 하고. 유수연님, 아, 부럽네요. 전반기 1위 삼성 라이온즈의 고장 대구. 아, 이게 대구 그러니까 지금 뭐 핫하죠. 딸이랑 같이 그냥 야구 경기장 첫 직관했으니 우리 따님도 제가 봤을 때는 야구를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따님 이름이 이제 귤탱이라고 하는데, 성취도 평가를 치른다고 아주 고생했다고. 네. 아, 우리 귤탱이 조카 아주 너무 고생했어요. 이것도 하느라고 말은 안 했어도 엄청 긴장하고 했을 텐데. 하지만 뭐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끝까지 해냈다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귤탱이 조카 고생했어요. 7199님, 야구장 좋죠. 잠실 야구장에 가면 김치말이국수 꼭 드세요. 무더위도 물리치고 입맛도 살아난다요. 와, 김치말이국수도 파는군요. 저는 이 어묵국물에 조금 살살할 때 야구 그냥 어묵국물에 이렇게 싹 먹으면서 치킨이랑, 아, 김치말이국수 요거 먹으면서 보면은 아주 옆에서 설명해주는 사람 누구 하나 딱 앉혀놓고 보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야구는 모르지만 야구단에 있었을 때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집에 있어요, 유니폼이. 9번 치달, 그냥 치고 달리는 치달. 근데 공 맞을 때 기분이 너무 좋기는 하던데, 제가 막 잘 치지는 못해도 이게 가끔 한 대씩 맞으면 뻥, 깡 소리 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팡댕이들, 제가 특정 한 분만 야구를 응원하신 분들을 응원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야구 팬들 화이팅입니다. 자, 여기까지 신받다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고요. 3부 요즘 아주 열일하고 있어요. 코너개발연구소. 네, 이 코너개발연구소가 새롭게 가지고 온 코너입니다. 새 코너. 저도 처음 해보는 코너인데, 이 코너가 팡댕이들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한 코너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번 코너는 좀 힘 좀 실어주십시오. 자,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일단 출발해볼게요.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렛츠 고!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6: 나 빼고 다 아는 정답 나한테만 안 알려준 정답 믿을 거라곤 빵댕이들의 히트뿐 제발 제발 나도 좀 알려달라고 아 세상 사람 정답 다 아는데 오직 나만 나 황재성만 모른다
7: 어때요? 4년제 연기 어때요? 기가 막히죠? 네, 이 납부금 내고 배운 연기는 다릅니다. 이 그 순간 몰입이라는 게 굉장하죠. 새 코너 오프닝에 힘을 좀 실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코너 개발 연구소가 들어온 네, 심리 코너입니다. 참 뭐 어디 갖다 잘 붙여요 코너 개발 연구소. 자 이번에는 심리 코너라고 들고 왔습니다. 제목이 벌써 긁히죠. 나만 모른다. 아니 너만 모른다. 너만 몰라. 우린 다 아는데 너만 몰라. 너가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빵디. 너만 몰라. 우린 다 아는데. 네, 저만 모릅니다. 자,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정답이 공개가 될 텐데 아까 우리 기술 감독님께서 계속 빵디 들려요? 아니요, 안 들리는데요. 그리고 한바구음을 짓고 나가셨어요. 안 들린다고 하니까. 그게 이거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오늘의 정답이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텐데 여기 분홍이 방에는 잠깐 소리를 끌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으로 정답이 나가는데 저만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그 누구나 다 정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 빵디만 못 듣는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 SBS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만 정답을 못 듣고 지금 황제 파워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답을 공개합니다. 기분이가 벌써 안 좋고요. 외롭습니다. 일단 직장 내에 따돌림 같은 그런 코너예요. 저만 따돌리는 그런 코너. 자, 정답을 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의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한 힌트를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 혼자 여기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대놓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안 되고 제가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센스 있게 위트 있게 깔끔하게 맛있는 힌트를 주시면 제가 그걸 유추해서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작진들이 그 힌트들 중에 골라서 힌트 3개를 알려줄 텐데 과연 그 힌트를 보고 정답이 뭔지 맞추는 코너고요. 제가 오늘 정답을 맞추면 힌트 보내주신 분 중에 6분을 골라서 선물 그러니까 제가 정답을 못 맞히면 어떻게 된다? 또 딱 한 분을 골라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아주 넉넉하게 좋은 힌트를 보내야겠죠. 근데 너무 쉬운 힌트는 아마 소개가 이제 또 안 될 확률이 있어가지고 뭐 추첨으로 뽑힐 수는 있는데 여기 이제 소개는 안 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자 그럼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오디오 빼주시고 공개해 주세요.
8: 황제성
7: 나만 지금 못 듣고 나만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까? 지금 나갔어요? 아 나갔구나. 나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근데 되게 묘 기묘하다. 혼자 아무것도 안 들리고 분홍이 방에 있으니까 여러분 들었습니까? 자, 그럼 저만 빼고 여러분들 다 들을 수 있게. 아, 정답이 지금 나갔고. 뭔가 묘하게 기분이 별로입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제가 정답을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힌트를 보내주십시오. 너무 직접적인 거 말고 좀 센스 있게, 유머 있게, 눈치 있게, 난이도 조절을 잘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힌트를 받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아, 제발. 네, 저만 알 수 있는 신호로 저 힌트 좀 주시고요. 에이핑크 몰라요 듣고 올게요.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데 여러분 너무 떨리네요. 아, 여러분들 힌트를 유출을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살짝 이 스트레스가 오고. 자, 코너 개발 연구소가 들고 온 최첨단 심리 코너 너만 모른다. 니만 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너 이름대로 아까 저만 모르게 정답이 방송에 나갔고요. 그리고 음악이 나가는 동안 저희 임팔라 PD가 혹시 들리지 않았냐라고 저를 끊임없이 추궁을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자, 일단 힌트가 많이들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첫 번, 잠깐만, 문지영님 게시판 컨닝 안 할 거죠? 지영님 뭐 신이 많이 났네요 보니까. 일단 우리 작가님들이 올려주신 거 외에는 제가 이 모니터로 사실 여러분들 문자나 뭐 채팅 뭐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여기 올라온 것만 그 작가님이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꼭두각시예요 여러분. 제작진이 시키는 걸 그대로 소화해주는 그냥 꼭두각시다. 아예 못 본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빨리 합시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저를 사랑하고 힌트를 주셨는지. 자, 첫 번째 힌트 공개! 잠깐만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힌트
1: 좋았어!
0: 홍영덕 소크라테스. 자, 소크라테스만 봤을 때 아 지금 머릿속으로 추측되는 게 몇 개가 있죠? 뭐 노래면은 아 지금 추측하면서 뭐 답을 유추해봐도 됩니까? 뭐 소크라테스면은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하는 나훈아 선생님의 테스형, 필라테스형, 소크라테스형. 네, 테스형 일단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주세요. 허재훈님, 김창옥? 지금 여러분, 재훈님, 김창옥이라고 보냈습니까? 자, 소크라테스와 김창옥 선생님의 공통점은 뭔가 인문학적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인문학과 관계가 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걸 읽는 눈이 정말 뛰어나다. 시류도 잘 읽는다. 이거 뭐야? 김창옥, 소크라테스. 와. 와, 오늘은 단어 힌트밖에 없네. 자, 세 번째 힌트입니다. 1499님 분홍이 방에 온 적이 있다.
1: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0: 아니 김창옥 형님 오셨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안 왔고 오실 수가 없죠. 영적으로 오실 수도 있고 분홍이 방에 온 적이 있다. 누가 왔을까? 아, 이게 왜? 이게 지금 세 개의 공통점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김창옥, 분홍이 방에 온 적 있다. 분홍이 방에 온 적 있는 김창옥 선생님을 김창옥을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적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고품격 심리 코너 너만 모른다. 진짜 이거 여러분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저만 모르고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이 정답. 그럼 분홍이 방에 온 사람들 중에 좀 추측을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랑 관련이 있는. 오케이, 알았다. 알았습니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습니다. 고품격 심리 코너 너만 모른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소크라테스, 김창옥, 분홍이 방에 온 적이 있다. 소크라테스와 김창옥, 인간관계에 대한 인문학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이 인문학 카테고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분홍이 방에 온 적이 있다. 자, 오늘의 정답은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 아니에요? 뭐야 그럼? 아니에요? 김경일 교수님 아닙니까? 자, 정답을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지금 잠깐만 충격이 너무 심한. 자, 정답은요?
2: 황재성.
0: 황재성. 황재성이었어요? 정답이 황재성이었어요? 아,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아. 박창욱 절친 분홍이 방에 온 적 있다. 맨날 오죠 저는. 거기 출근 집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아 오늘 너만 모른다의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와 이거구나. 이거 굉장히 그레이드가 높은 방송이네요. 우용식님 너다 이 녀석아. 0800님 크크크 너무 웃겨 크크 이 코너 재밌다요. 제가 봤을 때 0800님 제가 그냥 노란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은데 맞나요? 0098님 야 이 녀석아 밥을 또 넣어줘.

또 못 먹냐? 7242님 결국 2부에 한 명, 3부에 한 명, 총 두 명 선물 줬다 이 녀석. 아,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무슨 라디오가 선물을 두 명만 주는 라디오가. 아, 진짜 이거 본의 아니게 너무 죄송하고요. 아, 진짜 어떻게 두 명만 주게 됐네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6273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따 4부에서 봐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이번 역은 충정로, 충정로역입니다. 수도권 지하철역 이름에도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2호선 충정로역은 어떨까요? 충정로는 대한제국 시절 외교관이었던 민영환 선생의 시호 충정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충성스럽고 바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을사늑약에 끝까지 반대하며 나라를 지키려 했던 민영환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서울 한복판을 지나는 길에 그의 시호를 붙인 거라고 합니다. 2호선 충정로역.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역 이름에도 나라를 걱정했던 한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하면 하하임.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10: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14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월급 들어온 지 4일 됐는데 이 통장 잔고를 보시더니 이마를 짚고 계시네요. 거의 넋이 나갔습니다. 입 옆에 반짝거리는 게 뭐죠? 침도 흘리고 있네요. 네, 침 닦으시고 네 충격을 저기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 받았습니다. 파라나 이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중1 아들이 수업 시간인 것 같은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1: 엄마, 항상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0: 평소엔 용건 있을 때 아니면 문자도 잘 안 하는 아이라 순간 감동도 잠시.
2: 이거 학교에서 뭐 하는 거 아니야?
0: 촉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2: 아들, 엄마도 사랑해
0: 답장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온 아들이
1: 엄마, 나 상품 탔어
0: 신이 났더라고요. 알고 보니 도덕 시간에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고 답장이 가장 빨리 오는 사람이 1등이었다네요. 빵디, 빠른 문자 스피드 덕분에 저도 얼떨결에 1등 엄마 한번 해봤네요. 스마트폰 중독, 가끔은 도움된다요. 네, 아주 귀여운 에피소드를 보내주신 8126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도덕 선생님이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네요. 사실 이 아들이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하기가 이게 참 영쑥스럽고 저 같은 DNA는 좀 어려웠는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키시는 게 아주 훌륭합니다. 도덕 선생님. 파라나 이륙님도 아마 문자 받아보시고 아주 그냥 감동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셔도 네 이렇게 서로 사랑을 좀 고백해보고 이번 계기로 네 두 분 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고 꼭 한번 안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무가당 오예요. 오늘 사연 자체가 무가당이죠. 네, 무가당의 신나는 노래 오예요. 이 두 아드님과 파라나 이륙님을 위해서 들려드릴게요. 큐.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oro, welcome to world.

0: 화요일이 깊은 건 황제파워 보라 생방. 어제 잘 먹고 동그래진 저 빵기의 얼굴을 보면서 아 나만 먹은 건 아니구나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기 당신의 힐링 파트너 황제 파워.
1: 왕물배가 너무 재밌어요. 왕물배가 너무 재밌어요. 왕물배가 너무 재밌어요.

비우지 마라. 우산 없단 말이야.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는 중이군요. 5868님 빗길 조심스. 7159님 황재성 너의 말이 나는 그냥 웃긴다. 입만 열면 빵빵 터져.

여기는 부천 상동시장.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천 상동시장의 한 경서입니다. 대박나시게 대박빙 싸드립니다.

0: 긴장.
1: 보았소.
0: 양송이님, 빵디, 치킨에 막걸리는 안 되나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막걸리 마셔줘야 할 날씨에요.

장혜정님. 수족구 걸린 새 아들 저녁 먹이며 듣고 있어요. 완캐빙 싸주세요. 우리 조카가 수족구에 걸렸군요.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란다 조카들아. 빨리 나아라. 그래도 지금 엄청 불편할 거 아니니.

0: 민성님. 아내가 빨리 들어오라고 닭달을 하는데 이것도 닭으로 쳐주나요? 닭달도 닭으로 인정!
1: 좋았어!
0: 땅콩입니다. 엉덩이가 자꾸. 자, 아유미 큐티언님. 온도니가 자꾸 예쁜 나 같은 여자. 가자.

0: 먹고 있어요.
1: 목이다 시원해요.
2: 정말 맛있겠군요. 올갱이 해장국 저도 참 좋아하는데 까기도 귀찮았을 텐데 두분 우정 포에버.
1: 자, 빔 나갑니다. 허니플래시.

박성준님 45번 버스에 방디 목소리가 나와요. 좋습니다. 성준님 45번 버스를 운전하고 계신 기사님부터 탑승에 계신 모든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만수무강 하세요. 1322님 남편아 오늘 저녁 뭐 먹을래? 했더니 간단하고 덜 무거운 음식 없냐고. 공기 밥 한 공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난 싫어. 그냥 공기만 먹는 건 난 싫어. 정말 먹으면 싫어. 허니 플래시.

멜로디가 너무 신나버리죠. 펑프 툴툴인 외출했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오늘 옷은 또 뭐임? 아니 곧 끝나네요. 펑프 툴툴인 늦었군요. 옷을 한참 청취자들이 갖고 놀다가 이제야 잠잠해졌습니다. 한 번 더.

0: 여기까지. 문지영님. 아니 저 금요일에 목동 SBS 가는데요. 아 너무 긴장돼요. 서울 사람들은 지금도 코베어 가나요? 크크크.
1: 당연하죠. 제 친구 중에 잠깐 벤치 쉬고 있는데 코베임을 당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서울 사람들은 코베어 갑니다. 그리고 지하철 탈 때 아시죠? 신발 벗고 타셔야 되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0: 0202님 삼계탕 반마리 싫어 싫어 한 마리 플래시빔.
1: 저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한다는 게 반계탕입니다, 여러분. 반계탕이 있긴 있어요. 작은 뚝배기에 근데 그 국물이 참 너무 뽀해가지고 저도 가끔 먹기는 했는데 반마리 너무 감칠맛 납니다. 한 마리로 가야죠.
0: 1356님 오늘 저 생일이에요. 평소처럼 퇴근길이지만 다 티나는 서프라이즈 준비 중인 아이들 생각하며 즐겁게 퇴근합니다.
1: 애들 너무 귀엽죠 이럴 때. 엄마 잠깐 잠깐 놀래켜줄게 하고 지들끼리. 1356님 오늘 생일인데 또 선물 챙겨드려야죠. 1356님께 생일 선물을 드립니다. 0098님
0: 빵디 잊은 건 아니죠? 끝나고 엎드려 하는 거 넘어갈 생각 말어라.
1: 엎드려 뻗쳐 지금 아직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매섭다 매서워.
0: 이하림님 내일 초복이라고 오늘 회사에서 삼계탕 사줬다요. 이름 때문인가? 왜 잔인한 사람이 된 것 같지? 아무래도 그 하림 씨는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죠. 성함 때문에.
1: 네, 성함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함이다. 네, 이름이 어쩔 수 없죠. 네, 가수도 있으시고. 아 오늘 뭐 새 코너도 해보고 나름 좀 보라이어티한 하루가 됐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또 즐거웠습니다. 오늘 2시간 아주 야무지게 재밌었죠? 그리고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게 되면 야무지게 황제파워 뜯는다고 말씀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취율 조사 아니 그 새 코너도 여러분 이게 심장이 약간 쫄깃쫄깃한 게 시간이 이렇게 뒤에서 많이 없으니까 쫄깃쫄깃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론, 추리 요 영역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문제로 힌트로 제가 풀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음 시간이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남은 하루도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하시고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곳들이 있으니까 우산 꼭 챙기시고 빗길 운전 조심하십시오. 오늘 끝곡 토이의 바램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저도 들어갈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 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일기예보 보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한 날에는 비가 안 오고 그렇게 속아서 뭐 온다고 오겠어? 한 날에는 비가 쏟아지고 제가 잘못한 거죠? 일기예보 잘못 아니죠? 돌이켜보면 맞는 날도 많았는데 그런 날은 금방 잊죠. 대신 어쩌다 엇나간 딱 그날만 기억하면서 쉽게 믿음을 거둡니다. 사람과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믿어준다면 그만큼 믿음의 확률도 올라갈 겁니다.

0: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 퇴근하는데 비바람 장난 아니에요. 안전문자 계속 와요. 4081님. 제가 출근할 때만 해도 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산 없이 그냥 들어왔는데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가 거의 안 왔는데 지금은 목동 11층에서 보니까 컴컴합니다. 예,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라송입니다.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이고요. 예, 비 오는 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은님 오프닝 듣고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또 한 번 느꼈어요. 오늘 클릭비 만나는 날 맞죠? 맞습니다. 아니, 팬분들이 밖에 계시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3, 4부에는 예, 클릭비 김태형, 오정혁 그리고 김상혁 세 분과 보는 라디오 진행합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또 목격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시는 대로 추억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오늘을 멋부리다 생긴 일 문자 주제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제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멋부린다고 뭐 좀 신경을 썼는데 예, 뭐 헤어나 메이크업이나 특히 의상에 신발에 신경을 썼는데 이런 날 막 젖으면 안 되는 가죽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잔뜩 멋부리고 나왔는데 비가 와서 망했다.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 비누앤 마스크팩 세트 선물로 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멋부리다 생긴 일 문자 지금 주시면 또 이어드릴게요. 박소현의 럽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버릴까 난 당신의 삶 한 개통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태우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 풀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을 다 멈춰줄 때

이소라 신청곡 피처링은 슈가였습니다. 누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인천 송도인데요. 우산 다 뒤집히고 난리도 아니야. 3519님 난리가 났군요. 인천 송도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이은혜님이 애 셋 데리고 하원하는데 비가 엄청 쏟아져서 비를 흠뻑 맞았네요. 유모차에 탄 우리 돌진한 막둥이 왜 좋아하죠? 아, 아이에게는 좋을 수 있죠. 이 촉감이나 또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아이는 또 유모차에 타 있고. 예. 이 두 분 라송이 쏜다 백인의 커피 제가 개카로 계속해서 쏘고 있습니다. 백인의 커피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선물로 갑니다.

새로 산 흰 운동화에 빗물 다 튀고 멋진 안경 쓰고 나갔다가 빗방울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그 씁쓸한 마음 비누로 말끔히 씻어드리고 마스크팩으로 보습해드릴게요. 오늘의 멋부리다 생긴 일. 지금부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비누앤 마스크팩이 선물로 갑니다. 4166님 비 온 데서 센스 있게 반바지에 장화를 신었는데요. 비가 올 때는 실내에 있고 비 안 올 땐 야외에 있었어요. 비 안 맞아서 좋긴 한데 발에 습기 차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롱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단 중간 종아리에 알만 살짝 가리는 반부츠 추천합니다. 이 은유님 9년 만에 소개팅이 있어서 아이고야 점심도 굶고 점심도 굶었어요. 미용실 가서 예쁘게 머리하고 나왔는데 이 비바람 실화인가요? 금세 비를 먹으면 제 머리는 힘없이 축축 처지고 화장도 각자도생으로 흩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이 각자도생 이거 알죠? 무슨 말인지. 세상에 은유님 9년 만에 소개팅인데 이 비가 실화인가요? 아 오늘 좋은 결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떡해요. 화이팅입니다. 박상아님 멋부린다고 흰머리 감추려고 먹물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아 비바람에 까망 먹물이 주르륵 주르륵 망했어요. 하, 이건 진짜 너무 무섭죠. 예, 검은 먹물이 내 얼굴 위로 무서워 이거는. 예, 아 정말 이점수님 새 셔츠 입고 멋 좀 부리려고 배에 힘을 잔뜩 주고 다녔는데요. 점심에 국밥 한 그릇 먹고 단추가 툭 하고 날아가서 옆 테이블 김치찌개에 풍덩 들어갔네요. 다들 웃는데 저는 밥보다 단추부터 찾았어요. 이거 옷을 잘못 만든 거지. 아니 국밥 한 그릇 먹었다고 단추가 풀리면 이거 어떡해요. 이거 옷 잘못 만든 겁니다. 단추는 찾았죠 그래서? 네 1816님 저녁에 개 모임이 있어서 비싼 가죽 가방을 메고 나왔는데 비가 저는 정말 젖어도 가방만은 젖으면 안 되거든요. 품에 꼭 안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가방은 여러분 20년씩 쓰고 하는데 스웨이드하고 가방은 무조건 여러분 품에 안고 뛰셔야 됩니다. 이게 물 맞으면 안 돼요. 1816님 긴 청 스커트를 입고 나왔는데 비바람이 쳐서 스커트 비 다 맞았어요. 물 먹으면 무거워지는 거 아시죠? 엄청 무거워.

더워요. 버스 탔는데 에어컨에 잘 마르지도 않아요. 아, 찝찝해. 얼른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샤워하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읽어드린 모든 분께 비누엔 마스크팩 선물로 가고요. 지성과 심연보가 함께합니다. 목욕이 좋아.

목욕이 좋아. 지선 심현보가 함께 했습니다. 7701님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구두. 아끼느라 몇 번 못 신었거든요. 오랜만에 친구 만난다고 풀매하고 그 구두를 꺼내 신었더니 걸을 때마다 검은 가루가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가는 길에 슬리퍼 사서 바꿔 신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왜 아껴서는. 이게 너무 오래되면 여러분 신발이 그렇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샀다 이러면 여러분 무조건 자주 신어야 돼요. 예, 뽕뽑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정말 뽕을 뽑을 때까지 그냥 비싼 구두일수록 여러분 자주 신으면은 N분의 1 하면 그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거 큰맘 먹고 사신 분들은 가방이고 신발이고 그냥 주구장창 야 너는 이 신발밖에 없니? 이 얘기를 들을 만큼 그렇게 신으셔야 됩니다. 아끼지 마시고 비싼 구두일수록. 예. 전희경 님이 잡티가 거슬려서 피부

커버에 좋다는 BB크림에 컨실러까지 다 쓰고 팩트까지 팡팡 발라서 커버했더니만 너무 두꺼웠나? 그대로 주름 라인이 패였어요. 잡티냐 주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메이크업이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이 피부를 커버를 다 한 제품으로만 하려고 그러면은 피부톤이 두꺼워지면서 엄청 늙어 보여요.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피부 커버를 일단 얇은 팩트로 하고 나서 뭐 기미라든지 잡티라든지 이거는 컨실러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줘야 전체 베이스가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여자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피부 커버를 얇게 하되, 언니 그러면 잡티가 다 보이잖아요. 다른 제품으로, 예, 컨실러나 이런 걸로 부분 커버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멋부린다고 회사에 치마바지 입고 왔는데 계단 올라가다가 통 넘은 바지 밟고 대자로 넘어져서 읽기도 전에 너무 무안해갖고 제가 너무 아프고 창피해요. 김혜진님, 러브게임에서 선물 가니까 그 좋은 기억으로 덮어버려요. 예, 덮으면 돼요. 예, 오늘 너무 그래도 어디 다친 데는 없죠. 예, 그렇길 바랍니다. 비누 앤 마스크팩 모두 다 읽어드린 분께 선물이 가고요. 샤이니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극한 호우가 반복되면서 이젠 물관리 방식도 선제적 관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가람 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해를 예측하고 댐 방류를 최적화하고 있는

0: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유입량을 모두 댐에 가둬서 홍수를 막아내기도 했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기술. 우리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2: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교정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5: SBS 생활정보.
6: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한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화합물 페룰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하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니까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은행 업무를 보고 막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1: 저기 처자, 아이고 저 내 뒤로 누가 자꾸 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미안하지만 택시 타는 것까지만 같이 가주면 안 되겠나? 아휴, 택시가 또 이렇게 안 잡히는지 원.
0: 둘러보니 정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딱 봐도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어슬렁거리긴 하더라고요.
2: 그럼 할머니, 우리 은행으로 들어가요. 안에 보안요원도 있으니까 거기가 훨씬 안전할 거예요.
0: 그렇게 처음 보는 할머니를 모시고 다시 은행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좀 전에 업무 보고 나가시지 않았나요? 번호표 다시 뽑으셔야 하는데 안 뽑으셨죠? 보안요원이었습니다.
2: 그게 실은... 아니, 여기 할머니께서 누가 자꾸 쫓아온다 하셔서요. 할머니가 놀라신 것 같아서 잠깐 몸 좀 피하고 있었어요.

0: 네? 아, 어느 쪽이죠? 제가 나가볼게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밖으로 달려나가던 사람. 뒷모습을 보는데 유독 그 어깨가 참 넓더라고요. 아, 일단 저이 근처엔 안 보이긴 한데요. 그래도 모르니까 저 혹시 연락 가능한 가족들 계실까요?
1: 없어. 나는 혼자 살아.
0: 아, 그럼 저희가 택시를 부르겠습니다.
2: 네네, 그래요. 걱정 마시고 할머니 택시 탈 때까지 저희랑 같이 계세요.
0: 그렇게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1: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실은 금을 팔러 나왔는데 그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영 무서웠지 뭐야. 아가씨, 경찰 양반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내가 살았어. 이거 뭐 별건 아닌데 내 마음이니까 받아두어.
0: 할머니가 꺼내신 건 순금 쌍가락지.
3: 아니에요. 뭐 이러지 마세요.
0: 예, 할머님. 어차피 이거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1: 아니야. 이래야 내 마음이 좋아. 자, 이거 하나는 저 아가씨 갖고, 요거 하나는 경찰 양반 갖고.
0: 그렇게 막무가내로 반지를 손에 쥐어주고는 도망치듯 택시에 오른 할머니. 덩그러니 남은 우리는 어색한 목례를 나누며 헤어졌고요. 집으로 돌아와 반지를 들여다보는데 그 보안 요원의 넓은 어깨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한참 후 문득 생각이 나서 은행으로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1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날 회사 아래층 식당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소방차에 경찰에 난리도 아니었고요. 우리는 회사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다행히 불씨는 잡혔고 현장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고 조사를 하는데
4: 맞죠? 금반지?
0: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보안 요원이 정식 경찰 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4: 와, 금반지 씨 엄청 기다렸어요.
3: 저를요? 기다려요? 왜요?
4: 아, 그때 그 할머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인사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0: 아, 할머니가. 그치. 이 사람이 날 기다릴 리가 없지.
2: 아, 예. 근데 경찰이 되셨나 봐요?
0: 그래서 은행에서 안 보이셨구나.
4: 예, 그때는 경찰 시험 준비하면서 잠깐 아르바이트 한 거였습니다. 실은 경찰 되고서도 그 은행 몇 번 갔었는데요.
2: 네.
4: 근데 갈 때마다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3: 어머, 이건 뭐야? 그럼 나 보려고 은행에 왔다는 건가?
4: 우리 반지로 연결된 사이잖아요. 그때 그 반지 갖고 있나요?
3: 갖고 있다마다요. 이 반지 볼 때마다 얼마나 생각이 났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니.
0: 그렇게 그 반지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커플링이 되었고요. 이 모든 게 8년 전 우리 부부의 러브스토리랍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아직도 신기합니다. 그때 그 할머니는 어디서 나타나 우리를 엮어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때 화재 현장에 어떻게 그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운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연. 그 사이 오른 금값만큼이나 우리 사랑도 오래오래 깊어갑니다.

김성균, 도희가 함께한 운명 이어드렸습니다. 정시현님의 러브스토리였는데 아니 너무 운명 같은 아니 드라마 영화 같아가지고 아니 읽으면서도 진짜 이렇다고 정말 이런 할머니 있다고 진짜로 남한테 그렇게 금가락지 한 명 한 명한테 나눠준다고 막 이러면서 읽게 되는데요. 정말 김영희님 착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늘에서 복도 주고 인연도 주나 봐요. 그죠? 진짜 천사를 내려보내주셨어요. 정말 큐피트 진짜 천사죠. 하늘에서. 근데 뭘 바라고 할머니를 도와드린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은행에 그 지금의 남편도 뭘 바라고 뭐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복이 저도 착한 일을 참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언제 오나요 이런 천사. 네. 김미경님이 글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사연자가 글을 주셨어요. 정시현님이 꺅! 아이들이 닭살이래요. 너무너무 쑥스럽다고 할머니 덕분에 이런 멋진 남편 만나게 돼서 정말 정말 행복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만남 영화 같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콕 집어가지고 써주셨네.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부러워할 거고 아니 근데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야, 세상에는 진짜 이런 천사도 있고 그죠? 착한 일을 하면 이렇게 복이 오나 보다 싶어요. 또 궁금한 거는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그때 순금이라 그랬죠. 쌍가락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금반지에 꽂

맞춰가지고 시세만 또 따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앞으로도 뭐 좋은 일 계속 하면서 사실 것 같아요. 이분들 정시현님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고 엄마 아빠의 러브스토리가 좋은 선물이 되길 바라면서 20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0: 스위스로 유였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또 이런 음악 좀 들어줘야 되거든요. 청량하게 5659님의 신청곡 유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5 3555 롯데건설.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6233님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언니 방송 들으러 왔어요. 내일도 쉬려고 합니다 라는 글을 주셨는데 인생이 힘들지만 잘하셨어요. 내일 쉬세요. 이럴 때 이참에 쉬어가는 겁니다. 쉬다 보면 다시 또 다른 길이 옵니다. 6233님 오늘 힘든 건 그냥 오늘까지만 예 내일 쉬면서 또 힘을 얻으시길 바랄게요. 박중훈 비와 당신 양동훈님의 신청곡인데요. 이 곡 듣고 잠시 후 3, 4부에는 컴백 라운지 클릭비 세 분이 함께합니다. 김태영, 김상혁, 오정혁 세 분과 함께 보는 라디오 진행하는데요. 클릭비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많이 넣어주세요.

0: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행운의 7시 초상 퀴즈. 제가 초상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상 이응 기억. 알람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알람은 이것 알람입니다. 흔히 연예인이 컴백이나 작품을 앞두고 자기관리를 해서 몰라보게 멋져졌을 때 이것 전후가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 클릭비 상역식어도 이것 전후의 느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응 기억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볼빨간 사춘기 워커홀릭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정답은 입금이었습니다. 월급이 입금되는 알림 너무 설레죠. 1131님 2088님 제 월급 입금됐는데 잠시 후 없습니다. 귀여운 문자. 신혜연님 초성 듣자마자 야구? 했는데 설명드리니 입금이군요.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이응 기억으로 인간 8271님 인기 5205님 그리고 우기 요즘 우기죠.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송지연님 그리고 아이들의 멤버 우기씨가 또 있습니다. 박은영님 아기 지금 8개월 된 아기랑 라디오를 듣고 계시대요. 8개월이요.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 구입 전후 상태가 달라요. 그렇죠. 예. 약을 또 예 좀 먹어주면 상태가 더 좋아지죠. 2478님 약국 이분께 선물 가고요. 박은영님께도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시던 클릭비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태영, 오정혁, 김상혁 세 분과 함께하는데요. 목격담도 넣어주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주세요. 광고 뒤에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 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유재석이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매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박선의 러브게임 컴백 라우지 그 첫 번째 주인공 11년 만에 다시 뭉친 불멸의 그 이름 클릭비 김태형, 오정혁, 김상혁 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클릭비입니다.
0: 오선아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옛날 그 시절 때처럼 인사해주세요. 옛날에 인사 좀 달랐나요? 예,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클릭비입니다.
0: 차렷 경례했어요?
3: 차렷 경례를 네. 좀 붙였죠.
0: 어, 요즘에 둘 셋 이렇게 하는데 야, 새롭다 새롭다. 어, 차렷 경례가 있었어요. 네. 어,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차영아.
4: 아, 잠깐만. 아, 된 거야.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인사입니다. 아, 민망하네요.
5: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오종혁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김태형입니다.
0: 어, 정말 반갑습니다. 와. 우리 이런 날이 또 오네요. 이렇게 라디오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상혁 씨가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네. 저하고 이제 라디오 우리 러브게임 가족이어서 한 8년 했나요?
4: 그렇죠. 나만 쓰레기야 어. 코너를
0: 지금도 있어요.
4: 네, 월요일
0: 지금도 있어요. 네,
4: 한 6, 7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7년.
0: 아, 그래요?
4: 네, 7년. 오빠네 라디오라는 DJ를 할 때도 맞아요. 게스트는 꼭 나왔었거든요.
0: 맞아. 진짜 때문에. 상혁 씨가 없었으면은 그 코너는 없었어요. 진짜. 왜냐면 7년을 자리를 잡아주고 지금도 후배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4: 코너 자체가 너무 재밌는 그런 코너여서
0: 맞아요. 그 7년 저랑 했을 그 7년이 상혁 씨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여가지고 제가
4: 다들 요즘에 얼굴 좋아졌는데 그때 고생할 때라
0: 그때는 진짜 막 마음 고생이 많을 때였어. 마음 고생. 근데 정말 그때를 같이 막 다 넘기고 하면서 또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오늘에 또 상혁 씨가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예, 그리고. 너무 제일 오랜만인 분이 태형 씨가 제일 오랜만에 그죠?
6: 그쵸. 그러니까 누나랑은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 비디오 스타.
0: 어 맞다. 아.
6: 녹화할 때가 마지막이었죠.
0: 맞아.
6: 11년 전.
0: 네네. 맞아. 아니 근데 아니, 저
4: 11년 전이야?
6: 맞아.
0: 아니 2019년이더라고요 그게.
6: 아 19년.
0: 아니 근데 전 그게 좀 신기했던 게 그때도 완전체로 한다 그래가지고 엄청 대대적으로 PR을 했었잖아요. 클립이 완전체로 다 나왔더라고요. 그 일곱 명이.
3: 그 15년도잖아.
0: 그게 2019년이더라고요 비디오 스타가.
4: 아니, 그 비디오 스타 나갔던 거는 그냥 우리 뭐야 활동 없이 그냥 뭐 그때 뭐 슈거맨이랑 뭐랑 아~ 그때 섭외 들어오긴 했는데 비디오 스타 선택하고 아~ 어, 그 활동은 안 하고.
0: 그 우리 팬분들도 그렇고 뭐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2019년에 비디오 스타 검색하시면 완전체로 나왔었어요.
3: 19년에 나왔.
4: 맞아 맞아.
6: 그때가 마지막으로 이제 만났던 거였었죠.
0: 왜냐면 사실 세 분 중에 제가 태형 씨가 제일 자주 봤던 게 태형 씨는 SBS 라디오 DJ를 했잖아요.
6: 그렇죠.
0: 그때도 제가 6시를 하고 있었잖아요.
6: 러브 게임 끝나면 이제 제가 영스를 했었고. 네.
0: 그래서 중간에 DJ가 뭐 태형 씨에서 연석 씨에서 뭐
6: 호석에서
0: 연석으로 바뀌어도 계속해서 태형 씨는 있었기 때문에 네, 저랑 수년을 매일 그때는 막 주 5일 생방할 때
6: 맞아요.
0: 옛날엔 또 주 5일을 생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자주 봤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막 클립비 해체하고 뭐 라디오도 DJ 간두가면서 못 보다가 지금 너무 또 오랜만에 비디오 스타 이후에 지금 보는 거예요.
6: 그리고 그때는 또 SBS가 여의도였을 시대니까.
0: 맞아요. 그쵸. 근데 그 엄청 두 분도 장난치실 때여가지고 막 그때 당시에 저는 오정혁 씨 막 테이블 밑에 숨어 있고 그거 기억나요? 테이블 밑에 여기 미리
5: 놀래키는 거 좋아해. 이거
0: 놀래키는 거 좋아해서 제가 크로징 할 때 여기 밑에 미리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 놀래 주겠다고. 그래서 그때만 생각.

0: 때도 정말 철없다 막 이런 생각 했었는데
1: 아, 진짜 라디오 생방 중에 놀래키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0: 아니 그러니까 오프닝으로 들어오기 전에 오프닝 이제 준비할 때 여기서 이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까?
2: 그거랑 그때 당시에 이제 영스트리트 담당 PD님 네. 매일 저희를 잡으러 다니셨고
0: 그렇죠. 매일 복도를 뛰었고 네.
2: 한 명 잡아오면 네. 한 명이
0: 또 한
2: 사라지고
0: 명이 나가고 그래서 그분이 여기는 국장님까지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네. 그때 많이 늙었대요. 클릭비 잡으러 다니다가 진짜로 그때 그분도 젊었을 텐데 국장님까지 하셨다가 퇴사하셨습니다. 장년선님이 저 태영 오빠랑 호석 오빠 영스 할 때요 영스 테이프로 녹음하면서 들었고요.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시 라디오로 목소리 듣는 게 추억 돋으면서 감동적이에요. 이분 선물 갑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라디오 매일 보고 막 클립비 매일 그 사무실도 또 같았잖아요. 제가 또 DSP 출신이었잖아요. 맞아.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너무 정말 매번 보고 막 그때 추억과 낭만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 다시 이렇게 세 분을 보니까 진짜 너무 감동해요. 네.
1: 아, 어떻게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면 다 또 만나고 맞아요. 이런 게 또 인연인 게 참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 정말 김태형, 오정혁, 김상혁 어, 제일 잘생긴 세 분을 모셨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예 그건 아니고 예, 저와 인연이 가장 깊은 저랑 가장 인연이 깊은 세 분을 모신 겁니다. 아, 예, 많은 분들이 왜 세 명만 났냐고 자꾸 또 궁금해하시니까 예. 오정혁님 대학로 가서 연극 관람했었는데 연기자라고 그 많은 대사를 소화한 거 보며 대단하다 느꼈어요. 그리고 잘생기셨다.
2: 네, 감사합니다.
0: 조영찬님께도 선물. 뭐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꽤 많은 작품들을 했잖아요.
2: 네, 2008년에 네. 이제 연극 뮤지컬 무대 데뷔해서 현재까지
0: 끊임없이
2: 계속해요.
0: 계속해서.
1: 되게 종혁이 형이 옛날부터 암기력이 좋아요. 그래서 네. SBS 그 도전천국도 항상 어. 가사 잘 외우고.
0: 아 근데 연극은 암기력이 안 좋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게 그거는 다시 테이크를 다시 갈 수가 없으니까.
2: 그렇죠.
1: 근데 기억력은 이렇게 또 건망증은 또 심하고.
0: 어 근데 그런 게 좀 다 이 네. 뇌구조가 달라요. 저도 연기할 때 대사 엔진 안 나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어떻게 기억을 못해. 근데 대사 엔진 안 나고 다 연기를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대본을 보면 얘 이거 왜 화났지? 왜 이렇게 열받아서 헤어졌지? 그 기억이 안 나. 앞에 내가 연기한 게
2: 맞아요.
0: 생각이 안 나.
2: 맞아요.
0: 어, 그러니까 놀라워. 그러니까 뇌구조 다른 것 같아. 사실 그 외우는 뇌가. 상혁 씨한테 연극하라 그랬으면 연극하기 좀 힘들었겠죠.
1: 저는 좀 외우는 건 또 못해서.
0: 애드립이 네. 또 좋으니까 여기 상혁 씨는 또 다 자기 잘하는 게 다 있어서. 아니 이번에 오랜만에 뭉쳐 보니까 네. 이제 콘서트 때문에 연습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2: 어 일단 현재까지는. 네. 앉아서 연습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면 서는 순간 뭔가 이제 세월에 그게 아, 느껴지지 않을까.
0: 아니 근데 나 앉아서 연습한다는 아이돌 나 진짜 처음 만나봐.
2: 네, 약간 그냥. 지금 현재까지 뭐가 그 달에서 임무 수행 중인 네. 우주인들 같아요.
0: 앉아서.
2: 근데 이제 딱 서는 순간 네. 모든 중력이 한 번에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0: 아니 근데 우리 스탠딩석도 만들어놓고 우리 팬들한테는 다 서서 공연 보라 하면서 네. 본인들 지금 앉아서 연습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2: 아, 저희도 이제 그때 네. 위해서 미리
1: 힘오고 있는 거라. 네.
0: 아, 그래서 연습해보니까 좀 어려운 점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좀 아, 이거 힘드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3: 어, 뭐 힘들다라기보다는 네. 네. 어쨌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맞추는 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네. 저희가 꾸준히 해왔던 건 아니었어서 아, 네, 네. 뭐 사운드를 맞춘다거나 밸런스 잡는 거 초반에만 좀 그런 거가 아. 있었던 거 빼고는 지금은 너무 이렇게 순탄하게 잘 흘러가고
0: 지금
3: 있고
0: 지금 자리 잡았어요.
3: 네, 다시 탄력 받아서 아,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0: 아니 태용 씨도 사실 뮤지컬이랑 연극이랑 연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네. 어때요? 이렇게 콘서트 준비하는 거랑 또 본인이 쭉 이렇게 연기 해왔던 거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3: 그러니까는 다른 작품에서 할 때는 이제 뭐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겠다라든지 어. 아무래도 좀 이제 관계에 네. 있어서 좀 눈치가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네. 어쨌든 저희는. 20대를 아. 함께 지냈던 네. 형 동생들 사이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불편함이 없고 아. 편하게 뭔가 즐겁게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게 아.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2: 그리고 더 좋았던 네. 좋은 건 사실 뮤지컬이나 연극을 해도 다른 상대 배우한테 예를 들면 네. 상대 배우의 연기라든가 상대 배우의 노래를 아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하는 사실 실례잖아요. 어. 굉장한 실례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끼리는 어. 형 거기 좀 이상한데? 거긴 부르지 마. 약간 이런 어, 식으로 그
3: 연석이 형이야 나야. 연석이 형이야 나야.
2: 그냥 형이요. 네.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상대가 상처로 안 받아들이고 거기서 다시 극복을 하고 올라오잖아요.
2: 극복이 아 그래? 별로야? 어, 알았어 안 할게. 약간 이런 게 되는 거죠.
0: 이제 그런 세월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네요 진짜. 아니 상혁 씨는 네. 어떻게 좀 달라진 거 있어요?
1: 저 뭐 똑같이 저도 그냥 방송 간간히 하고 뭐 저는 이제 뭐 다른 사업도 많이 해서
0: 맞아 그때도 제 저랑 네. 라디오 할 때도 사업을 세 개인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몇 개가 됐어요? 한 8개가 됐나?
1: 아니요 5개가
0: 됐어요.
1: 요식업이랑 의류 또 뭐 가방 디자인 또 영양 붙이는 영양제 사업 그냥 뭐 개인 방송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그 A사
0: 그쵸 네, 채널
1: 신랑 수업에도
0: 그쵸
1: 네, 수업 받게 돼가지고
0: 오 신랑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다섯 글자로 네. 스포 한번 해주세요 다섯 글자로
1: 어 이번엔 진 어, 이번엔 좀 이상 이게 좀 이상하게 기사 나면 안 돼서 어,
0: 이번엔 진짜는 네, 아니야 기자님들 네, 미안합니다 이번엔 진짜 없던 걸로 할게요
4: 잠깐 생방송 아닌가요
0: 생방송이에요
4: 여러분들 아,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0: 네. 우리 다 이해해주시겠죠 예
1: 항상 최선을
0: 항상 함. 최선을 네. 다섯 자로 해달라니까 왜 여섯 자래요? 항상 최선을
1: 지금 고장 났습니다. 네.
0: 이번엔에서 고장 났어 이미 이번엔에서 아 네. 네 아니 오늘 하영 고치는 결혼 기사가 나가지고 네네. 깜짝 놀랐네 갑자기 네. 결혼 기사 일부러 여기 맞춰서 오늘 내준 거예요? 아,
1: 사실 저희 네. 멤버들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그리고 사실 K본부 그 다 같이 행복하자는 그 프로에서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편집이 돼가지고 이번에 아~ 약간 좀
3: 생방송일 때
1: 네네 공개한다 이렇게 예. 했는데 반응이 또 많이 축하해 주셔서
0: 아 그럼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하영군 씨 결혼에 대해서는 상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섯 자로 아,
1: 어 정말 축하해. 네. 뭔가 좀 살을 붙이면 좀 뭐가 또 양산이 되기 때문에 정말 축하해.
0: 정말 축하해. 네. 진심으로. 예, 정말 축하합니다. 하영군 씨 다시 한번 결혼. 아 그리고 축가는 그러면 어떻게 클리피가 해요? 아니면 다른 분이에요?
3: 저희한테 아직 얘기는
0: 없었으면 다른 사람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3: 참석만 부탁을 하고
1: 어? 일단은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약식으로 한다고 해서
0: 아 네. 교회에서 근데 결혼을 하면
1: 요즘에
0: 아.
1: 선 그 전도 같은 거 무슨 네. 교회 활동을
0: 선교.
1: 많이
0: 네. 선교 네. 해가지고 전도 선교회 선교 활동에서 네.
4: 전도 네. 같은 거
1: 나 잘 몰라가지고 네, 네. 교인이 아니어서
0: 어, 선교 활동 해가지고 아 근데 아마 교회에서 하면 또 그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4: 그렇죠.
0: 클릭 음악 좀 튈 수 있어요. 네.
3: 그리고 형문이가 이제 일라로 완전 개명을 해버렸어요. 하 일라로.
0: 하일라.
3: 일라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욕심이 네. 또 그게 좀 많은 이제 많아서 노래에 네. 있어서 본인이 할 확률도 저는 되게 크다고 아, 생각을 해요.
0: 야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신부를 얼굴 바라보면서. 그치. 근데 사실 신랑이 그렇게 해주면 최고의 선물이긴 하죠. 다른 사람보다는.
3: 그걸 네. 제수 씨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좋아하시겠죠. 네.
0: 좋아할 거. 자 일라 아 여기는 강후.
3: 아, 그 이름 이제 안 씁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예. 저도 제 핸드폰에도 막 강으로 왜냐면 많이 또 우리가 불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으로 막 입력돼 있다가 막 태형으로 찾으니까 안 나오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예, 여러분 이제 태형으로
3: 네네,
0: 예.
3: 김태형입니다.
0: 김태형으로 아, 그게 너무 편해 제가 옛날로 돌아온 것 같고 네. 그냥 태형이를 태형이로 부를 수 있는 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냥 제가
2: 그 이런 말들이 남자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합니다.
0: 들어봤어요.
2: 그래.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0: 맞아 약간 그런 느낌
2: 원래 자리를 찾아온다.
0: 너무 제 마음이 편해요.
3: 네네,
0: 아,
3: 저도 좋습니다.
2: 몰라요 또 일라도 어느 순간 다시 형곤이입니다 할 수도 있어요.
0: 그럴 수도 있어. 네. 지금 갑자기 들으신 분은 일라가 누구야 하실 텐데 하영군 씨입니다.
1: 그러니까 왜 어려운 길을 가지? 그냥 하영군 그 이름도 아직 생소하신 분 계신데 굳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인드도 좋은
0: 맞아.
1: 것 같기도 하고
0: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거죠. 보통 연기자로 전환할 때 그런 이름도 많이 쓰거든요.
2: 그렇죠.
0: 방향 전환을 할 때 노래 하나 듣고 올 텐데 클릭비의 카우보이 저희가 선곡해봤습니다. 이어드려요. Wow, who are you, man?

0: 달리피 카우보이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기억이 달라가지고 또 싸우고 뭐 난리
1: 아니 기억에 대해서는 제가 맞거든요.
0: 그러니까 상우 씨가 기억이 정확하고 저도 기억을 잘 못하고 조웅 씨도 기억을 잘 못하니까
2: 저는 암기 빼곤
0: 네. 그러니까
2: 저건 쓰레기입니다.
0: 네. 아, 전 너무 이해해요 그 마음. 8923님이 노래 추억 돋는다. 왕년에 다들 칠현 부인, 민우 부인, 혜성 부인일 때 저 혼자 상혁 부인이었어요. 오빠들 사랑해. 이분 선물 선물 갑니다.
2: 감사합니다.
0: 제니님이 나 카우보이 자리요. 이 부분 킬링 파트 그때 13살이었는데 어느덧 저의 앞자리가 4가 되었네요. 어릴 때 오빠들이랑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같이 나이를 먹어갑니다. 이분께도 선물 갑니다. 그때 상혁 씨가 막 처음 봤을 때가 고등학생 뭐 2학년 막 라디오 할 때도 뭐, 고3.
1: 네 뭐. 그때 이제 자주 뵐 때는 고3이고 뭐 데뷔 때는 뭐 고등학교 1학년
0: 막 이럴 때니까 정말 너무 어릴 때부터 봤는데 그때는 또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동시대를
1: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이
0: 아니 콘서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왜냐면 중학생 때 팬클럽 니지였어요. 강선영님 내 초록 우비 아빠가 비 오는 날 한 번 입었다고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전교에서 클리피 팬이 저뿐이라서 잡지 안 사도 친구들이 귀하다. 오빠들 페이지는 다 줘서 행복했던 그 중딩은 이제 40대 애 둘 엄마가 됐네요. 추억이 새록새록 라디오 들으며 육아 출근 중 비완사 차밀님이 이렇게 좋다니 엄청 초창기 때 그쵸? 그때부터 팬 하신 것 같아요.
2: 네, 그러네요.
0: 강선영님께도 선물 갑니다. 이제 오빠들 목소리 들으면서 차 운전하고 비는 밖에 내리고 내 마음은 10대로 돌아가 있고
2: 하지만 육아 출근 중이시라는 네. 힘내십시오.
0: 육아 출근 중 네,
2: 250% 공감합니다. 그 힘들.
0: 그래. 그래도 또 오빠들하고 함께 하니까 잠시 후 4부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함께 해주세요.

0: 니 12시에 뭐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크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김남입니다.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스릴러 작품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에선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캐릭터 연기에 도전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풀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감독님과 동료분들이 애써준 덕분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저의 다른 매력을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해내고 나니 뿌듯함은 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늘 하던 것 말고 가끔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처럼 그 뿌듯함을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박소연의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클릭비 오정혁, 김상혁, 김태영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혁 오빠 육아 얘기에 엄청 반응하네요. 9931님 둘째 태어난 지 얼마나 됐죠? 라고. 예요.
1: 둘째가 이제 60일 정도 됐습니다. 태어난 지.
0: 그 얼마네요, 아기. 정말 이 팔, 그죠?
1: 아직은 이 팔꿈치 다 안에 들어오죠? 다 들어와요. 아직은.
0: 진짜 정말 천사다, 천사.
1: 네, 근데 눈 네
2: 잘 운대요.
1: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친구예요.
0: 울어요 아기가.
1: 그 등 센서가 있어서 첫째는 유니콘이었거든요. 네. 그냥 눕혀놓으면 자고. 네. 60일 때부터 통잠 자고. 네. 근데 둘째는
0: 달라요.
1: 눕혀놓으면 놓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울어요.
2: 많이 운대요.
0: 아 그래 너무 힘들다. 운대요. 근데 그때 잘 자주면 진짜 너무 귀여운데.
1: 너무 고마운데. 네.
0: 네. 많이 울고 있어요.
1: 와이프랑은 잘 자더라고요. 아. 제가 이렇게
0: 안으면
1: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제가 하는데.
0: 아 그럼 둘째가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드네.
1: 저도 둘째 때문에 힘듭니다. 너무 사랑스러운데. 네. 둘째를 제가 하는 날은 이제 거의 밤을 꼬박 새우고 그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날이죠.
0: 그 정도요. 저 네. 콘서트 준비할 때는 부인이 조금 안고 자야 되겠네요.
1: 네, 그래서 요즘 최대한 와이프가 해주는데 또 제가 미안해서 들어가라고 계속.
0: 네네네. 하고. 정말. 아니 둘째가 말을 하면은 우리가 인터뷰를 할 수 있는데 애기라 말을 못하니까 지금 네. 60일밖에 안 돼가지고. 귀엽습니다. 중학교 시절 제 우상이던 우리 오빠들 나온다는 소식에 급히 판도라의 상자를 뒤져봤어요. 0486님, 난 이런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았어? 아니 이거 어떻게 또

0: 이거를. 결혼하면서 대부분 잃어버리고 남은 건 이것뿐이지만 오랜만에 꺼내보니 그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제 최애 오빠는 두두둥 김탱 오빠였어요.
1: 감사합니다.
0: 이분께 선물 갑니다.
2: 문방구 사진.
0: 그리고 태영 씨 이때 어린 거 봐봐. 이때
3: 제 고3 때.
0: 정말 너무 애기 드리밍 시절이에요. 네. 이 시절이 너무 정말 그냥 애기 이 모습 오랜만에 봅니다. 예전에는 이런 진짜. 사진을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분이 올려주셔서.
3: 근데 보관도 너무 잘 해주셨고 네. 이걸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셨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죠.
2: 보통 그냥 저희한테 그냥 어느 날 들고 오거든요. 네. 더 이상 보관 안 하려는지 주고 가더라고요. 네.
0: 사실 본인들도 이만큼 보관이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이사 자주 다니고 하면 태영 씨 막 이사 다니고 하면 없어지고 뭐 하고.
3: 아니 저는 심지어 저희 앨범을 다 못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 뭐 무슨 이벤트 있을 때 사인 CD에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네, 없죠.
3: 정작 제가 지금 저기 중고시장에서 사야 될 파악이 된 거죠.
0: 맞아, 맞아. 근데 이런 자료 보면 너무 소중하죠.
3: 너무 감사드리죠.
0: 감사드립니다. 네. 김건수님께도 선물 갑니다. 아이고 상영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한 5년 전쯤에 러브게임 소연 누나가 상영님 시흥 오이도 바닷가에서 카페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일요일에 경기 시흥 집에서 시흥에서부터 상영님을 만나고 싶어서 택시 타고 오이도까지 갔었어요. 가보니까 상영님이 계시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손도 잡아주시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어서 카페에서 편히 커피 잘 마시고 갔습니다. 야, 이 정말 오이도
3: 시흥에서 오이도까지
0: 예, 거 간 거예요.
4: 가까워.
3: 가까워요.
4: 시흥이랑 가깝구나.
2: 시흥시 오이도 뭐 이렇게 같이 있을까?
0: 그래요. 오이도에서 그 오이도는 아직도 하고 계시죠 카페?
2: 아, 그 얼마 전에 정리했고 아, 요식업 다 요즘엔 다 서울 쪽으로 옮겨서
0: 네.
2: 용산 을지로 신사에서.
0: 어, 용산 을지로 신사? 네. 아니 근데 왜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2: 그냥 부담드릴까봐.
0: 아니 뭐 왜 네. 부담이야. 아니 서울로 왔으면 가기가 더 좋은데 예전에는 멀어가지고 또 많이 못 갔었는데.
2: 그 육회집도 하고 있어서.
0: 아 네. 어머 세 군데서.
2: 네네.
0: 예, 여러분 뭐 검색하셔서 많이 와주시면 워낙 옛날부터 그런 거 잘해가지고 요식업 이런 감각이 있어서.
2: 맞아요.
0: 오정혁 형님 박남미님 주셨어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되었지만 북부 쪽 면허시험장에서 손호영 형님하고 이종소영 시험 제 앞뒤 순서였습니다. 너무 슬프게 두 분 다 떨어지셨죠. 저는 붙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긴 하죠. 오정혁 형님이 제 앞 순서였는데 헬멧을 주면서 시험 잘 보세요 해준 덕에 그 덕이라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라이딩마다 마주치면 깍듯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분께도 선물 갑니다.
3: 네. 기억나요?
4: 저
0: 손호영 씨하고 같이
2: 진짜
0: 떨어진
2: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종혁이 형이
4: 다섯 번 만에 네. 붙었어요.
2: 필증 그게 면허 시험 볼 때 필증 사갖고 붙이는데
0: 자리가 없을 정도로
2: 너무 많이 붙였고
4: 너무 많이가 아니라 다섯 번 만에 붙었대.
2: 아니 형이 나한테 한 얘기야.
4: 네. 그건 아니고 그거는 네. 섞인 거고
0: 네.
4: 제가 다섯 번 만에 붙었어요. 원래 호영 형 손호영 네. 형이랑 같이 가서 첫날 봤는데 네. 둘 다 떨어지고
0: 네.
4: 다음에 몇 달 뒤에 방송에서 형을 만난 거예요. 네. 형 그때 어떻게 됐어요? 형은 다음에 바로 붙었어. 그래서 진짜요? 전 다섯 번 만에 붙었는데 와 형 진짜 짱이다 그랬는데 제가 그 아직도 전 그때 못 붙었을 때예요. 근데 다섯 번 만에 이제 붙어서 딱 이걸 면허증 받으러 갔는데 와 많이 채우셨네요. 그래서 네 그때 괜찮아요. 손호영님은 앞뒤 다 채우시고 새 걸로 받아가셨어요. 그런
0: 뭐야 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바로 붙은 게 아니에요?
4: 저한테 거짓말.
0: 그랬구나 후배한테. 어머머머.
4: 손호영님은 너무 많다고 창피하다고 새 걸로 바꿔갔다고.
0: 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섞이면 오정혁 씨가 다 붙인 거로 또 될 수가 있잖아요.
2: 네. 저는 처음 한 번에 붙었습니다.
4: 아,
0: 야,
2: 그냥
0: 위너네, 위너. 아, 능력자네 또 능력자. 네. 아, 자랑할 만하네요. 최영민님, 11년 전 오빠들 팬미팅에서 만난 인연과 결혼해서, 야, 팬미팅에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지금은 6살, 20개월 아이 둘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언젠가 러브게임의 제 사연도 꼭 보내야지 생각만 했는데 제 10대와 20대를 함께했던 클리피 오빠들을 러브게임에서 다시 보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3: 우와.
0: 오랜만에 그 시절 추억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러브게임의 법칙에 사연 좀 보내주세요. 팬미팅에서 나의 반려자 짝을 만난 거예요.
3: 그러면 남자 팬분이실까요?
0: 그렇죠.
3: 아니면 관계자일 수도 있고.
0: 그렇죠. 그런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3: 와.
0: 이분 최영민님 예, 선물 받고 안 보내시면 안 돼요. 러브게임의 법칙 꼭 보내주세요. 이런
3: 와.
0: 일들도 있습니다.
3: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0: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4: 근데 저희가 알 법도 한데 전혀

0: 오정욱 씨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1: 예, 그렇죠.
0: 저도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4부에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요. 이번 클릭비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제가 사실 샌리스트를 못 봤잖아요. 네. 알 수 없지만 이 노래는 왠지 콘서트에서 해줄 것 같다 하는 음악들을 미리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예, 미리 듣는 클릭비 콘서트. 자, 첫 곡부터 들어볼게요. 첫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이때 이 노래 너무 전 좋아했었는데.
2: 드리밍.
0: 예, 드리밍. 저는 원래 지금도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해요. 뭐 물론 센 음악도 좋았지만 그냥 그 당시 이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1: 뽀송뽀송한 음악.
3: 이게 사실 1집에서 저희한테 정말 선물 같은 노래였던 게 데뷔곡 후속곡 그때 정말 저희가 좀 간당간당했거든요. 근데 드리밍 세 번째 하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0: 터졌죠.
3: 대중적인 인기도 많이 얻게 되고 맞아.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일 많이 이제 받기 시작했던 그쵸. 때가 이 드리밍 노래를 하면서부터요.
0: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씩 이 곡을 듣는데 그냥 너무 행복해요.
4: 개인적으로도 유일하게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은 불렀던 부분이고
0: 맞아요.
4: 그리고 이 곡 작곡자가 이제 핑클 영원한 사랑 같은 곡 쓰신 분이어서
0: 그쵸.
4: 곡 분위기
0: 그러면은 그분은 그다지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한 게 많이 들어왔겠네요. 이것까지 히트가 되면서.
1: 그러셨겠죠.
0: 이게 요즘에 이제 해투에서 그 세 분의 모습을 보고 옛날 영상을 다시 찾아보는 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옛날 영상 혹시 세 분은 보신 적 있어요?
1: 못 보게 있더라고요.
0: 아, 못 보셨어요? 왜요? 너무
1: 너무 창피해서.
0: 왜 어떤 점 창피해요?
1: 그냥 그 어렸을 때를 보는 게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네.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0: 지금 보니까
1: 네. 네. 못 보겠다.
0: 댓글 같은 거 좀 본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영상 봤을 때 어때요 느낌이?
3: 댓글은 차마 잘 못 보겠고
0: 오히려 왜 댓글 괜찮잖아요 지금.
3: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공연 연습할 때 네. 이제 뭐 방송이나 준비할 때 안무나 동선 같은 게 기억이 잘 안 날 때
0: 참고로
3: 예전 거를 보는데 사실 그때 자료들이 거의 다 그 VHS 비디오 테이프 시절 이다 보니까
0: 그때 비디오 시절이었어요.
3: 그쵸.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했었던 자료들이 좀 많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나둘씩 방송을 하면서 되게 와닿았던 그런 댓글 중에 하나가 화질이 좋은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었다라는 게 너무 반갑다라는 그 댓글이 전 너무 와닿더라고요.
0: 맞아요. 자주 좀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업데이트 해주세요.
3: 많이 불러주십시오.
0: 네. 네. 댓글은 좀 보셔도 힘이 날 텐데 요즘에 단 거잖아요. 댓글들은 요즘 감성으로 단 거잖아요.
4: 그냥 워낙 뭐 형들 노래 잘한다,
0: 그쵸?
4: 뭐 실력이 늘었다, 더 늘었다 뭐 이런 칭찬도 많고.
0: 맞아. 네. 저 시대에 뭐 라이브를 바른다는 것 자체 제가 실력파다 막 이런 댓글도 막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머리 그지꼴로 해놔도 곰팡이 잘생겼다 막 이런 아주 자극적인 댓글들.
1: 그지꼴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스프레이를 한 통을 다 썼어요. 머리를 그 중력을 거슬려서 위로 뻗치느라고 스프레이 한 통을 다 쓸 때였죠.
0: 산다라박 씨가 본인의 파인애플 헤어 할 때 스프레이 한 통 다 써서
1: 그렇죠.
0: 본인이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었네. 오정혁 씨가 최초였네요.
1: 저도 그 전에 저는 야자수 머리를 했었죠.
0: 그러니까 그렇죠, 스프레이 한 통을 다 쓴.
4: 어쨌든 백전부패 때 뾰족 다 섞거든요.
3: 맞아.
4: 그게 이제 스프레이로 세운 거라.
0: 근데 그때도 한 통을 다.
4: 저도 매일 그렇게 그쵸. 하고 다음날 일어나도 그 머리가 유지돼 있었어요. 피곤해서 그냥 잤는데
0: 예.
4: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뾰족뾰족 알로에처럼 모아놨거든요.
0: 예, 맞아요.
4: 그 뭐 드래곤볼 초사이언처럼.
0: 예.
4: 근데 다음날 자니까 이게 풀어지면서 각자 쓰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하고 스타일 바꾼 거거든요.
0: 그러니까 뭉쳐놨던 거, 이게 머리털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네, 솔직히 드리밍 들으면 콘서트장에서 울 것 같아요. 김단미님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 곡의 추억이 많으셔가지고 그쵸? 많은 분들이 자신의 또 10대를 상상하면서 잘 불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3: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다음 곡 이어갑니다.

0: 이 당시는 약간 이런 스타일의 OST도 많았고 느낌이 이런 느낌들이 꽤 있었어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느낌. 타이틀곡이 좀
0: 그때
1: 강한
0: 타이틀 뭐였죠? 이때가
1: 저희 그때
0: 이집
2: 이때 환영문.
0: 환영문.

0: 다음에 또 강한 노래, 그다음에 후속곡은 귀여운. 좀 이렇게 귀여운 노래.
1: 맞아요. 네.
0: 다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후속곡 갈 때 네. 약간 강한 거 주고
1: 아, 네.
0: 좀
1: 그러니까 그때는 3석곡까지 활동을 했다는 네. 게 요즘

0: 뭐 콜티스 같은 경우는 세 달을 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 콜티스는 예, 대부분 다 그냥 2주 정도 하고 3주 정도 하고 빠지니까. 근데 그때는 타이틀곡 하나로 몇 주를 했죠?
1: 일단은 뭐 기본 막 한 달 넘게 했죠.
2: 한 두 달 가까이.
0: 그렇죠. 네. 한두 달을 하고 후속곡으로 또
3: 한 달 정도 하고
0: 한 달 정도 하고 네. 또 삼석곡도 가고.
1: 네.
0: 와, 그러면 몇 개월을 활동을 한 거네요.
1: 한 반년 이상 하고.
0: 반년 이상.
2: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바로 한 일주일 쉬고 네. 바로 다음 앨범,
3: 녹음 들어가고.
0: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4: 저는 좀 더 쉬었어요. 녹음 별로 안 해서. 근데 예능을 많이 했었는데.
0: 그 사이에서 예능을 네. 뛰었잖아요. 그 당시 상혁 씨 예능과 요즘 이번에 해피투게더 나가보셨잖아요. 좀 많이 달라진 게 있나요? 그때는 막 밤새고 촬영하고 이럴 때였잖아요.
4: 그쵸. 그때 뭐 저희가 이제 홍보 때문에 촬영할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옛날에는 피디님들도 약간 네. 그 컨텐츠에 대해서 그냥 확실한 선이 없고 그냥 이제 모아놓고 네. 해봐요 막 이런 느낌이었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 좀 건져서 네. 색깔을 좀 잡아갔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예 흐름을 정해두시더라고요.
0: 아 흐름을 네. 정해줘요. 그래서 해피투게더 오랜만에 해보니까 괜찮았어요 다? 어땠어요?
2: 그런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이 네. 처음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0: 그랬구나. 네. 맞다. 여러 팀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2: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떤 정확한 딱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순서가 다가올수록
0: 떨려요?
2: 뭔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떨림인데 이거 어디까지 약간 이런
0: 태용 씨는 어땠어요?
3: 저는 일단은 그 반가운 얼굴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게 그쵸? 너무 좋았었던 맞아. 것 같아요. 네. 거기 출연하신 분들도 반가운 분들도 계셨지만 그 MC를 보셨던 뭐 유재 선배님이나
0: 그쵸? 효린
3: 네. 효린 누나도 네. 그렇고 뭐 윤중기 선배님, 장윤중 다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기도 했고 그냥 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건가 약간 그 중간의 경계선에서 약간 되게 그래. 예, 신기한 경험을 했죠.
0: 맞아 그런 설렘도 있어요. 또 오랜만에 방송하면 맞아. 김혜진님 여름하면 질주죠. 예, 이 곡이 질주입니다. 이런 네. 곡들은 진짜 명곡이에요. 김하영님 질주 팬미팅 뮤비 요즘엔 그런 게 없어 맞아. 팬미팅 뮤비
3: 그쵸.
2: 그렇죠. 네. 팬미팅한 그 1박 2일간을 네. 이제
0: 뮤비로
2: 네, 카메라로 담아서
0: 맞아요.
4: 거기 보면 네, 민혁 씨랑 조혁 씨랑 같이 막 장난치고 있는 영상도 있어요. 네, 뭐 민혁이가 조혁이형 뒤에 업혀
2: 저랑 민혁 씨 아니 되게 많아요.
4: 아 우리 멤버인데
0: 그때 싸우기 전에 싸우기 전 그때 저 좋을 때 네,
2: 많이 친했죠.
0: 많이 친했어요.
4: 어버주죠.
2: 그래, 방을 같이 섰으니까.
0: 그러니까 네. 이렇게 업어주고 많이 친한 멤버가 또 나중에 또 싸워 그 후에 원래 대면했던 친구랑은 안 싸우는데 아, 그런 그렇죠,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오빠들 콘서트 예매하려고 은행에 새벽부터 줄 섰던 거 생각하면 정말 한정님.
4: 아 맞아. 이때는 야, 은행에서 이때 은행이었... 표를 샀어요.
3: 네, 은행에다 입금을 해서 그때 티켓을 구매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4: 표에 무슨 은행 써 있었어.
0: 상혁 씨는 정말 그걸 다 기억하니 나는 그 시대를 살았는데도 나는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4: 항상 매일 새롭게 써.
2: 전 당연히 인땡파크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0: 그쵸, 여태까지. 그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 우리는 기억을 좀 잃고 사는데 야 맞아 무슨 은행 써 있었대잖아요 티켓에.
2: 전 수표에만 적혀있는 줄 알았는데.
0: 정말 수표도 오랜만이다. 요즘 친구들 수표가 뭔지 모르는데
2: 수표 안 써요?
0: 수표 모르죠. 친구들 잘 모르죠 요즘에. 아니 굳이 뭐
3: 현금을 안 쓰니까.
0: 현금을 쓸 일이 없고 다 이체를 하니까 뭐 굳이 뭐 수표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저. 전 알죠 뭔지.
2: 그렇죠. 예.
4: 수표는 아니죠.
0: 예. 수표는 아니죠 버렸어요. 자 다음 곡 갑니다.
5: 어제 꿈속에서 널 봤어. 우리 정말 행복했었는데
0: 이효리 씨한테 이거 들려주고 싶다. 이효리 씨가 지금 이걸 들으면 어떤 얘기를 해줄까?
4: 간질간질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효리 씨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고작 약간의 한숨과 약간의 눈물뿐.
4: 곡은 이제 카우보이 앨범의 후속곡이었고 네. 이제 저희 멤버 우연석 씨가 작사 작곡한 네. 곡이고 약간의 좀 경험을 좀 빌려서 뭔가 사연을 쓴 것 같아요. 가사 제목이.
0: 아니 근데 어떻게 나레이션 처음 이제 돌비부터 이효리 씨가 하게 된 거예요?
2: 같은 소속사.
0: 그렇죠. 소속사 같아가지고. 네.
2: 근데 제 기억은 효리 누나가 네. 되게 흔쾌히 그래 해줄게 네네. 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0: 왜냐면 또 뭐 이진 씨도 있고 옥전 씨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또 효리 씨가

0: 파트를 또 맡아서 네네. 이렇게 소화를 해주셨네요. 아니 이번에 오랜만에 효린 누나 보니까 어땠어요? 잘 해줬어요 이번에?
1: 그냥 누나는 항상 한결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오랜만에 봐도 더 잘해주는 것도 없고 네. 그렇다고 되게 대면대면 하신 것도 없고 저희 연습생 때부터 얼마 전에 봤을 때까지 한결같이 돼요.
0: 오히려 또 그런 사람이 더 편해요. 네, 맞아요. 예. 아니 그 당시에 잭스키스 그리고 이효리 씨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인상적인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특별히 뭐 고마웠다거나.
1: 저는 효리 누나가 네. 항상 그러니까 연습실에 가면 되게 자주 오셨었어요. 네. 자주 오시면 그냥 아 너네 힘들지 힘내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계속 해주셨는데 네.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2: 뭐 저는 뭐 잭키 형들 다 기억나고 네. 뭐 지원이 형은 네. 또 종종 뵙거든요. 네. 미용실에서도 뵙고 그냥 얼마 전에 또 하신 얘기가 네. 너 이번에 또 잘하고 늦은 시간 SNS 그만하고 왜냐면 술 먹고 약간 딥한 글 쓰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0: 맞아요 늦은 시간
2: SNS 한소리하고 같이 항상 형이 응원한다 이러고
0: 그래요 은지원 씨도 뭐 팀의 그 팀의 리더로서 또 후배들도 그렇죠. 챙겨주고 에이. 하니까 지금까지도 예능을 하고 있고 태영 씨 혹시 생각나는 우리 DSP 누구 선배 있습니까?
3: 저는 뭐 개개인보다 그러니까 형들이 타던 그러니까 항상 데뷔를 하면 네. 첫 번째 로망은 네. 밴을 타는 게 로망이었어요.
0: 형들이 선배들이 타던 밴을 그렇죠.
3: 근데 이제 제키 형들이 타던 밴을 저희가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모델은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예. 모델이었고
2: 그랬을 한 거예요. 한 칸 더 있는
0: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3: 그거를 예. 이제 저희한테 물려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탔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0: 그래.
1: 그 마지막. 해외 스케줄 공항 가면서 네. 마지막으로 퍼졌잖아.
2: 맞아, 맞아.
0: 그 차가 네. 퍼졌어.
1: 상혁군. 저희 마지막 방송 활동을 하고 네. 그 앨범의 마지막 활동하고 그날 상혁군은 해외로 촬영을 나가는 거였는데 네, 네. 상혁군을 데리고
0: 가다가
1: 공항을 가다가 퍼졌어.
0: 퍼졌어.
1: 그래서 아 정말 마지막까지 숨
3: 불태웠네요. 진짜
0: 불태웠네. 잘 썼네.
2: 지금 보면은 그 원피스 만화에서 고잉 메리오처럼
3: 네.
2: 그렇게 보낸 느낌으로.
0: 아 맞아.
2: 그 전에는 핑클 누나들 차 탔거든요.
0: 네네.
2: 그거는 또 4인인데 7명 네. 꼈다가 큰 차 타니까 너무 좋았죠.
0: 그래요. 막 이런 우리 옛날 추억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 광고 이어드립니다. 잠깐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0: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니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큰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먼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Now that's what I call music. 백전무패 응어법이 사자성어라서 5편권에서 공부했어요. 엄마가 클리피가 공부도 시켜준다며 처음으로 좋아하셨습니다. 4931님께 선물 갑니다. 이거 이해하죠, 이거.
1: 아무래도 산으로 가.
2: 클리피가 공부도 시켜준다.
0: 클리프의 백전무패. 아 사실 오늘 보랏빛 향기도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 다 못 들었는데 리메이크 앨범도 내고 예 굉장히 뭐 열심히 많은 일들 했잖아요.
3: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0: 다시 또 리메이크 해줄 곡 그럼 계획 가지고 있어요?
4: 일단은
0: 네 아직 없어요.
4: 네.
5: 뭐 얘기도 많이 하게 해서
0: 아, 신곡은 네네
5: 신곡을 이제 뭐 리메이크 곡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 뭐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많이 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리메이크 나중에 어떤 곡이 됐던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그쵸, 일단은 다음 달에 있을 공연을 먼저 잘 끝내놓고 아, 그다음에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회의를 들어가서 아, 준비를 이제 해볼 예정입니다.
0: 역시 DJ라서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딱 해주네요. 예,
2: 55분이어서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0: 그러니까, 예.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태영씨 네. 아, 감사. 역시 죽지 않았어.
3: 미쳐 몰랐다. 예.
0: 미쳐 몰랐죠. 네. 예. 8월 8일이죠
4: 8월 8일 9일
0: 이틀입니다, 여러분. 8월 8일, 9일 클리피 콘서트 지금 검색하시면 예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세 분 오늘 어떠셨어요?
4: 일단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게 네. 너무 저희끼리만 추억 여행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즐겁게 옛날 추억에 젖었던 것 같아요.
0: 네, 팬분들도 다 본인 추억들만 올리셨어요. 오빠들 얘기 들으면서
4: 서로 각자 자기 얘기
0: 자기 추억만 많이 올려. 너무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자 상욱 씨 어땠어요?
5: 일단은 워낙 또 이제 오랜 자리 또 있던 자리 와서 또 너무 기뻤고 또 항상 또 똑같이 반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0: 아 상욱 씨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7년을 같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태영 씨 오랜만에 네, 세상에.
2: 오랜만에 친정 집에 와서 또 누나도 오랜만에 만나고 네. 너무 반가웠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7월 10일에 솔로 앨범 오! 발매가 됐습니다.
0: 아, 그 얘기를 진작 네, 했었어요.
2: 아직 여름이라고 이 노래도 많이 있는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다시 한번 나와요 그럼 솔로로.
2: 아, 불러주십시오.
0: 네, 세 분과는 콘서트장에서 뵐게요. 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라. 그땐 12시엔 주현.

0: 영 들어가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방이 무거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비가 언제 올지 몰라 우산도 있어야 하고 또 하늘은 흐리지만 여전히 더워서 미니 선풍기도 있어야 해서 들고 다닐 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게다가 날씨 때문에 이미 몸도 무거운 상태인데 가방까지 무거워져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영스 가족들의 가방은 어떤가요? 제가 이 가방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마음의 짐이라도 나눠드릴게요. 아니 그냥 제가 다 들을게요. 맡겨만 주세요.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웬디의 영스트레이트 첫 곡은 방탄소년단의 소우주였습니다. 날씨가 흐린데 덥습니다. 비가 오는데 더워요. 그래서 가지고 다녀야 할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런 때에도 요 핫팩이 있긴 합니다. 예. 우리 이성우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산에 충전기에 여벌 양말에 선풍기 목베개까지 매일 들고 다닙니다. 없으면 불안해요. 와, 아니 우리 정우님 가방. 아니 뭐 어깨 안 아파요? 아 무거울 것 같은데 뭐 백팩을 메고 다니시면 등이랑 막 어깨랑 둘 다 아플 것 같고 이걸 다 들고 다니신다니 오마이갓. 우리 봉공님 자 공 제 짐 내려놓는 소리예요. 완디가 대신 들어준다니 고마워요. 아 짐 말고 아까 끝까지 안 들으셨구나? 제가 짐을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이라 그랬는데 마음의 짐은 같이 들어드릴 수는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마음의 짐 예, 조금 예, 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민님께서 완디의 이제 출근 가방에는 우양산 선글라스 보온병에 얼음 동동 넣은 시원한 물까지 매일 출근 가방이 무거워요. 출퇴근길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일 서서 가는데 여름이 지나야 제 가방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뭐 겉옷 같은 거 하나 조금 더 넣는다던가 그리고 막 이런 보온 관련된 제품들을 좀 더 넣고서 다니지 않을까요? 아니 뭐 장갑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저는 요새 좀 가벼워요. 네, 정말 가볍습니다. 가방 ASMR 한번 가요? 이게 지금 제가 물을 빼고 물 한번 넣고 같이 네 저기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요 정도 소리. 근데 저는 보통 촬영을 가잖아요. 아 묵직해요? 아 묵직합니까? 아 그래요? 아 이 정도는 가볍죠 뭐. 예. 근데 저는 자켓이나 뮤비나 좀 촬영 같은 거 있다 하면은 요거를 가득 채워서 아 가방 한 두 개 세 개 정도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무거운 무게를 들고 갑니다. 그래야지만 좀 마음이 편해요. 뭐라도 없는 물건이 없으면 안 되는 뭔지 아시죠? 네. 그럼 이제 이 마음의 짐을 나눠드리는 우리 영스 공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에 개봉 예정인 영화 액션 블록버스터 스파이더맨 브랜뉴데이 예매권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완디와 완소가 함께하는 시간 영스 팝업이 열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인 만큼 선물 팍팍 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오늘은 완소들이 라디오만 듣고 계신지 혹은 다른 일을 하며 청취 중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달달한 커피와 디저트 세트 쿠폰도 보내드릴 예정이니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간판 켈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5: 오딸.

0: 전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2882님, 디자인 작업하면서 듣고 있어요. 한쪽엔 스피커로 영습, 한쪽엔 모니터 화면 보면서요. 완디 퇴근할 때 저도 작업 끝내고 싶네요.

제가 영스를 진행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뭐 야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스를 진행하는 이 시간 안에 빨리 퇴근을 하시는 것. 그냥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영스를 진행하고 끝내기 전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도 영스가 끝나기 전에 꼭 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뭘 하며 라디오를 듣고 계신가요?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며 영스에만 집중하고 있는 분, 운전하며 듣고 계신 분, 혹은 다른 일을 하며 청취 중인 분들 모두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으니까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얼른 사연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추첨을 통해 피로를 날려버릴 커피와 디저트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8579님, 출근 중이에요. 비가 오니 하기 싫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비가 날이 되게 화창하고 날이 좋아도 하기 싫은 게 출근이죠. 네, 근데 비까지 오니 얼마나 더 싫겠어요. 꿉꿉하고, 그죠? 네, 하지만 현실은 해야 합니다. 네, 우리 8579님 화이팅! 또 우리 8039님, 배달 라이더인데 비가 많이 와 차가 많고 길이 미끄러워 평소보다 좀 늦어지고 있어요. 고객분들 너그럽게 기다려주시면 후딱 가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배달 어플도 이 날씨가 좋지 않거나 할 때 뜹니다.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인하여 조금 더 걸린다는 그런 공지가 떠요. 그래서 무엇보다 뭐 배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라이더님의 안전운전. 네, 다치지 않고 가시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문자까지 보내주시니까. 네, 갑자기 또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 또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 다 안전운전하시고 또 빗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윤선님, 안녕하세요. 거의 매일 듣는 초3이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보면서 듣고 있어요. 책 한 장 한 장을 웬디님 목소리와 함께하니 너무 설레요. 내가 배워야겠다. 본받아야겠다. 책 한 장 한 장을, 나 멀티가 안 되는데. 부럽다. 나도 우리 윤선이처럼, 윤선양처럼 좀 이렇게 책을 같이 넘기면서 이렇게 하고 싶네요. 네, 부럽네요. 고마워요. 우리 하승규님,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제 고객님들 어디 갔나요? 오늘 한 명도 못하고 멍때리다 퇴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기사 못 보셨어요? 오늘은 좀 비가 오긴 하지만 비가 오고 나서 폭염. 이제 날이 엄청 더워지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그래도 나갑니다. 그래도 좀 밖에, 그러니까 날이 더워서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나가려고 해요. 데이트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나가서 뭐지 팝업 스토어를 놀러 간다던가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한 달 머리가 단발머리이신 분들 커트 한 달마다 합니다. 한 달 반마다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다 아시죠? 헤어 디자이너분. 우리 승기님 아시죠? 이 단발을 못 참고 계속 자르게 되는데 그분들 곧 오게 될 겁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만 듣고 있는지 혹은 다른 일을 하며 청취 중인지 공유해 주세요. 버스커버스커의 소나기.

버스커버스커의 소나기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조금 더 만나볼게요. 김하니님, 저는 영스트림에서 감자전 만들 준비하고 있어요. 16개월 아들이랑 신랑 기다리는데 곧 신랑 도착하면 콩국수에 감자전 먹을 예정입니다. 아 뭐야! 저도요! 맛있겠다! 나 어제까지만 해도 감자전 만드는 영상을 봤거든요. 아 너무 맛있겠잖아. 근데 어떻게 드세요? 어떤 감자전? 요새 감자전 많잖아요. 그냥 기본! 그냥 갈아가지고 강판에서 만드는 그 감자전이 있습니다. 아니면 채 썰어서, 예, 채 썰어가지고 쫙 깔아가지고서 또 굽는 그게 있고, 아니면은 강판에다 하는데 그게 동그랗게 모양으로 샥샥샥샥샥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모양을 딱 만들어가지고서 뒤집는 게 그게 그렇게 바삭하대요. 그 감자전은 아직 내가 못 먹어봤어요. 감자채전과 갈아서 만든 감자전만 먹어봤는데 저는 그 동그란 걸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그게 그렇게 바삭하대요. 그걸 먹어보고 싶기는 해. 왜냐면은 그냥 강판에 갈아서 만든 그 감자전은 쫀득하잖아요. 겉에만 바삭하고. 그리고 감자채전도 거의 튀기듯이 하면은 감자 미니 감자튀김 같아서 그것도 맛있어요. 근데 이 동그란 것도 엄청 바삭하다 그래서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쫄깃하고 바삭한 걸 좋아해가지고서. 어떤 거 드세요? 콩국수도 콩국물 뭐 사서 드세요? 아니면은 뭐 두부랑 뭐 땅콩버터 해가지고서 만들어서 드시나? 맛있겠다. 네. 김규현님 얼른 보내라 해서 보내봅니다. 지금 할머니랑 절에서 받아온 소원지에 소원 적고 있어요. 저의 소원은 남친 생기는 거예요. 부끄부끄라고 보내셨는데요. 부끄럽다고 하셔서 제가 속삭여봤습니다. 네, 지금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아. 아, 얼마까지는 아닙니다. 한 반년 정도 남았죠. 그래도 예, 반년 안에 크리스마스가 가기 전에 예, 남자친구가 생겨서 크리스마스는 남자친구분이랑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예, 남자친구분 꼭 생기길 바라봐요. 우리 5138님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택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긴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습하고 덥기만 하네요. 비가 좀 내렸으면 하네요. 다들 더위 비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 또 비가 안 내리면 날도 날은 무진장 덥고 또 이렇게 더우면은 이렇게 비가 오면 또 꿉꿉하고 그쵸? 아 이게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또 더위 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274님 오늘은 날씨도 꿀꿀해서 기분 전환하러 퇴근하고 페디큐어 받고 다 한 후 속눈썹 펌까지 받으러 가면서 듣고 있어요. 날씨는 안 좋아도 저를 위해 신경 쓰는 사소한 것들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나랑 똑같다. 에, 저도 지금 페디큐어를 오늘 했거든요. 스케줄 끝나고 이렇게 너무 많이 자라있어가지고 어머 나랑 통했다. 우리 1274님. 근데 이런 것들이 관리도 관리지만 뭔가 했었을 때 기분이 좋아져요. 뭐 손톱도 뭐 왜 봤냐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봤을 때 손톱도 되게 깔끔하고 그냥 봤을 때 기분이 좋아져서 그쵸? 아 1274님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셨네.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운명의 빙고판 청취자 미션 아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올린 영수 인별그램에 올린 청취율 조사 홍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유가 100개 이상 되면 성공입니다. 아직 100개 한참 미치지 못했거든요. 몇 개 됐어요? 아직 한 50 정도? 50 안 됐어요? 진짜? 내가 하면 50 되려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 3부는 영스 팝업,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퀴즈와 운명의 빙고판 미션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에서 만나요. Keira Knightley의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0: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생활정보.
4: 과즙이 풍부한 물복, 아삭한 식감의 딱복. 같은 복숭아라도 사람마다 취향이 갈리는데요. 어느 쪽이신가요? 사실 물복과 딱복은 단순히 익은 정도가 아니라 품종 차이가 더 크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복숭아 품종은 100여 종이나 되는데요. 그래서 복숭아를 취향대로 고를 땐 농촌진흥청의 복숭아 맛 지도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말랑하고 달콤한 물복이 좋다면 장온 황도나 미홍, 아삭한 딱복을 원하면 양홍장, 새콤달콤한 맛을 찾는다면 유명이나 조항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덜 익은 복숭아는 실온에 하루에서 사흘 정도 후숙한 뒤 먹기 1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 스트리트. 놀러 오세요. 여기는 완소들을 위한 영스 팝업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의 팝업 주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내일이 바로 첫 번째 복날이라 준비했습니다. 바로 초복 팝업! 그리고 오늘도 팝업 중간에 완디 미션이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초성 퀴즈! 지금부터 제가 초성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초성으로 제가 어떤 단어를 썼을지 추측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초성을 공개할게요. 이번 퀴즈 초성은요. 초복의 치읓, 비읍입니다. 제가 과연 치읓과 비읍을 보고 어떤 단어를 떠올렸을지 맞춰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치킨버거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온앤오프의 여름 속.

온앤오프의 여름 속 듣고 왔고요. 그럼 여러분의 추리부터 만나볼게요. 오철미님 차박. 어, 한창숙님 첨벙첨벙 퇴근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820님 더울 때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찬밥. 1424님 창밥. 부산 가는 기차에서 창밖을 보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거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또 5016님 축복. 내일 지인이 제왕절개로 출산해요. 축복이 가득하길. 어머 축하드립니다. 전달해주세요. 네.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읍과 비읍을 보고 떠올린 단어는요.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축복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 9702님께서 축복, 날씨가 지치게 하지만 청취자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스윗하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초성 퀴즈 풀어봤고요. 그럼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노래 여름 노래 제가 여름 노래 한 소절을 불러드릴게요. 여름 노래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잘 들으셨죠? 이 노래는 바로 뭐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 중 하나인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인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초초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완성! 사랑해요! 다 드렸다. 다 드렸습니다, 힌트.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올게요.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듣고 왔고요. 그럼 정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초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메아리였습니다.

였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정세환님께서 메아리 청취자 1위 영스트리트라 외쳐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유형수님께서 메아리 여름엔 계곡이죠. 금요일에 계곡으로 휴가 가는데 비 소식이 있어서 아쉽네요. 비가 안 오고.

길 간절하네요. 제발 그날만 좀 피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노래 퀴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리듬 게임입니다. 제가 올해 1월

청취율 조사 특집으로 운명의 빙고판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완디 미션과 청취자 미션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완디 미션은 이 게임에 성공을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남은 두 칸 중에 저는 맨 위칸 요 두 번째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붙여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측 성공한 분들에게 아이스크림 쿠폰 대량으로 쏠 건데요. 청취자 미션은 실패보다 성공을 추측한 분들이 더 많으면 성공입니다. 물론 제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응원 받고 싶어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한 번에 완디 미션, 청취자 미션 모두 성공 한번 가봅시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시스타의 Shake It.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생글생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4: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2: 오딸.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8: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웬디의 영씨 광고 듣고 왔고요. 그럼 리듬 게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게임은 두 글자인데요. 첫 번째 퀴즈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초성이 치읓과 비읍인 단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3단계를 모두 성공해야 하는데요. 아, 갑자기 목이 말라. 네. 뚜루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나? 아, 화면으로 봐요? 아, 오케이. 도전! 초복, 초복, 축복, 초복, 초복, 충분, 초복, 초복! 다음 거 아니에요? 다음 거? 초복, 초복, 축복, 초복, 초복, 충분, 초복, 초복, 똑같은 건데? 2단계, 2단계, 2단계, 고! 초복, 철분, 충분, 초복, 초복, 초복, 초복, 초복! 3단계, 파이블! 초복, 축복, 충분, 충분! 아니, 근데 이거 봐줘야 돼. 왜냐, 2단계 조금 천천히 내려가줬다. 이렇게 실패할 거다. 2단계 다시 보면 안 돼요? 아, 정말. 네, 2단계. 이다 틀렸는데 2단계 다시. 2단계가 조금 올라가 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급하게 이게. 봐봐요. 2단계. 초복 철분 충분 응?

실패. 왜 이렇게 어려워? 차분 축복. 와, 어렵다. 아, 자신 있었었는데. 아, 1단계에서 끝냈었어야 돼요. 예. 실패입니다. 아, 큰일이다. 계속 실패하네. 언제 성공할래? 네. 전 실패고요. 우리 청취자 미션은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초복 팝업이 이어집니다. 계속 3부에서도 완디 미션이 한 번 더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움,
7: 운동할 때도
6: 뉴바움,
7: 장 건강에도
6: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는데요. 곽규민님께서 방금 건 연습 게임 아니었나요? 도전 안 외쳤는데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외쳤어요, 도전. 거짓말은 안 될 것 같고. 이게 방송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듣기도 있고. 도전이라고 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김선주님께서 사람은 누구나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복불복이죠. 라고. 또 이진민님께서 단어가 입에 안 붙는다. 그쵸? 근데 또 이게 할 말이 없는 게 저희 또 음향 감독님께서 한 번에 성공을 하신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예. 근데 제가 그걸 듣지는 못했거든요. 직접 목격한 건 아니라서. 한 번에 성공했다는 이 얘기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들려달라고 해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 그리고 아까 리듬게임 성공이라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퀴즈와 운명의 빙고판 미션이 진행되는데요. 빙고 세 줄을 완성하면 성공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한 줄은 지금 성공을 했거든요. 요 가운데 딱 성공 딱 줄이 있어요. 보이시나? 이렇게 성공. 예. 네. 이렇게 하면 요 매바형 미션을 하나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럼 마지막 줄 성공이 딱 되면 두 줄이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딱 요 줄 해야 됩니다. 그게 청취자 미션 하나와 완디 미션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렇게 성공을 해야지 빙고 세 개가 된다. 이 말이죠. 예. 아, 오늘 3부에서 네, 이 미션을 성공하면 어떤 선물을 드리냐? 제가 직접 준비한 선물과 직접 꾸민 부채, 그리고 순국씨, 문치씨가 준비한 선물, 마지막으로 고릴라 키캡과 키링까지, 여기에 피자 쿠폰, 치킨 쿠폰, 커피 쿠폰 등을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를 많이 하실수록 당첨 확률이 많이 올라가니까 사연이나 퀴즈에 참여 자주자주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초성 퀴즈. 2부에서는 초성으로 치읓과 비읍을 드렸죠. 이번엔 영스의 초성이죠. 이응과 시옷입니다. 이 초성을 가지고 제가 어떤 단어를 썼을지 추측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힌트는 여러분 영스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영스는 아니에요. 지금 영스 보내신 분들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도 힌트가 되겠네요. 핑클의 영원한 사랑.

핑클의 영원한 사랑 듣고 왔고요. 그럼 여러분의 추리부터 만나볼게요. 9105님께서 우상, 최경란님 용서, 실패한 거 용서해드립니다. 어우,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용서를 구합니다요. 장은빈님 약속, 완디 남편이 9시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네요. 어우, 지금 7분 51초가 지나는 이 시점에 약간 남편분, 우리 성함은 모르겠지만 내가 언제 오는지라고 보내주셨는데 언제 오실 거예요? 지금 8분 2초 지났어요. 언제 올 거예요? 한 10분 한 5초 지나면 오실라나? 남편분? 네. 장지혜님 약속, 오늘 참여 욕구가 마구마구 샘솟아요. 잘 밤에 너무 재밌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막 이렇게 이기고 싶은데 뜻대로 되진 않네요.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은과 시옷을 보고 떠올린 단어는요,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서 함께해 주기로 약속해달라는 의미로 또 골라봤습니다. 완소들 약속해줘. 네. 1054님께서 약속, 청취율 조사 전화오면 웬일 영스트리트 말하기로 약속합니다. 완디가 제일이야 라고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도사이삼님 약속, 다음에도 저에게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온다면 웬디의 영스트리트 든다고 약속할게요. 이번엔 말했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화 받았다고도 인증을 또 양

무지개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초상 퀴즈 풀어봤고요. 네, 그럼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여름 노래 한 수를 불러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Girl, hey you go girl, baby baby baby baby girl. 이제부터 솔직하게, 이제부터 뽁뽁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tonight. 잘 들으셨죠? 이 노래는 바로 2008년 7월에 나온 이효리의 You Go Girl인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복복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복복처럼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낯선 피처링 이효리의 You Go Girl 듣고 올게요. Hey girl, hey

노래 듣고 왔고요. 그럼 정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복복에 들어갈 단어는요. 바로 당당이었습니다. Girl, hey you go girl, baby baby baby baby girl. 이제부터 솔직하게, 이제부터 당당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tonight 라는 부분이었죠. 2722님께서 정답! 당당, 당당, 숭구리, 당당, 숭당당 이라고 보내주셨고요. 9033님께서 운전 중 멈춘 순간 빨리 씁니다. 당당, 당당, 당당한 사람이 되자 라고 보내주셨고요. 손우경님께서 당당, 두 아이 엄마인지라 무조건 애들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 저는 뒷전이네요. 정말 오랜만에 운동화 하나 샀어요. 새 신을 신고 당당하게 뛰어보자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항상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당당하게 네,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퀴즈 드릴 차례인데요. 아, 마지막 퀴즈 풀 차례입니다. 이번 퀴즈도 리듬 게임입니다. 이번에도 제작진분들이 보여주는 글자를 박자에 맞게 읽어야 하는데요. 총 3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다 성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운명의 빙고판!

청취율 조사 특집으로 운명의 빙고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완기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션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쏘겠습니다. 아, 긁는 것 같은데요. 성공과 실패 둘 중 하나를 골라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성공 많이 받고 싶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샤이니의 뷰.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예측부터 만나볼게요. 지운자님 성공. 오늘 중요한 계약 있었는데 성공했으니 완디도 성공할 거라 믿어요. 오늘은 성공의 날. 아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진짜 꼭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꼭 성공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네. 3487님 완디 이번에는 성공. 아까는 몸풀기가 덜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몸풀기가 좀 되셨겠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편성주님께서 실패. 아침부터 꿈자리가 안 좋아서 오늘 실패한 일이 많았어요. 완디도 실패일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여

언니님께서 성공 기분 좋게 성공 응원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제 헷갈리는 게 딴딴딴딴딴딴딴딴 다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더더더더더더더 맞죠?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아까 빨리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빨리 들어갔대요. 아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어떤 예측을 해주셨는지 만나봤고요. 아 이거 발음 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게임은 두 글자입니다. 두 번째 초성 퀴즈 때 여러분이 보내주신 왜 이렇게 침이 나와? 이응과 시옷인 단어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3단계를 모두 성공해야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영수 원수 우상 우상 약속

잘 봐주셔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미션 성공 못할 뻔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나 리드길 잘한 줄 알았는데 어렵네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운명의 빈곤방 완디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아우, 기분이 좋네요. 아,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때가 캐라시딜 할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0: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2: 중부대학교.
0: 중부대학교와 함께
1: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초복 팝업으로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운명의 빙고판 드디어 처음으로 또 처음이죠.

네, 처음. 오늘 처음으로 빙고 한 줄 성공했습니다. 만일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청취자 미션까지 요거 그 공유 100분 예, 요 미션까지 성공하면 두 줄이 됩니다. 여러분 인별그램에 올라온 영상 공유 혹은 리포스트 많이 해주세요. 우리 0581님께서 내일 초복이라 지금 겉절이 만들며 듣고 있어요. 200인분 예상하고 오늘 생닭 배달 주문했는데 그에 맞는 겉절이부터 밑반찬 만들어야 돼서 아마 밤늦게나 퇴근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영스 들으며 일하니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00인분요? 근데 내일은 진짜 많이들 시켜드시고 뭐 아니면 사서 드시러 가거나 하실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박재범 피처링 NS윤지의 If You Love Me 듣고 올 텐데요. 4부 영스랩스에서도 초복 관련 리서치 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0: SBS ANT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방송 조명, 영상 기자, 방송 엔지니어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0: GS 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비가 내리는 날이면 유독 기분이 가라앉거나 반대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날씨에 따른 기분 변화는 호르몬과 개인 성향 차이에서 비롯되는데요. 흐린 날에는 햇빛이 줄어들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분비는 감소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몸이 처지고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반면 비 오는 날 오히려 안정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정하게 떨어지는 빗소리가 뇌파를 안정시키는 백색 소음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평소 자극에 민감한 성향일수록 고요한 빗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유독 몸이 축 처지고 힘든 날, 알고 보니 날씨 때문일 수도 있었네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왕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앱스. 오늘도 왕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9822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내일이 초복이잖아요. 무더위에 대비해서 몸보신을 해야 되는데 다들 초복 음식으로 어떤 걸 드실 건가요? 저는 보양식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삼계탕이랑 장어인데 복날마다 둘 중에서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뜨끈한 국물에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몸에 좋아 보이는 국민 보양식 삼계탕이냐, 스태미너의 대표 음식으로 손꼽히는 장어구이냐, 주변에 물어봐도 딱 반반으로 갈리는데, 물론 둘 다 너무 맛있지만 여러분은 둘 중 하나를 먹어야 한다면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영스럽스 결과가 궁금해요.

0: 영스트레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복날에 둘 중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입니다. 1번 삼계탕, 2번 장어구이.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1번 삼계탕이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만큼은 2번 장어입니다. 아우, 왜 이렇게 먹고 싶을까요? 이렇게 딱 구워가지고서 아, 쌈 싸먹는 건 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요. 예, 그래서 너무 먹고 싶네요. 예, 소스 같은 거 찍어서도 먹고 해서 아 먹고 싶다 장어. 아 너무 먹고 싶네요. 그래서 원래는 삼계탕 판데 갑자기 장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장어가 좀 더 끌려서 장어로 골라봤습니다. 2176님 1번 삼계탕. 역시 초보기엔 삼계탕이 진리죠. 한뚝배기 뚝딱하고 더위와 맞서 싸우려고요. 근데 이런 날들에는 조금씩 챙겨주고서 먹으면 뭔가 잘 이겨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임현정님 2번 장어구이 먹고 힘이 솟아라 라고 장어구이를 드시고 진짜 바로 나 힘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되게 건강해진 느낌이야 이런 분들이 또

있고. 편장용님, 1번 삼계탕. 동생이 식당 하는데 삼계탕 준비가 많아서 도와주고 있어요. 닭이 너무 많아서 눈이 빙글빙글. 그래도 방송 들으며 하니 훨씬 좋네요. 아자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내일도 초복 때문에 이제 음식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원래 준비하던 양보다 더 많이 한 몇 배로 준비하시게 될 것 같은데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동숙님, 2번 장어구이. 탕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장어구이 너무 맛있잖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소금으로 된 거 진짜 그냥 소금 찍어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소금구이 좋아하고 그리고 그 장어탕으로 된 것도 예술입니다. 네, 걸쭉 해가지고. 또 박은선님, 1번 삼계탕. 시골 부모님 댁에 가서 삼계탕 파티하고 왔어요. 아주아주 큰 솥에 삼계탕을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분들도 다 함께 먹었네요. 좋은 일에서 뿌듯했어요. 우와! 우와! 큰 솥에다가 끓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뭔가 더 걸쭉하고 더 맛도 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그걸 이제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분들도 다 함께 나눠 먹었다고 하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보양식으로 둘 중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삼계탕 76%, 장어구이 24%, 삼계탕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삼계탕이 훨씬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했어요. 예, 뭔가 초복하면 무조건 삼계탕. 다양한 의견을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삼계탕을 진짜 좋아하지만 삼계탕 속 닭 껍질은 싫어하거든요. 너무 적나라한 게 오돌토돌 닭살이 돋아있는 거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식감도 별로라 껍질은 다 벗겨내고 살만 먹는데 껍질이 제일 맛있는 건데 왜 안 먹냐고 안 먹을 거면 주라고 정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치킨이나 튀긴 건 튀김옷이 붙어있어서 좋은데 삼계탕 속 닭 껍질은 싫어요. 이거 저만 불호인가요? 영스랩스에서는 어떤 비율이 나올지 궁금해서 의뢰해봅니다. 알려주세요.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삼계탕 속 닭껍질 혹 불혹입니다. 1번 혹, 2번 불혹.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볼게요. 정준하 애프터스쿨의 연계백숙.

정준하 애프터스쿨의 연계백숙 듣고 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1번 호. 예. 원래 저는 살이랑 껍질이랑 같이 먹을 때도 있고 그게 분리가 너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 퍽퍽살보다는 좀 부드러운 살을 좋아하긴 하는데 살을 먼저 먹고 껍질이 좀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냥 그거 그냥 그 나중에 밥이랑 해가지고 같이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소금을 그냥 찍어서 먹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하잖아요. 예. 우리 허승민님께서 1번 호 그냥 닭살만 먹으면 텁텁하고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껍질까지 같이 먹어야 부드러워요. 맞아요. 그리고 좀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또 2208님 불호입니다. 미끄덩한 그 질감을 생각만 해도 라고 보내주셨고요. 미끄덩하기는 하죠. 예. 손수경님 1번 호 퍽퍽한 살과 부드러운 껍질을 좋아하는 입안에서 춤을 추는 그 느낌 완전 아시죠? 무조건 호호호라고 만약에 내가 불호였으면은 이게 완디 아시죠 했었을 때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을 뻔했는데 김미영님 이 불호요 신이 넘어도 삼계탕 속 닭껍질은 물컹거려 불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나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 물컹거리는 고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다 불호인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약간 이 퍽퍽한 거를 그래도 중화시켜주는 게 껍질이어서 같이 먹는다 이신 것 같고 1489님 호 껍질을 김치 이파리에 어머 사 먹어보시길요 어머 너무 맛있겠다 또 임현정님 2번 불호 저는 징그럽고 물컹한 거 싫어해서 닭껍질 좋아하는 아이에게 양보합니다 아이들은 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만약에 못 먹었으면 지금까지 못 먹었을 텐데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제 닭껍질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하면서 그때 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잘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들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서분들은 삼계탕 속 닭껍질 호 36%, 불호 64%, 불호인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불호가 더 많구나. 뭔가 호가 조금 더 많거나 조금 이렇게 반반 정도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그 사연에 있었다시피 닭껍질 튀김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튀김이어서 좀 다른 예외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 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게 영실 티지 마칠 시간인데요. 그럼 청취자 미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결과는요. 바로 성공입니다.

하겠습니다. 내일 요 메가요 미션만 성공하면 세 줄 완성인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운명의 빙고판 그리고 청취율 조사 전화 인증 받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소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 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1: 건강한 한 끼

0: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보자마자 설렌다. 여성들 홀린 남자의 정체는 AI 남친.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미스 A, 다른 남자 말고 너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보자마자 설렌다. 여성들 홀린 남자 정체는 AI 남친이었습니다. 요즘 생성형 AI로 이상형을 반영한 AI 이성 친구를 만드는 놀이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AI한테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나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남친 또는 여친을 옆에 그려줘. 내 얼굴은 절대 바꾸지 마. 이런 문장을 입력하면 몇 분 만에 가상의 연인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 이상형 조건들이나 취향을 더 얹어서 명령하면 진짜 마음에 쏙 드는 애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있다고 하는군요. 예. 아무튼 AI 남친 여친 사진을 본인 사진과 합성해서 실제 연인처럼 데이트하는 모습, 뭐 웨딩 화보 사진까지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정보로 알려드렸고요. 메인 작가가 이걸 다 해본 다음에 예. 뭐뭐 있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다 해봤다고 써놨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 같습니다 라고. 자, 오늘은 연프 게스트 김지영 씨가 잠시 떠나고 새로운 연프 게스트가 왔습니다. 모쏠이지만 연애가 하고 싶어 시즌1에서 발랄하고 상큼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모쏠 대표, 지리 공부에 빠져서 연애를 못한 바로 그분, 지리와 사랑에 빠진 지리 강사 이도쌤과 앞으로 7주간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숨은 데이트 장소도 찾아보고 연애 코치도 받는 그런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도쌤의 화사한 비주얼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솔로끼리 놀리고 드립치면서 놀고 싶은 분들,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매일 채팅창으로 재밌는 드립을 남겨주는 드립왕에게 제가 해외 출장 중에 사온 유니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승리를 거둔 멕시코, 예, 공동 개최국. 요번 유니폼이 유독 예쁩니다. 예, 98 월드컵 때,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가 패했을 때 유니폼도 이런 아즈텍 문양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번 멕시코 유니폼도 그때의 약간 레트로 느낌으로 아즈텍 문양이 들어가서 확실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0: 이거 줄 서서 사온 거예요. 예. 이 완전 품절입니다. 멕시코에서는. 하여튼 이걸 드릴 테니까 허를 찌르는 재밌는 드립 많이 남겨주세요. 예, 베테너들 다들 사이즈들이 이제 커져가지고 제가 좀 큰 걸로 사왔습니다. 예, 점점 돼지들이 되고 있어가지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지영희님, 저는 미친 게 틀림없습니다. 저녁을 두둑하게 먹었음에도 닭강정을 시켜 먹어요. 왜 배는 자꾸 고플까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닭강정도 땡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뭔가 또 땡길 때는 찾아옵니다. 0332님, 언제 어디서나 배텐을 8년 동안 매일 듣고 있습니다. 직장배 축구대회가 열리는 경상북도 구미 잔디축구장에 도착해서 연습하고 있네요. 꼭 이기고 돌아올게요. 응원해주세요. 어우, 구미요? 와, 안 더우세요?

0: 대단하시네요. 운동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고. 예, 이렇게 건실한 분들이 배텐을 좋아합니다. 희진님, 배디, 해외 청취자는 어떻게 청취율에 가담하나요?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방법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것도 다 산정해야죠, 그죠? 예, 다른 라디오보다 배텐은 워낙 해외에서 듣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엔 다 표본에 포함이 돼야 돼요. 예. 자, 한국어가 근데 이제 그죠? 조금 멀어지셨나요? 가담? 예. 참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어쨌든 뜻은 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텐 청출 조사에 참여하는 게 이게 범죄에 무슨 가담하는 것도 아닌데, 후폭풍이 좀 있네요. 간담이 서늘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NPC 타임이었습니다. 아마다 미 아모레 미오
1: 아마다 미 아모레 미오 아마다 미 연애는 못해도 코스는 기가 막히게 짜드립니다. 데이트는 할 줄 몰라도 동선은 완벽하게 안내 가능.
0: 사귀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어디 갈지는 저희가 코칭해드리겠습니다. 모솔 대표 이도쌤과 함께 떠나는 랜선 데이트.
1: 모태솔로지만 연애 코치는 하고 싶어.
0: 아, 부금이 너무 느끼하다고. 부금 PD가 부르는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모태솔로지만 연애 코치는 하고 싶어. 줄여서 모솔코. 오늘부터 7주간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남자의 마음은 몰라도 데이트 코스는 바삭한 지리쌤. 모태솔로 연애 코치는 하고 싶은 이도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이도쌤이 배텐에 오셨던 게 작년 12월이니까 한 반년 됐네요.
1: 네.
0: 예, 뭔가 배텐과 잘 맞아서 다시 오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저번에 저도 오고 나서 너무 좋았거든요.
0: 그래요?
1: 다시 불러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0: 와, 저희는 너무 좋죠. 채팅창에 제발 고정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
1: 오, 예.
0: 예, 그동안 남친이 생겼냐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1: 아, 안타깝게도 아하. 아직까지는 모태솔로입니다.
0: 아직까지 네. 유지 중이시고. 네. 예. 메인 작가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요.
1: 동지.
0: 예. 예. 동지로 가면 안 돼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예, 그렇습니다. 아군, 동족. 예. 그 대시하는 남자는 그동안 얼마나 되셨는지.
1: 대시하는 예. 남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0: 없었어요?
1: 예. 안타깝게.
0: 이게 약간 뭐랄까? 뭐 문제네요.
1: 네?
0: 뭐랄까? 왜냐면 지금 굉장히 그 20대 아주 정년기인데
1: 네.
0: 대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 계속 놓여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왜 그, 예.
1: 바로 그거예요. 제가 요즘 추정하는 저의 그 이슈가
0: 예.
1: 환경이 너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반년 동안인데 통계적으로 그래도 연애를 시작 안 했을 수는 있죠. 근데 예. 통계적으로 대시는 확 늘었어야 이게 좋은 흐름인데 그래야 이제 그 중에서 연애를 시작할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맞아요. 그게 굉장히 멋설 행동 같았어요.
1: 그게 뭐죠? 멋설 행동이요.
0: 연애 관련 얘기에서 너무 깨달았다는 그 리액션 아~ 있죠? 예. 그거 하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부드럽게 항상.
1: 맞아요. 예.
0: 아하. 모솔 타이틀을 잃기 싫어서 일부러 연애를 안 하는 거냐고 물어본 메인 작가의 질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저는 제발 잃고 싶은데요.
0: 예, 예.
1: 이제 좀 지겹습니다.
0: 아, 이거 좀 떼고 싶다?
1: 네. 제가 그래서. 만 28살인데 그래도 30 전에 떼고 싶다.
0: 아.
1: 희망이 있습니다.
0: 뭐 그 사이에 뭐 이상형이 조금 업데이트 되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1: 좀 됐어요.
0: 어.
1: 자꾸 땡큐브에서 알고리즘이 저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더라고요.
0: 어떤?
1: 아이돌 분이신데.
0: 그러면 뭐 어떻게 누구죠?
1: 아, 엑소 분이 엑소? 갑자기 이렇게 막 뜨시더라고요. 아하. 왜 웃으시죠? 옆에 엄청 웃으시는데요.
0: 이상형이 엑소. 아직 연애를 안 해봤는데. 코르티스는 아니고.
1: 아, 코르티스 분은 왜인지 모르게 잘 안 뜨더라고요. 저만 아, 안 뜨나 봐요. 저 혼자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드네요.
0: 이도 누나 눈이 많이 높네라고 하셨고.
1: 아이고.
0: 모솔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다.

0: 엑스 드립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이 커플들의 기념일이래요. 실버데이. 전 처음 들어봤는데 무슨 14일에는 항상 데이가 붙지 않습니까? 이런 날은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면 그래도 세레머니를 좀 하시나요?
1: 있는지도 몰랐어요.
0: 전혀 모르셨어요?
1: 네. 2월 14일은 알았는데
0: 2월 14일은?
1: 나머지도 있는지는 몰랐네요.
0: 아, 2월 14일은 어떻게 좀 과거에 좀
1: 과거요?
0: 어떤 식으로 보내셨는지.
1: 아, 그냥 그런 날인가 보다 하고 보냈습니다.
0: 그래도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2월 14일 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하는 날로 네, 돼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일본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초콜릿을 누구에게 준 적이 한 번도 없나요?
1: 제가 먹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즘 초콜릿이 너무 좋아서.
0: 예, 아니 요즘 말고 네. 옛날에 학생 때는 사실 그래도 좋아하는 친구한테 쓱 할 수 있잖아요.
1: 더 심했죠.
0: 더 심했어요. 그때는 때. 초콜릿이 진짜 내 거다.
1: 네.
0: 아, 못 쏠 행동.
1: 아, 못 쏠 행동이요?
0: 성재 행동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아, 그렇구나.
0: 그렇군요. 합격이라고. 아. 이 돈은 우리 편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하, 저 형은 미군한테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하신 분이. 전혀 관련 없는 얘기죠.
1: 아, 기쁨이 더 초콜릿 그거요?
0: 전혀 아닙니다.
1: 아.
0: 자, 이도 쌤이 다시 온다니까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 명흠박님이 솔로들의 성지에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동화님 베테는 이 맛이다. 룰와디님 연애 지식 방출 하지만 업적이라고 했습니다.
1: 너무한데요?
0: 연애 지식은 있으세요?
1: 아, 그럼요.
0: 이론적으로?
1: 저 여기서는 박사까지 가능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여름에 이렇게 찜통 더위일 때 데이트를 하려면 어떤 데이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1: 아, 그건 정답이 정해져 있죠.
0: 정답이 있어요, 심지어?
1: 네. 복합 쇼핑몰로 가셔라. 왜 웃으시죠?
0: 아, 용어가 너무 공식적이어서. 아. 예. 뉴스에 나오는 용어네요. 아. 종합 쇼핑몰, 복합 쇼핑몰.
1: 네, 네. 예. 종합 쇼핑몰, 그 땡타필드라고
0: 네,
1: 하죠.
0: 그런데.
1: 뭐 그런 데, 코엑땡? 그런 데 가시면은요. 에어컨이 빵빵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오히려 가디건을 챙기시는 게 좋고요. 여성분들이 지방이 얇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추위를 좀 더 많이 타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그럴 때 가디건 하나를 쫙 챙겨 두시면은 센스 만점. 왜 웃으시죠?
0: 그거를 아직 한 번도 챙김을 받아본 적은 없으시고.
1: 네.
0: 예.
1: 그래.
0: 그래요. 막내 작가가 이 정도로 웃는 걸 처음 봤거든요.
1: 어디가 웃겼어요?
0: 지금 양쪽에 모쏠을 끼고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견딜 수 없는.
1: 지금 만족도가.
0: 예. 어리지만 유경험자로서 알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 모쏠들이 앉아있는 이 상황에 너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예. 엉터리 오답을 보고 있는 어떤 그 조교의 느낌?
1: 이건 정답 아닌가요? 아, 어떻게 그런가요? 생각하세요? 가디건은 굉장히 센스 있는
0: 아, 괜찮은 것 같아요.
1: 그쵸?
0: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1: 네,
0: 맞긴
1: 네.
0: 맞는데 정답을 네, 너무 정답이어서 당황스러운 것 같네요.
1: 네.
0: 자, 지리는 지리쌤님. 이도쌤 컨셉 유지하려고 계속 못 쏘려고 하는 거죠? 본인은 왜 솔로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이 좀 다른 건데 일단 아까 질문이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왜 솔로라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진단해본다면?
1: 아직 운명이 안 온 것 같아요.
0: 전
1: 운명론자거든요.
0: 운명론자인데
1: 네.
0: 운명이 아직은 오지 않았다.
1: 네.
0: 그렇군요. 눈도 높고 눈이 낮진 않죠?
1: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현실의 남자와 그런 로맨스 감정을 느낀 게 너무 옛날이라서 높은지 낮은지도 모르겠습니다.
0: 그러면 짝사랑 감정이 들 수 있잖아요. 누군가 주변에 있을 때 저 남자 너무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쏠릴 수가 있고 그러면
1: 네.
0: 그쪽으로 쓱 맴돌고 뭐 이렇게 대시도 해볼 수 있고
1: 그럼요.
0: 그럴 수 있잖아요.
1: 대시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도 짝사랑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짝사랑은 이어간다.
1: 그럼요.
0: 짝사랑의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되세요?
1: 아, 한 길면은 한 달 정도.
0: 한 달 정도?
1: 네. 짧으면은 한 3일?
0: 한 달 정도 하는데 그때 무슨 행동을 옮기거나 계기를 만들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1: 그렇지까지는 않아요.
0: 죄송한데 혹시 셀럽을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짝사랑하는 거죠?
1: 그렇죠. 짝사랑은 아는 사람이고요. 셀럽은 이제 팬심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엑소분들은 팬심.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건 짝사랑 아니에요.
0: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요. 메인 작가는 이제 막 정혜인 씨를 짝사랑하고 막 그러거든요.
1: 오, 짝사랑. 네.

0: 그리고 사진 뭐 아까 그 AI 막 이랬는데 스스로 막 합성하고 뭐
1: 이런, 깊게 이런. 사랑하시네요.
0: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쪽으로 가진 마시고.
1: 네.
0: 자, 요즘 모쏠이지만 연애 가고 싶어 시즌 2가 또 시작됐는데 모니터도 하시나요?
1: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약간 공감도 되시고
1: 몰입해서 보고
0: 몰입
1: 있습니다.
0: 되고 이해도 되고. 그렇지, 맞아. 저 마음이 이런 식으로. 저 행동이 맞아.
1: 네, 뭔가 이해 안 될 만한 거는 못 느껴봤어요. 다 오, 메이크 센스 하다.
0: 어. 메이크 센스. 아, 진짜 오늘처럼 막내 작가가 베테네온 지 거의 이제 횟수로 3년째인데 이렇게 오. 빵빵 터지면서 그것도 뮤트 상태로 빵빵 터지기 쉽지 않은데. 메이크 센스. 자, 그리고 그 좀 답답한 점이 보였다면, 아, 이건 아니지. 저러니까 어? 모쏠이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나요, 혹시?
1: 아니요.
0: 없어요.
1: 다 너무 멋지시고 모두가. 아름다우시고.
0: 맥 센스.
1: 그리고 사회생활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되게 잘 괜찮아 보셔가지고.
0: 그렇죠.
1: 네, 잘 보고 있습니다.
0: 능력 있는 분들도 많고. 네. 실제로 또 뭐 외적으로도 굉장히 호감인데 약간 왜 그랬을까 이런 정도.
1: 네.
0: 예, 맥 센스. 여행을 그 다니는. 여행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전국의 숨은 데이트 코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좀 개인적인 여행을 많이 다니시나요?
1: 좋아하는데 많이 다녀보진 못했어요.
0: 시간이 없으시고.
1: 네, 그렇죠. 특히 해외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데 시간을 빼기가 어렵죠.
0: 아, 그렇군요. 여행 다니면서 그래도 여기는 진짜 나중에 연인이랑 뭐 남편이랑 꼭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도 있으셨습니까?
1: 많습니다.
0: 어디 대표적으로?
1: 대표적으로 벚꽃이 피면 다음에 남자친구랑 꼭 여기 다시 와보고 싶다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0: 아하.
1: 뭐 여의도에
0: 여의도 윤중로.
1: 네, 특히 저녁 시간에 가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YBD라고 하죠.
0: YBD
1: 한국말로 여의도 중앙 비즈니스 거리? 한국말로 제가 죄송한데 뭔지를 모르겠는데
0: 그걸 YBD라 그래요?
1: CBD의 여의도 버전. 그 하는데 한국말로 뭔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낮에는 사람이 많았다가 저녁에는 쫙 빠지잖아요. 그때 저녁에 드라이브하면서 벚꽃이 싹 흩날리는 걸 보면은 여기는 정말 남자친구랑 드라이브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0: 거기를 그럼 보통 혼자 걸으셨어요? 가족들이랑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엄마랑 걸으면서
1: 드라이브를 엄마랑
0: 아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네. 네.
0: 자, 여행 스타일은 어떻게 계획적이신가요 즉흥적이세요 J예요 P예요
1: 저는 대문자 J거든요
0: 대문자 J
1: 그래서 여행도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여행 계획을 세우거든요 언제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갈 때는 같이 가는 사람에 좀 맞춰주는 편인 것 같아요
0: 아직 연인과는 못 가봤지만 그래도 네. 난 다 맞출 자신 있다.
1: 네. 왜냐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갈 때도 상대가 P라면은 제가 좀 맞춰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시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0: 저렇게 완벽한데 왜 남친이 없는 거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허. 자 그러면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자신감은 넘치는 모쏠의 한수. 이도의 선택.
1: 네.
0: 연애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연애를 안 해봐서 오히려 편견이 없는 이도 씨의 연애 철학을 한번 볼게요. 일단 너드 스타일 대 날라리 스타일. 더 끌리는 스타일. 하나 둘 셋.
1: 너드.
0: 아 너드. 날라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1: Definitely nerd.
0: 너드.
1: 왜냐면요. 저도 학창시절에 너드에 가까웠거든요. 이런 너드 출신들은요. 날라리들을 보면 위협감을 느껴요. 움츠러들어요.
0: 위험할 것 같고. 네, 그 선택 자체가 불안하고.
1: 아, 그런 것뿐만 아니고 눈을 못 마주치겠고. 어깨를 펴지 못하겠고. 그래서
0: 맹수를 만난 느낌.
1: 네. 저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네네. 같은 초식 동물이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보통 근데 요즘 뭐 방송가나 여기저기서 SNS에 너드 스타일 뭐 너드남 너드남 그런데 보면은 다 얼굴들 엄청 잘생겼거든요.
1: 좋아요.
0: 잘생긴 너드여야 된다.
1: 네, 좋아요.

0: 약간 뭐 안경 끼고 뭐 이런 스타일?
1: 어, 안경의 유무보다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좀 차분하면 더 호감인 것 같아요.
0: 그런 너도 없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체크 남방의 면바지.
1: 어, 거, 좋아요.
0: 그런 건 상관없고.
1: 어, 멋있어요. 그런 걸 공대 남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되게 멋지다고 느껴요.
0: 진짜 너드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너드가 뭔지 보여줘?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도도 진짜 너드 맛 좀 봐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너드의 범위가 되게 판타지 영역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자, 그리고 편안한 연애 대 긴장감 있는 연애. 하나, 둘, 셋.
1: 긴장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 두 개가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0: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네. 해봤어야 알지.
1: 네. 네.
0: 편안한 느낌의 연애와 긴장감 있는 연애. 뭔가 그 계속 불안하고.
1: 네. 왜 불안하죠?
0: 저 남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느낌. 갑자기 막 떠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
1: 그럼 바꿀게요.
0: 그래요?
1: 편안한 걸로 바꿀게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 좀 이렇게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할 필요는 없고.
1: 들었다 놨다가 뭐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밀당? 밀당인가요?
0: 아, 그래요?
1: 네.
0: 슴슴하게.
1: 네, 그러니까 저는 신뢰는 있어야죠. 저 사람이 날 떠나지 않을 거라는 신뢰는 받고 싶어요.
0: 아, 밀당을 막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1: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네.
0: 또 긴장감 있는 연애를 하면 보통 저 남자나 저 여자한테 엄청 그 빠지는데 싸우는 빈도가 좀 높아지죠.
1: 네. 오, 왜 싸울까요?
0: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랑 만나는데 술 약속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새벽 1시에 들어오는데 한 11시에서 1시까지 연락이 잘 안 된다.
1: 오노!
0: 톡에 답장이 없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술자리는 보통 이제 남녀들이 모여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신경이 좀 쓰이고. 그렇게 신경이 계속 쓰이는 그런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좋다.
1: 그쵸. 신경 쓰이면 누가 좋아요?
0: 그래요.
1: 아, 진짜로 누가 좋아하죠? 그걸?
0: 아, 근데 뭐 빈도는 이쪽 긴장감 있는 연애 쪽의 캐릭터들이 연애는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제 생각에는 그러면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이래서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0: 아, 이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1: 네, 편안하게 길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0: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아, 예. 네.
0: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연애 밸런스 게임 조금 더 이어보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gorilla.
1: SBS 생활정보.
2: 경기 김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며 개울가나 하천변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 예보가 없었는데 갑자기 폭우를 만난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아주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지는 비를 국지성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보가 쉽지 않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국지성 호우는 몇 킬로미터 안에서만 생기는 아주 작은 비구름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구름은 10분에서 30분 사이 갑자기 생겼다가 금세 사라지거나 바람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기도 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7주 특강 코스입니다. 못소리지만 연애 코치는 하고 싶어. 지리와 사랑에 빠진 우리들의 랜선 여친 지리 강사 이도 쌤과 함께 할 텐데요. 연애 밸런스 게임 좀 하다 보니까 은근 재밌는 것 같아서 이거 그 채팅창에 무면허 운전 7주 하는 걸 보는 거냐고. 예, 좋네요.
1: 장롱 면허라고 해주시면 안 되나요?
0: 장롱 면허로
1: 면허는 있는 걸로.
0: 그래요. 자. 7개월 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1: 네.
0: 자, 그러면 연애 밸런스. 말로 하는 애정 표현인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애정 표현. 말 대 행동. 뭔가요?
1: 말이요.
0: 말이에요?
1: 네.
0: 그래요?
1: 확실합니다.
0: 요거가 남녀가 제일 많이 싸우게 되는 원인인 것 같아요.
1: 왜요? 이걸로요?
0: 네. 여자들은 보통 뭐라도 말을 좀 해주길 원하고 남자들은 보통 말을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러면서 행동으로 좀 이렇게 하려다가 엇박자가 많이 나더라고요.
1: 저 이거 봤어요.
0: 뭐요?
1: 여자가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했을 때 남자가 사랑하니까 너랑 만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0: 아, 꼭 뭐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1: 네.
0: 보통 뭐 싸웠을 때 예를 들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뭐가 미안한데 라고 해가지고 물론 그건 또 분야가 다르긴 한데 이야기를 쭉 해주기를 여자분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고 남자들은 뭔가 선택, 행동 이렇게 해, 이렇게 할게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도쌤 대체 어디서 배운 거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1: 근데 저는 생각보다 연애 지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0: 어디서 배운 거죠?
1: 영화나 드라마를 정말 많이 섭렵했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온갖 연애 상담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데이터가 많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막내 작가 참는 게 더 열받는데.
1: 그러게요.
0: 그래서
1: 왜?
0: 웃음을 꾹꾹 눌러 참고 있어가지고. 야, 근데 사실 살면서 양쪽에 모쏠을 앉혀놓고 방송 관전한다는 게
1: 흔치 않죠.
0: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1: 소중한 기회네요.
0: 예. 판타지를 보고 역사를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만난 적 있죠.
1: 아, 그 네. 정도 수준인가요?
0: 판타지
1: 제가?
0: 소설이나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사극 좀 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되게 막 이렇게 논하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1: 아, 그럴 수 있죠. 좋죠. 왕자남도 많은 고증과 다른 점이 있지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 더 뜨는 도시도 있었고 뭐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좋은 영향이라고 봅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저도 저도 괜찮아요. 면허 있어요.
0: 그래요. 마음껏 오늘 해우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코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 코너 이도쌤이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못소리지만 연애 코치는 하고 싶어는 매우 여행 가기 좋은 한국의 숨은 여행지를 하나 선정해서요. 제가 지역별로 가보면 좋은 곳, 먹으면 좋은 음식, 해보면 좋을 것 등

0: 알짜배기 데이트 코스를 짜 드릴 테니까 후여친과의 여행을 위해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고요. 방구석 연애 전문가들이 보내준 사연도 소개할 건데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블랙박스 보내드릴게요.
1: 네. 자, 오늘 떠나볼 첫 번째 지역은 강원도 묵호입니다. 묵호는 강원도의 항구 도시인데 언젠가부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핫플로 떴거든요.
0: 네.
1: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예, 근데 사진은 워낙 많이 올라와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0: 너무 좋은 게 요즘 동해선이 있잖아요.
1: 네네.
0: 기차 틱틱뽀뽀. 그 동해선이 강릉역, 묵호역, 동해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럼 딱 이해가 되실까요?
1: 맞아요,
0: 강릉과
1: 맞아요.
0: 동해 예. 사이.
1: 그렇군요. 그러면 강릉에 가서 기차를 타고 쓱 내려가는 게 제일 좀 느낌이 좋군요.
0: 오, 맞아요.
1: 그래요?
0: 묵호가 요즘 뜨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리 박사는 아니지만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면 묵호가 요즘 뜨는 이유는 KTX입니다.
1: 아.
0: 네, KTX로 수도권에서 2시간, 3시간이면 당도 되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1: 네네.
0: 네 그래서 지리적으로 너무 유리하다. 네
1: 그렇죠. 칙칙폭폭 기차는 아니고 KTX 타면 되는 거죠. 그렇죠.
0: 아
1: 그러니까 느낌 있는 그런 칙칙폭폭 기차를 탈 수는 없고
0: 아 그렇죠.
1: KTX로
0: 그쵸.
1: 가는 거죠.
0: KTX는 이제 소리가 뭐 많지 않죠. 그렇죠.
1: 당도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여러분?
0: 요즘 브릭스가
1: 당도 도착한다, 도착한다.
0: 네, 도착한다.
1: 그래요.
0: 네.
1: 연애 코스로 간다면 묵호에 어디에 가서 뭘 하면 좋을지 혹시 코스도 가능하십니까?
0: 완전 가능합니다.
1: 어떻게 해요?
0: 아, 제가 묵호를 한다 그래서 몇 개 적어온 게 있어요.
1: 아, 진짜?
0: 진심으로 제가 제이기 때문에 조금 짜봤는데요.
1: 네, 좋아요.
0: 우리 서울에서 출발을 해봅시다. 아까 말한 대로 칙칙폭폭 말고 KTX로 묵호역에 도착을 하셔서요.
1: 예.
0: 도착을 하시면 묵호역이 너무 좋은 점이요. 묵호역 KTX 그 역사 있잖아요.
1: 네네.
0: 그 역사랑 관광할 수 있는 시내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1: 내리면 바로.
0: 네. 그래서 저는 강원도 묵호 이거 보는 순간 아 컨셉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2030 여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당일치기 데이트 코스. 네?
1: 아 제목 좋아요. 네. 네. 아, 일단 제목은 정말 잘 뽑으시네. 강좌 제목을 또 하셔야 되니까.
0: 아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생각한 게 제가 남심을 사로잡는 거는 자신이 없지만
1: 예.
0: 여심은 자신 있거든요.
1: 여심 사냥꾼이군요.
0: 네.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면 오히려 좋으신 게 대부분 남성 청취자분들이시기
1: 그렇죠.
0: 때문에 2030 여성분들을 데려가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1: 좋아요. 좋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2030 여성분들과 뚜벅이로 이제 기차를 타고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아침에 출발하면 점심쯤에 도착하기 때문에 밥부터 때려줘야 되거든요. 자, 강원도에 갔습니다. 우리 장칼국수는 먹어줘야 돼요.
1: 장칼국수 일단.
0: 수도권에 잘 안 팔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예. 점심으로 저는 장칼국수 추천을 드리고요. 장칼국수 먹고 이제 2030 여성분들 치아 한번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거 이제 꿀팁. 데이트 꿀팁이니까 치아 확인하시라.
1: 치아 확인을 네. 여자들이 하라는 거죠? 남자들이 확인시켜주라는 게 아니라.
0: 아, 그러니까 밥을 식사 다 하고요. 슬쩍 이렇게 거울 살짝 보여주면서 딴 데를 이렇게 쳐다봐 주시면은 그동안 여자분 착 이렇게
1: 아 센스 있게 남친이 여친에게 거울 이렇게 쓱 주면서 딴 데를 이렇게
0: 그렇죠 봐요. 그거요. 그게 왜냐면요 설렘 포인트입니다. 여자들이 그런 무심한 배려에 심쿵하거든요.
1: 야 이거 그렇군요. 이도 쌤의 이도 확인하자.
0: 네, 치아도 확인합시다. 네, 너무 좋죠. 어디서 웃으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보통 이는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남친, 그러니까 남친이나 썸남이 이렇게 쓱 거울을 준다는 것부터가 일단 야, 너 고춧가루 너무 많이 꼈다. 이거를 약간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느낌을
0: 아,
1: 받을 것 같아요.
0: 아, 네. 그렇구나. 또 실패했네.
1: 실제로 끼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죠. 왜냐면 장칼국수면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0: 그렇죠. 그리고 장칼국수에 김가루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깨도 들어가거든요.
1: 무면허가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하시네.
0: 근데 진짜 센스 만점 아니에요?
1: 괜찮아요?
0: 그쵸. 꿀팁 아닌가요? 보니까 무코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책방.
1: 책방.
0: 아, 서점이죠?
1: 서점. 약간 네. 오래된 서점인가요?
0: 그렇진 않아 보이고요. 독립서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1: 독립서점.
0: 근데 2030 여성분들이 책방 좋아하세요. 단순히 책을 보러 간다기보다는 책도 보고 그 분위기 속에서 굿즈 같은 것도 팔거든요. 뭐 마그네틱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네네. 웃으시는 아니, 거예요?
1: 아니, 괜찮아서.
0: 그렇죠. 괜찮죠. 예. 그래서 책방을 딱 들리시면은 무드가 이렇게 잡혀요.
1: 아,
0: 설렘
1: 차분해져. 장칼국수 먹고 땀 뻘뻘 흘렸는데
0: 그쵸.
1: 땀도 좀 식히면서
0: 네. 제가 여기서 하나 짚어드릴 게 뭐냐면 국내 여행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일상 속의 작은 일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국적이거나 너무 낯선 곳이 아니면서도 일상과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장칼국수는 평범한 점심 식사지만 거기서 무드 있는 책방을 가면 일탈이 있으니까 단짠단짠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1: 오케이. 예.
0: 네. 그래서 책방을 어느 정도 즐기셔서 무드를 잡으시고 그 주변에 왜 요즘 그 강원도 가면요 옥수수나 아니면은 감자나 흑임자 같은 거 순두부 같은 거를 활용한 요즘 힙한 무드의 카페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가셔서 이제 또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을 해주시면 됩니다.
1: 벌써 피곤해진 거예요?
0: 일단 그 식사 오케이. 후에 혈당이 올라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1: 그러니까 혈당 올라가지고 책 좀 보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커피
0: 한 잔 리프레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옥수수 커피가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뭐 상호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네. 검색하시면 나와요. 콘수수 커피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너무 괜찮아 보여요.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가시면 이제 진솔한 얘기도 나눌 수 있어요.
1: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 이러면서.
0: 그렇죠. 아 여기 오니까 좋지 않아? 왜 이러시죠?
1: 임자 저희 가서 옥수수 차 한잔하지? 이런 식으로.
0: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왜냐면 일상 속의 작은 일탈 중에 하나일 수 있다.
1: 아하.
0: 네.
1: 이야 진짜 한 바퀴 쓱 무코왕을 돈 느낌인데
0: 네.
1: 괜찮네.
0: 아직 남았는데요?
1: 또? 아직 집에 안 갔어요?
0: 아직 지금 2시밖에 안 됐어요.
1: 아, 2시예요?
0: 네.
1: 아, 땀 많이 나겠는데. 바쁘게 돌아다니네.
0: 그리고 이제 땀이 폭발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1: 땀이 폭발해야 돼요?
0: 네, 논골담길이라고 논골마을에 벽화가 있어서 그 담을 따라 길이 있다 해서 논골담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어디 여행 가면 벽화마을 가잖아요.
1: 네네.
0: 그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제가 계획하는 건데 사귀는 분들이면 스킨십이 가능하다.
1: 담벼락에서?
0: 네.
1: 어떻게?
0: 뭐 약간 도둑 뽀뽀 같은 거 있잖아요.
1: 야 네? 이거 암구호 같네 암구호. 갑작스러운 일탈을.
0: 네 왜냐면 네. 제가 그 데이트 코스를 짤 때 연인들의 도움이 될 만한 곳들을 몇 개 넣은 거거든요.
1: 야 도파민이 그냥 폭발하네요. 그러니까
0: 네.
1: 담벼락이면은 어쨌든 벽화가 유명하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갑작스럽게
0: 아 골목골목이 있더라고요.
1: 골목이니까
0: 네.
1: 사람 없는 곳에서 갑자기
0: 도둑뽀뽀가 보니까 한 2초 정도면 되거든요.
1: 벽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니요? 그냥 이렇게 2초 정도 살짝 이렇게 하는
1: 아 쪽 하고 이렇게
0: 네네 그런 게 가능할 것 같다.
1: 2초 컷으로
0: 네
1: 벨티 아니고 키티 뽀티, 뽀티.
0: 네, 뽀티? 뽀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트라는 게 결국에 여자들끼리만 놀러 간 거랑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포인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네.
1: 그렇군요. 그래서 일을 확인해야 되는 거였구나.
0: 그럼요.
1: 미리 깔아 빌드업이네.
0: 네.
1: 쓱 하고 노룩으로 이렇게 주는 게.
0: 그래서 여기가 이제 땀도 폭발하고 애정도도 폭발하는 농골담길.
1: 지금 바깥이 38도 정도 올라간다는데 담벼락까지 걸어가서 인상을 되게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시에 38도에 담벼락길을 걷고 있으면
0: 그렇네요.
1: 장칼향 뽀뽀를 하고 아 물론 담이니까 뭐 그늘인 것도 있겠죠.
0: 그럼요. 네. 그럼요. 네.
1: 알겠습니다.
0: 네. 여기까지 할까요?
1: 아 담까지 갔는데 집에 안 들어와요?
0: 되게 농락하는 것 같으신데요?
1: 아니, 무슨 소리예요? 네.
0: 그래요? 그러면 전망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전망대.

0: 좋은 데가 있구나.
1: 네, 여기가 도제비골 해랑 전망대가 있는데요. 바다 위에 전망대가 있어요.
0: 바다 위에?
1: 네. 오. 바다 위에 왜 다리 같은 걸 만들어서 예. 거기를 전망대 위에 올라가면

0: 접근을 딱 해주면은 감동 폭발.
1: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무슨 군 작전 계획되는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
0: 네, 나름 저는 로맨틱한 거 위주로 짠다고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곳들은 다 뺀 거거든요.
1: 그래요.
0: 근데도 별로 안 로맨틱한 반응이에요.
1: 원래 가고 싶었던 데 어디예요?
0: 원래 가고 싶었던 데는 여기 동굴이 있어요.
1: 동굴. 동굴 시원할 것 같은데?
0: 근데 동굴은 제가 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KTX 역사랑 거리가 좀 있어서 걷기가 힘들어요.
1: 뚜벅이로 가면은 좀.
0: 네. 우리 2030 여성분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안 간다 그래요. 싫어. 너 혼자 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를 최대한 생각하면서 예. 한 건데, 아니면 뭐 까막 바위 이런 것도 있거든요.
1: 까막 바위? 산 네.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0: 아, 다행히도 바다에 있는 바위섬이라고, 바다에 바위가 우뚝 솟아 있거든요. 저라면 그런 것들을 선호할 텐데 데이트 코스로는 안 맞죠?
1: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0: 까막바위? 예.
1: 동굴 네. 도둑 뽀뽀 어떻습니까?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요. 거리가 좀 있어도. 얼마나 걸려요?
0: 택시 타면 5분, 10분?
1: 그 정도 뭐 네. 동굴 괜찮은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예. 동굴 안에 뭐가 있대요?
0: 박쥐도 있고요.
1: 쓰세요? 아, 생 박쥐? 살아있는?
0: 아, 진짜 박쥐.
1: 아, 진짜 박쥐떼가?
0: 그래서 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동굴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얼마나 시원하고 그리고 동굴 가면요 물소리 들리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특히 강원도에 많은 동굴들이 석회 기반의 동굴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시원하고 물소리도 들리고 박쥐도 있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이 좋아할진 모르겠어요.
1: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구석 연애 코치 배텐 청취자들이 추천해준 묵호 데이트 코스를 한번 소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조영희님 거부터 아니면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사연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0: 조영희님 너무 좋은데요?
1: 좋아요.
0: 묵호 하면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망대 옆에 있는 거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같이 있습니다. 동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스릴과 함께 묵호의 푸른 바다를 가장 탁 트인 시야로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위에서 타이타닉 포즈 한번 취해보면 연인들에게 딱이죠.
1: 이게 도깨비가 아니라 도제비골이군요.
0: 네, 도깨비의 방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건 되게 좋겠다. 잠깐만 볼까? 네, 도제비골.
0: 스카이밸리. 거든요.
1: 네.
0: 보면은 미끄럼틀 같은 거 아니면 액티비티 같은 게 있더라고요.
1: 이 코스가 잘 돼 있네요.
0: 네.
1: 예, 길이.
0: 그 대신 이거는 그 무료는 아니고요.
1: 아, 이건 돈 내고 하는 거구나.
0: 네.
1: 야, 그러면 이런 데서 남친이 타이타닉 한번 하고 싶다. 이러면 하실 거예요?
0: 너무 좋아요. 왜요?
1: 아, 그렇군요. 아니, 네. 재밌죠. 좋죠.
0: 타이타닉 영화가 저한테 감명 깊은 영화여서. 네.
1: 이거 스카이밸리는 사진이 잘 나오겠네.
0: 그쵸.
1: 근데 이제 이 끝머리에서 사진 찍으려고 엄청 줄 서 있겠네요, 사람들이. 한번 찍고 빨리 빠져야겠네. 이거말로 도둑 사진을 찍어야겠네요.
0: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다들 대단하신 게 그거를 차례로 착착착착 잘 하시더라고요. 네. 관광지에 가면은.
1: 그럼요.
0: 그래서 아마 금방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자, 그러면 다음 분 또 소개해 주실까요?
0: 네이퀸님? 차 없는 커플들이 기차 여행 와서 뚜벅이 코스로 돌아다니기 좋았어요. 사람들이 가는 데가 거기서 거기라서 묵호역, 묵호시장, 도제비골, 어달항, 어달삼거리까지 당일치기로도 다 돌 수 있어요. 1박 할 거면 꼭 돈 투자해서 분위기 있게 오션뷰 잡으시길. 그래서 오션뷰 펜션에 사진도 많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1: 바다가 보이는 펜션들이 많구나.
0: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1: 그러면 다음에는 3892님 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0: 인생샷 만들어주는 묵호의 유명한 사진 스팟 어달삼거리가 있어요. 일본 가마쿠라의 슬램덩크 촬영지를 연상시킨다고 소문난 핫플입니다. 차가 없을 때 도로에 뛰어들어서 사진 찍는 사람들 많은데요. 여친 인생샷 건져주기 가능합니다.
1: 여기 때문에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0: 슬램덩크.
1: 예. 가보셨어요? 여기?
0: 아니요. 저는 묵호는
1: 조사만
0: 짧게 잠깐 가봤습니다.
1: 잠깐. 네. 여기 인생샷

0: 어달 삼거리 여기도 가보셨어요?
1: 아니요, 아니요. 이게 유명해지기 전에 저는 가봐가지고.
0: 그렇구나.
1: 네, 근데 그 슬램덩크가 만화인 거죠, 만화.
0: 아예 모르세요? 되게 유명한 농구 만화죠.
1: 그거 아니에요? 왼손은 거들뿐?
0: 맞아요.
1: 그거는 아는데, 네, 잘은 몰라서.
0: 아, 그렇구나.
1: 네.
0: 남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특히 이제 스포츠 좋아하는 남자들은 100% 이걸 읽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1: 아, 필독 도서군요. 아, 애니메이션인가요? 영화인가요?
0: 애니로도 나왔고 그 얼마 전에 영화로도.
1: 아, 영화로도.
0: 영화판으로 잠깐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 내용은 아니고 일부 내용만. 예. 필독서로 여자분들이 읽어주면 남자친구 입장에서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1: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아, 나는 인생 도서가 슬램덩크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러면 내가 읽어볼게. 감동 모먼트 아닌가요?
0: 아, 남자 입장에서?
1: 네.
0: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0: 미리 읽어놨다라고 하는 것보다 네가 좋아하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읽을게. 괜찮네요.
1: 저는 이런 감동을 잘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0: 노력해서?
1: 감동받는 그 포인트를 잘 찾을 수 있어요.
0: 빨리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1: 네.
0: 맞춰줄 수 있고 사실 맞춰주는 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1: 그럼요. 예.
0: 기습 어필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돼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일반 식품 광고.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베테네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의

0: 시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자, 배텐 못 쏠이지만 연애 코치는 하고 싶어 못 쏠코 첫 시간을 해봤는데 굉장히 알차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블랙박스를 보내드리고요. 오늘 드립 왕에게는 유니폼 선물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인데 너무 폼 좋았고 알찼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2: 네. 예,
1: 이런 리뷰가 제일 좋으시죠?
2: 네, 너무 기쁩니다. 왜냐면 제가 루트를 소개해드릴 때 다들 웃기만 하셔가지고 로맨틱한 게 맞나 했는데 후기가 좋아가지고 이 폼 그대로 제가 또 다음에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일단 제작진 만족도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막내 작가가 저렇게 빵빵 터지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못쏠을 양쪽에 끼고 스테레오로 못쏠 토크를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준비도 너무 철저히 해오셨고 예. 자, 다음 데이트 코스를 미리 예고해드리는데 다음은 왕과 사는 남자, 영화로 뜬 여행지 영월, 강원도 영월입니다. 그 다음은 대나무 숲길이 아름다운 곳, 전라남도 담양을 해보려고 하고요. 영월과 담양에서는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먹으면서 데이트하면 좋을지 데이트 코스 참견 화요일 못쏠코 게시판에 말머리 영월 담양 달고 남겨주시거나 문자 참여하셔도 됩니다. 배텐 방송 시간에요. 다음에 이거 책을 내는 건 어떻습니까?
2: 너무 좋은데요? 근데 누가 써주나요? 제가 쓰는 거예요?
1: 예. 요 태블릿 그대로 출판사에 옮겨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네네네. 자,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떠셨어요 오늘?
2: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1: 그런가요?
2: 네.
1: 저희도 좋으니까 다음에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네. 자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네. 그러면 끝인사를 이도쌤이 해주실까요?
2: 예이.
1: 저는 먼저 물러가고 끝곡은 없습니다.
2: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탈탈 털어가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분쇄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폭하는 사람들 뒤로와 뒤로와.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2: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생길 경우 폐쇄적인 특성상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관심입니다. 우리 주변 아이의 얼굴, 신체에 자주 상처가 생기거나 집안에서 큰 소리의 싸움,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릴 때 무심코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12, 전화상담은 182.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조금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하루를 보내셨더라도 내일은 더 만족스러운 시간들로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내일이 기대되는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정말 맛있는데 양이 적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너무 아쉽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게 아쉬워야 다음에 또 가야지 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SBS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14일 22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주의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BS 재난방송이었습니다.

자, 쌤 김에 아까워로 7월 14일 화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가끔 식당에서 너무 맛있지만 양이 모자란 음식을 먹으면 아쉽게 느껴지는데 그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에 또 가야지라는 마음이 든다라고 합니다. 저도 양이 적은 편인데 식당에서 좀 더 먹고 싶은데 아쉽다라고 느껴본 적 있냐 해주셨는데 없는 것 같은데 뭐 나눠 먹거나 뭐 사람들하고 많이 먹을 때 내가 좀 많이 안 먹었는데 좀 이제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아쉽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막 제가 밥 먹으러 가서 아 여기 너무 맛있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아쉽다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예. 아,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저희가 청취율 조사기간 맞아서 문화선물 준비했는데 1인 2매로 총 5분께 명보아트홀 점프 전용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점프 관람 티켓을 드립니다. 7월 25일 토요일 낮 2시 공연이고요. 동양무술과 아크로바틱 그리고 코미디를 결합한 작품이라고 하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로 성함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밤에 라디오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다 봉날에도 가마치 통다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젊은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다. 날 향해서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 너무 낯이 익은 거다.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 어? 우리 집 단골이었던 그 학생?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였고요. 최경옥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단골 손님이 몇 년 만에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뒷얘기를 덧붙여주셨는데 학생 때부터 단골이던 손님이고 대학을 먼 곳으로 갔다 몇 년 만에 찾아오신 거였다라고 합니다. 그쵸, 뭐 단골 가게, 뭐 학생 때 단골 가게는 사실 학생 때는 그 동네밖에 거의 없으니까 웬만하면 단골집에 정말 자주 가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성인 됐는데도 가끔 동부이촌동 가면은 갔던 데들 이렇게 가니까 근황 찾고 싶은 사람 뭐 딱히 캐나다 친구들 중에 진짜 연락 안 되는 친구들 뭐 하고 사나 궁금해요. 살아 있나? 아, 그리고 일곱 살 때 봤었던 예린이, 걔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진짜 이쁠 거예요. 걔 진짜 예뻤거든. 어렸을 때 진짜 그 약간 그 31가지 아이스크림 모델들 애기 되게 많이 썼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어머 정말 너무 예쁘다고 맨날. 근데 딱 혼혈이 그 되게 인형같이 생긴 애였는데 잘 살려나. 자, 사연 보내주신 최경옥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워너원의 뷰티풀, 태연의 만찬가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에 닿기를 눈물 속에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자, 노래 듣고 싶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0274님이 저희 집 초딩 아들들이 1박 2일 광팬이어서 저도 덩달아 팬입니다. 애들은 이 시간에 자고 있겠지만 저는 퇴근길에 딘딘의 뮤직하이 듣고 있네요. 우리 집 아들들도 딘딘 씨처럼 건강하고 유쾌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는데 뭐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뭐 누군가에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안, 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네, 감사하고 예,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거고요. 예. 자, 고미연님이 지금 6km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길이 너무 어둡고 무서워서 찾아왔어요. 남은 3km 안전운전해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해주셨는데 약간 초행길인데 좀 어두운 데인가 보다. 예. 가끔 운전하다 보면 상암 쪽에 제가 이제 농구를 하러 갈 때 그쪽에 이제 상암에 조금 외곽 쪽으로 빠지면 아직 약간 그 개발이 되지 않은 이런 비닐하우스들도 있고 약간 거긴 아파트 없고 약간 이런 동네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 평이 거기 아무래도 토지값이 좀 쌀 테니까 농구 코트를 그런 데 쪽으로 많이 빼놔요 외곽에. 경기도랑 딱 걸리는 쪽에. 근데 그런데 가면 진짜 불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불 하나랑 차 라이트밖에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가끔 초행길 들어가면 무서울 때가 있긴 하죠. 예. 자, 잠시 후 2부는 밤에 라디오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러블리즈의 그대에게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만 갑자기 생각나는 그 노래, 어두워진 밤에 잘 어울리는 그 노래, 라디오에서 흘렀으면 하는 그 노래가 지금 나올지도 모릅니다. 밤에 라디오에서 뮤지카이 청취자 신청곡으로만 채워집니다. 밤에 라디오에서 3366님의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하는 딸 김아린 드리러 지하철역에 가는 길 항상 뮤지카이 듣습니다. 힘이 나게 해줘서 딘딘 고마워요. 그리고 하린이에게 삼수는 안 된다고 꼭 말해주세요. 이 무언의 압박이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오히려 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뮤지카이에선 여러분의 사연 듣고 싶은 음악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하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노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뮤지카이 홈페이지 판매 라디오에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박수경님께서 집에서 거리가 좀 있어서 안 가는 마트에 오늘따라 가고 싶어서 갔는데 글쎄 빵 아이스크림을 반값에 팔고 있더라고요. 잔뜩 싸서 집에 오는 길에 녹을까봐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수한다고 간만에 뛰었네요. 블랙핑크에 뛰어 신청합니다. 좋네요. 네. 참 신청곡이랑 잘 맞춘 사연이다. 되게 뭔가 전형적인 라디오에 사연 많이 보내시는 분의 약간 느낌이 나는. 네. 자, 그럼 박수경님이 신청해주신 블랙핑크의 뛰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BS 재난방송입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와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강풍 시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 비닐하우스, 농작물, 간판 등 강풍 취약 시설은 미리 점검하여 고정. 지금까지 SBS 재난방송이었습니다.

자, 블랙핑크의 뛰어 듣고 오셨고요. 고재영님이 몇 번의 사업 실패 후 지금은 야간 배송을 하고 있어요. 라디오 듣는 재미로 일하는데 내렸다 샀다를 반복하면서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어 이어폰까지 구매해서 청취하는 중입니다. 딘딘 라디오 들으면서 매번 힘도 내고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영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게 야간 배송이면은 참 이거 옮기는 게 진짜 몸이 진짜 많이 고되실 겁니다.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틈틈이 스트레칭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애경님이 어젯밤 둘째 딸이 체했는지 밤새 토하고 아파해서 저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병원 데려가서 영양수액을 맞췄더니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쌩쌩하네요. 아픈 자식 보는 게 부모에겐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디니 씨도 건강하세요. 리치의 사랑의 이말밖엔 신청곡입니다. 진짜 그래 이렇게 좀 토하고 약간 뭐라 그러지 속이 안 좋고 장염 약간 이런 것들에는 수액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 뭐 우리가 사실 아 좀 피곤한데 해서 수액 맞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는 사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막 장염이거나 이럴 때 이럴 땐 진짜 효과가 바로바로 딱 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신애경님이 신청해 주신 리치의 사랑의 이말밖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치의 사랑의 이별밖엔 듣고 오셨습니다. 4663님이 남편이랑 여수 가는 차입니다. 남편 졸음 운전 안 하게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틀어주세요 해주셨는데 옆에서 말을 많이 걸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2933님이 기말고사를 봤어요. 첫째 날이어서 긴장을 좀 했더니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실망했습니다. 남은 이틀 파이팅할 수 있게 마이티마우스의 톡톡 틀어주세요 해주셨는데 그래요. 예, 좀 긴장할 수 있고 예, 남은 이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아 내가 공부한 만큼 그냥 보여주고 오자 정도만 하면은 예, 연습량이 있고 공부 양이 있으면 충분히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쯤에서 그럼 두 분이 신청해 주신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의 마이티마우스 피처링 딘딘 소야의 톡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마이티마우스의 톡톡 듣고 오셨습니다. 이 해림님이 사춘기 아이와 남편이 싸워서 걸으러 나갔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따라다갔는데 1시간 반을 내리걷고 왔네요. 언제 씻고 자죠? 너무 피곤해요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여름밤에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좀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 6859님이 공부하다가 머리 식히려고 밤 산책하고 있어요. 더 클래식의 여우야 듣고 싶은데 틀어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뭐 밤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자, 그럼 6859님이 신청해주신 더 클래식의 여우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클래식의 여우야 듣고 오셨고요. 8436님이 책상에 있던 공책을 우연히 펼쳤다가 3년 전에 우연히 엄마가 적어놓은 편지를 보게 되었어요. 자, 처음 일을 시작하고 적응하는 걸 어려워하니 엄마가 몰래 제 자취방에 오셔서 음식을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 편지를 쓰고 가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 다시 읽어도 찡하네요. 엄마께서 일하는 중에 딘딘의 뮤지컬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사연이 꼭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신청곡 부탁드릴게요 해주셨는데, 이 가끔 이 참 뭐라 해야 되지, 부모님이 주는 이런 갑작스러운 감동이 걷잡을 수 없이 딱 밀려올 딱 올라올 때가 있죠. 예. 근데 그게 특히나 좀 내가 힘들거나 좀 지쳐있는 시기 약간 요럴 때인 것 같고, 이제 저는 좀 그래도 편안하게 잘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요즘은 엄마나 아빠에게 크게 감동받은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예. 뭐 와, 진짜 감동이다 이랬던 기억이 없고, 아, 또 왜 이러시지 약간 이랬던 적은 있는데, 그래도 뭐 늘 같은 마음이 좀 집 오셔서 반찬을 챙겨주시는 거 전혀 안 하죠. 왜냐면 제가 절대 안 먹으니까, 일단 제가 집에서 밥을 먹을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사실 아침에 눈 뜨면은 이제 스케줄 나갈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니까 밥을 아침에 차에서 이제 샵 갔다가 가면서 먹고, 뭐 촬영하다 점심 먹고, 저녁 뭐 라디오 오기 전에 살짝 먹고 뭐 그러거나, 아니면은 아침 안 먹고 그냥 점심 대충 먹고 저녁 먹고 끝이니까 사실 집에서 밥을 먹을 날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 엄마도 로망이 있는 거예요. 막 아들 자취방에 이렇게 반찬을 채워놓고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너무 못 먹으니까 엄마도 이제 안 하시죠. 예.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오늘 밤에 라디오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56님이 알바로 대리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아이랑 놀아주다가 아이 씻는 사이에 몰래 나와 콜 대기 중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진짜 슈퍼맨이시네요. 예, 정말 슈퍼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오셨고요. 벨린다 06님이 방금 영화 토이스토리 5를 봤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서 신청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그래, 이 토이스토리 5가 핫한가 봐요. 뭐 여기저기 굿즈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 일본 갔을 때도 막 인형 뽑기 거기에 토이스토리만 다 들어있어가지고

자, 성현민님이 딸이 감기가 걸려서 너무 아파해요. 지금도 자다가 한 번씩 깨서 우느라 저도 같이 잠을 설치고 있네요. 하윤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벤포스의 Still Fighting It 신청합니다. 아, 이게 참 아이가 이렇게 아프면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대신 아플 수도 없고. 그 진짜 많이 좀 힘들어 하시죠, 부모님들이. 자, 그럼 뭐 벨린다 06님이 신청해주신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그리고 성현민님의 신청곡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이렇게 두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Ben Folds의 Still Fighting It 듣고 오셨습니다. 4897님이 오랜만에 남편이 모임에 갔어요. 대학 친구들인데 각자 열심히 살다 보니 만나기가 쉽지 않았지요. 퇴직 앞두고 저물어 가는 세월에 친구들과 시간을 갖게 되어서 기대되는지 아끼는 술도 챙겨갔네요. 좋은 시간 보내고 왔으면 합니다 해주셨는데, 그래, 옛날에 제가 엄마, 아 제가 이제 아빠가 막 누구 만나러 가면 막 집에서 이렇게 막 선물을, 아 이렇게 술을 늘 들고 나갈 때, 아니 술을 마시러 왔는데 왜 술을 들고 가지? 맨날 이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 나이 먹고 보니까 그런 자리에 술을 들고 간다는 건 내가 그 자리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아니면 오늘 내가 굉장히 설레어 한다, 약간 이런 거에 함축적인 의미 아닐까. 자, 이 해림님이 남자친구랑 남해 독일 마을 다녀왔어요. 파도 소리 들으며 힐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 싶어요. 남해 독일 마을, 저도 거기서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 실제로 독일 분들도 많이 계시고, 동네가 좀 예쁘죠. 슈니첼 파는 데도 있고. 자, 이쯤에서 이 해림님의 신청곡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 오셨고요. 김민아님이 방학인데 뭘 하면서 보내는 게 좋을까요? 디디님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행 가야죠. 여행. 예. 방학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여행 아닐까요? 예. 뭐 근데 그 여행 다녀오시죠. 이게 막 무책임하게 그냥 여행 아무데나 가세요 이게 아니라 여행이 딱 그 방학에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행은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8123님이 다들 공부하는 게 성공하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하는데 진짜 맞는 건가요? 저만 공부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아일릿의 Love Older You 신청해요 해주셨는데 이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겠죠? 예, 각자 쉬운 거랑 어려운 게 다르겠죠? 어떻게 이게 다 동일시가 됩니까?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공부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 싸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그러는 것 같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 공부를 해야 좀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다 못 살아 막 이러진 않으니까 나에게 맞는 걸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일리스의 Love Older You, 딕펑스의 무지개 듣고 오셨고요. 5784님이 지퍼 업사이클링을 해서 악세사리 만들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지퍼를 따로 떼서 팔찌나 키링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다시 만드는 건데 신기하더라고요. 저 사실 엄청 똥손인데 꼬물거리 몇 개 쓸모있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뿌듯하네요. 리벨한테의 디아만테 신청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예, 옷의 그 지퍼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걸로 바지에 이렇게 액세서리로 이렇게 막 박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거 같은데 어쨌든. 자, 지금까지 밤에 라디오에서 함께했고요. 오늘 안 나간 노래는 저희가 챙겨서 틈틈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5784님이 신청해주신 리베란테의 디아만테 듣고 저는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BS 재난방송입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와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강풍 시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 비닐하우스, 농작물, 간판 등 강풍 취약 시설은 미리 점검하여 고정. 지금까지 SBS 재난방송이었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자,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SNS입니다. 자, 그럼 딘의 인스타그램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딘의 인스타그램 듣고 오셨고 오늘 딘카이브에서 제가 골라온 건 SNS였는데요. 골라온 이유는 뭐 딱 엄청 크게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SNS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지인들이랑 하다가 SNS를 진짜 잘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러다가, 근데 보면 SNS에 뭔가를 올리는 행위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민망해지는 시기가 오는 나이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일상사진인데 뭔가 굉장히 잘 나온 사진을 올리는 게 나 너무 멋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날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러운? 네, 약간 그럴 때가 좀 있어서 아, SNS도 결국에는 이 영한 사람들, 영한 감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거기가 나의 약간 어른들처럼 뭔가 그 카땡 스토리 뭐 이런 느낌이 안 났으면 좋겠으니까 좀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블락비의 토이, 타샤니의 하루하루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4120님이 오늘따라 강아지가 잠을 안 자서 데리고 산책 나왔습니다. 24시 무인 카페에 있길래 들러서 에이드 한잔하고 있는데 어릴 때 엄마 몰래 새벽 탈출한 것 같은 기분 들어요. 크크 해주셨는데 어릴 때 그 엄마 아빠 주무실 때 약간 이렇게 밖에 나오는 그 맛이 있죠.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저도. 자, 저는 키샤콜의 러브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기프트의 난 너에게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안녕하세요. 첫 곡 조던 월드의 머스타드 듣고 오셨고요. 미라니 한시라니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아니 날씨가 그새 되게 더 무더워진 것 같아요. 뭔가 이만큼보다 더 무더워질 수 있을까 하는데 날씨가 점점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요 한 주 동안 갑자기 저희 어머니와 휴가를 다녀왔어요. 7월 말이랑 원래 8월 초가 휴가철인데 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형이 아니다 보니 갑자기 비행기 표를 끊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진짜 날씨가 무더우니까요. 제가 물개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오프닝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맨날 물에 담가 있고 싶어요. 뭔가 티백이 되고 싶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에 이제 뭐 냉방병이나 이런 거 걸리지 않게 또 여름철에 감기 걸리면은 그만큼 고생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여러분 사연 만나볼게요. 4582님 야간 식자재 배송 중인데 잠이 와요. 그래도 꾹 참고 얼른 끝내고 가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진짜 뭐랄까요? 겨울에는 야간에 일하는 게 참 너무 추워서 힘들고 근데 여름에는 그나마 좀 선선해져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무더위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또 새벽에도 더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선선하길 제가 바랄 뿐입니다.

지미란님, 저와 이름이 같아서 더 애정하는 미란이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미란님.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성이 지씨세요. 와 진짜 지미란 이렇게 딱 써있으니까 엄청 멋있어요. 뭔가 저도 항상 그 저한테 이제 제가 본명이 아니거든요. 미란이가 예명인데 저한테 이게 성을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제 본명이 이제 김윤진이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저 김미란이에요. 이렇게 장난으로 말할 때 있는데 아 지미란이라고 하니까 더 유니크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장은현님, 회사에서 커피를 네 잔을 마셨더니 잠이 안 오네요. 방송 잘 들을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진짜 커피 네 잔 마시면 잠 안 올 것 같은데요? 아니 어쩌다가 회사에서 네 잔이나 마시셨어요. 이게 그럴 때 있어요. 아침에 나갔을 때는 진짜 잠이 한 잔 먹어도 안 깨고 하니까 막 냅다 먹을 때 있거든요. 저도 벤티를 막 어디 촬영하고 이러면은 어차피 나 오늘 늦게 들어가니까 커피를 엄청 마셔야겠다 이러고 막 세 잔씩 네 잔씩 마실 때 있는데 새벽에 진짜 후회해요. 그럴 때마다 아 오늘 좀만 참을걸,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 그래도 은현님 라디오 들으면서 얼른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무료인 고릴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미란이 한시란이 게시판이 있는데요. 새벽 1시 생방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습니다. 모아서 방송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로시 로메오의 브루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도이치의 얼터 이고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김미숙님, 타 방송사에서 전입신고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곡 모두 처음 듣는 곡이에요. 그런데 일하면서 듣기 좋네요. 잠도 깨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미숙님 반갑습니다. 아니 전입신고가 이렇게 반가운 일인가요? 아 너무 저는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저희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 다 처음 듣는 곡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새로운 곡 듣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바이브를 오늘 느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고릴라로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진짜 환영하고 두 팔 벌리고 있겠습니다. 미숙님 또 놀러와 주세요. 조소영님, 요즘 살이 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런데 항상 말로만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오늘도 또 밤에 뭘 먹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진짜 남일 같지 않은 진짜 공감이 되는 사연이에요. 이게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이제 뭔가 입으로 선언을 하면 더 뭔가 입이 터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그러는데. 그래서 아,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저는 이렇게 안 하고요. 이제는 그 입맛이 없는 척해요. 되게 혼자 세뇌를 시키는 거죠. 뇌에다가 아, 나 입맛이 좀 없네. 아, 별로 안 땡겨. 나 그 더위 먹었나 봐. 이런 느낌으로 되게 세뇌를 시키면 오히려 좀 입맛이

입맛이 덜 돋가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소영님, 그 다이어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한번 세뇌하는 방법으로 바꿔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또 제가 두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제네바이브의 레즈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빅토리아 모넷의 온마 마마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내가 요즘 고친 그 무언가를 자랑하고 소개합니다. 일상의 포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찐팬의 사랑 이야기. 다양한 분야의 덕질을 나눠보는 이거 내꺼.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이건의 거 첫 번째 사연입니다. 1998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키캡 중독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언니는 어떠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1998님께서 키캡에 중독되셨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키캡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 키보드 자판기를 키링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소리를 계속 누르면서 듣는 그런 장난감 같은 키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에 이제 유행한다고 했을 때 아니 키보드 누르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을까 하다가 갑자기 어떤 팬분께서 그 제 이름을 넣은 키캡을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귀엽다 하고 딱 만졌는데 그 순간 진짜 따라라라라라 제가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 뭔가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 키캡을 누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진정된달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촉감에 관한 그런 장난감들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뭐 슬랑이라던가 왁풋볼 이런 거. 제가 ASMR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런 촉감에 관한 것들이 이제 막 유행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진짜 사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 문구점이 있는 동네가 있대요. 제가 들어본 걸로는 천호에도 있고 이제 동묘 쪽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진짜 언젠간 가서 반드시 사오리라 저는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저를 마주쳐도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떤 거 들려드릴까 하다가 키캡에 중독됐다고 하셔서 기리보이의 키보드라는 노래 가져와 봤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말할 수가 없는 느낌. 의자에 앉아 너에게 접속. 모래 냄새 나는 정보의 바다. 헤롱헤롱 거려와. Yeah. 당초에 알 수가 없는 물질. 형체가 없어 잡을 수도 없지. 아프긴 한데 나

이건의 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인성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달리기에 빠졌습니다. 다들 달릴 때 왜 그렇게 달리지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좋네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더워서 아침 저녁에 잠깐 달립니다. 더 뛰고 싶은데 못 뛰어서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달리기에 빠지셨대요. 진짜 러닝이 사실 빠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러닝을 취미로 두고 싶어서 사실 이제 러닝한다. 저 요즘에 러닝이에요. 이런 말 하면 좀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러닝을 취미로 더 봐야겠다 해가지고 막 레깅스도 사고 막 탑도 사고 막 그랬어요. 딱 예쁘게 사가지고 이제 한강을 뛰어야겠다 이러고 몇 번 뛰었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냥 달리기 호소인이었더라고요. 제가 막 사랑하게 되지는 않고 호소하는 사람이 돼서 결국은 러닝을 안 하고 그 레깅스는 옷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러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구나. 저는 이걸 느껴요. 왜냐면 날씨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분들은 전날에 술을 먹어도 다음날에 아침에 꼭 뛰시더라고요. 제 친구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인성님께서 달리기에 빠지셨다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워요. 그 러닝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그 이제 별그램에 올리는 거 보면은 오늘 사우나에서 잘 뛰었다 막 이런 멘트를 다세요. 그럼 진짜 땀이 엄청 나 있는 사진을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성님도 요즘에 더 뛰고 싶은데 못 뛰어서 힘들다고. 이제 또 비도 오잖아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얼른 비도 그치고 좀 새벽에는 괜찮아져서 잘 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 한시라니 이건의 꺼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옥상 달빛이 불렀어요. 리메이크한 곡이죠. 달리기라는 곡 가져와 봤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9153님, 용산구에서 24시간, 24시간 카페와 바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라디오 취향이 맞는 손님을 만나 바에서 처음으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낭만적이고 좋네요. 항상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곤 했는데 오늘은 듣기만 해도 되니 좋아요. 종종 들어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운영을 이제 카페, 바를 함께하는 그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라디오를 틀어달라고 했나봐요, 손님께서. 그래서 지금 같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대요. 와, 진짜 뭐랄까? 약간 영광인데요? 근데 그게 하필 우리 애프터클럽이라니. 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때요? 좀 생각보다 매력적이죠? 뭔가 카페, 이 바에 틀어도 너무너무 좋은 음악들 많이 가져왔으니까요.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윤님, 어휴, 12시에 마감하고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매장 문을 안 잠그고 와서 다시 가게에 나왔네요. 이게 무슨 일인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럴 때 있어요. 진짜 뭔가 집에서 딱 나왔는데 가스밸브 잠갔나? 이럴 때도 있고 약간 방금 도어락이 문 띠리릭 소리가 안 났던 것 같은데 해서 다시 들어가 볼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럴 때는 그냥 다시 들어갔다 오는 게 훨씬 나의 정신 건강에 좋긴 한것 같더라고요. 우리 창윤님도 씻고 누워서 좀 아쉽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그냥 가볼까 했으면은 오히려 잠안 오고 걱정만 많았을 거예요. 막 괜히 누구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됐을 텐데 잘 다녀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요, 제가 두 곡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티나시의 No Drama,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세일러의 Duvet이라는 곡입니다. 두곡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박민수님, 안녕하세요. 이른 새벽에 야구르트 배달을 하면서 방송 들어요. 매일 새벽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제가 또 감사합니다. 매일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야, 지금 이렇게 이른 새벽에 야구르트 배달을 하신대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세요. 제가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때, 한 대학생 때 사실 야구르트 킬러였거든요. 그래서 그 1리터짜리 야구르트가 이제 그 편의점용으로 막 나올 때가 있었어요. 막 새롭게. 그때 진짜 1리터짜리 사가지고 막 달달달달 먹고 이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당분이 많아가지고 야구르트가 생각보다 좀 그 당 쪽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르트를 끊게 됐는데, 아, 야구르트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네요. 우리 새벽에마다 배달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안 다치게 잘 마무리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897님, 사위의 생일이에요. 옛날 같으면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한상 차려서 식사 대접을 했을 텐데 요즘 젊은이들이 어려워요. 결혼하고 금방 첫째, 둘째 딸 낳고 육아하랴, 직장 다니랴, 바쁜 사위와 딸이거든요. 알콩달콩 잘 사는 너희를 보니 자랑스럽고 사랑한다. 사위 김동연, 생일 축하해요. 재주많은 사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진짜 감동적이다. 와, 저 이런 사연은 처음인 것 같아요. 사위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우리 4897님이 처음이시거든요. 아, 이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사위 김동현님 듣고 계신다면 그 이제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해야 되죠. 아버님한테 문자 하나 꼭 남겨주세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음은요, 제가 세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TK 메이저의 You Said, 두 번째 곡으로는 조던 월드의 Femme Jam 4000, 세 번째 곡으로는 제토 블랙의 Just Like That라는 곡입니다. 세 곡 듣고 올게요.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아니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 앞에 사연이었던 4897님 사연이 아버님이 아니고 어머님일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 4897님께서 이제 성별을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김동현님 부모님께 꼭 문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택님, 4개월 동안 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끝이 나요. 앞으로 자주 못 듣겠지만 가끔 놀러 올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경택님, 4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새벽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4개월이나 하셨어요. 사실 저는 뭔가 한 분의 청취자를 떠나보내는 것 같아 너무 슬프고 보내기 싫지만 저는 언제고 여기 있을 테니 제가 생각이 난다면 가끔 새벽에 놀러와 주세요. 4개월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1부의 마지막 곡 골드링크의 조크띵 이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0: 경남 진주의 어느 작은 고깃집. 고소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자 가게를 꽉 채운 꼬마 손님들의 표정이 더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가게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이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한 아이의 아빠가 된 고깃집 사장님.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을 보면서 사랑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도 떠올리게 됐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로 한 거죠. 웃음이 끊이질 않던 즐거운 식사 시간,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쌈을 만들어 사장님께 건넸는데요. 사장님은 그 작은 쌈 하나가 커다랗게 느껴져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작은 나눔,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사랑 아닐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은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재반시설을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구의 경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해안 지역은 선박 출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재해로 철저한 대비밖에 없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수요일 DJ 미라니의 한시라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하며 들어본 곡은요. 클로이와 할레가 부른 Ungodly Hour였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미라니의 한시라니 게시판에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생방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으니까 모아서 방송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만나볼게요. 김정훈님, 누나 제 생일이에요. 오늘 하루 즐거운 일만 있기를. 친구들이 제 생일을 까먹지 않고 기억하기를 빌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 사연인데요. 친구들이 제 생일을 까먹지 않고 기억하기를. 요즘에 그 메신저에 꼭 뜨잖아요. 이제 오늘 생일인 친구 이렇게 뜨잖아요. 진짜 친구들이 많이 보고 기프트콘도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고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도 진짜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정우님 오늘 진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장우님, 오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이직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솔직히 돈 때문에 이직했지만 모난 사람이 없고 분위기가 밝아서 좋네요. 일은 여전히 힘이 들어도 이 회사에서 오래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곡은 REN의 Comme je suis toute라는 곡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장우님께서 이직을 하셨군요. 아이고, 그래도 진짜 다행인 게 모난 사람이 없고 분위기가 밝다. 이게 진짜 축복 아닌가요? 이게 사실 그 살다 보면은 동료복이라는 게 진짜 크거든요. 근데 와, 동료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땡땡땡 법칙이라고 이상한 사람이 꼭 한 무리에는 한 명은 꼭 있잖아요. 근데 무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 진짜 같은 비전으로

오래오래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세 곡 가져왔는데요.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곡 두 곡과 제가 가지고 온 한 곡 이렇게 가져왔어요. 첫 번째 곡으로는 이장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아리엔의 콤 지서토트,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9823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세 번째 곡 켈빈 크래쉬의 위켄고우라는 곡입니다. 세 곡 듣고 올게요.

어떤 푸념도 어떤 고민도 다 들어드립니다. DJ 미란이에게 말해주세요. 힘이 될 거야. 칭얼칭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김혜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이번 주 주말에도 일했어요. 그런데 금요일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휴, 7월 마지막 주 휴가 한번 가기 힘드네요. 그래도 버텨보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번 주 주말에도 일했고 또 이번 주 빨간 날인 금요일에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으시대요. 진짜 싫겠다. 와, 진짜 대박 싫을 것 같아요. 정말. 아니, 남들이 요즘에는 되게 휴가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SNS 이런 데에 올리신단 말이에요. 막 나 지금

놀고 있어? 아니면 바다 사진 쫙 보이고 예쁜 카페 사진 쫙 보이는데 거기서 주말에 이제 내가 앉아가지고 여기에 그 실내 컴컴한 실내에서 아무리 에어컨 센다고 해도 진짜 막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래도 혜임님 뭔가 7월 마지막 주에 휴가가 있으신 것 같으니 그때까지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버티면 더 달콤한 휴가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다이어트 할 때도 이렇게 좀 계속 참다가 한번 맛있는 피자나 치킨 먹으면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휴가도 아주 달콤하게 즐기고 오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혜임님 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뭔가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아이유의 무릎이라는 노래 가져왔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칭얼칭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최미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최근 퇴사를 했는데요. 엄청 우울하고 슬플 것 같았는데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네요. 3살 딸아이 머리도 직접 묶어주고 어린이집 등원도 시켜줬어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일인데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니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래도 얼른 일하게 되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가끔은 살다 보면은 아 진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할 때가 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아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이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이랬을까 이럴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이래서 이러려고 그랬대 그랬구나 이럴 때가 또 많거든요. 저는 미진님이 약간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뭔가 퇴사를 했다는 게 조금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울하고 슬플 것 같았는데 아 우리 딸아이 머리도 묶여주고 손도 잡고 걸으려고 이랬나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나름의 진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미진님 너무 좀 다음 일 막 해야겠다 이런 조바심에 힘들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 한시라니 칭얼칭얼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손디아의 어른이라는 노래 가져왔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매주 수요일 새벽 2부에선 미라니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들을 들려드려요. 미라니의 픽 뮤직. 오늘은요, 정말 정말 대세인 리젠느의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왜 리젠느의 노래를 가져왔냐면요, 저도 팬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거제 야후 이거에 제가 푹 빠져버렸습니다. 리젠느의 곡 오늘 들어볼게요. 먼저 두 곡 가져왔어요. 첫 번째 곡으로는 러브 어택,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데자뷰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카라의 곡이었죠. Pretty Girl이라는 곡을 리샌느가 리메이크 했는데요.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곡 갖고 왔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Runaway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한 주 동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게시판과 애프터클럽 SNS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 이 시간엔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가 방송됩니다. 끝곡으로 베일리의 Both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일이 풀리지 않을 땐 관악산에 가보세요.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역술인이 한 말인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관악산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말엔 줄을 서서 등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남녀노소 더 많은 사람

0: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로가 활기를 띈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산길 곳곳에 버린 쓰레기,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라면 국물, 바위에 새겨둔 낙서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쓰레기를 주우며 산행하는 클린 하이킹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연 속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여러분은 지금 파워스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한낮 강릉의 어느 카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여성들이 창밖을 바라보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이 달려간 곳은 도로 한복판.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달려온 이 여성들은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었죠. 여성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동시에 119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지나가던 119 구급대가 차를 돌렸고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다시 카페로 돌아온 두 여성.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손님들이 생명을 살린 두 영웅에게 마음 가득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하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유나 피처링 20살의 여름밤입니다. 친구들 요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날씨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그래도 이번 여름은 이때 감기 걸리면 답도 없잖아요. 막 혹시라도 뭐 냉방병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아슬아슬하게 잘 피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여러분 7월 15일 오늘이 바로 초복이라고 합니다.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복날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인데요. 복날의 복자가 엎드릴 복자로 복종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복날은 가을에 선선한 기운이 대지로 내려오다가 여름에 더운 기운에 굴복했다는 뜻이래요. 가을 기운이 좋은데 왜 이렇게 가을 기운이 약한 걸까요? 네. 우리 친구들만큼은 더운 기운에 굴복하시면 안 되겠죠? 삼계탕, 백숙 이런 보양 음식 잘 챙겨 드시고 선크림 잘 챙겨 바르셔서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냉방병도 조심하시고요. 수요일 아침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좋아하는 노래와 같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시스팡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친구분들의 문자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정민철님, 초복이 벌써 찾아왔군요. 저는 유독 여름에 약해서 복날에는 꼭 보양식 챙겨 먹어야 합니다. 오늘 점심에 삼계탕 먹고 저녁에는 치킨 먹어야겠어요. 찡디도 오늘은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어때요? 아, 침 고이네요. 예. 치킨 한 마리 먹어야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삼계탕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인삼주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거를 마셔도 되고 삼계탕에 부어서 국물에 녹여서 먹어도 돼요. 뭐가 됐든 먹고 나면은 기운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네. 8587님, 요즘 따라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를 느낍니다. 예전엔 안마나 마사지가 너무 간지럽고 아프기만 했는데요. 요즘은 안마를 받으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받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 가면 안마의자에서 내려오질 못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찡기도 좋아하죠? 그럴 나이 됐죠? 너무 좋아하죠. 예. 근데 자주 못 받는 내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고요. 예. 진짜 부모님도 좀 집이 좁아요. 그래서 부모님 댁도 좀 넓어지면은 그래 안마의자 하나 정도는 놔드려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 사는 데는 저 누울 곳도 변변치 않아서요. 안마의자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은혜님, 예전에는 잘 안 땡기던 음식들이 먹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패스트푸드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요즘은 햄버거, 피자, 라면 이런 음식들이 맛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건강에 안 좋은 거 그만 먹으라고 하는데 맛있으니 된 거 아닌가요? 찡기는 제일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있어요? 저는 요즘은 피자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피자도 그 배달 말고 냉동 피자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그 모짜렐라 치즈만 한 1kg를 따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냉동된 거 뜯어서 피자 치즈를 더 올려요.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에 180도로 12분 그리고 살짝 돌려서 3분 더 구우면은 아 그게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페퍼로니 요거 제일 좋아요. 페퍼로니나 그 콤비네이션 일반 그거 있잖아요. 그 두 개가 가장 좋더라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정우의 철의 삶 띄워드립니다.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목동 잉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잉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7월 15일 찾아와 주신 분은 김예선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어느새 아이를 낳고 일을 쉰 지도 5년이 됐네요. 아이도 유치원에 보내놓고 보니 이제 제 꿈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맞벌이 전선에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근데 일을 쉰 지 오래돼서 그런지 바로 직업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에 간 사이 또 육퇴를 하고 난 이후 틈이 생길 때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전한 필기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지금 면접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떨리고 걱정이 많이 돼요. 찡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랑 우리 딸은 엄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주는데요. 우리 딸에게 멋진 모습, 엄마가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 진짜 잘해낼 거라고 다짐해봅니다. 찡디도 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크게 힘내서 응원해주세요. 예선아, 면접 떨지 말고 잘해보자. 파이팅!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신청합니다.

0: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김예선님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일단 예선씨 필기시험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사안은 이미 잘 넘겼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필기를 통과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일을 하기 위한 지식들은 내가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우리 회사, 우리 팀과 맞는 사람인지 그런 걸 확인하는 자리니까 그런 모습만 잘 보여준다면은 똑똑한 사람이 아닌 아 예선 씨는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이다, 이것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다면 이번 면접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예선 씨 다시 한번 파이팅해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 기죽지 마세요. 아시겠죠? 행운 가득하길 바라며 이렇게 여러분도 응원 필요하다면 목동 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7월 청취율 조사 시작이 됐습니다.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 잘 받아주세요. 제발 제발요. 지금 뭐 하면서 펌펌 듣고 계시나요?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게요. 8619님, 오랜만에 엄마랑 둘이 2박 3일로 여행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떠나는 건데 안 싸우고 잘 다녀올 수 있겠죠? 찡디는 아빠나 엄마랑 단둘이 여행 다녀온 적 있으세요?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머니랑 합숙맞선 프로그램 가서 5박 6일을 같은 방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불 같이 깔아두고 한 4일째 한 번 막 이렇게 싸운 건 아니고요. 4일째 약간 서로 조금 날이 서긴 했는데 그래도 싸웠더라도 지나고 나면은 와 이게 참 귀한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다녀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순간만 참으면 돼요. 네. 0198님, 저 오늘 첫 수영 가는데 너무 떨리네요. 수영 초보라서 물에 잘 뜰지 걱정입니다. 발차기 잘 배우고 돌아올게요. 찡디는 수영 배운 적 있나요? 전 수영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0198님이 잘 배우셔서 혹시 저 빠지면 구해주셔야 돼요. 예, 저는 물에 잘 안 뜰걸요? 예, 그래서 발이 닿는 탕 종류를 좋아합니다. 수영장보다는. 바다도 그렇게 안 좋아하고요. 최민주님, 오늘 남자친구랑 향초 원데이 클래스 하러 갑니다. 이런 체험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떤 향초가 완성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좋은 향으로 잘 만들면 집에서도 자주 켜둬야겠어요. 찡디는 집에서 향초 종종 피우시나요?
1: 저 종종 피워요. 그 지금 임광현 PD 전에 오지영 PD님 선배가 있었는데 그때 선배가 선물로 에센스 스틱인가? 그 있잖아요. 예, 네, 그거를 선물로 주셔서 고기 구우면 냄새가 안 빠져요. 그때 그 향초를 피우면은 와 고기 냄새가 타서 사라지는 듯한 그 향으로 집안이 꽉 차서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약간 절에 온 느낌? 약간 인도 요가원 가면 이런 냄새 나겠다. 그런 향을 고기 먹고 나면 꼭 피우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잔나비의 She, 에드 시런의 Castle on the Hill 두 곡 준비했습니다.

잔나비의 시, 에드시런의 캐슬 온 더 힐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7882님, 친구랑 샌드위치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집도 5분 거리라서 같이 출근하면서 매일 이 시간에 라디오 들으며 다닙니다. 늘 차로 픽업해주고 지금은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내 친구 은미야, 앞으로도 동업 열심히 해서 장사 잘해보자. 싸우지 말고 재밌게 일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더 노력할게. 파이팅! 동업이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분 은미님이랑 7882님은 잘 헤쳐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한번 참고 얘기하는 그것만 있다면 동업도 불안한데 옆에 누가 있다라는 것도 되게 큰 위안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황우주님,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꾸만 뜨거운 국물이 땡기네요. 심지어 저는 원래 매운탕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며칠 사이 매운탕 생각이 계속 나서 오늘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안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한 번씩 먹고 싶을 때가 있나 봐요. 찡기는 최근에 먹은 기억에 남는 국물 음식 있나요? 와, 전 최근에 먹었던 국물 음식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감자탕이요. 여기 회사 근처에 까치산 쪽에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되게 유명한 감자탕집이 있어요. 엄청 허름하고 사람이 꽉 차 있고 또 그곳의 특징이 그 전골로 크게 해서 나눠 먹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안 먹고 1인분 11,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쓴 11,000원 중에 가장 의미 있게 쓴 11,000원이었어요. 아, 그 집 감자탕은 진짜 예술이었어요. 한 번 더 가봐야겠네요. 6143님, 귀찮아서 계속 미루던 미용실을 어제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머리카락을 많이 자른 건 아니지만 확실히 다듬으니 깔끔해 보이네요. 머리 스타일에 따라 사람 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찡기는 요즘 퇴사자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새로 찾은 스타일링이 있나요? 앞머리 내리니까 더 젊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왜 내렸어요? 아,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온 거예요. 그 파마가 조금 덜 세게 돼서 앞머리가 뒤로 확 넘어가야 되는데 파마가 조금은 약하게 말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들 종종 보신 거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좀 내려오니까 오히려 반응들이 좋은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마 좀 내려보려고요. 이주연님이 신청한 아샤트리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이 곡 듣고 잉데카솔로 돌아올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못가요 님입니다. 친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어머님과 저녁을 먹게 돼서 남편이 모시고 왔습니다. 같이 도란도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어머님이 갑자기 저녁 다 먹고 내일은 충청도에 사는 동생네 좀 가자. 네 남편이랑 얘기 다 했다. 이러시는 거 있죠? 둘이 같이 오는 길에 이야기했나 봐요. 근데 저도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저랑 상의도 없이 결정한 게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그날 일이 있는지 왜 먼저 물어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전 그날 가야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원데이 수업인데요. 제가 진짜 듣고 싶은 강좌고 인기가 엄청 많은 수업이라서 매번 수강 신청 실패하다가 이번에 취소한 분이 있다고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정 다 설명해드리고 이번엔 두 분이 서가고 저는 안 가면 안 되냐니까 수업이야 빠지면 되는 거지 같이 가 이러시네요. 남편도 제 편을 안 들어줘서 속상해요. 찡디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못가요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니 남편이랑 어머님 차에서 얘기를 하면서 확인해봐야죠. 그 자리에서 미리 전화해서 우리 이때 동생네 좀 가자고 하시는데 뭐 여보 혹은 자기 일정 있어? 이게 지금 안 나와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렸을 때는 수업 빠지면 큰일 난다고 하시더니 커서는 수업은 빠지면 된다고 하시면 이건 어머님도 좀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두 분이 너무하셨고 아 이게 좀 남의 집 일이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저라면 이번 기회에 그냥 내 일정은 내가 확실하게 챙긴다라는 거를 확실히 좀 알릴 겸 해서 이 수업 안 빠지셨으면 좋겠다. 예, 남편에게 좀 강력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속상한 일 생겼을 때 홈페이지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띄워드립니다.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펌펀투데이를 듣는 시간만큼은 여러분에게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민은 전부 펌펀에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다시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남님, 오늘도 다른 하루와 다르지 않게 새벽부터 가게 문 열고 시작합니다. 7월이 되니 하반기를 시작하는 마음에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 같네요. 찡기는 7월에 새로운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기원해봅니다. 저는 근래 들어서 많이 좀 와닿은 표현이고 뭔가 그 영상이었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 잘 지키려면은 되게 지켜야 할 게 많더라고요. 컨디션도 그렇고 뭐 내 일정 관리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내 관리 잘해야 주변에게 좋은 기운도 줄 수 있다, 그리고 내 일도 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유고요님, 며칠 전 조카 3명이 처음으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놀아줬는데요. 지금까지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요, 찡디?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아직 손목 안 아픈 거면은 예, 괜찮습니다. 원래 허리랑 머리는 기본으로 오고요. 이제 손목 어깨까지 간다 이러면 이제 제대로 해준 거죠. 자, 강정님님이 신청한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제이슨 브라즈의 럭키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곡곡으로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 3부에서는 문안 인사로 아침 문 열어보고요. 2부에서는 궁금한 이야기 F, 3부에서는 꽃단장으로 찾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너무 예쁘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2: 오늘의 기상송은 제가 직접 라이브로 불러드립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네, 친구들. 여기서 제 라이브 끊겨서 아쉬우시죠? 하이라이트 부분을 여러분들은 지금 못 들으신 겁니다. 3단 고음 라이브까지 듣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의 완곡을 듣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도 1000만 관객을 넘었는데 우리 동시간대 청취율 1위에 빛나는 펀펀투데이 역시 그에 발맞춰 1000만 문자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제 인기도 좀 상승세입니다. 우상향이에요. SBS 그리고 땡플릭스 화제 예능 합숙맞선2 1번 남으로 출연 매주 한 표씩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입사 10년차 정확하게 9년 만입니다. 만 9년 만에 SBS 비전 실천상까지 받은 준비된 인재 저 이인권 여러분의 찡비 이제 펀펀투데이에서 꿈의 숫자 1000만 문자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환호성 부탁드리고요. 네, 더 크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방송이 끝나기 직전까지 문자

1,000만 개에 도착한다. 좋은 날 3단 고음까지 싹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3단 고음이요. 합숙맛선 2에서도 보여드린 적 없고요. 우리 부모님도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직 친구들에게 최초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대놓고 제 노래 걸고 문자 고릴라 참여 독려 중이거든요. 0710님 놀래서 보라 켰다가 더 놀랐어요. 야 이분도 취향 확실하시네. 안 끄셨네. 5923님 아 뭐야 뒷부분도 내놔요. 뒷부분이 궁금하시다면 1,000만 문자가 돼야지만 오늘 뒷부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현님 찡디 프리 선언해요? 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비와서 그런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라는 거는 회사에 미련이 남은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프리랑 거리가 먼 거 아니겠어요? 0614님 무슨 일이래요? 크크크크 왜 서양 언니가 앉아있어? Nice to meet you. 박희철님 평온한 하루에 라이브를 뿌려? 뒷부분까지 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000만 문자 도와주십시오. 최정문님 이거인 뭐선 내리고 무튼 정신 확 드네요. 잘한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라디오도 열어놨습니다. 서양 언니가 앉아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리 경고 문자 또 경고 안내 보내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바로 SBS 고릴라 어플 켜시고 파워 FM 클릭 보라 온 버튼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야 지금 역시 문자가 어제와는 다르게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좋은 날 라이브 완곡 듣고 싶은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예. 네. 7월 15일 오늘은 올해 첫 복날이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복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복날에는 몸보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삼계탕, 치킨, 장어 등이 있고 또 몸에 좋은 인삼이나 산삼 먹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의 삼복더위 다 날려버리자는 의미로 NNC 제시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제시어 삼입니다. 친구들의 행시 실력 믿기 때문에 오랜만에 간결한 일행시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초복이니까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1등으로 뽑힌 분께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보양식이죠. 치킨 쿠폰 바로 쏴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저 찡디 마음에 쏙 들만한 3 일행시 보내주세요. 원래 방식대로 성공 받으신 분들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거고요. 1등 찡구에게만 추가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센스 넘치는 3 일행시 많이 보내주세요. 야, 이 와중에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6960님, 천만 문자 가자고요. 항상 잘 듣고 있는 팬입니다. 3단 고음 고고! 찡디, 비 오는 아침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문자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3 일행시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도겸의 단발머리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도겸의 단발머리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보내준 3일행시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성공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고요. 그분들 중 마지막에 1등을 뽑아서 마지막 한 분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8103님 3. 3개월마다 찡디 라이브 하나요? 이거는 오늘 반응 보고 문자 개수를 좀 살펴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겠죠. 8103님 따끔. 윤이니님 3. 삼겹살 사줘. 아, 누구한테 사달라고 할 때는 우선 소고기로 접근을 해야죠. 윤이니님 따끔. 이선희님 3. 삼담 고음을 들어야 해 말아야 해? 조금 더 솔직해지세요, 선인이. 이게 들어야 된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 천만 문자에 조금 더 더한 거 아니세요? 그죠?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선희님. 따끔. 8100님. 3. 3사 라디오에서 청취율 1위 펌펀이 안 하면 누가 해? 3단고 누가 해? 내가 해! 여러분은 지금 동시간대 청취율 1위 펀펀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랑스러워하셔도 되고요. 8100님 그렇죠.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돼. 3단고 내가 해야 돼요.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3299님 3. 3명의 내 이놈! 3명의가 아니라 저한테 한 것 같은데? 329군이 아주 이 우리의 의도와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내셨다. 맥을 짚어내셨다. 329군이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김세별님 3. 3이 힘든가요, 찡디? 괜찮았는데요. 7월 15일 6시부터 조금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원래? 김세별님 F신가 보다. 요거 공감해 주시네. 김세별님에게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7526님 3. 30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야, 7526님 따끔. 어딜 어림도 없죠. 이윤성님 3. 삼성역 공사 중. 야, 삼성역 공사가 진짜 안 끝나요. 나 거의 입사할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안 끝나. 난 이거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거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윤성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9097님 3. 3등 신랑감 찡디 파이팅. 이거는 나는 인정 못하겠는데요. 우리 제 옆에 있는 너무 사랑하는 광현 PD의 반응을 보고 공감을 한다면 드리고요. 광현 PD 아니다. 우리 찡디 인권 선배 3등까지는 아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현 PD 반응은요? 박수 꺼요. 9097님께 일단은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박수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예. 운이 좋았어요. 9097님 나 3등까지는 아니에요. 2등은 할 수 있다. 예. 자, 초복인 오늘 보양식으로 뭘 먹을지 고민하면서 여러분 3일행시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하이키의 뜨거워지자 듣고 왔습니다. 치킨 드시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3일행시 아까보다 더 많이 도착을 했거든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공받으신 분들에겐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고요. 그분들 중 1등을 뽑아서 한 분께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0202님 3 사회생활 잘하는 PD님. 그쵸, 무조건 선배라고 잘해주지 않고요. 선배도 가려요. 우리 후배는 잘 나갈 것 같은 사람한테는 더 잘하고 아닐 것 같은 사람에게는 편하게 대하고. 근데 이거 길게 봐야 돼요. 이게 잘하는 건지. 나 잘 나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0202님 따끔. 8580님 3 3세 번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인권씨. From 희진. 희진아 오빠가 일할 때 이렇게 문자 남기지 말라 그랬지. 너 혹시 6시에 노래하는 거 들었니? 너무 창피한 모습 그것만큼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희진아 이제 앞으로는 문자 그만해 오빠 일할 땐. 알겠지? 8580님 따끔. 2160님 3 삼형제 중 제일 잘 나가는 찡디. 아 이게 2025년까진 그랬는데 이게 장남인데 제가 이 위상에 조금씩 흔들립니다 여러분. 아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밀어주셔야 돼. 내가 믿을 건 친구분들밖에 없다고요. 삼형제 중에라도 제일 잘 나가고 싶습니다. 2160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유윤재님 3 3대 50 찡디. 아니요. 나 이거는 안 돼. 저 해봤는데 저 300 살짝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요 가느다란 전완근과 팔목으로 300 이상 해요. 유윤재님 따끔. 2221님 3 삼짝 설렜어 난. 오늘 또 노래가 좀 되는 날인데 나 노래 된다고 이렇게 던져주시면 나 살릴 수밖에 없어요. 삼짝 설렜어 난.

2221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김양우님 3326 내 나이 60에 이런 라디오 프로는 없었다. 최고다. 양우형님 드디어 본인의 취향에 맞는 라디오 만나셨네. 그게 어디다? 펀펀치데이다 형님. 뿌이뿌이뿌이뿌이. 우리 앞으로 오래가요. 우리 김양우 씨에게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7479님 3 3일 뒤면 내 생일. 크, 축하드립니다. 7479님 3일 뒤에 다시 축하해드릴게요. 따끔. 9193님 3 3방까지 봐도 재밌는 합숙 맞선. 우리 아버지인가? 우리 아버지 저랑 어머니 나온 거 한 서너 번씩은 돌려보신다는데. 아버지 주무시고요. 9193님 따끔. 1480님 3 삼진 말고 홈런 치는 날 되세요. 다들 파이팅. 그리고 여러분 좀 비도 오고 날도 꾸리꾸리한데 다들 홈런 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파이팅이에요. 1480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8747님 3 3대째 이어온 펌펀투데이 청취율 1등 가자. 그렇습니다. 1대 김영철, 2대 조정식, 3대 2인권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펀펀투데이 이번에도 청취율 1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8747님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1등을 발표해야겠죠. 일행시의 권위자, 보양식 치킨을 먹을 자격이 있는 친구는 바로 이분입니다. 3사 라디오에서 청취율 1위에 펀펀이 안하면 누가의 3단 고음 누가의 내가 해. 8100님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정말 쟁쟁했습니다. 오늘따라 문자도 많이 왔고요. 또 이 3행시 3일행시의 이 퀄리티도 굉장했는데 우리 8100님께 추가로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695님 징디 제가 지금 문자 3개 보내고 있어요.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1000만까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꽃단장으로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얼음이 가득 든 시원한 음료가 자주 생각납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음료의 맛이 밍밍해지죠. 이런 이유로 남은 음료들은 싱크대나 길가에 쉽게 버려지게 되는데요. 음료엔 당분이나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물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음료는 먹을 만큼만 따라서 먹고 되도록 남기지 않고 끝까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3: 카페24.
2: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3: 카페24.
2: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3: 아, 카페24.
2: 카페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4: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우리말 지킴이.
2: 그 친구 돈 꽤나 벌었나 보네. 그 친구 돈 꽤나 벌었나 보네. 꽤나와 꽤나 둘 다 표준어지만 쓰임새는 완전히 다릅니다. 꽤나는 어느 정도 이상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인데요. 주로 돈 꽤나 있다, 심술 꽤나 부린다처럼 앞말과 붙였어야 하고요. 약간의 비꼬는 말투나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줄 때 쓰입니다. 반면 꽤나는 보통보다 조금 더라는 뜻의 부사 꽤에 강조의 보조사 나가 붙은 형태입니다. 주로 꽤나 멀다, 꽤나 힘들다처럼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우리말 규칙. 알아가는 즐거움이 꽤나 크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그의 단점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단점은 진짜 단점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단점을 사연으로 보냈을 때 이는 나에게로 와서 장점이 되었다. 펌펌만의 새로운 정의법 꽃단장.

0: 친구들만의 가장 멋진 모습을 알려드리는 시간, 꽃단장 코너입니다. 오늘 의뢰인 권기혜 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제 치명적인 단점은 냉동실을 검은 봉지로 가득 채운 거예요. 검은 봉지에 넣다 보니 정체불명의 음식 화석을 만드는 연금술사가 됐죠. 어떤 음식이든 꽁꽁 얼려두면 유통기한이 무한대라고 철석같이 믿어서 냉동실 문만 열면 검은 비닐들이 와르르 쏟아져요. 어제는 큰맘 먹고 냉동실 정리하다가 작년 명절에 남은 전과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국거리 소고기를 발견했어요. 매번 비닐 겉면에 네임펜으로 이름을 써두자고 다짐하지만 냉장고 앞에만 서면 귀찮아서 테트리스 하듯 쑤셔넣기 바쁩니다. 얼어붙은 비닐을 만져보며 이게 떡일까? 다진 마늘일까? 혼자 외롭게 추리해보는 게 일상이에요. 저의 이 꽉 막혀서 더 넣을 곳도 없는 냉동실 블랙홀을 쓸모있는 장점으로 꽃단장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권기혜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친구분들은 다들 공감하시죠? 저도 어저께 냉동실 막 찾아보다가 그 얼어붙은 곶감을 발견해서 여러분 이거 왁부불로도 돼요. 깡깡 얼어서 이렇게 부숴서 먹었거든요. 여러분들 열어보면 대체 정체 모를 봉지들이 냉동실 칸을 다 차지하고 있죠. 지금부터 이 모습도 장점으로 만들어보자고요. 햄버거 세트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친구분들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내용이 4534님 3단곰 안 들어도 되는데 자꾸 문자 보내는 내 마음 뭘까? 이게 쿱쿱한데 끌리는 게 이 사람 마음이 이래요. 차윤실님 프랑스 졌음 이대영 문자 하나 더 보내.

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막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소통을 하고 참여를 하고 욕을 독려하는 거지 단순히 개수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 다시 한번 친구분들, 사실 이런 문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꽃단장 많이 보내주세요. 어디로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박지윤의 미스터리 띄워드립니다.

박채윤의 미스터리 듣고 왔습니다. 꽃단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냉동실에 계속 검은 봉지들이 들어있는 모습 꽃단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햄버거 세트 쿠폰 준비해놨고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 권기애님이었는데 6615님 기권해. 권기애 이름에서 순서만 바꾸면 여러분 뭐가 되죠? 기권해. 포기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 6615님 축하드립니다.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강효진님, 매번 랜덤박스 하는 기분이겠어요. 이게 랜덤박스는 꽝은 아니더라도 뭐라도 꼴등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잘못 뽑으면 이거 완전 꽝이에요. 못 먹는 거거든요. 우리 강효진님, 따끔. 이 뽑기 했는데 아예 꽝 나오면은 서운하거든요. 2928님, 다시 우리 권계님에게 한마디 남기셨네요. 기회는 즐기는 자에게 와요. 테트리스 즐기세요.

그래요. 기회는 즐기는 자에게 온다라는 거 여러분. 그냥 즐기십시오. 그리고 권기현님 즐기십시오. 2928님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송림님. 얼음공주라 폭염에도 끄떡 없겠네요. 예, 검은 봉지는 꽝꽝 얼어서 해동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김송림님 따끔. 1973님. 냉장고 파먹기 하면 재밌겠어요. 보물찾기 하듯 식단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게 떡 다진 마늘 정도였거든요. 요거 식단 안 되지. 요거는 식단이 안 돼요. 1973님 따끔. 8258님 3일행시로 꽃단장까지 도전하셨습니다. 3년 지나도 얼린 건 먹어도 된대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가불기를 걸면 이거 제가 따끔하면은 8258님 어머님께도 따끔을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도 웬만하면 얼린 거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8258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2644님 추억도 함께 얼려서 나중에 볼 수 있어서 좋겠어요. 이게 좋은 추억은 얼려야 되고 안 좋은 기억이라고 하죠. 안 좋은 거는 추억이라고도 안 하는데 그런 건 보내버려야 되는데 명절에 남은 전 이거 전 구우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덥고 허리 아프고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거 과연 여러분 유쾌할까요? 2644님 따끔. 4270님 우리 권기현님에게 다시 한마디 남기셨어요. 기에서 꽁꽁 쟁여놓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 권기현님이 이거를 왜 못 버리고 검은 봉지에 싹 싸서 왜 쟁여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들이 기에서. 우리 4270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권현진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배달앱을 켤까 말까 고민될 때마다 봉지 속 만두와 음식들로 볶음밥 어때요? 검은 봉지 하나로 이번 달 식비 방어는 성공이네요. 처음엔 혹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배달앱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맛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 귀찮을 때 우리가 키는 건데 언제 냉장실 열어갖고 냉동실 열어갖고 검은 봉지 찾아갖고 해동해갖고 볶아갖고 요거는 너무 같다. 권현진님 따끔. 3903님 망치 없을 때 딱딱한 식품을 망치로 사용 가능하겠어요? 요거는 누가 괴한이 들어온다 이랬을 때 당황할 필요 없어요. 기회님은 냉동실만 열면은 무기들이 한가득 있다라는 거죠. 3904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위은유님 얼굴 붓기 빼는데 문질러서 사용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거 되는 거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회님 냉동실 열어보면은 사이즈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굴에 대기만 하면은 붓기가 쫙 빠진다. 에? 우리 위은유님께 마지막으로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여러분 이제 오늘의 꽃단장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꽃단장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 F 많은 분들이 문자 자체 또 선물에 집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천만 문자 달성하는데 집중을 하셨던 분 5985님도 아 저 지금 초조해요. 3단곰 들을 수 있으려나? 문자 많이 도착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5985님은 다른 거 도전 안 하시고 요 문자 하나만 딱 보내고 초조하게 지금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만 문자 근접했을 거다. 요거는 뜯어봐야 된다. 세봐야 된다. 라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더듬들이지 않고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만 문자를 달성을 해서 제가 좋은 날 완곡 라이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천만 문자 달성은 아쉽게 10개 차이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진짜 딱 10분만 더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여러분도 3단 고음 듣고 저 역시도 시원하게 뽐낼 수 있었는데 이거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1000만 문자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저를 위해서 펌펀투데이를 위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친구분들을 위해서 저 그냥 라이브 불러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저의 3단 고음 들을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되셨나요? 아 환호성 잠깐만 18571 아 너무 아쉽다 이거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악 물고 라이브 하는 거예요. 1857님 또 보냈어요. 내가 노력 못해서 죄송해요. 제 탓입니다. 이거 정신 차리셨는데 지금부터 아이유의 좋은 날 3단 고음 제 라이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럼 나 이거 모자 좀 쓰고요. 나나나나나 잠깐만요 여러분 가사가 어디 갔어? 오지 실수였던 건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

0: 샵!
1: 요금할인 또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 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

0: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3: Walk it, walk it 안전화.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네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9: 광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라이브를 하는 동안 3단검 올라가는 딱 그때에 문자 10개가 더 도착을 해서 드디어 1000만 문자 달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이 3단검 때 결국은 사람들이 몰렸네요. 1279님, 이게 뭐야? 크크크크. 3단 고성. 크크크. 나 그렇게 열창을 했는데 고성이라니요. 0614님. 진짜 말 안 듣는 미국 사춘기 딸 같네. 야,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서 아 너무 웃기네요. 예. 김미선님, 이거 문자 99개 왔어도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었을까요? 인권님, 사심 채우긴 듯. 김미선님, 저를 뭘로 보고? 정답. 서동욱님, 아침 딸기 웃는 건가? 아침 딱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0752님, 네, 휴가 가나 봐. 왜 혼자 신나신 건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저녁에 생방송 투데이까지 해야 됩니다. 휴가라니요. 강수정님, 그래요. 가수도 새벽 6시에 노래 이렇게 못한다. 여러분, 펌펀 투데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니까 이 시간에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백계진님, 신랑이랑 수영 갔다 오면 들어요. 신랑 말, 야가 와이라노. 아가, 더위를 먹어가. 청취율 1위 하고 싶어가. 그랬습니다. 에. 0695님, 졸면서 운전 중이었는데 잠이 확 깼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친구분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1000만 문자 청취율 1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최선 다할 테니까요. 친구들 펌펀 투데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우디의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로베스 마칭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마감이라는 단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긴 하지만 강력한 원동력이 돼줄 때도 많지 않나요? 닥쳐야 초능력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글 쓰는 작가들도 마감이 없으면 영감도 잘 안 떠오르고 진도가 도통 안 나간다고 하잖아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마감 날짜가 딱 안 박혀 있으면 지지부진하게 아이디어도 잘 안 떠오르고 뭔가 착착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시험기간 벼락치기의 마법. 어른 돼서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마감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는 아직 느슨하죠. 근데 이틀 전 하루 전으로 다가오면 집중력이 200% 올라가면서 우선순위도 착착 정리되고 능력치가 확 높아지는 느낌. 자, 이번 주 공휴일이 껴있어서 오늘 내일 마감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에너지를 뿜뿜 올려볼까요? 파이팅! 수요일 해야지 외쳐봅니다. 김영철의 파워FM. 저는 김영철입니다.

에픽하이 플라이로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예, 홍주님이 가장 좋은 원동력은 마감 임박이라고 하더라고요. 크크크. 저는 늘 마감 때가 되어야 아이디어가 튀어나옵니다. 크크. 아, 홍주님, 저도 그 독서 모임 이제 두 개가 되었어요. 한 개 더 늘어서.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이번 달 7월 달 두 개 있거든요. 7월 첫째 주 시작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막상 전날쯤 되면 까먹어서 뭐 한 번 더 읽어야 되나 될 정도로. 그래서 한 2, 3일 놔두고 몰아서 읽을 때 그 또 뭐 몰입하는 감도 있고 그렇죠. 마감 딱

0: 직전에 뭔가 집중이 또 올라가고 그렇더라고요. 5849번님, 저는 오늘까지 거래업체에 보낼 서류 마감해야 하는데 철업대 마감이라는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드네요. 아, 진짜 200%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초능력. 왜 그럴까요, 우리는? 추은주님이 청취율 조사도 마감 다가오니 더 전화 받고 싶다. 받고 싶다. 진짜로 하셨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초능력, 집중력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청취율 조사 특집은 이어집니다. 제목이 있죠?
1: 마병 백성에게 고한 노니 제발 외치어라.
0: 주간입니다. 전화 받으면 철파에 외칠 준비 해두시고요. 02056으로 전화 갈 거예요. 받으세요. 자, 어쨌든 우리가 또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리클라이너 소파, 매트리스, 진공쌀통, 엔진오일, 헤어드라이기, 철파엠 한정판, 북커버,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햄버거 등등 선물도 쭉쭉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문자 소개되는 분들께 초복맞이 선물, 특별 선물, 치킨 상품권을 쏴드릴게요. 어! 어! 자, 오늘도 샵1077로 달려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자, 열심히 달려서 초복 선물 다 받아가시고요. 수요일 4부는 철파엠 스페셜, 저의 개그맨 동기이자 구독자가 200만이 넘는 스타 너튜버. 와, 진짜 부럽다. 데이야. 데이데이. 부럽데이데이데이데이. 김데이 씨와 함께 할 거예요. 예, 오랜만에 동기수다. 생일도 하루 차이 나는 우리 김데이 씨. 오늘 철파엠 와주실 겁니다. 고릴라 켜놨는데 지금 우리 박지만님이 철업디 오늘은 에어로빅 센터에서 인기 짱일 패션이네요. 에어로빅에서 어울리는 노래 신청 한번 해주세요.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후! 어제는 유치원했나요? 체육 선생님 룩이었는데 오늘 또 에어로빅 센터 룩으로 자 티네요. 보는 라디오 하니까 신경 쓰고 이렇게 입고 왔죠. 너튜브는 에라워 채널 실시간 라이브 중이니까 또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 언제나 아침에 김영철이죠. 어락인과 광고 듣고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디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자 이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 있죠. 다 같이 달려라 하니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5: 아,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컵.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7: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8: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9: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8: 콜콜!

0: 완전 쿨.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1: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0: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1: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0: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0: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1: 스마트 앤 심플 부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0: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1: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0: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1: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0: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1: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0: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고에서 만나요.

김정자 1, 2, 3, 4.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데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전자레인지죠. 보통은 음식을 회전판 가운데 올려놓고 돌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운데에 둬야 열이 골고루 전달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회전판이 돌아가는 입체식 전자레인지는 구조상 정중앙이 오히려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 콜드스팟이라고 하네요. 마이크로파가 집중되지 않는 사각지대라 음식의 겉만 뜨거워지거나 특정 부분만 차갑게 남는다고 해요. 음식을 골고루 데우고 싶다면 전자레인지 회전판 정중앙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놓고 돌려보세요. 그래야 전자레인지의 내부 구석구석으로 방사되는 마이크로파를 사방에서 골고루 흡수해 훨씬 균일하게 음식을 데울 수 있다고 하네요. 항상 너무나 당연하게 가운데 놓고 돌렸는데 앞으로는 가장자리에 음식을 두고 배워야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시원하고 아삭한 오이, 오이가 제철이죠. 그런데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다른 채소보다 쉽게 무를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약 4, 5, 6일 정도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수분이 빠지고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이를 오래 보관하려면 냉장고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칸에 두는 게 좋은데요. 너무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 냉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과처럼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과일과 함께 두면 더 빨리 상한다고 해요. 보관할 때는 표면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잘 닦아주시고 종이 타월을 깔아 습기를 흡수해주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어요. 자, 오늘도 오데리 로 정보 많이 챙기셨죠? 오데리 하면서 모든 음식을 얘기할 때 아 그냥 빨리 먹으라고 그냥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웬만한 거는 진짜 며칠 안에 4, 5, 6일을 떠나서 그냥 오이도 사놓고 가급적이면 한 2, 3일 안에 다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황미라님, 제가 그냥 버려요 라고 얘기했는데 철없디 어젯밤 오징어국 했는데 아침에 쉰내가 나는 게 아깝지만 안 먹는 게 낫겠죠. 덥고 습하니 음식 쉽게 먹기도 겁납니다. 오늘 아침은 뭘 해야 하나? 저도 그냥 버리는 게 약간 찝찝할 때는 음식은 특히 강호동 형이 옛날에 문세윤이랑 우리 아영에서 비빔밥 먹게 되겠는데 예민한 대식가 강호동 형이 아 잠깐만 여름 냉장고 보관 시금치 아 이거 신내 안 나나 했더니 문세윤이 호동아 너 쉰 거 못 먹어?

0: 난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 신고 먹나 봐. 신고 먹으면 안 돼, 미라 씨. 김정자 씨는 문화센터에서 스포츠 댄스 배운 지 1년 반.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시에서 하는 행사의 축하 무대로 오릅니다. 너무너무 떨려요. 동작을 수만 번 연습했는데도 잊어버리면 어쩌죠? 떨리는 마음을 품고 오늘도 연습에 매진해 보렵니다. 와, 이 큰 무대 가면 떨리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몸은 기억할 텐데 이게 하나 까먹으면 이제 계속 까먹게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 놓치면 그 다음 거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연습하듯이 해야 돼. 자꾸 뇌에서 시행사 큰 거 아니야. 근데 연습이야 연습이야 이렇게 정자님 그렇게 이제 마음 먹으시고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을 거야. 수만 번 연습했다면 수만 번 수천 번 수백 번 뭐야. You can do it. 정자 미라 씨께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안면 세트를 드리고요. 7시 16분 23초 지나가고 있네요. 9204번님이 철합디 저는 초복에 닭 대신 연어랑 참치를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더위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요. 맞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드시는 게 좋죠. 그죠? 자, 이제 초복이니까 우리 삼계탕 뭐 치킨 아니면 또 본인 좋아하시는 거 드시고 중요한 건 이제 날씨입니다. 꾸물꾸물 오늘도 우산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백혜 백형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합디.
0: 오늘도 우산이죠?
1: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0: 큰 우산 챙겼어요.
1: 잘하셨습니다.
0: 다시 얘기 들어보죠.
1: 네, 수요일 아침 도로가 흠뻑 젖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는데요. 오후까지는 곳에 따라 비가 가끔 내리겠고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수도권으로 폭염특보가 해제되면서 폭염은 잠시나마 주춤하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고요. 특히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에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9도, 부산 31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초복인 만큼 건강한 음식으로 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역주행 야호 리센드 러브 어택 듣고 빵냐 빵냐 야

0: 아침을 여는 철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냐빵냐빵냐.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서재윤님입니다. 전 고등학교에서 상업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 학교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직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철파임에서 자랑하면 이름에 애정이 팍팍 생길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파이팅 해야지. 한국비고 이렇게 되나? 물어봐야지 어떻게 줄이나.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재윤님.
1: 네, 철업대 안녕하세요.
0: 오늘 빅뱅 노래 가볼까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1: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0: 보너스 선물 하나 했던 재윤님 잘하셨습니다. 반가워요.
1: 네, 반갑습니다. 저렇게
0: 학교가 이름은 이제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맞나요?
1: 네, 맞아요.
0: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1: 네, 원래는 충남 인터넷 고등학교였습니다.
0: 오, 그런데
1: 네, 이제 올해 그래서 한국 비즈니스 고등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아까 저렇게 말씀해 주신 게 줄여서 뭐냐고 하셨는데 저희는 약칭으로 국비고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0: 아, 국비고.
1: 네.
0: 아, 국비고.
1: 네.
0: 지금 아직 막 이름이 좀 쫙쫙 안 붙어요, 아니면은?
1: 저희는 이제 좀 괜찮다 싶었는데 저희 쪽에서도 가끔 저희 내부 직원들도 옛날 이름, 옛날 그 인터넷 고 가끔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0: 그치.
1: 아직은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아, 한 1년 정도 걸려야 되겠다.
1: 네네.
0: 아니 이제 글로벌 학교라는 느낌이 딱 오잖아요. 국비고.
1: 네네. 네네.
0: 이게 이제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외국어도 좀 잘할 것 같은데 재윤님은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나요?
1: 저는 외국어를 특별히 잘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일부러 러시아어를 이렇게 좀 배우는 그런 선생님들도 좀 계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러시아어가 이게 조금 약한,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가 좀 약하다 보니까 학습 자료 같은 걸 만들 때 러시아어를 이렇게 병기해서 이렇게 학습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0: 오, 러시아 공부를 가르치고 러시아라는 게 다른 학교와 좀 학교마다 또 특별한 차이점이 될까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 비율이 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외국인, 특히 러시아 쪽 계열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좀 다른 학교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오, 그렇다면 재윤쌤.
1: 네.
0: 주드라스 피처?
1: 아, 네. 준비를 저도 했는데.
0: 오, 준비했어요.
1: 아, 네. 아, 네. 그 딱 그 안녕하세요 정도인데 네. 철업디가 벌써 말씀해 주셨네요.
0: 네. 눈치 없이. 기다릴 거. 나 그래 러시아 방거라서 더스비다니야 안녕.
1: 아, 네네.
0: 신은 씨가 선생님 목소리가 멋지십니다. 학생들에게 애정 가득하실 듯. 목소리 좋다는 얘기 좀 많이 들으셨죠?
1: 잘 못 들었네.
0: 아, 그래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지은 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되어주고 싶어요?
1: 저는 일단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좀 잘 들어왔으니까. 본국에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한국 사회에 좀 잘 정착해서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지내는 것처럼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0: 그래요.
1: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0: 우리 러시아 학생들이 또 한국어도 또 잘 하나 봐요, 그래도.
1: 네, 잘 하고 이제 토픽이라는 또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계속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그거 따서 이제 대학도 진학하는 경우도
0: 있어요. 좋아요. 햄버거 세트 3개 키보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마실 때마다 100상 2만 원씩 제한 시간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얼음 덩어리 남극과 북극에 많이 있죠? 땡땡 타고
1: 빙하.
0: 속담 한기로 듣고
1: 한기로 흘린다.
0: 공통점 퀴즈 보름달 별똥별 알라딘 램프를 보고 이걸 빌죠?
1: 소원.
0: 산수 퀴즈 오토바이 바퀴수 곱하기 버스 바퀴수는?
1: 8.
0: 사자성어 여러가지 일을 많은 데다 어려운 일도 많음 다사 땡땡 했던 한 해가?
1: 아, 다사다망.
0: 넌센스 곰이 물구나무를 서면?

0: 앨범이 불구나
1: 문.
0: 아 문.
2: 10만원 권 받게 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찬가루 퀴즈. 재훈쌤은 맞추지 마세요.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기간이죠. 비가 자주 내리는 시기를 땡땡철이라고 하죠. 두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상품은 치킨 상품권 써고요. 우리 끝으로 우리 국비고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은요.
0: 네, 우리 친구들 저 한국어 공부도 앞으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한국 생활도 잘하고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 더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사랑합니다.
2: 네, 러시아로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0: 러시아어는 제가
2: 주타라스피치 까코바시셜라 스파스바 하라슈아비 도스비다니아.
0: 네, 고맙습니다.
2: 재현쌤 안녕.
0: 네, 고맙습니다.
2: 마, 니는 정시야 전할 거. 마, 장마, 마, 장마.
3: NH 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2: FM.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러닝은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체온이 빠르게 오르고 땀 배출량도 많아집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수분 보충은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러너의 안전

예방과 부상 방지까지도 연결이 되죠. 실제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무더위 속에서 선수들의 탈수와 열사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 보충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목이 마르기 전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러닝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뮤직타임 오늘은 김영빈 영빈의 사연이요. 자 랜덤 선물 뽑기 전에 아주나이스 다같이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나이스 영빈은 드시오 아주나이스하게 선물 하나 뽑겠어 랜덤 선물이요 눈을 감았어 하나를 뽑았어 네, 뭘까요 두구두구두 올이론 영양제요 자 오늘 어떤 사연을 김영빈 씨가 주셨을까요? 어 며칠 전 SBS 로비에서 철업대를 봤는데요. 아는 척할 용기가 안 나서 철업대 뒷모습 보면서 발만 동동거렸습니다. 아 그때 용기 내서 아는 척할 걸 일주일 넘도록 후회 중이네요. 유유. 다음에 마주치면 진짜 아는 척할 거예요. 또 만날 수 있겠죠? 김영철의 신호등 신청합니다. 아니 영빈님 로비까지 오신 거 보면은 어떻게 뭐 컬투쇼를 보러 오셨나? 어. 제가 뒷모습만 제가 너무 오히려 걸음걸이 빠르죠 총총총 가버렸나 아니면 카리스마가 있었나 카리스마 연예인 아우레르가 없을 텐데 다음에 꼭 아는 척 해줘요 오늘 철학수 공감 문제 주제가 두고두고 후회 중 한번 가볼게요 왜 수십 번 망설이다가 결국 하지 못해서 두고두고 후회한 기억들 다들 있잖아요 우리 철학가들의 경험 그게 공부였던 뭐 또 연애였던 사랑이었던 또는 말이었던 다 좋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신청해 주세요. 아 진짜 저는 말은 여러분 진짜 많이 아끼려고 해요. 말하면은 말은 좀 약간 후회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 망설이다가 7월달 JLP 때 안 보고 안 봤어. 12월달 봐야 될 것 같아. 아, 또 얘기 꺼내버렸어. 조용히 공부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뱉어내야 돼. 뱉어내야 공부를 하더라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 나무려 첫 번째 전업서 어? 제 노래군요. 김영철의 신호등 아 빨간불 뮤직 스타트

0: 천하의 철없성수잖아.
1: 아 두고두고 후회해줘. 후회하고 있는 거야.
0: 어떤 걸 후회할 거리 찰까르다.
1: 8399번님 용기 내서 회식 때 트로트 좀 부를 걸. 후회됩니다. 1등 상품이 무려 월차 5개였거든요. 와, 평생 집에서 엄청 잘 부르는데 아쉬워요. 나는 무조건 나갔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와 월차를 5개를 쓴다라면 이게 진짜 무슨 행운이야. 와 그쵸. 다른 전자제품보다 이거 진짜 부러운데요. 하시지. 이런 거는 해야 돼. 김병규님은 술에 취해 제 비상금 어디 있는지 아내에게 말해버려.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아 이게 술이지 뭐. 술 마셨을 땐 술 마셨을 때 이상한 용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이 두 가지로 나뉘어. 되게 긍정적인 날도 있어. 아 뭔가 내일 아침부터 다 해낼 것 같아. 나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고 그랬거든. 근데 어제 좀 한잔하고 잤어. 근데 일본어 수업하고 막 목 갈라지고 막 그러다가 아무튼 했는데 술 마시면 두 가지인 것 같아. 어떤 날은 막 컨디션 좋고 어떤 날은 세상 다 피곤하고. 그치 병규씨 이제는 말하면 안 돼. 이준희씨는 어제 아내가 저에게 선물로 사고 싶은 거 사! 선심 썼는데 됐어 라고 했거든요. 아 게임기 사달라고 할 거 후회돼요. 유. 일단 말은 해보지. 근데 만약에 또 게임기인데 게임기 빼고 이러면 아 근데 어제 선물이었으니까 어제는 기회가 왔는데 왜 기회를 놓쳤어. 남편분도 가끔 온 기회 놓칠 때 있더라. 김춘자님은 동네 친구 딸을 제 딸 대신 선자리에 내보냈습니다. 우리 딸이 그때 식중독에 걸려서요. 아휴 근데 알고 보니 세상에 그 남자가 땅 부자였던 거예요. 나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땅 부자 땅 치고 후회. 굿 라임 아주 좋았어 준자. 아 어떡해. 아 근데 딸이 또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그 친구 딸 보내지 말고 좀 기다리라 그러지. 오성경님 운전면허를 너무 늦게 딴 거요. 유유 이렇게 삶의 질이 달라질 줄 알았으면 진작 딸 거. 그 성경님 또 운전하고 그죠 차에서 음악 듣고 드라이브하고 이 느낌이 또 다르죠. 아 난 또 그쪽 세계를 몰라서 일생의 택시 아니면 일생의 대중교통 아니면 매니저가 있으니까 운전해주는 거. 2844번님 와이프랑 방구 튼 거 후회합니다. 신혼 때는 방구마저 귀여워 보여서 편하게 끼라고 했는데 이젠 제발 그만 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번 트기가 무섭지. 한번 트면 조민재님은 편하려고 회사 근처로 이사간 거 후회해요. 집 가깝다고 바쁠 때 차만 불려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는 척 많이 하기 시작하며 이거 이렇게 해서 엑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이제 이런 일은 네가 하도록 해. 이렇게 되니까 아 회사 근처로 이사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 급할 때 다 부르고. 김다희님은 아침마다 자주 가던 카페 사장님이 정말 제 이상형이라 인별그램 아이디라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 카페인만 지금 주구장창 마셨어요. 아우 브라운 아이스 위드 커피 시청합니다. 용기를 내봐. 자 모두 치킨 상품권 챙겨드릴게요. 오늘 문자 소개되면 다들 초복 맞아서 치킨 기억하고 계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노래는 아우 커피 땡기네요. 브라운 아이스 위드 커피.

0: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수요일은 그래서 로마시나 도장 깨기.
1: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2: 네, 알겠습니다.
0: 그리스 로마 신화 연구계 마스터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하니 김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랑하는 필로미터스 서양 고전학자 김원입니다.
0: 0301번님이 아들과 그리스 로마 신화 읽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저보다 많이 알아요. 김원 교수님 책도 몇 번씩 읽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유, 이렇게 많이 읽어주시니까 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0: 교수님, 아이들을 위한 또 책이 있죠.
3: 네, 그렇죠. 이 청소년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 그 독자들이 이렇게 저에게는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네. 이들이 커서 또 성장하면 또 제 책을 또 읽어주지 않을까.
0: 아, 그렇죠, 그렇죠.
3: 그래서 변치 말고 평생 애독자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올드 그리스 로마 신화 도장 깨기. 지난 시간이 지리키의 에페소스. 네. 에베소서.
3: 네, 맞습니다.
0: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가볼까요?
3: 지난주에 그 튀르키의 에페소스를 말씀드렸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히 그곳에 아주 유명했던 유적인데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오늘은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튀르키예 여행에서 에페소스는 빼놓을 수 없는 유적지라고 하셨는데 네. 아르테미스 유적도 역시 중요한 곳인가요?
3: 맞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의 하나로 꼽힐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기둥 하나랑 그 폐허 터만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에페소스 하면은 켈수스 도서관이 가장 인기 있는 방문처로 알려져 있는데 그 지금은 그 켈수스 도서관도 정면 그 외벽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어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꼽히기도 하죠. 와. 이 에페소스 입구에 켈수스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그 왼쪽 언덕에는 또 로마 시대 상류층의 주거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도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0: 얼마나 그 화려하게 살았는지를 맛볼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그 길의 오른쪽에 보면은 하드리아누스 신전도 남아 있고 트리아누스 황제를 기념하는 그 분수 유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원형 국장이 장관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예.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언제 세워진 거죠?
0: 예, 이 에페소스에는 오래전부터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이런 작은 성소, 크고 작은 성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거대한 대리석 신전은 기원전 6세기 무렵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의 후원을 받아서 건설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크로이소스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거대한 신전을 세웠고 지중해 세계 최고의 종교적 순례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신전은 왜 지금은 폐허가 된 걸까요?
0: 정말 어이없는 사건으로 이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네. 기원전 356년의 일인데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아. 이 화재로 인해서.
1: 네. 아, 보통은 그 화재죠.
0: 네. 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무너졌는데 이 화재도 그냥 자연 화재가 아니라 방화였습니다.
1: 아. 예.
0: 방화범이 잡혔는데 헤로스트라토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결국 끌려갔고 너 왜 불질렀어? 그리고 이제 추궁하니까 황당한 대답을 했대요.
1: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아름답고 거대한 네. 신전을 아 계속 보면서 이렇게 후손들이 이렇게 쫙 봐야 될 텐데 네. 왜 망친 걸까요?
0: 그러게요. 우리 속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잖아요.
1: 네.
0: 이 사람이 그 영원히 자기의 이름을 역사 속에 남기고 싶어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자백을 한 거예요.
1: 유명해지려고요?
0: 영원히 자기의 이름을 남기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을 불태우면 자기 이름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화가 난 에페소스 시민들은 야, 저 사람 이름을 기록하는 걸 절대 금지한다.
1: 오.
0: 하지만 결국 역사가들이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이거보다 더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요.
1: 네.
0: 그 방화 사건이 일어난 날은 다른 이유로에서도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됩니다.
1: 와, 그날 뭔가 뭐 다른 특별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게
0: 네,
1: 더 중요한 일.
0: 네.
1: 그게 뭐였을까요?
0: 이 화재가 발생하고 방화라는 게 알려지자 네. 아르테미스 신전의 사제들은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인물이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외치고 그 방화 사건을 해석했대요. 근데 실제로 아르테미스 신전이 화재로 무너지던 날 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태몽을 꿨는데 그 태몽이 뭐였냐면 하늘에서 벼락을 치더니 그 올림피아스의 배를 딱 쳤대요. 그리고 갑자기 그 불이 세상 천지로 번져 나갔다고 합니다.
1: 와, 근데 이거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 우연이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이거를 진짜 이거 들으면서 그렇고 교수님 보기에도 뭔가 좀 약간 의미가 있지 않아요?
0: 그렇죠. 태몽에서도 번개가 치고서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또 저 멀리 그 에페소스에서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 불이 나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을 그 나중에 동맹으로 묶어서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군사적 원쟁을 감행하거든요. 그리고 기원전 334년에 에페소스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페소스 시민들이 그를 보고서는 페르시아로부터 에페소스를 구원할 해방자로구나 그러면서 막 환영을 했대요. 그리고 아르테미스의 사제들은 아, 옛날 생각을 하면서 또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인물이 태어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구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그런 사실을 듣고서는 그러면 나 때문에 불이 난 거네 그러면서 신전을 다시 재워주겠다 이러면서 제안을 했대요. 그러면서 대신 그 신전에 내 이름을 새겨달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 이름 때문에 되었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시민들은 아 저것도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절하기도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둘러댔냐면 알렉산더를 신격화시키면서 아니 신이신 분이 다른 신에게 신전을 바치시다니 이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재치 있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1: 그 당시에도 재치와 유머를 겸비해야 했었군요.
0: 네, 알렉산더는 거절을 당했는데도 자기를 신이라고 해주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끄덕끄덕. 자, 오늘도 귀하고 재미난 시간이고요. 복습 퀴즈로 마무리해볼까요?

0: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중해 최고의 문화유산이었던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자, 보기는요. 1번 방화로 불타서, 2번 태풍을 맞아서. 자,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10: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11: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4: 107.7 SBS 영락임.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인가요?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혜정님이 정답 1번 방화로 불타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이렇게 방대한지 교수님 만나고 알게 됐어요. 끝없는 화수분 같아요. 하, 그렇죠. 장수 코너입니다. 5884번님도 정답 1번. 작년 신혼여행으로 튀르키예 여행 다녀왔는데 허니 교수님이 말씀하신 곳 다 가봤어요. 불바다 때문에 그렇게 됐다니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네요. 크크크 드셨네요. 5982-0983님도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고 1부 찰가루 퀴즈 정답은 장마였죠. 전하은님이 장마. 이번 여름엔 이쁜 장화를 사서 사실 장마철을 기다렸어요. 크크크. 누구에겐 또 그렇게 되네요. 4832번도 장마. 장마철이라 습해서 기분 가라앉네요. 그래도 아침에 철판에 들으면 기분 업! 2096-0857부터 선물 챙겨드릴게요. 정벌린 뉴스 듣고 김대령 오늘

0: 이 한 달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뿌듯함보다 아쉬움이 더 크다면 남은 방학 동안 나를 위한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자격증 취득하기, 어학실력 쌓기, 직업능력 개발하기 등의 자기개발 활동은 개강 후에 더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도전이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 청년들을 산업인력공단이 오늘도 뜨겁게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모닝 메아야 해비어 피션 플리즈 안 쓰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0.7.
12: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13: 김영철의 파워FM. 김영철의 파워 FM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철밤 스페셜은요, 지금 제가 김영철의 파워 FM 손을 딱 드는데 개그맨 동기 김대희 씨가 지금 딱 도착을 하셨어요. 손을 같이 흔들어주는 거예요. 아, 둘이 또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많겠어요. 기대되시죠. 5972번님이 대희님 제 최애 개그맨 꼰대희 채널 진심 애정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고, 1679번님도 대희님 오늘 버럭버럭 빵빵 터뜨려주고 가세요 하셨습니다. 자, 이제 광고 듣고 와서 개그맨 김대희 씨랑 같이 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정상

0: 평창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 지금 시각 8시 5분 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상호 기자님, 오늘도 정블리 정상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1621번님이 정블리는 본인이 꼰대다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실까요?
1: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꼰대 같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게 또 꼰대 같네요.
0: 그치, 사실 또 이렇게 지원이한테 대하는 거 보면 네. 아주 나이스한 아빠고.
1: 아, 나이스한 아빠.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만 그게 잘 안 네. 되는 경우가 많죠.
0: 음식 뺏어 먹는 아빠. 아,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1: 놔, 이거 내 거야.
0: 놔!
1: 젓가락 놔.
0: 1621번님도 치킨 선물로 챙겨드릴게요. 오늘 문자 소개되면 다들 치킨 상품권 쓰니까 축복 때 맛있게 드시고. 자, 첫 소식 시작해볼까요?
1: 네.
0: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였다고요?
1: 네, 정부가 올해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초 예상했던 전망치보다 1%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정부의 목표

0: 그대로라면 5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 기대가 됩니다. 정부의 전망치는 한국은행은 물론 OECD와 IMF 등 국제기관의 전망치보다 높았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전례 없는 수출 증가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올해 한국이 무역으로 거둔 흑자는 예상치의 2배가 넘는 2,9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고요. 세계 4위 규모의 수출국 목표를 잡았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국민소득 5만 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정부는 국부펀드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센터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밝혔고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도 경제 성장 축으로 키우기 위해 권역별로 성장을 이끌 산업을 선정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올 하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자, 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닿지 않는 게 문제죠.
0: 네, 이 K자형 양극화 이 단어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성장해도 AI와 관련된 일부 업종에만 이 성장이 집중돼서 국민 상당수는 체감이 어렵고 오히려 AI 산업으로 청년 세대 등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서 K자처럼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성장률은 높이면서도 고용 증가폭은 15만 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1만 명 낮춰 잡았습니다. 특히 성장은 곧 물가 상승도 동반하는 터라 성장 산업에서 배제된 국민들은 오히려 성장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상당한데요. 특히 20대 이 상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무려 34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초과 세수를 청년 문제와 지방 균형 성장 등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새벽 2026년도 2027년도 최저임금이 1,7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올해보다 3.7% 인상이 됐습니다.
1: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점차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요.
0: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점차 전면적 양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휴전 MOU의 핵심 조항이었던 이란 해상 봉쇄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하게 때려서 모든 공격 능력을 제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에 보복 공습을 가했고요. 여기에 이란 측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에 맞대응해서 사우디의 공항을 폭격하는 등 이 전선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의 수호자가 되겠다며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들은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보호비를 내야 한다라고 밝혀서 이게 파장이 컸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장구를 치며 이란이 더 공정한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나섰는데요.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상 수수료는 무역 협정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다음은요. 수십 마리의 반려견을 쓰레기 더미에 방치한 견주가 구속됐다고요.
0: 네, 쓰레기로 뒤덮인 집에 반려견 수십 마리를 방치한 6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공동주택에서 개 짖는 소리와 악취가 진동한다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당국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현관문 앞까지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서 개 13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다른 주택에서도 이렇게 방치된 반려견들이 다수 구조됐는데요. 하루 만에 춘천 일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모두 5곳에서 총 52마리가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된 동물들은 심장 사상충과 진드기, 피부병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상당 기간 이렇게 방치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춘천시는 이 여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방치된 개들은 모두 구조가 됐지만 쌓여있는 쓰레기는 법적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반출이 불가능해서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프랑스와 스페인의 빅매치 결과 자, 여러분 누가 이길까 예상을 하셨나요? 스페인이 승리를 했다고요?
0: 네, 오늘 새벽 치러진 2026 북중미 월드컵 4강전 첫 경기에서 스페인이 프랑스를 2-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던 2000

0: 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스페인은 16년 만에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스페인은 전반 20분 야말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오야르사발 선수가 넣으면서 앞서갔고요. 후반 13분 포로 선수가 추가골로 프랑스의 추격을 꺾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이번 대회의 이 특유의 짠물 수비로 이 막강한 공격력에 프랑스를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간의 이 4강전 두 번째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1: 네, 스페인 결승 진짜 축하하고요. 2002년도였죠?
0: 네.
1: 우리가 스페인을 8강에서 꼭 4강에 올라갔던.
0: 그렇습니다.
1: 너무 옛날 얘기죠.
0: 2002년도에는 프랑스와도 비등비등한 경기를 했었고요.
1: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어머나 티아라의 데이 바이 데이 데이 바이 데이 데이 데이 노래 듣고 김데이 데이 씨와 돌아올게요. 궁금한 질문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 여러분.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FM.

신인 시절부터 저와 투닥투닥 하면서도 누구보다 많은 추억을 쌓아온 분인데요. 아, 오랜만에 만나도 티키타카가 끊이질 않습니다. 맞는 듯 안 맞는 듯 안 맞는 듯 또 잘 맞는 저의 동기 개그맨 김대희 씨와 함께합니다. 철파엠 스페셜 철파엠의 데이가 왔대. 사람 없는 웃음으로 사랑받고 있는

0: 코미디언 김대희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대희입니다. 야, 이렇게 환호성까지. 아, 너무 멀어요? 어디 보고 인사하면 돼요?
0: 요, 보는 라디오는 네, 저쪽 앞쪽으로 한번 인사해 한번 더 해주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김대희입니다. 철판의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0: 99년으로 돌아온 것 같아. 우리 첫 인사할 때
1: 어떻게
0: 연애가 준게 우리 인사할 때 막 그때 그랬잖아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0: 고나미님이 와우, 대희님 완전 배우 얼굴인데. 대희는 사실 연극영화과 출신으로서 사실
1: 졸업은 못했습니다. 네, 정확히 해야죠. 학력은 정확하게 밝혀야 되니까 제적당했습니다. 2학년 맞죠.
0: 네. 대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통 연기 연극파였어. 연극 배우였어.
1: 왜 말을 놓으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0: 였어요라고 했는데요.
1: 였어라고 지금
0: 였어라고 했었어.
1: 네네. 네. 말 놔도 돼요.
0: 말로 오면 안 돼요. 아, 김대희 씨.
1: 네, 김영철 씨.
0: 김보나 님이 대희 님 그 김영철 오리지널에서 말도 많이 못 하셨는데.
1: 아, 감사합니다. 김보나 님.
0: 오늘 말 많이 하고.
1: 진짜 감사해요. 근데 아니,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0: 그 캐릭터였잖아요, 그때는.
1: 김영철 씨랑 함께 있으면 네, 언제나 말을 많이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 네. 감사합니다. 챙겨 주셔서.
0: 네, 오늘 그러면 말 많이 하게 해 드릴게요. 아니, 진짜 이진아님도 철업디 너튜브에 대희 씨 나온 거 봤습니다. 철파임이 너무 아침 라디오라 힘들 것 같다 하셨는데 결국 출연을 해주셨네요. 역시 네, 동기사랑 대박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진아님이 해주셨는데.
1: 네.
0: 사실 제가 이제 청취조사 기간이라고 힘 좀 실어달라고 연락했는데 또 흔쾌히 바로 또 한 방에 또.
1: 아니요, 바로는 아니죠.
0: 바로 안 하고 처음에 어떻게 했죠? 좀 절차가 있었죠.
1: 고민을 많이 했죠. 네. 네네. 아무래도 너무 이른 아침이고 네, 좀 힘들기도 하고.
0: 네.
1: 네.
0: 많이 힘드셨어요 오늘 오는데?
1: 뭐 힘들었어요.
0: 예. 네.
1: 근데 아,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힘든 건 둘째치고 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저를 부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0: 왜요?
1: 과연 제작진이 정신이 있는 건가?
0: 아, 근데 김대희 씨 왜? 김대희 씨 스타잖아요.
1: 누가요?
0: 스타. 김스타.
1: 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놀리면서 시작하는군요.
0: 아니 근데 여러분 김대희가 떴다 안 떴다 스타다 아니다 이거 좀 문자 좀 주세요. 대희 씨가 이거 여러분 이거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겸손해요. 막 이렇게 막
1: 생각보다 겸손한 건 무슨 말씀이시죠? 딱 봐도 겸손해요가 아니라 생각보다 겸손. 뭐야
0: 이게? 생각보다 뺄게. 네. 대희가 진짜 겸손해가지고 막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면 아 용서 하지마 진짜 이게 있어. 봐, 황옥경님이 스타 하트 뿅뿅뿅.
1: 아유, 황옥경님 감사합니다.
0: 김보선님이 김대희님이 안 떴으면 누가 떴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안 일났잖아. 떴어.
1: 또 얼굴 누렇게 떴네 또.
0: 그런 애들이 많지 뭐.
1: 인기 개그맨 아니고요. 그냥 개그맨입니다.
0: 그래요? 네. 그냥 개그맨 김대희 씨랑 그러면 자 진행을 해볼 텐데.
1: 네.
0: 9182번님이 보니까 서로의 너튜브 구독도 안 하실 정도로 무관심하던데.
1: 네네네.
0: 혹시 철파임은 들어보셨나요?
1: 아니요.
0: 아, 라디오 안 들어보셨어요? 네. 네. 왜요? 이른 아침에 못 일어나시나요?
1: 아니요. 일어나는데 저희가 네, 또 뭐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해서 집에 네, 네,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와이프가 상당히 아침형 인간이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아, 집에 라디오가 없어요.
0: 아, 집에 라디오가 없어요. 라디오를 사드려야 되겠네.
1: 감사합니다.
0: 네. 역시 잔돌이 김대희 이렇게 하나 얻어가는데. 아, 근데 보통 집에 아이들이라 그러는데 집에 네, 학생들이라 그러네요.
1: 네. 학생들이죠.
0: 집에 뭐 기숙사를 운영하세요 집에서?
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키우고
0: 바꿨잖아요. 근데.
1: 양육을 하고 있는데 본분이 학생들이니까.
0: 대학생도 네, 됐고 지금.
1: 네, 대학생 한 명 있고 고등학생 한 명 있고
0: 한의대 들어갔죠.
1: 아, 네네.
0: 네. 어떻게 네, 그 공부를 이렇게 또 잘해가지고.
1: 아, 제가 시킨 건 아니고요.
0: 경선 씨가
1: 네네 와이프가
0: 네, 네, 우리 지경선 씨
1: 공부 머리는 와이프를 올려받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다행히도
0: 제가 또 와이프랑 네, 통화도 얼마 전에 같이 있을 때 했죠, 그죠?
1: 네.
0: 아니 그래서 철업디 오리지널 너튜브 촬영 이후에 설마 구독 취소한 건 아니죠? 이렇게 하셨는데.
1: 아니요.
0: 구독돼 있어요?
1: 잠깐만요.
0: 서로 구독이 되는데 김대희 씨 또 여러분 김대희 씨는 꽁트 이런 거 연기 되게 잘해. 지금
1: 아니 꽁트 아니에요. 아니 진짜예요.
0: 진짜 어떻게 됐어요?
1: 여기 보면
0: 오리지널
1: 여기 보면
0: 김영철 오리지널 구독이 되어 있나요?
1: 어딨지?
0: 어?
1: 잠깐만.
0: 아, 이게
1: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구독 이 전면 창에는 없네요. 저 뒤에 가면 있어요.
0: 네.
1: 네, 있어요.
0: 시상식 보는 것 같아요. 준호야, 너 대상 받았을 때 내 얘기 안 해서
1: 여기
0: 나도 여기 안 할래.
1: 여기
0: 있죠. 돼 있군요. 그래요. 아유, 돼 있어요. 아유, 알았어요. 앉으세요.
1: 있죠.
0: 연기하러 왔어요, 여기에?
1: 아니, 저기 봐. 김영철 씨는
0: 네,
1: 우리 꼰대희 형님.
0: 아이, 저도 돼 있죠. 저도 진짜로 뭐.
1: 봐요.
0: 저도 그럼요. 아유, 저는
1: 아, 죄송합니다. 좀 요거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 네. 네. 저도 이렇게 딱 구독 보면 네, 이렇게 쭉 있다가 쭉 보면 아, 진짜 여러분 이렇게 안 믿어 주네. 어머, 진짜 왜 다 뒤에 있어?

0: 어딨어요?
1: 제목이 뭐예요? 여기 꼰대이 있잖아.
0: 있네. 네, 확인했습니다.
1: 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확인했고요. 우리 네. 9182번님. 아니 2001번님이 김대희 씨가 철업디랑 동기라는 얘기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동기면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신인 시절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99년 KBS 공채 14기 동기예요. 공통점이 진짜 나이도 같고
0: 그렇죠.
1: 생일에 딱 하루 차이.
0: 74 범띠에
1: 23일.
0: 네, 저는 24일. 생일도 하루 차이.
1: 아 진짜.
0: 야, 근데 안 친해. 야. 남자 동기가 세 명밖에 없었잖아요. 김상태 씨,
1: 형이랑
0: 김상태 씨하고.
1: 근데 우리 동기
0: 근데 안 친해.
1: 유독 다 안 친했나?
0: 아니, 저 우리... 상태 형이랑 친했어요.
1: 아, 나도 상태 형이랑 친했어.
0: 아, 그래요. 둘만 안 친했구나.
1: 아니 근데 우리가 또 솔직히 네. 대놓고 말해서 뭐 재밌게 얘기하는데 안 친했다고 할 수는 없어, 솔직히.
0: 아, 농담이죠. 친했죠.
1: 친했고
0: 그때 당시에는 친했죠. 지금은 안 친해.
1: 지금 사실 이제 따로 네. 이제 라이프가 너무 달라졌어.
0: 와이프가 달라졌다고요?
1: 라이프.
0: 아, 라이프. 아, 저 이거 쓰니까 더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잘 안 들리네. 네.
1: 발음 정확하게 돼. 네. 라이프.
0: 아, 라이프.
1: 삶이 달라지더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우리 첫인상 기억나요?
0: 첫인상. 야.
1: 난 기억나지? 대희가 난 굉장히 점잖고 이렇게 해서
0: 저는 기억이 안 날걸요?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1: 막 오히려 대희는 그냥 나 네. 되게 저 친구가 최종 합격했구나.
0: 제가 어떻게
1: 조용한데 어떻게 몰라 합격했지 하는 생각을 했지.
0: 김영철 씨는 뭐 1차, 2차 예선 때부터 사람들이 한 1,000명 넘게 모였었잖아요. 그때 뭐 너무 뭐 눈에 띄어서 이렇게 뽀글뽀글 빠마머리 가발에
1: 가발에서 네. 애수균화 가발.
0: 빨간 립스틱 이렇게 찍히치라고 아주머니 분장을
1: 해가지고
0: 그렇구나. 치마 입고.
1: 그렇지.
0: 동네 방네 여기저기 다 뛰어댕기면서 어디서 왔어요? 아, 뭐 준비했어요? 아, 화이팅 잘해요 하고 소리는 또 엄청 크잖아요 또.
1: 기세로.
0: 예예.
1: 자신감이 또 기세에서 나오니까.
0: 김영철 씨를 모를 수가 없었죠 그때. 아, 왜 저래?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다들.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아니, 저는 안 그랬는데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1: 그때랑 지금 똑같잖아.
0: 네,
1: 나대고 그런 거. 이하나님이 대희랑 영철이 오늘부터 친해지길 바라. 크크크크크.
0: 네, 이하나님 힘들 것 같아요.
1: 네, 아니 그러면 혜연님이 철업디와 동갑이면서 친한 게스트 분이라 제가 더 들뜨네요. 혹시 서로의 장점 하나 단점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동기는 진짜 선배나 후배들 막 많이 나왔는데 동기는 김지혜 씨 나왔었나? 동기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김지혜 씨 말고 제가 처음이에요?
1: 네. 지혜 씨도 안 나왔어. 동기 처음이야.
0: 동기가 두 명밖에 안 나왔어요?
1: 아, 아직 안 나왔어. 동기가 처음이야.
0: 이 철파임을 한 지 얼마나 됐죠?
1: 네. 철파임 한 지가 10년.
0: 10년.
1: 박준영 씨랑 김지혜 씨가 부부로 나왔었고.
0: 아 그러니까 어찌됐건 동기는 저까지 두 명이잖아요.
1: 그렇죠.
0: 웬만하면 10년을 라디오 DJ를 할 정도면 동기가 저희가 10명이 안 되거든요.
1: 안 되죠. 7명인데.
0: 그럼 1년에 한 명씩이 나와도 한 명씩만 나와도 다 나올 수 있는데 왜 제가 두 번째일까요?
1: 안 나와주셨잖아요. 그동안.
0: 얘기를 안 했잖아요.
1: 그러면 네. 우리가
0: 다른 동기들은 나올 의사가 없대요?
1: 그러면 아직 안 물어봤어. 물어볼게.
0: 왜 안 물어보세요?
1: 제가 그러면 네. 장점 단점 한번 얘기 좀 해봐. 나의 장점 있어?
0: 뭐야 이거.
1: 우리 영철이는요 하고 하나 해줘. 장점 그리고 단점 되죠. 재밌게 해줘.
0: 안 할래. 뭐 좀 부담을 그렇게 줘. 재밌게 달라고.
1: 아 그럼 편하게 해줘. 있는 그대로.
0: 아 진정성 있게 할게요.
1: 진정성
0: 있게.
1: 아 말 더럽게 맞네.
0: 우리 영철이는요 정말 제가 가지지 못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텐션에 끊임없는 토크. 저는 개인적으로 MBTI가 I여서 극이인 영철이가 너무 부러워요. 단점은요 하이텐션에 끊임없는 토크 피곤해요.
1: 우리 대인은요 끝났네. 네 것만하고 끝났어.
0: 아 해줘. 아 나도 해줘. 와.
1: 대인은 진짜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지 못한 진중함, 진지함 그리고 또 대인만이 가지는 그 묵직함이 있어. 나 그게 너무 부럽고 그런 대인의 단점은 정색을 너무 잘해. 난 동기인데 너무 무서웠어. 야, 너 왜 그걸 해?

0: 미안 미안해. 난 맨날 눈치 보고.
1: 그가 제 정색을 김영철 씨한테만 한 거.
0: 그러니까 나한테만 야. 나 야 하면 어 대야 미안해. 난 신인 때부터 내내 어 대야 미안해. 대야 미안해. 0608번님이 꼰대희 씨도 같이 오시지. 김대희 씨만 나간다고 서운해하셨겠어요.
1: 아니요 얘기 안 했어요.
0: 아직 얘기를 안 했죠. 그러면 우리가 꼰대희 씨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화 연결 한번 해봐야 되나. 일단 먼저 퀴즈 하나 내보냈고 퀴즈는 내드릴게요. 207만이야. 207만 너튜브의 주인공. 게스트들과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분인데 김대희 씨 아주 닮은 이분의 이름은 뭘까요? 자, 1번 읽어봐요. 1번
1: 꼰대희.
0: 2번
1: MG대희.
0: 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1: 근데 보기가 두 개나 있으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0: 정답 하나만, 소개된 분들은 조용히 하세요. 치킨 상품 드릴게요 여러분.
1: 아니 뭐 말을 못하게 게스트 불러놓고.

0: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지역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생활정보.
4: 요즘 아침밥 거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게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 속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또 쌀 속의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어제는 밥 먹자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내 친구 내 동기 개그맨 김대희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또 조만간 우리 개콘 PD님이랑 또 같이 밥 먹자고 했잖아요, 그죠?
1: 네네 예전 네, 저희 한창 그 신인 시절
0: 99년에 우리 같이 함께했던.
1: 근데 잠깐 노래 나가는 사이에
0: 네네
1: 저기 뭐야 제작진 분들한테 나가서 박준영 김지혜가 나왔었어? 이렇게 물어보신 거 왜 물어보신 거예요?
0: 10년 하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아까 나왔나 안 나왔나.
1: 아, 그래도 나와주시는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이신데 다 기억해야죠.
0: 맞아요. 내가
1: 적은 진짜... 오세요 여기다가.
0: 아 내가 진짜
1: 역대 출연자 분들 다 적어놔야죠.
0: 기억력이 진짜 예전 같지 않아서 아 미치겠네. 아
1: 네 진행하세요.
0: 꽁투달인 김대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 끝에 드릴 정답 확인해야죠. 정답이 뭐였죠?
1: 정답은 1번 꼰대희였습니다.
0: 꼰대희였습니다. 우리 7787번님이
1: 네 꼰대희 꼰중희 꼰소희라고 네 적으셨네요. 네,
0: 김대희 씨 개그 스타일 아니에요?
1: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개그 스타일이죠.
0: 대희 중희 소희
1: 맞아요.
0: 네 그렇죠. 네. 대희 형이 동생 형이 있죠?
1: 네네네.
0: 대희 형이 뭐죠? 이름이 중희?
1: 아니요.
0: 대희 형 이름 진짜 뭐죠?
1: 돈이요 돈.
0: 대돈? 아 도희?
1: 남의
0: 아,
1: 가족 대... 이름을 네.
0: 김돈희
1: 그 개그 소재로 삼으시면
0: 김돈희였어요?
1: 지금 뭐라 그랬죠? 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요?
0: 네.
1: 제가 망칠 수도 있습니다.
0: 아 하지 마요 김대희 씨. 네. 뭘 망쳐요.
1: 네 알겠습니다.
0: 박 어쨌든 이제 돈희 형이죠.
1: 네. 네.
0: 박옥수님이
1: 네 박옥수님 1번 꼰대희 저 구독자인데 대인님 아내 지경선님과 꼰대인님 아내 뽕선씨 그리고 꼰대인님 삼자대면이 너무 웃겼어. 아,
0: 아 요거 네, 아이고 이거 영상 있었죠.
1: 네. 네, 저도 그 현장에 저 제가 이제 꼰대 형님 매니저 그 아,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네. 카메라 뒤에서 구경했거든요.
0: 꼰대인님 네. 어때 되게 많이 당황하셨죠?
1: 엄청 당황하시던데요. 뭐 등에 뭐
0: 땀이 줄줄 흐르고
1: 곁땀까지 막 흐르고 네, 장난 아니었어요. 자 김경수님 1번 꼰대희 꼰대희 구독자 수 엄청나더라고요. 철업디도 분발하도록 응원할게요. 하하 두 채널 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완료.
0: 야, 야 근데 지금 감사합니다. 와 구독자 꼰대희님이 한 207만이 네. 넘었더라고요.
1: 몰라요 저는
0: 그 구독자 수까지는 몰라요.
1: 아, 매니저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0: 네. 207만이 넘었어. 그 네. 비결이 뭐였을까? 꼰대희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네.
1: 그 형님은 의외로 그 제작진들이 시키는 걸 잘해요.
0: 아 시키는 잘해.
1: 투덜투덜 되지만 결국엔 다 해요.
0: 나도 시키는 건 결국 다 하는데.
1: 누가요?
0: 저요. 오리지널 할 때.
1: 아 여기 우리 저기.
0: 라디오는 워낙 뭐 여기 제작진도 너무 잘하고
1: 네.
0: 라디오는 안 건드려도 돼. 라디오는 청취율도 잘 나오고 동시간에 1등이고
1: 아니요. 그래도 제작진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0: 시키는 대로
1: 청취율이 더 잘 나올 텐데
0: 개인기도 다 해 시키면 대로
1: 그래요. 좋아요.
0: 네.
1: 네 2407님 1번 꼰대희 요즘 저희 아들이 매일같이 꼰대희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닮으신 분을 크크크크 철파엠에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워요. 앞으로도 쭉 애정으로 지켜보겠다고 전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잘 전해주세요. 네, 회장님. 네. 오정화님이
1: 1번 꼰대이데이 크크 예전에 일 때문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너무 잘생겨서 놀랐대이.
0: 오,
1: 아 꼰대이 형님을 뵌 적이 있으신가 보다. 네. 오정화님이.
0: 아 김대희는 네. 진짜 우리가 흔히 얼굴로 뽑혔다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 할 때 너무 잘생겨서.
1: 아 개그맨인데.
0: 잘생긴 사람 있으잖아요. 잘생긴
1: 사람이. 재미들을 게 없는데. 아. 그냥 생긴 걸로 뽑혔다.
0: 오, 너 왜 그렇게 받아?
1: 아, 지금 그런 의도였잖아요. 말씀하신 의도가.
0: 저는 못생겨서 뽑혔잖아요.
1: 못생기다뇨. 웃겨서 뽑혔죠.
0: 네, 어쨌든. 맞아, 데이도 웃겼어. 데이도 웃겨서 뽑혔지.
1: 감사합니다.
0: 웃겼는데 또 잘생기고, 웃겼는데 못생기고.
1: 그만하시죠.
0: 모두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선곡 확인해 주시고 우리 1010번님이 꼰대희 채널 잘 보고 있습니다. 모셨던 게스트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나요?
1: 저는 옆에서 보면서
0: 들었던 것 중에서
1: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 남는데 그 중에 지금 생각나는 건 자단이 형님, 자단이 형님 하고 견자단, 예, 견자단 형님
0: 나오셨고,
1: 네네 그리고 그 고독한 미식가 고로상 형님
0: 그때 그분 앞에서 네. 카레가 맛있다가 일본어로 와 카레 맛있다 하지 않았어요?
1: 제가 안 했는데요.
0: 아, 그러니까 그
1: 꼰대 형님이
0: 하지 않았어요? 이 영상을 본 것 같아서
1: 맛있는 카레를 먹은 일본 사람이 하는 말 와 카레 맛있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그때 그분 반응이 어땠어요? 고로상 이해를 하셨나요?
1: 처음에는 제가 와 카레 맛있다 했을 때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니까 빵 터지시더라고요.
0: 아, 그렇지. 이제 통역을 한번 해가지고. 네. 아니 근데 지금 잠깐만요. 누가 철파임으로 지금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
1: 아, 그래요?
0: 대신 잠깐만 제가 일단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누가 전화 주셨지? 여보세요. 자, 어디서 전화 주셨지?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예예. 누구시죠? 아,
1: 영철이, 김영철이.
0: 누구세요?
1: 아, 네, 꼰대이, 꼰대이. 아, 그거 나왔었잖아. 밥 먹고 갔잖아.
0: 저 옛날에 갔었죠. 저 그때 코로나 딱 끝나고.
1: 그래, 그때 맞아. 네,
0: 맞아요. 꼰대이 형
1: 재밌었어. 그때 재밌었어.
0: 재밌었어 그때.
1: 아니 그 전에 집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0: 응.
1: 그 자꾸 그 내 얘기를 하길래.
0: 아, 지금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1: 누구 허락 받고 내 얘기하는 거야?
0: 아, 그 매니저라고 김대 씨가 그 뭐 저기 이제 고르상 만난 거 변자단 뭐 얘기 하는데.
1: 매니저 누구? 네. 거기 누구 나갔는데 지금 매니저?
0: 김대 씨가 나왔어요.
1: 아, 세상 재미없는 그 지루한 형편없는 개그맨.
0: 김대 씨 재밌어요 본인은?
1: 금마보다 낫지 내가.
0: 진짜 그렇구나. 아니 다음에 우리 꼰대도 저기 철파에 한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
1: 엿대요? 옆대요?
0: 김영철 씨 유행을 따라하는 거예요?
1: 그 옛날에 재밌었어. 많이 따라했지.
0: 아니 지금 꼰대 형님하고 연결됐다고 하니까 형님에게 온 질문도 지금 막 있어요.
1: 아, 그래?
0: 우리 조유리님이 지금 꼰대님 모닝콜 해주세요. 듣고 벌떡 일어날게요.
1: 아, 모닝콜.
0: 이거 막 그냥 아무거나 막 이제
1: 알았어.
0: 인생 선배로서 그냥 애들 막 일어나는데 한번 막 뭐 욕해도 되고. 진짜 욕 말고.
1: 욕하면 안 되지.
0: 그러니까.
1: 마.
0: 예.
1: 마! 지금 몇 시야? 몇 시냐고! 어른이 물어보자냐 몇 시냐고! 어이? 어이? 어이? 마! 뭐? 어이? 뭐? 뭐? 뭐? 어이? 뭐? 어이? 뭐? 어이? 뭐? 어이?
0: 어머.
1: 지금 몇 시야! 이게 어땠나?
0: 이게 이경규 선배도 약간 소리 지르는 게 있어가지고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골라가지고 한번 좀 써도 되죠, 꼰대 형님?
1: 입금은?
0: 입금을 따로 하지 우리가. 최정민 씨가 지금 와 역시 꼰대이다 이 말밖에 안 나오네요.
1: 누구 최정민 씨?
0: 최정민 씨.
1: 뽑아듣기입니다.
0: 복받을 끼고. 0813번님이 꼰대이님 사투리가 살짝 어색하던데 진짜 부산 사람 맞지요? 고향이 울산인 철업지랑 억양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1: 아, 그 영철이가 그 울산이지?
0: 네, 울산입니다. 울산.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형님 어떡해요?
1: 블루베리 스무디.
0: 아,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1: 블루베리 스무디.
0: 블루베리 스무디.
1: 블루베리 스무디.
0: 다음 거 이거 글로 써놨어. 이거 바로 읽어봐야 돼. 이거 읽어봐요.
1: 글로 써놨는데 내가 어떻게 읽어?
0: 그 전화 있는데 전화 연결한 걸로 해서 한번 읽어봐요. 이거를 어떻게 읽어? 서울 사람들은
1: 몽땅연필.
0: 아, 형님은 부산 사람이 아니야.
1: 근데
0: 부산 사람은 몽땅연필 땅으로 읽어. 몽땅연필이라고 그러더라. 형님 서울 사람이죠?
1: 내가 근데 상시옷하고 이게 발음이 좀 안 돼. 상디긋하고.
0: 이제부터 몽땅연필로 해.
1: 몽땅연필.
0: 그래, 몽땅연필 아니야. 요거 한번 해봐요. 마 됐다 치아라.
1: 마 됐다 치아라.
0: 좀 잘하는데 이거는
1: 뭐야? 아니, 잘하는데가 뭐야? 부산 사람한테 임마.
0: 아니 나는 이거 마 됐다 치아라 이런데 마 됐다 치아라. 이게
1: 마 됐다 치아라.
0: 이게 의외로 액센트가 없어. 마 됐다 치아라. 원음으로 마 됐다 치아라.
1: 뭐라 최씨부리 쌌나?
0: 신봉서.
1: 내가
0: 짜증 지대로다.
1: 내가 서울 토백인데 그 직장 생활을 젊은 시절에 8년을 대구에서 했어요.
0: 대구 내려도 되고 안 내려도 되고.
1: 참 재미없다. 그게 부산 말하고 이 대구 말하고 스키스.
0: 아,
1: 그래서
0: 스키스.
1: 좀 그래.

0: 좀 들릴 있어요. 수 있지. 네.
1: 이선의님이 꼰대이님 오늘부터 팬합니다.
0: 아이고야 이선의님. 아이고 이선의님 감사합니다.
1: 이선우야 예, 예. 가방을 왜 싸니?
0: 재미없어요.
1: 정순자님 문자 볼까요? 읽어보실래? 아 이거 형님 못 읽지. 내가 읽어줄게.
0: 내 보이야 읽지. 내 전화 통하는데 지금.
1: 다음번에 봉선 씨랑 동민 씨랑 같이 나와주세요.
0: 좋지.
1: 될까요? 같이 세 분이서.
0: 네네네. 와이프하고. 동민하고. 그거는 뭐 당신이 얘기하지 뭐 내가 얘기하면 되나?
1: 동민이는 어째 지내요?
0: 봉소희는 집을 나갔고 지금. 나간 지 한 6년 됐어. 에. 가끔 지 뭐 저 너튜브 도와달라고 할 때만 연락 오고.
1: 동민이는요?
0: 동민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 잘 대기업, 대기업 댕겼잖아. 회사 그랬어. 이름이 대기업이었어.
1: 그래. 아유 지금 그러면 또 이게 꼰대 형님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 그러면 신청 하나 해주세요.
0: 벌써?
1: 이제 가야지 또.
0: 그래야 돼?
1: 예, 형님 또 보내주시고 우리 또 김대희 씨 만나러 가야지.
0: 그 뭐 노래 요즘 이 노래 괜찮던데. 요즘 역주행이 또 유행이니까.
1: 그 역주행은 저기 리셋인데.
0: 아니 그처럼 그렇게 좀 역주행 좀 되라고. 내 노래. 꼰대이의 밥 먹자 틀어도.
1: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기 우리 노래 틀어 드릴 테니까 저기 아까 우리 녹음했던 거 그거는 따로 돈 안 드려도 되죠. 노래 틀어 주니까 이거 퉁치는 걸로 하시죠.
0: 그래입시다.
1: 그래요. 다음에 철파님 직접 한번 나와 주시고 자 그러면 자 꼰대 형님 들어가세요.
0: 화이팅.
1: 자 그러면은
0: 화장실을 좀 갔다 왔는데
1: 아 그럼 못 들으셨겠네요.
0: 아니 뭐 누구랑 뭐 전화 통화한다 그래서 저 화장실을 좀 갔다 왔어요.
1: 아니 저기 진짜 그랬구나. 어차피 진짜 뭐 말할 틈이 없어서 우리 김대 씨가 꼰대 형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0: 아 꼰대 형님이랑 통화했어요.
1: 꼰대 형님 진짜 맞다 했다 치아라는데 진짜 잘하시더라. 그 우리 꼰대 형님 신청곡 꼰대의 밥 먹자를 신청하셨는데 요거 듣고 올게요.
0: 네네.
1: 요거 듣는 동안 서울말 굉장히 잘 쓰시네요. 김대희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노래 듣죠? 꼰대희?
0: 요 노래 제가 작사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헷갈려.

0: 와, 근데 이 밥 먹자 듣고 왔는데요. 6877번님이 오, 노래 의외로 좋은데요. 대 의외 이런 단어 안 좋아해 생각보다는.
1: 아니 아니요. 근데 의외로 좋았어요.
0: 가사도 좋고 꼰대이님 노래 실력도 좋으세요. 크크크. 오.
1: 꼰대이 형님 직접. 노래 실력은 모르겠지만 가사는 제가 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네.
0: 김준식님이 한잔하고 울면서 부르신 건가요?
1: 아 그때 당시에 아 제가 녹음 현장에 제가 그때 딴 일이 있어가지고. 네. 제 독박 투어가 있어가지고.
0: 아 독박 투어. 아니 네. 김영수님은 김대희님 요즘 다들 부캐 하나씩 있는데 부캐 뭐 하고 싶으세요?
1: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부캐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람들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0: 나도 나는 부캐, 네. 부캐고 왜 만들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0: 본인의 너무 헷갈리잖아요.
1: 그렇죠. 게스트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본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려야지.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이건 가짜잖아요. 부캐라는 건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믿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허무하고.
0: 그러면 다비모 이런 캐릭터 어땠어요? 다비모는?
1: 다비모는 진짜 아니에요?
0: 캡사이신 어떻게 생각해? 캡사이신.
1: 아 신봉선 씨 캡사이신.
0: 캡사이신.
1: 아 좀 안타깝더라고요.
0: 네. 아 부캐 쪽 세계를 얘기를 또 정리해주니까 재밌네요. 아 너무 가짜다 허구다.
1: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0: 아까 좀 전에 독박 투어 얘기하셨는데 네. 김수현님이 근데 독박 투어에서 찐 사비를 쓰는 건가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셨을 것 같은데 어디가 제일 좋으셨나요? 오 일단. 찐 사비를 안 쓸 텐데 우리 김대희 씨는
1: 지금 독박 투어가 4년 차거든요.
0: 네.
1: 근데 아직까지도 진짜 본인 사비를 쓰는 게 맞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진짜 맞고요.
0: 진짜 사비.
1: 심지어 단적인 예로 방송 중에 제가 연달아서 한 세 번인가 독박 게임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해외에서 이제 긁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밤 시간이었는데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대희 씨 혹시 도난 당하신 거 아니죠?
0: 너무 밤이니까.
1: 밤 늦은 시간에 해외에서 카드가 계속 긁히니까
0: 한국 시간으로 다 계산해봤겠죠.
1: 본인이 결제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확인 전화가 올 정도로. 그,
0: 맞았나요?
1: 그게 방송에 맞았나요는 무슨 말이에요?
0: 맞았죠. 맞았죠. 예. 아니 맞았나요?
1: 방송에 나갔어요.
0: 예, 제가 방송편 못 볼 수도 있잖아요.
1: 괜찮아요. 저도 이거 안 들어요.
0: 아 진짜 뭐 삐치고 그래. 뭐 못 볼 수도
1: 있지. 아니 아니 사실 그대로.
0: 너는 아는 거. 형님 내 해외 나왔던 해차 다 봤니?
1: 어제 봤어요.
0: 아 그래? 그래 네. 잘했다. 그러면 사비 쓰고 제일 네. 아까 저기 좋았던 장소는 어디였어요? 여러 나라 여행하셨을 텐데.
1: 다 좋았죠.
0: 아니, 다 좋았죠 이런 대답 말고 딱 하나를 얘기하라고.
1: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 다 좋았죠. 근데
0: 나 게스트 제일
1: 하려고 하고 있는데
0: 불안하네. 자 언밸런스 이자부스요. 그래서
1: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원주의 장동민 씨 집.
0: 그치 완전 새로 지었죠.
1: 네, 뭐 어디 저기 이집트도 가고 체코도 가고 많이 갔거든요. 여러 군데 갔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원주의 장동민 씨 집.
0: 그 이유는
1: 소머리를 직접 삶아가지고 네. 장동민 씨 어머님이 이렇게 썰어주셨는데 와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0: 그 삶은 소머리
1: 예, 예.
0: 썰어서 우리가 그래도 소머리처럼 국밥. 먹잖아요. 소머리 국밥도 먹고
1: 소머리 수육, 소머리 국밥. 와.
0: 그게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로. 네. 아니 그러면 8624번님의 김대희 씨 독박 투어 때 제일 무서웠던 벌칙과 제일 많이 쓴 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독박 투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뭐 또 보고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8624님.
0: 무서웠던 벌칙은?
1: 벌칙이요. 아 정말 수많은 벌칙인데 저는 눈썹도 밀었고요.
0: 그치.
1: 예, 네, 눈썹도 밀었고 뭐 분장은 기본이고.
0: 대희 삭발도 하고 뭐 웬만한 거 진짜 다 했죠. 옛날 개코에서 삭발.
1: 독박 투어에서 밀었죠.
0: 네, 네.
1: 그리고 뭐 괴식. 괴식도 먹고 예
0: 다 했고
1: 그렇죠 뭐 뇌라든가 뭐 와 그걸 뭐 다 먹고
0: 다 먹었고
1: 네네네
0: 그리고 제일 아까 많이 쓴 돈은 나 아까 그 해외에서 전화 올 정도니까 아 저기 카드사에 전화 올 정도니까
1: 한 번에 홍인규 씨가 일본 편에서 일본 여행 가서 120만 원 식사를
0: 와 네 명이서
1: 네 결제하면서 찐으로 눈물이 여기 이렇게 고여 있더라고요
0: 아 진짜 그 게임인데. 네.
1: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최고급 그 육성급 호텔 있잖아요. 거기서 1박에 400 얼마가 나온 거예요.
0: 그 누가

0: 있어 그때.
1: 그 이거는 너무 심하다 우리끼리. 원래 그러면 안 돼. 독박정신이 어긋나지만 요거만큼은 우리가 좀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나눠내자. 네, 그렇게 이제 위기를 넘어간 적도 있고.
0: 와, 진짜 찐 사비를 다 쓰네요, 그죠?
1: 네네.

0: 공유해주세요. 저희 딸 바보 남편이 아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자꾸 아이를 놀리는데 그게 더 아이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왠지 대인이만의 특급 비법이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아, 그렇죠.
0: 잘 지낸 비법.
1: 그러니까 아 글쎄요. 제가 뭐 주제넘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아이를 놀리는 방법은 아, 좀안 좋지
0: 유치해요?
1: 않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것 같고.
0: 어떻게?
1: 저는 저 같은 경우엔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딸이 셋이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가장의 위험 이런 건다 내려놨어요.
0: 그런 위험은 영철이한테만 썼죠. 위험,
1: 그렇죠.
0: 권위 이런
1: 유일하게.
0: 거.
1: 네. 그리고 어떤 완벽한 모습보다는 좀
0: 흐트러진 모습.
1: 모자란 모습?
0: 아,
1: 네.
0: 그쵸.
1: 모자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0: 실수하고.
1: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게. 네.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고.
0: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공사 1번님도 한번 해보세요.
1: 그리고
0: 본인은 뭐다?
1: 이제 아이들이 그 사춘기가 오잖아요. 저희 애들도 한 번씩 왔거든요. 세 번의 사춘기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사춘기일 때 오히려 아이한테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왜 이러지 하고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놔주시고 반대로 와이프한테 집중하세요.
0: 그럴 때는 오히려
1: 네, 와이프한테 집중을 하면 얘기 안 끝났잖아요.
0: 꿀팁이다. 그러면 일단 네. 얘기 갖다 와서 또 하게 해줄게. 광고 우리도 광고를
1: 미안해요.
0: 좀 놔줘.
1: 광고 나가야죠. 광고 나가야죠. 네.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0: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스톱!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이향선님이 진짜 크크크 두 분 초딩스럽게 티키타카 하시네요. 크크크. 아 저도 맞아요. 유치한데 대위도 같이 또 유치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되지.
4: 아니 이상하게 김영철 씨를 만나면 예전 1999년도로 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3: 네. 맞아. 아니 우리 1502번님이 북코페 집행부 이사님 올해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도 기대할게요. 아, 티켓 오픈이 언제죠?
4: 아 내일입니다.
3: 7월 16일 네, 내일입니다.
4: 7월 16일부터 오픈을 하고요. 8월 네.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 하는데요. 네네. 부산 개막식이 부산 그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지석진 선배님이 개막식 사회를 맡아주시고 아. 그리고 그 블루카페 사회는 양상국 씨.
3: 올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4: 아, 김대희 씨 없나요?
3: 오늘 하루
4: 아, 뭐 끝났어요 벌써?
3: 오프라 해줘 빨리 지칠 때는
4: 어?
3: 영철이랑 대희는
4: 치열한...

0: 바이.
1: 샤롭은 뭐야?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당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초복인 오늘 하루 종일 비슷비슷한 대화들이 계속 들려올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점심에 뭐 먹을까? 삼계탕? 추어탕?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메뉴를 고를 테고요.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서로 치킨 쿠폰을 보내면서 이거 먹고 힘내 반가운 응원을 주고받겠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날이지만 그러기에는 왠지 좀 섭섭하거든요. 이 더운 여름에 줄까지 길게 서다 보면 보양식 한 그릇을 먹는다고 뭐 바로 힘이 번쩍 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게 사는 재미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같이 하면서 특별한 오늘을 즐겨볼까요?